몸을 통해서 아주 이지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중점끼리 연결하면 평행하고 길이 절반이래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쪽 중점에서 평행선 그었더니 나머지 변에 중점을 지난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요걸 합해서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 정리까지 붙을 정도로 엄청 대단한 거냐.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됩니다. 그냥 숨 쉬듯 우리네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쭉쭉쭉 쓰면 돼요. 문제 풀다가, 이거 중점 연결 정리 써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다가, 뭐야,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탁탁 그어놓고, 뭐 머릿속에서 이건 중점 연결 정리?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쫙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은, 그게 이미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그래서 이건 좀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 BC의 중점, CA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하면은 아주 놀라운 결과. 기대하세요. 아주 놀라운 결과. ADF, DBE, FEC, EFD. 이게 무슨 말이야? ADF, 요 삼각형. 그 다음에 DBE, 이 삼각형. 그 다음 FEC, 이 삼각형. 심지어 거꾸로 되어 있는 EFD. 요네 개의 삼각형이요. 모두 합동이래요. 이거 다 똑같이 생겼대요.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심지어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 엄마 삼각형, 큰 삼각형, 삼각형 ABC와 닮음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엄마 오리, 아기 오리 같지 않나요? 그렇죠? ABC 큰 삼각형 있고 작은 삼각형 4개 생기는데 이 작은 것끼리는 다 쌍둥이에요. 합동이래요. 왜죠? SSS 합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길이 같고요. 다 하나씩, 요 부분을 하나씩 갖고 있고, 또 동그라미 하나씩 갖고 있고, 또 짝대기 두개 하나씩 갖고 있고, 아, 다 SSS 닮음이네. 아, SSS 합동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DEF는 BC의 절반. 그 다음에 EF는 AB의 절반. DE는 AC의 절반. 요게 2번 이야기입니다. 1번만 이해했으면 2번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 DEF 둘레의 길이는 그래서 몇인데 ABC 둘레의 길이의 딱 절반인 거죠. 왜냐면은 짝대기 하나가 한 개, 여기는 두 개. 짝대기 두 개가 여긴 두 개, 여긴 한 개. 동그라미가 여긴 한 개, 여긴 두 개. 아, 절반이네. 이렇게 해서 둘레의 길이도 절반.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를 개념도 배우고 활용까지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잘풀 자신 있을까요? 자, 이거 보자마자,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점 연결 정리가 뭔지 몰라요. 몰라도 X는 3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만약에 뭐 초등학생한테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요. 한 열에 아홉은 6 나누기 2가 3인 것만 알고 있으면 3이라고 맞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학년? 2학년.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Explain, 설명. 자, 뭐다? 중점끼리 딱딱 이어주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길이는 절반, 둘이 평행됩니다. 그 설명은 닮음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x는 3.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3번. 또, 이번에 4, 8인데? 그럼 여기가 중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중점이니까 평행했을 때쭉 간다면 이점 N 또한 3, X는 3이 되더라.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중점 되네. 그게 중점 연결 정리됐으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런 기본적인 정리를 모르더라도 이 감각적으로, 아, X는 3. 이렇게 풀수 있는 게 이게 또 도형 문제의 매력이죠. 몰라도 풀수 있더라. 자, 5번. 그럼 x, y 값을 구해봐라. 이거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y는 아무것도 몰라요. y는 6. x는 찾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럼 x는 40. 사실 요렇게 그냥 풀수 있는 건데 좀더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좀더 설명을 해보자. 평행하대. 그러니까 길이 절반이고 여기 동의각이니까 40이야.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베스트.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설명할 필요가 있죠. 없어요 하면 안 돼요. 40도니까 여기도 40도. 그럼 40, 60, 100도네요. X는 80. 그 다음에 여기가 8, 중점끼리 연결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봐도 Y는 16이네. X는 80, Y는 16.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중점 연결 정리를 아주 완벽히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뭔가 되게 문제가 엄청 장황하게, 이거 나 어렵게 낼 거야 딱 하고 나왔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이거 뭐 아까 했던 건데?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를 보니까 내가 분명히 배우기로는 여기에 중점, 그다음 여기도 길이 절반, 여기도 길이 절반, 절반, 절반, 절반 이랬으니까 PQR 둘레의 길이는 AB, BC, CA 합의 절반 이랬어. 그러면 8, 12, 10 더한 거에 절반이 되어야 돼. 20 더하기 10, 30의 절반이니까 작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5cm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중점 연결 정리, 막뭐 기술 이름 쓰는 것처럼 외치고 막 풀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연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중점 연결 정리를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막 설명을 했던 건데, 사실 이거를 뭐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문제를 풀면서, 문제집의 문제를 풀면서 보면은 그냥 숨 쉬듯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중점 연결 정리 말하지 않고도 그냥 오케이, 절반, 오케이, 동의가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였다면은 막 지난 시간 외곽 기억나죠? 외곽의 이등분선 잘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막 6번, 7번 풀면서 그 눈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에서 11번 보니까 이제 갑자기, 방금 전에 쉽다 쉽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좀 어려워진 느낌이죠?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DG.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활용할 거는 사실 요 EF가 1cm인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EF가 1cm인 거 어떻게 확인하지? 하고 보는데, 사실 조금, 이게 약간, 안 되면, 1? 오케이. 두 배네? 2cm. 정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정안 되면. 근데 우리 이건 권장한다? 안 한다. 권장하진 않고, 우리 사실은 어떻게 풀자.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자, EF, GD.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평행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평행선에. 평행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봤더니 F가 이 BD의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의 평행선을 딱 그었다면 이점 E가 다시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중점 연결 정리를 쓸수 있더라. 1cm? 오케이. 두 배. 2cm.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막 손가락 갖다 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CE의 길이. CE. 오? 여기서부터 여기? 그럼 우리 뭐, 이제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 뭐야,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삼각형만 커진 거네? 이만큼. D가 AC의 중점인데 또 평행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여기 A부터 G까지랑 G부터 E까지, 여기도 중점이겠단 말이죠, G가. 그러면은 길이 절반. 여기가 2cm? 그럼 CE는, 두 배. 4cm였어. 자, 근데 문제 구성이 딱 보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였을 것 같아? 우리는 원래부터 CF의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CF의 길이는 몇이냐? CE가 4cm인데 CEF가 1cm니까 CF의 길이는 4 빼기 1이니까 3cm입니다. 요렇게 풀수 있거든요? 당연히 90, 11 순서대로 풀면은 CF의 길이가 3cm인 거뭐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딱 11번만 띡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 1cm인데 결국엔 그래서 이 CF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왜냐면 나는 중점 연결 정리를 배웠지.

이렇게 이런 그림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사실 뭐냐? 이게 하나의 문제, 이 CF의 길이를 그냥 구하는 것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9번과 10번 같은 게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EF의 길이를 통해서 바로 CF로 가는 게 아니라 DG도 갔다가 DG에서 또 다시 CE도 갔다가 CE에서 EF의 길이를 빼서 CF까지 오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숨겨진 그 과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12번도 우리가 9번에서 11번 봤던 거랑 이어서 결국에 BE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는요. EF 속에서 DG를 갔다가 DG에서 BF를 오고 거기서 BE까지 올수 있는가? 요거를 보자는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만약에 이 문제로 탁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전략을 EF를 통해서 이거 중점 연결 정리네? 그러면은 DG의 길이를 알겠네. DG의 길이가 8cm네. 요렇게 잡아주자는 거고요. 그다음 DG가 8cm라는 걸 통해서 다시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 BF가 16cm네. 요걸 찾아주라는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더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 16cm에서 4cm를 빼내고 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BE의 길이는 결국엔 16 빼기 4, 12cm입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12번도 볼 수가 있더라. 자, 꼭 기억하세요. 자, 13에서 15번은 사각형이 있을 때이 중점끼리 연결한,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도형은 다시 사각형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사각형이 되냐? 그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딱 그려놨더니 중점, 중점, 중점, 중점, 다시 연결하면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다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뭐 교과서에 따라서 이 평행사변,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는 사각형 단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교과서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닮음 이후에 나오죠. 중점끼리 연결한 사각형은 다시 평행사변형이 되고, 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 봐도 바로 알 거예요. 직사각형에 중점끼리 딱 연결을 해주면 어떤 그림? 아, 그렇죠. 마름모가 나옵니다.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름모에 중점을 딱 연결해 준다면 아마 그림에서 힌트가 나올 텐데. 그렇죠.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더 나아가서 정사각형의 중점끼리 연결하면 다시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뭐 비슷한 거 계속하고 있죠? 결국엔 우리 BC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점 연결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BC? 그럼 나는 EQ가 필요해. 그래. EQ가 필요해. 알겠어. 그 다음 뭐할 건데? EQ가 필요한데 PQ가 4cm라고 주어졌으니까 내가 정작 필요한 거는 EP야. 오케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EP. EP만 구하면 끝인데, EP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아, 여기서 중점 연결 정리 쓰라는 거구나. 16이니까 EP는 8cm가 되는 거고요. 8과 4 더하면 EQ가 12cm가 되는 거네. BC는 그두 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24cm, 요렇게 되더라. 체크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방금 봤던 거또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자, BG를 구하래요. BG를 구하는데, GF 속에서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갔다, 어떻게 오냐?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GF에서 요렇게 보면은 중점 연결 정렬에 다시 써서 DE가 2cm의 두 배인 4cm입니다. 요렇게 1차적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큰 삼각형에서 DE를 통해 BF의 길이가 4cm의 두 배인 8cm입니다. 요렇게 2차적으로 잡아주고, 마지막! 이거는 직접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BG는 그래서 8cm에서 2cm가 빠진 정답은 5번.
6cm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중점 연결 정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운 두 가지 성질들은 앞으로 도형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할 거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20강을 훌쩍 넘어서서 자그마치 네,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유의어나 반의어를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새로운 단어들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아, 내가 앞에서 외웠던 걸 잘 외우고 있나? 라는 복습의 시간도 확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만나게 될 텐데요. 아주 새롭지는 않을 거니까 표현과 단어들, 어떤 애들이 또 짝꿍으로 혹은 반의어로 묶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political systems, 정치 체제에 관련된 단어들 표현들입니다. 정치? 나 잘 모르는데? 맞아요. 우리 다 알 필요는 없고 관련된 정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정치랑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 아, 이거?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은 어휘집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맥락을 제공하는 좋은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political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politics, 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데 이 s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죠. 정치학이라는 의미의 학문명에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이런 단어가 뭐가 있지? 수학이라는 단어가 뭐야? 그렇지, mathematics라는 단어도 s가 붙어요. 경제학은 뭐예요? 그렇지, economics. 이것도 S가 붙죠. politics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이라는 단어죠. politician이라고 하면 끝에 IAN으로 끝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형용사 형태예요. 얘는 politic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관련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y are facing.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시제를 썼어요. 어디에 직면하고 있어? crisis. 무슨 뜻이지? 그렇지. 위기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어디를 위협하는, 무엇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위기냐? Our community.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olitical이라는 단어 많이 어렵지는 않죠? politician, politics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어 갈까? 예, 두 번째 단어는 state. state라는 단어입니다. 오, 의미가 명사가 세 개의 의미나 있어요. 그죠?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많이 들어보느냐? 자, 우리 United States, 미국을 이야기할 때 states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때 state가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라는 의미였겠죠. 자, 여기 state가 1번 의미에 보시면 국가,

정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단어, nation이라는 단어랑 유의어구나라고 챙겨두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명사의 의미로는 상태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이런 생각 들죠. state가 사실은 골고루 많이 이세 가지 의미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이때 상태일 때는 바로 condition이라는 단어랑 유의어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쌤? 네. 얘가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statement, ment를 붙이면 진술이라는 의미로 명사도 된다라는 것도 살짝 쿵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role 이 단어 쉽죠? 자, 얘는 무슨 의미? 기본적으로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의 의미로는 규칙이라는 뜻이 있죠.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에도 맞춰서 명사의 의미로도 통치나 지배라는 의미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government의 govern 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나올 텐데요. govern 이란 단어도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자, 여기다 rule에다가 r. 사실은 er로 끝나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고요. 얘가 통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as a rule 이라는 표현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이것까지 챙겨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갑니다. order. 아, 오늘 되게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단어일수록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그냥 정말 많이 안 나오는 단어의 의미라면 선생님이 뭐 요거는 일단 이 단어의 의미 먼저 알아두세요라고 할 텐데 이 order라는 단어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다채롭게 많이 쓰입니다. 골고루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질서.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라는 의미, 뭐 우리가 질서대로의 그런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라는 뜻,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의미의 명사의 의미도 있고,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는 주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에 그때 order라는 단어는 어떤 상품이나 혹은 음식 따위를 주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rder가 질서의 의미일 때 무질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그럴 경우에는 thi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disorder라고 하면 무질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순서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equence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조금 어렵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에 좀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유의어로 command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Laws are necessary. 법은요, 필요해요. 왜? To maintain social order.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Social order. 사회 질서 맥락에 맞춰서 이세 가지의 명사로 쓰였을 때는 세 가지의 의미에 맥락에 맞춰서 의미를 갖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가 잘 맞겠고 사회적인 명령보다 사회적인 질서가 잘이 맥락상으로는 적절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음용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는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법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in order to 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많이 나온다 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out of order 라고 하면 질서나 어떤 순서에서 빠져나간다. 원래 자판기가 되게 잘 됐다가 그 질서에서 빠져나간다 라는 건 바로 뭘까?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broken, 고장난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out of order까지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완벽할 것 같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unite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앞에서요, uni가 들어가면 uniform처럼 아니면 unique라는 단어처럼 uni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더라? 그렇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unite. 동사거든요. 하나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 하나로 만든다는 건 여러 개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결하다라는 의미도 발전해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단결하다는 의미까지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대말은 뭐겠어? 통합하는 거에 반대는 야, 나눠, 나누다라는 의미의 divide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separate라는 단어도 역시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union이라는 단어, 연합. 특히 노동조합을 많이 가리킵니다. Unity라고 하면 통합하다의 정식 명사 형태야. 그래서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United Nations라고 하면 우리가 유엔이라고 부르는 기구 있죠. 유엔 혹은 국제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문갑니다. The two parties, 두 정당은요, are probably going to unite next year. 내년에 아마도 뭐할 거예요? 아마도 통합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reform이란 단어예요. 얘는 여러분들 form이라는 게 형태, 형성하다, 만들다, 명사동사 다 되는 단어지. 여기다 re,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re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형성하다. 즉, 얘는 뭐냐? 개혁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다시 형태를 만들자. 요게 바로 뭐겠어? 기존에 있었던 거좀 개혁하자. 개선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개혁하다, 개선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요거 많이 나오죠. improve라는 동사입니다. improve라는 동사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명사로도 쓰여. 그래서 개혁, 개선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reformer, er 붙이면 사람이 될 테니 개혁가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정부가요, 뭐 하지 않을 거예요. reform the law. 그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법을 개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prohibit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prohibit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ban. 얘도 금지하다. 왠지 딱 금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ban이라는 단어.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다, 금하다. forbid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 마의 반대는 뭐야? 허락해. 해도 돼. 이게 되겠죠. allow라는 동사, 허용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 permit이라는 동사도 많이 나오고, 뒤에서도 한번더 다뤄집니다. permit라는 동사는 얘도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prohibition. 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자, 요 표현 주목해서 별표 칩니다. prohibit a from b.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from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 from이니까 다음에 동명사인 ing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 from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동일한 형태가 바로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keep from ing, keep a from 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a가 b 이하, ing 이하를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거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stop,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다라는 stop이라는 동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수거고요. 골고루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챙겨드립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necessary. 뭐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뭐? Prohibit fishing and swimming in this river. 이 강에서는요, 낚시하고 수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o 가지어진 주어 구문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 갑니다. territory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역이나 영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지역, 영토를 나타낼 때 territory.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region. 이것도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다음 영역이나 구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area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territorial 끝에 IAL,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듭니다. 영토에라는 단어예요. 예문 갈까? 자, this Island, 이 섬은요, has been, 뭐가 되어져 왔지? A British territory, 뭐가?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우리말의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거든요.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고, 뭐뭐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영국령이었어요.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territory, 영토라는 의미로 쓰인 바로 문장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 네, sett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ettl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은 처음에 이 단어의 의미를 배울 때 얘가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배웠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settle 이라는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배웠거든요. 근데 얘가 수능이나 많은 지문에서는 사실 정착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문제 따위를 해결하다라는 의미여서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resol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도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자, settlement, ment 붙이면 합의나 해결. settle down 이라고 하면 편안하게 앉다, 편히 앉다,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자, fortunately, 다행히도요, we were able to, 우리는 할수 있었습니다. settle the argument peacefully. 평화롭게 우리의 논쟁을 settle,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어색하죠. 어떻게 해결하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해석하면? 그치. 해결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두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settle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정착하다. 나머지 하나는 해결하다. 해결하다는 의미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갑니다. 열 번째 단어, declare. declare라는 단어고요. 얘는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방송국에서 특히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를 announcer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announcer는 announce에다가 사람의 표현을 붙인 겁니다. announce가 사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announcer는 원래 얘가 말하다 혹은 공표하다.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걸 발표하다나 공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nnounce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와 비슷한 게 지금 declare,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declaration, 명사 형태, ation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The UN, 아까 우리 United Nations 배웠잖아요. 그죠? 그 UN입니다. UN은요, 뭐할 거예요? declare, 선언할 겁니다. 뭐를요? A state of emergency. 이때 state는 무슨 뜻일까? 비상의 상황,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던 상황, condition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state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예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갑니다. 자, nationalism, nationalism. 우리 앞에서 국가라는 단어에 state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nation이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국가라는 뜻인데, 여기다 nation에다가 뭘 붙인 거야? 무슨 무슨 ism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주의라는 뜻입니다. nationalism, national 이란 단어가 국가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ationalism이라고 하면 국가만 우리 국가가 최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라는 뜻과 그리고 뭐야? 우리 국가가 최고, 애국심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patriotism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nation 국가, nationalist 민족주의자, nationality라고 하면 국적. 우리의 국적,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때 nationality라는 단어가 국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자, capitalism, capitalism. 여러분들 capital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뭐, 우리나라의 capital은 Seoul이죠. 예, 수도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예,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본, 자본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돈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capital이란 단어가 capital letter라고 하면 대문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은 수능 지문에서는 얘가 자본, 자본금이라는 돈의 개념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ism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capitalism 이란 단어예요. capitalism, 자본주의는요, encourages, encourage, 고무시키다, 복두두다, 장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뭘 장려해요? competition, 경쟁을 장려합니다. 누구 가운데, 누구 사이에? among businesses. businesses가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장려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본주의는 경쟁을 장려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째 단어, socialism. socialism.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capitalism과 약간 상대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런 주의가 되겠죠? 이념입니다. 예, socialism은 social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주의겠어? 그렇지. 사회주의겠지. 그래서 socialism은 사회주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socialis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 supporters of socialism.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often emphasize. 자, 종종 강조합니다. 뭘 강조?

필요해요. Equality and public welfare. Equality, 평등과 그리고 public welfare, 공공복지를 강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동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평등과 공공복지 강조하는 socialism이라는 단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communism. socialism과 communism은 좀 다르죠. 그죠? 예, communism은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socialist처럼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communis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munity라고 하면 공동체. 이 단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주의랑 공동체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단체, 하나의 집단을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 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이 됐구나. 요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네. democracy, democracy.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뭐? 그렇지,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이 데모라는 이 표현이요, 사람, 인구,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Peopl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mocracy라고 하면 민주주의, 민주국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mocrat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자. 이번에는 IST를 안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Democrat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자. 사람을 나타내요. Democratic,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I believe that. 저는 대디아를 믿어요. Democracy, 민주주의가요, is the key. 핵심이라는 거, 열쇠라고요. 뭐에 대한 핵심이에요? To creating diverse opportunities. Diverse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요. Diverse or divers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얘는 다양한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빈출 단어.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많은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 디모크라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16번째, liberty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 자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eedom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liberty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식민지 시대였다가 자유를 갖는다. 이게 바로 뭐겠어? 오, 독립, 해방. 이렇게 관련된 단어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연장으로, 연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맥락상으로 확대돼서 이 의미까지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독립이라는 단어가 independence라는 단어가 있죠. dependence가 의지, 의존이라는 뜻이니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존의 반대말로 in을 붙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Let's fight for. 자, 싸우자, 투쟁하자. 뭘 위해서? Our liberty,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together, 함께 투쟁하자, 싸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Libera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의 의미로 자유, 민주적인 혹은 진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왜 미국에 가면 뉴욕에 특히 이 심볼 중에 하나죠. 뉴욕을 상징하는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iberty, 자유라는 단어 챙겨두시고요. 17번째 단어 갑니다. Dictator라는 단어요. 원래 dictate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얘가 dictate가 말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dictation이라고 하면 말로 듣는 걸 쓰는 걸 dictation, 받아쓰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dictate라는 단어는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아쓰기하다라는 뜻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있고요. 그러면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dictator가 되겠죠. or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고요. 이거 해, 저거 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독재자라는 의미 혹은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요, tyrant라는 단어예요.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째 단어, county라는 단어고요. 군이에요, 군. 자치주, 자치군을 이야기합니다. 자치주나 자치군이에요. 그래서 county fair라고 하면 지역, 그 지역군의 박람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I live in, 저는 살아요. 어디에? The smallest county in the state. 이 주에서 가장 작은 군에 살아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county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19번째 단어입니다. ideology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그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이데올로기, 신념이나 이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ideology, 이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로도 이데올로기, ideological이라고 하면 형용사의 의미로 이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We must look beyond.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 뭐뭐 이면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이면? ideology to find solutions.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념 너머를 봐야 돼요. 너무 이념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다음 단어, 20번째 단어입니다. Federal. Federal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연방제의 연방정부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Federal이라는 단어. 그래서 Federal Government, 그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Federal Government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방정부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Federation, 연합이나 연방. My mom works for, 저희 어머니는 일하셔요. 어디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을 work for,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명이 나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즉 연방 정부에서 일하십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Federal Government도 알아두지만 Federal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지만 어디에서 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work in이 아닙니다. work for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1번째. 자, Parliament라는 단어고요. 얘는 의회, 국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Parliament라는 단어. 그래서 뭐이 의회가 있거나 국회가 있는 그런 국가들에 관련된 정치 관련된 어떤 그 기사문 혹은 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arliament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Congress 그리고 Assembly라는 단어예요. Assemble이라는 동사가 원래 얘가 조립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국가의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의회나 국회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Parliament, Congress, Assembly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Minister라는 단어예요. 일단 요거는 사람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강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Prime Minister 이렇게 그래서 Minister라는 단어가 장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성직자나 목자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장관이나 강요라는 의미일 때는 Secretary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되겠고요. Priest라는 단어도 성직자,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이제 Pries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Minister, 목사라는 뜻이나 Priest 아니면 신부님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의미 이런 성직자의 의미로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돼요. Ministry라고 하면 정부의 부처. 그래서 어떤 정부의 그 부서, 부처를 이야기할 때 Minist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ime Minister,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무총리를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장관의 의미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3번째, Cabinet. Cabinet. 우리말로도 캐비넷 있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 캐비넷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는데요. 캐비넷은 곧 보관장이 되겠죠. 근데 얘가 그냥 우리가 지금 정치 파트잖아요. 정치랑 관련된 단어의 의미니까 얘를 어떤 의미로? 정부의 내각이라는 의미로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캐비넷이 보관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용어인 내각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edicine Cabinet이라고 하면 이때는 보관장이 되겠죠. 약을 넣는 약물 수납함, 수납선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24번째. legislate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지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러, 법에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legisla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입법 혹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 입법이라는 게 법을 이제 만들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까요? They will legislate. 그들은요, 법을 만들 거예요.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자, 무엇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무엇을 막는 법률을 제정할 거냐? Against crime, 법률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이 법률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요. Crime이란 단어가 범죄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범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막는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gislate란 단어는 동사 여러분,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의미, 입법이라는 명사는 바로 legislation이라는 명사라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5번째 단어는 좀 평이한 단어로 들어왔습니다. convey,
convey라는 동사고요. 얘는 원래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얘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르다 운반하다가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말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한다, 말로써 표현한다,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전달하다. 그래서 보통은 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 맥락상으로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다. 혹은 나르다 운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벨트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특히 급식할 때다 먹고 나서 그 음식을 갖다 놓는 그때 그릇들이 이렇게 쭉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받아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움직이고 나르는 선만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6번째, decline. decline.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일단 decline의 이 d는요, down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down, 아래로. 즉, 아래로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줄어들다. 그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뭐가 있겠어요? decrease가 있겠죠? 줄이다, 감소하다. decrease라는 단어, 줄어들다. 반대는 당연히 increase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이거 할래? 라고 했는데, down, 아래로 놨대요. 거절하다, 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refuse. 얘도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는 그럼 뭐야? 거절의 반대는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랑 반의어 각각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감소라는 뜻의 명사도 돼요. 자, 줄어들다라는, 감소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명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얘는 감소, 하락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그냥 명사, 동사 다 쓰여. 품사가 두 가지 이상으로 쓰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단어, the fit. Defeat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얘가 패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패배시킨다라는 게 뭐야? 우리 팀이 그 팀을 패배시켰어요라는 게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얘는 bit, conquer라는 단어의 의미와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bit이라는 단어도 원래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죠? 자, we bit the team. 우리가 그 팀을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렸습니다가 아니라 그땐 이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bit이라는 단어도 원래 1차적인 의미에서 맥락상으로 쓰임상으로 발전해서 이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quer라는 동사는 원래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한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가 이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nquer라는 단어가 bit이라는, defeat이라는 단어나 bit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 army, 그의 군대는요, defeated. 어떻게 했다? 패배하다가 아니라 패배시켰다예요. 패배시켰어요. The rebels. In the battle, 전투에서 rebel이라는 단어가 뭐죠? 그렇지, 반군이라는 뜻이요. 반란군. 반란군을 패배시켰습니다. 이겼어요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Defeat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28번째, chairman. Chairman.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야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어떤 장을 가리키는 의장이란 의미랑 그리고 위원회 등의 어떤 대표를 하는 회장이란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복수형은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man, 단수형, 그리고 복수형은 man, men으로 모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hairman.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철자상으로는 모음이 바뀐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resident란 단어 앞에서 나왔죠. 얘는 무슨 뜻이었지? 그치. 대통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 모임이나 혹은 조직에 있어서의 president라고 하면 회장이라는 의미, 장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ir라는 단어가 의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의 의미로 의장을 맡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번째 단어입니다. run for, run for. run은 달리다지만 얘가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특히 for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려서요. She will run for mayor. 그녀는 어디에 출마할 거예요? mayor, 시장에 출마할 겁니다. again, 다시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she didn't win the last election. 그녀가 지난 선거에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겁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andidate이라는 단어가 후보자 관련된 단어죠. election이라는 단어가 선거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어예요. take over. take over. 원래 take가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take over, 위에 걸싹 쓸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일까? 장악하다라는 의미를

자유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그렇지, freedom이라는 단어입니다. library, 완전 의미의 단어, 다른 의미의 단어죠. 얘는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일까? 자, 무언가는요, it's another word, 다른 단어입니다. 뭐에 대한? for personal freedom,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체크했잖아요. 그치, liberty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factory, 공장, territory, 끝에 ORI로 비슷한 발음이다. 얘는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봤더니 앞에 있는 이것이 is an area of land, 땅의 한 영역이에요. 어떤 땅? that belongs to a country, 한 국가에 belongs to, 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국가에 속하는 땅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지? 그치, 영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When you settle or select an argument, 일단 argument를 select한다, 선택한다? 좀 어색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you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자, 문제를 뭐할 때? settle. 해결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파트 갑니다. 두 단어의 관계 한번 볼게요. prohibit, ban 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죠. 그죠? 자,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였습니다. govern 이라는 단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 그렇지, rule 이란 단어죠. rul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decline, increase, 감소시키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increase, 증가하다. 얘는 반의 관계다. 그죠? 그러니까 disorder, 여기서 this만 빼면 됐던 것 같은데요. 무질서라는 단어와 질서라는 단어의 order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의미가 질서도 있었고, 순서도 있었고, 명령도 있었죠. 그리고 주문하다, 명령하다의 의미도 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pitalist. capital이라는 단어에 ist를 붙였습니다. 자본주의자. capitalism, 자본주의. socialist, 사회주의자. 그러면, 그렇지. 사회주의라는 socialism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에서 영작이 안돼 있는 파트를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선생님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영작이 안돼 있더라고. 지금 보니 주어진 문장에 주어는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동사가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need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해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You need가 먼저 와야 되겠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need to 부정사를 쓰죠. to 부정사니까 다음에 동사 원형 convey,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vey를 골라줍니다. 뭐할 필요가 있어?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convey의 목적어인 thoughts를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your thought이라고 해서 얘가 4번, 그리고 얘가 5번, 4 다시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는 게 thoughts라고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You need to convey your thoughts clearly to others.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샌디는 이번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자, 그러면 출마하다라는 표현이 뭐지? run f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샌디는 결심했어요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decided.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결심했다. 역시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run,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어디에? 시장 선거에 이렇게 시장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mayor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decide to 부정사 쓰고, 동사 원형 쓰고, 그 다음에 for mayor라는 표현까지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그렇지, 오늘의 리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공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7강이에요. 국어 여섯 번째 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세요. 일단 우리 이번 단원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을 표현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도 표현해 볼 거고요. 글로도 표현해 볼 거예요. 이 경험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경험의 과정이 잘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그 흐름에 잘 집중해서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또 이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좀 더 글의 내용을 또는 말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어떤 내용 배울지 이제 좀 마음속에 정리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선생님과 공부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내용은요, 웬 만화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수연이라는 친구예요. 수연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수연이라는 친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요, 이 친구의 손에 띵 부러진 비행기의 날개가 보이네요. 수연이가요, 다른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학교에 가는데 혼자 뭔가 다루또루 뚱 이렇게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둘은 남매 사이인 것 같죠? 학교에 같이 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다음 3번을 보니까요. 수연이가 뭔가 글을 쓰고 있어요. 여기 편지 봉투가 보이는 걸 보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4번 그림을 보니까 다시 화해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빠와 동생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 1에서 수연이의 오빠가, 그 사람이 오빠였구나. 오빠가 화가 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왜 화가 났나요? 맞아요. 이 수연이가 자신의 장난감 비행기를 망가뜨려 버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수연이의 장난감이 더 많아서. 2번, 수연이가 오빠를 귀찮게 해서. 4번, 수연이가 만들기를 잘 못해서. 5번,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서. 모두 다 이 방금 본 장면과는 상관이 없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 라고 했어요. 응? 앞에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만 들으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겠네요. 이 친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윙? 어제는 오빠와 수연이가 왜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했지? 그리고 오늘은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준 까닭이 무엇이지? 왜 갑자기 이게 변했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정답 뭐라고 하면 될까? 수연이가 일어난 일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장소, 원인, 재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원인이 됩니다. 원인.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 제일 첫 부분에 우리 경험한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엇과 무엇을 생각하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표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연이는 일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 원인이 무슨 뜻일까요?

원인의 뜻. 원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내 손을 이제 잡아주었는지 그 원인을 잘 설명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경험하는 말하기에서 원인, 결과를 함께 잘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낱말을 넣어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따뜻하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뺐을 때와 넣었을 때 느낌의 차이를 살펴보면 되겠죠. 빼면 어떻게 돼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어. 넣으면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따뜻하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훨씬 그 상황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아, 어떻게 잡았다고? 따뜻하게 잡아줬다고? 그러면 뭔가 오빠가 수연이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좀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윤우의 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루 동안 경험한 것을 쭉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글로 쓴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맞아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대요.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10분만 더, 5분만 더를 10번도 넘게 외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를 아직 못한 것이 생각돼서 걱정되기 시작했죠. 마음이 급해진 나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많았대요. 해야 될 숙제가 엄청 많았던 거지. 그래서 숙제가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올 걸. 아, 많이 놀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숙제는 많고 시간은 늦어지고 아유,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품을 참으며 겨우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떠 시계를 본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으아!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되죠? 선생님 학교는 학교 9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대에서 딱 눈을 떴는데 8시 50분이라고요? 큰일 났다.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허둥지둥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했지만 꼼짝없이 지각하고 말았다. 아이고, 결국 지각했네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니까요, 9시가 넘으면 우리 1교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숙제를 좀더 빨리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놀다가 점점 시간이 늦어진 거죠. 1번,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노느라.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도 읽어볼게요. 친구들이 숙제를 잘못 알려줬다? 이런 말 없었고요. 3번, 몸이 좋지 않아서? 이런 말도 없었고요. 4번, 학교 마치고 낮잠 잤어요? 이런 말도 없었죠. 5번, 학교에서 늦게 끝나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말도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느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원인과 결과의 뜻. 우리 친구들, 이거는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원인과 결과가 무슨 뜻인지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원인 한번 볼게요. 원인,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인, 이렇게 나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는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순서로 한다면 어떤 게 앞이에요? 원인이 앞이고 결과가 뒤에 일어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6번입니다. 윤우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써보세요. 지금 윤우는 늦잠을 잤어. 맞아요. 늦잠을 자서 어떻게 됐어요? 늦잠을 자서 결국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죠. 선생님, 그런데요. 이 늦잠을 잤다는 게 원인 아니고 결과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늦잠을 잔 것은 그 전날 늦게 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늦잠을 잤다는 것이 꼭 항상 원인일 수는 없어. 그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무언가가 반드시 계속 원인이거나 계속 결과이지는 않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어떤 여자아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휑휑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친구는 몸을 감싸고 있고요. 그런데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람이 휙 불다가요, 어머나, 모자가 휙 날아가서 어디에 이 물에 퐁당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모자를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엄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모자 어딨어? 라고 했는데요. 4번, 연못에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오리둥절해요. 뭐? 연못에?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연못에 있어요? 라는 무엇만 설명하고 있어요? 결과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렇게 옆에 엄마가 어리둥절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의 이름이 지민인가 봐요. 지민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모자예요, 모자. 모자 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4에서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왜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연못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웬 연못?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즉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지민이가 새로운 모자를 가져왔니? 아니죠. 2번, 지민이가 모자에 물건을 담았어요? 아니고요. 새 모자를 사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요. 더러운 걸 묻혀오지도 않았죠. 모자가 아예 없다니까요. 5번, 지민이가 모자를 잃어버린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민이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았을까요? 1번, 모자를 왜 줍지 못했는지 설명드리는 거죠. 저기 멀리 물에 빠져 있어가지고 연못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건지지 못했어요. 좋아요. 2번, 모자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린다. 아니, 바람이 너무 휙휙 세게 불다 보니까 모자가 휙 날아갔지 뭐예요? 그리고 연못에 퐁당 빠져버려서 모자를 줍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으면 좋았겠죠. 3번, 모자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마음에 들지 않은 거랑 모자를 잃어버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내용 가봅니다. 이번에는요. 방금 지민이의 그 상황을 글로 표현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는데요. 오, 그 모자가 또 새 모자였어요. 아이고, 속상하겠다. 그쵸?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바람이 휘잉 하고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민이가 겪은 경험을 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다. 2번,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나들이 갔다. 둘 중에는 이게 먼저겠네요. 2번이. 그 다음 3번,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 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여기 2번이고, 그 다음 모자가 날아간 게 두 번째, 결국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게 3번.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썼을 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써보세요.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어.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를 줍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되겠죠. 결과. 왜 줍지 못했다고요? 그 이유가 뒤에 설명되어 있죠?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결과 먼저 하고, 그 다음 원인을 설명할 때 이어주는 말로 무엇을 썼는지 우리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쵸? 왜냐하면 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뭐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줄게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지민이가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맞게 다음 대화를 완성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민아, 아까 집에서 쓰고 나간 새 모자가 보이지 않네 라고 이제 질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해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죠. 공원에서 다리 위를 건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모자를 줍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도 있고,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자세히 설명하는 연습 꼭 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 사례를 또 살펴볼게요. 여기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읽어보자. 제일 첫 번째,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방울토마토 같은 거 많이 이제 기르죠. 학교에서도 길러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꾸었어요. 토마토에 되게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종을 사왔기 때문에 열심히 가꾸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그 뒷부분이 결과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앞에 열심히 가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거 볼게요.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다. 이것도 뭐예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일은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13번 문제 볼게요. 이 표와 관련 있는 인상 깊은 경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지금 어떤 경험을 설명하고 있죠? 방울토마토가 핵심이잖아요. 1번, 찬 음료수 먹고 배탈 난거 아니죠? 2번,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서 키운 경험. 이게 정답이 되죠. 3번, 아빠께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운 경험도 아닙니다. 그다음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때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좀 뒷부분인 것 같다. 그쵸? 앞에 토마토 모종을 사와서 가꿨다라는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자, 2번.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다. 이게 1번이 되겠네요. 일단 사왔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가꿨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3번. 매일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웠다. 이게 열심히 가꿨다는 내용이죠. 2번. 그다음 4번은 열매가 이거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 이 열매를 나누어 먹은 이유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3, 4번이 4.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는 공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자 없이 집으로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말들로 이어주고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바로 볼게요. 15번입니다. 기역에서 리을까지 중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말에 기호를 모두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역, 공원에서 이게 원인이나 결과를 드러내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땡. 왜냐하면은 어때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결과가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 왜냐하면 뒤에는 어떤 일의 원인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모자가는 뭐예요? 원인이나 결과랑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모자가 날아갔어. 그래서 모자 없이 집으로 갔어. 그러면 이 그래서라는 말 뒤에는 앞에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답, 니은과 리을이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 그림처럼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말한 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1번.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숙제를 할 시간이 없었다. 어? 여기도 보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표시해보세요. 숙제할 시간이 없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겠죠. 잘 말했네요. 2번. 교실이 깨끗해졌다. 왜냐하면 표시. 친구들과 청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둘 중에는 이게 뭐예요? 결과. 이 내용이 원인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 잘 드러났고요. 3번.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왜냐하면 표시. 매일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자, 앞부분이 뭐예요? 결과고요. 뒷부분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잘 드러나고요. 4번,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왔다. 그래서 표시, 학교에서 계속 배가 고팠다. 자, 앞부분이 뭐예요? 원인이고, 그래서 그 뒤는 결과가 되죠. 원인과 결과 잘 드러나고요. 5번, 경주로 가족 여행을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댁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리고는요, 원인이나 결과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일의 순서, 어떤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난다? 그렇지는 않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그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고 들을 때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왜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2번,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그렇죠. 순서에 맞게 말하다 보면 보통 앞부분이 원인, 뒷부분이 결과가 돼서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난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 4번,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말을 사용하여 말한다. 방금 문제에서 우리 함께 찾아봤죠. 그래서나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5번.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듣는다. 이거 뭐예요?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기다 보니까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듣는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맞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그다음 18번입니다. 학교에서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해서 쓴 거래요. 알맞은 내용을 써볼게요. 기억. 텃밭에 씨감자를 심고 흙을 잘 덮은 뒤 물을 주었습니다. 오, 감자 키우나 봐요. 니은. 감자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감자가 열심히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고 디귿 볼게요. 감자를 삶아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자를 먹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니은과 디귿 사이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니은은 감자가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디귿에는 감자를 나누어 먹었다는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은 감자를, 맞아요, 수확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를 수확함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사이에 일어남직한 일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으로 갑니다. 18번의 기억에서 디귿까지 중에서 앞에 일의 결과이면서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떤 일은 항상 결과일 수도 없고 항상 원인일 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의 그 앞뒤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기억. 텃밭에 씨감자를 심고 잘 흙을 덮은 뒤에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니은 싹이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졌다. 이건 뭐예요?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이 둘을 비교하면 씨감자를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니은 같은 일이 생긴 거겠죠. 그러면 얘는 원인이 되고 얘는 결과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감자를 삶아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대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감자가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이걸 수확해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면 니은이 원인이 되고 디귿이 결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앞에 일의 결과이면서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의 중간 부분을 꾸며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첫 부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원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우리만의 스토리로 한번 꾸며보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경주를 시작하는 부분과 거북이 이겼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만 바뀌면 되겠네요. 대신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게 써줘야 되겠죠. 짠! 그러면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시작하려고 한다. 거북은 느릿느릿 걸었기 때문에 예쁜 풀꽃과 나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람쥐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다. 거북은 다람쥐에게 토끼와 경주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고요. 다람쥐는 뾰로롱, 한편 토끼는 뾰로롱. 그래서 숲속을 헤매게 되었고 결국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뭐 어떻게 해서 거북이에게 도움을 준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토끼는 뭔가 어떤 일을 해서 또 경주에서 지게 된 원인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람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었고 토끼는 빨리 가려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더 재밌게 잘 꾸몄을 것 같습니다. 대신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잠깐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할 때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단원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왜 평소처럼 더 환하게 안 웃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 6단원 시작하는 오늘 41강인데요. 선생님 설레는

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아쉬워요.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되겠죠? 우리 함께 공부하고 교과서 내용 학습의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 거예요.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의견만 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같이 얘기해야지 그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에서 친구 4 의견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하고요. 그 의견과 이유도 주제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꼭꼭 눌러서 머릿속에 담은 후에 우리 이제 6단원 내용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단원은요, 작품을 즐겨요예요. 마치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즐기세요 하는 느낌인데요. 작품을 즐겨요. 무엇이냐면요, 시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비유적 표현을 알고 이를 살려서 시를 낭송해 보는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즐겨요. 무엇을 즐기느냐?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그런 활동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시는 일반 이야기 또는 설명하는 글보다 훨씬 더 글의 수가 적어요. 글자 수가 적은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생님 어려움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또 6단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알려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교재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파랗네? 라고 해도 되지만,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선생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호수 그리고 가을 하늘이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것이 비슷해요? 파랗다라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파랗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네요. 호수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파랗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라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알고 이 비유적인 표현의 느낌을 살려서 실감나게 시를 낭송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상적인 부분,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 6단원의 제목처럼 즐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비유적인 표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 그냥 파랗다라고 해도 되는데,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호수가 파랗다가 아니라 호수랑 파란 것이 비슷한 가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은요,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보다는 내 얼굴은 뭐 익은 토마토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면, 그냥 얼굴이 빨갛네 보다, 맞아, 익은 토마토도 이렇게 빨갛지, 내 얼굴도 그렇네 하면서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고요. 앞선 그림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훨씬 더 느낌이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 그것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유적

적인 표현 우리 문제에서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렇다 이렇게 바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를 하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딱지예요, 딱지.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딱지치기 할때 딱지인가 했더니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지가 생겼대요. 여러분은 뭐 걷다가 또는 어디 걸려가지고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자리에 딱지가 생기게 돼요. 피가 굳으면서. 그것이 무엇과도 같대요? 딱정벌레 같대요. 몸통이 딱딱한 그 곤충 있죠?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알수 있는 거죠. 뭐랑 뭐가 비슷해요? 딱정벌레랑 딱지가 비슷하다고 이 글쓴이는 생각했구나.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지?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죠. 기어갈 것 같아요, 딱지가. 근데 실제로 기어갈 수 있나요? 기어갈 수 없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 여기서도 지금 딱지가 딱정벌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느껴지죠. 아, 여러분, 무릎에 딱지가 생기면 어때요? 좀 간지럽기도 하고, 막, 떼어놓고 싶기도 하고 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우리가 딱지를 조금 이렇게 살짝 만진다고 해서 딱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살갗을 꽉 붙잡고 있는 딱정벌레의 모습처럼 딱지가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앉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지의 모습을 보면서 딱정벌레 같네, 마치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벌레 같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벌레를 봤다, 벌레가 무릎 위에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모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딱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1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딱정벌레에게 물려서 가려웠던 경험을 표현했다. 선생님, 시는 경험을, 글쓴이가 겪은 경험을 표현한 것이 시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딱정벌레를 만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딱지랑 딱정벌레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러난 그런 시니까, 그런 경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자,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렇죠?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넘어져서 피가 난 자리에 딱정벌레가 앉은 경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딱정벌레가 앉은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4번. 딱정벌레가 무릎에 앉아.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살살 긁었던 경험을 표현했다. 아니고요. 5번. 넘어졌을 때 딱정벌레가 무릎에 내려앉아서 놀랐던 경험을 표현했다.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경험, 뭐 표현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실제로 벌레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지를 보고 딱정벌레 같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번 했어요? 2번에 있는 것이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에요.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2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했길래 기억 보니까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실제로 무릎에 붙어서 아니죠. 실제 아니라고 했죠. 딱정벌레를 떼어놓고 싶어서도 역시 아니고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서 벌레를 만난 적도 없는데요. 빠르게 기어가는 것도 실제 관찰한 것도 아니고요. 딱정벌레의 모습이 딱지와 비슷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활용을 한 겁니다. 5번의 정답이 있네요. 3번.
니은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입니다.

니은 보니까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무엇을 보고 지금 떠올린 거예요? 딱지를 보면서 딱정벌레 같은데? 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누가 알맞게 상상했나 봅시다. 시은, 무릎 위에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이윤,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마지막 수빈이, 무릎 위에 딱지를 떼어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확실하게 아닌 것은 우리 뭐 골라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딱정벌레를 이윤이는 틀렸죠. 그러면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점점 딱정벌레가 커지고 있어. 딱지가 커지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놓고 싶은데 이런 내용도 있죠? 떨어지지 않아요. 내려가기 싫은가 봐.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런 것이 떼어내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은이 아니고요. 수빈이가 알맞게 상상했네요. 니은을 보고요. 수빈. 4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내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보기는 어떻게 썼을까요? 딱지를 딱정벌레로 표현하여 기어갈 것 같다고 한 장면이 재미있어. 자, 그럼 여러분도 이 시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되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어.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비유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해요. 비유적인 표현 뭐 있죠?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 실제는 아니지만 딱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이죠. 자, 대상을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문제들을 풀수 있어요. 아, 비유적인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표현하려는 것을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이 빨갛다, 하늘이 파랗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거 있나? 빗대어서 말할 거 있나? 하면 생생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비슷한 걸 찾아봐요?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일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무엇이 있지? 같이 빗대서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음 저울이라는 시예요, 이번에는. 시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여기서부터 지금 비유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내 마음이 진짜 저울이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비슷한 건가 봐요. 내 마음,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무엇이 비슷할까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양팔 저울도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저쪽으로 기울기도 하잖아요.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계속 이쪽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에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5번. 이 시에서 내 마음을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왜 양팔 저울 같다고 했죠? 양팔 저울처럼 한쪽으로 안 기울어서?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까지는 괜찮은데, 기울지 않아서? 기분에 따라 기운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양팔 저울처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딱 칼같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4번, 내 마음이 비어있는 양팔저울의 접시처럼 아무 감정이 없어서?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 같이 양팔저울도 무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비슷해서 그두 가지의 대상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6번,
니은이 비유한 상황을 알맞게 설명한 것이에요.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아, 내 마음이 칭찬 담은 쪽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친구의 칭찬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친구가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표현한 부분이다. 이것이 더 맞겠죠? 친구의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에요. 그쪽 이기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7번. 보기와 같은 비유적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예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 내 마음과 양팔저울이 비슷하다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신, 내 친구는 힘이 아주 세다. 비유한 거 있어요? 비유적 표현? 아니요, 바로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은, 우리 엄마는 항상 조용하다. 우리 엄마는 무엇같이 조용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 없어요. 수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은 호수다. 자, 여기에 있네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과 호수가 비슷한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는 수민이. 8번. 디귿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설명한 것.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다가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는 그때까지는 막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팔 저울을 거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알맞게 설명한 거 뭐예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인가요? 잠이 들지 못하는 모습? 차분히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좋지 않았던 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거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모습. 아니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잠자리에 드는 모습. 둘다 있지만 어떤 것이 맞아요? 3번이 맞죠. 하루 동안 계속 내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지만 자려고 할 때는 이제는 차분히 정리하고 누우니까 양팔저울을 거둔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이번에도 비유적인 표현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풀잎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풀잎 같은 친구래요. 그러면 무엇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친구랑 풀잎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풀잎은 바람하고 엉켰다가도 사르르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친구도 해질 때라는 것은 헤어질 때를 줄인 말이에요. 선생님, 헤어질 때라고 안 하고 왜 해질 때라고 줄였어요? 이것은, 시에서는 더 멋진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맞춤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라는 것은 뭐 옷이 해졌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헤어질 때를 줄여서 해질 때또 만나자고 약간 이런 운율, 리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헤어질 때,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가 마치 풀잎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했으니까 친구랑 또 이번에는 뭐랑 비슷해요? 바람이랑 비슷한 거네요. 왜 친구랑 바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 봅시다. 풀잎하고 헤졌다가, 여기도 헤어졌다가를 줄인 거겠죠? 풀잎하고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아, 풀잎하고 헤어졌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사르르 찾아오는 바람처럼 만나면 또 다시 반갑다고 얼싸안는 그런 바람 같은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풀잎과 친구, 바람과 친구가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풀잎이 강한 바람에 뽑히는 모습? 아니고요.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시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친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보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5번도 읽어보세요.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했다. 5번이 더 정확하죠.
친구와 함께 내가 플립을 보고 있는지

는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친구 그리고 풀립과 바람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 10번입니다. 이 시를 감상하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예요. 두희, 멀리 떠나버려 만날 수 없는 친구가 바람과 비슷해. 수진, 바람과 풀처럼 만나면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가 떠올라. 경아,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자고 손흔드는 친구의 모습이 풀립과 비슷해. 자,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을 보고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친구? 만나면 얼싸안는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만날 수 없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 아니에요. 바람은? 아까 말했듯이 만나면 기쁘다고 얼싸안는 거잖아요. 항상 싸우게 되는 거 아니고요. 헤어질 때, 해질 때라고 시에서는 표현이 됐었는데요.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마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경하가 알맞게 장면을 상상했다라고 볼수 있네요. 11번 기억의 특징입니다. 바람 같은 친구. 자, 이런 표현의 특징은 뭐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반갑고 편안한 친구인 거죠. 바람 같은 친구? 뭐 시원한 친구인가? 뭐휙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인가? 아니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언제든 반갑고 편안한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반갑고 편안한 친구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이 시에서 친구를 바람과 풀립에 빗대어 표현해서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을 때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친구의 모습이 더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친구의 성격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볼수 있다. 친구처럼 익숙한 대상을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친구에 대한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응? 했던 거 뭐예요? 그렇죠. 4번이죠. 익숙한 대상을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의 효과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서, 재밌게 표현해서 이렇게 됐으면 정답이지만,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얻을 수 있는 효과죠. 친근한 느낌, 쉽고 구체적, 자세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런 것은 알맞은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인데요. 비유적인 표현 역시 찾아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여기도 바람이 나오네요. 난 지금 봄.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입니다. 이 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지만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난 지금 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계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난 지금 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지금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난 아직 봄이 안 왔어.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봄이 충분히 들길 원하고 있다. 봄이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바라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거고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가을이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가을은 맞는데요. 천천히요? 엄마는 벌써. 그쵸. 빨리 가을이 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O, X, X.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14번.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리고 있다? 라고 했을까요? 엄마에게 혼이 나서 무서워서? 아닌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 정말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서 난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요.

0: 것보다 일찍 일어났을 때 우리가 벌써라는 걸 쓰잖아요. 아, 나는 지금 봄인데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봅시다. 종이, 엄마가 봄보다 가을을 좋아해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난 지금 봄인데 엄만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가요? 이 말하는 이가 아니에요. 자, 문제 보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친구예요. 들렸죠? 영례. 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고 느끼는 마음이야. 생각할 수 있죠? 난 지금 봄인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엄마는. 나는 아니지만. 그럼 영례가 생각한 거? 맞아. 나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아직 봄인데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하다니,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일, 내가 충분히 자랐는데도 엄마가 천천히 자라라고 해서 기분이 상한 상태의 마음이야. 아니요, 기분이 상한 것도 우리가 딱히 찾아볼 순 없지만, 충분히 자랐는데도? 아니죠. 아직 봄인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엄만 제발 천천히 자라. 지금 너무 자라는 모습이 아까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잖아요. 벌써 가을이 되길 원해 했으니까 도일이는 알맞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이의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잘 표현한 친구는 영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볼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여기도 말하는 이 있네요. 디귿처럼 말한 까닭을 쓰시오.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우리 시간 표현도 배웠었는데요. 들고 있는 중이야. 이미 지난 일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죠.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6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작품을 즐기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나요? 마지막 퀴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6단원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 얼른 공부하러 놀러 오세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의 여러 가전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 멀티탭에 연결된 세탁기를 제거하면 드라이기와 노트북에도 전류가 흐를까요? 아, 선생님, 우리 멀티탭에 어디 하나 빠졌다고 해서 다른 가전제품에 영향 안 미치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이 멀티탭에는 어떻게 가전제품들이 연결되어 있길래 하나를 이렇게 뽑아도 다른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의 단위는요. 쓸 때는 이렇게 오메가 기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메가 기호에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요. 우리 1옴은 어느 정도의 저항이냐면요.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그 저항값을 우리가 1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저항 왜 생기나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극 방향으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전류입니다. 그때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요. 여기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저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저항은 물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같은 재질로 된 도선이라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같은 재질로 된 도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도선은 이렇게 길고요. 다른 하나의 도선은 단면적은 같지만 도선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의 저항이 더 클까요? 당연히 길이가 긴 도선에서의 저항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요. 길이가 길면 더 많이 원자와 충돌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번에는요. 길이는 같아요. 길이는 같은데 어떠한 한 도선은 단면적이 굉장히 두껍고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도선은 길이는 같지만 이렇게 단면적이 좁아요. 그럼 이번엔 어디에서의 저항이 더 클까요? 그렇죠.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1초에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단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전하가 통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저항값이 다르기도 하지만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이 말은 저항이 크면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뭐 한다? 반비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 이 저항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류의 세기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봤으니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류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전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이때 앞에 있던 내용과 이 내용을 합치면 옴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식의 의미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류의 세기 커지게 되겠죠. 저항이 작아지면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질 거예요.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바로 그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 과학은 기호로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I라고 쓰고요. 그리고 저항은 대문자 R로 씁니다.
그리고 전함은 대문자 V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오매 법칙 하면 I는 R분의 V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식은요,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이렇게 R을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V는 IR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계산할 때는 V는 IR에 대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전류나 전압, 저항의 값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식을 알아두라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이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알고자 하는 개념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는 비례해, 저항과는 반비례해라는 걸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R분의 V다라고 이 식을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탐구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의 탐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긴 니크롬선,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계 전선으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을 한대요. 그림 보시면요. 전원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존재하고요. 여기에 긴 니크롬선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로 이렇게 모두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원 장치에 볼트를 1.5V, 3V, 4.5V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자, 다에서는요. 긴 니크롬 대신 무슨 니크롬선을 쓴대요? 짧은 니크롬선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과정 나를 반복하고요. 과정 나와 다에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요. 긴 니크롬선이 있고 짧은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이 니크롬선은요. 저항이 굉장히 큰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크롬선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재질이 같아요. 그러면 니크롬선이 길다라고 하는 건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렇죠. 큰 거죠. 왜? 아까 도선도 같은 재질이라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우리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긴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저항이 클때 실험이고요. 그리고 짧은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저항이 작을 때 실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 굉장히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행평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지필평가로도 많이 녹여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유의점이에요. 우리가 이 전기회로를 설치할 때이 유의점을 꼭 고려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전류계는요. 이 니크롬선과 어떻게 연결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연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직렬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반면에 우리 전압계는요. 니크롬선에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전선이 하나로만 이어지다가 갑자기 한쪽은 니크롬선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쪽은 전압계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전류가 나눠서 흐르게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우리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어떻게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무엇으로 연결해야 한다?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이 실험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전원 장치에는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에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극 방향의 도선을 쭉 연결하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 방향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극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극쭉 따라가 보면요.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직계 전선으로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 쪽에? 마이너스 극 쪽에 꼭 맞춰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유의점을 꼭 고려해서 이 실험을 한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긴 니크롬선일 때는요. 선생님이 저항값이 큰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짧은 니크롬선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와 전압을 넘어서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저항과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에는요,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전압이 우리 1.5V에서 3V로 두배 커졌더니 전류가 지금 대략 몇배 커졌어요? 그렇죠. 대략 두배 커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전압이 몇 배로 커졌더니 세 배로 커졌더니 전류도 0.05A에서 0.16A로 대략 세배 커졌습니다. 아,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지는구나. 그들은 비례관계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아졌어요. 우리 앞에서 오메 법칙 공부할 때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V일 때긴 니크롬선에서는 0.05A가 흘렀어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에서는 1.5V일 때 0.15A가 흘렀네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비례관계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긴 니크롬선의 경우는요.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류의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의 경우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같은 전압에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저항값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그래프에서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어땠어요? 네, 더 컸습니다. 따라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짧은 니크롬선의 저항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어때요? 크고요. 그리고 니크롬선의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다라고 하는 우리 오메 법칙,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로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도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 전선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기도선을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전기도선 많이 만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지는 부분은 A 부분이 아니라 B 부분이어야 합니다. A 부분은요. 어떤 물질이라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즉, 뭐예요? A는 도체입니다. 도체. 그래서 우리 도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선 안에는 도체의 물질로 주로 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체로 이 도선 안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 부분, 이 피복 부분은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B 부분은 도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B는 어떤 물질로 만드냐면요. 저항이 매우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도체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뭐라고? 부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A는 도체라면 B는 우리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부도체로 만들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간 도체와 부도체의 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순수한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즉, 부도체 상태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면 우리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도체는요, 많은 가전제품에, 전기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이 반도체로 만드는 웨이퍼고요. 이 웨이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 칩이 되는 그 바탕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다면 이 저항을 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항이 연결된 모습인데요. 선생님, 여긴 니크롬선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구도 저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뭐 전기

0: 제품, 전기기구들은 다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는 전구가 저항값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두 전구,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무슨 연결이라고요? 네, 직렬 연결이라고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는요, 지금 전하가 어떻게? 한 줄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체 회로에 전류의 값이 있을 거고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1,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2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도선은 한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의 값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전류의 값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0A라면 여기 저항에서도 10A, 이쪽 저항에서도 10A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 이 회로에 전체 저항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구, 즉 저항을, 우리가 저항을 보통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건 마치 저항이 길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니크롬 선 중에 긴 니크롬 선이 저항 값이 더 커진 거잖아요. 즉,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지금 니크롬 선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값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저항을 두개 연결할 때보다 세 개로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 값은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우리 한 줄로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많이 많이 연결하면 더 많이 증가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전구의 흐름이 뚝 끊어졌어요. 즉, 직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요, 전류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흐르겠죠. 우리가 나머지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직렬 연결은요, 대표적으로 누전 차단기와 퓨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전기가 다른 곳에 샌다라고 하면은 아예 전류를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퓨즈도요, 과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선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가 녹아서 끊어집니다. 즉, 위험할 때 전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한 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전기가 새고 있어, 전류가 새고 있어, 혹은 여기 과전류가 흐르고 있어라는 걸 알려면 여러 갈래로 연결을 하면 우리 이쪽에 과전류 체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와 퓨즈 모두 다 직렬 연결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장식용 전구도요. 전구들이 이렇게 쭈르륵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전구가 나가면 다른 전구에 불 꺼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전구들 직렬로 연결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이두 전구가 한 줄로 연결된 도선에서 두 줄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있어요. 여러 갈래로 지금 무엇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들 이 전체 전압이 있을 거고 각각의 뭐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 물 흐름 모형으로 전압을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압은 물의 높이 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이 저항은 이 전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뜻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여기는 물의 높이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쭉 흐르고 나면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물의 높이 차가 전압의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작점의 높이와 그리고 떨어질 때의 높이가 같아요. 즉, 높이 차는 여기나 여기나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미끄럼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똑같은 높이 차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은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의 전압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전체 저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저항은요, 우리 보시면은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 니크롬선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쪽 한 줄, 이쪽 한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말은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진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 값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진 것과 같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때요? 작아지게 됩니다. 병렬 연결은요, 저항 중 하나가 뚝 끊어져도 이쪽에 전류 잘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멀티탭과 건물의 전기 배선, 가로등 모두 한쪽 전류 끊어졌다고 다른 쪽에 전류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모두 다 병렬로 우리 이 가전제품들 저항을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전기 에너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흘려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는데요. 소비 전력은요, 얼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냐면요, 바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와트 단위를 써요. 쓸 때는 대문자 W 쓰시고요. 읽을 때 와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때요. 우리 보통 워낙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와트보다는 킬로와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킬로라고 하는 건 천을 뜻하니까 1킬로와트는 1000와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전제품 1초 말고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 전력보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더 많이 사용을 해요. 전력량은요, 소비 전력에 사용한 무엇을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소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어요. 그런데 이 소비 전력에 곱한 시간이래요. 그러면 단위는 와트시로 나타내주면 돼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고, 우리 아워를 뜻하겠죠? 읽을 때는 와트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전제품의 많은 전기 에너지는요, 전환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밥솥이나 인덕선은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 요리할 때 열이 필요하죠? 아,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구나. LED 전등이나 TV요, 빛이 나오고 있죠?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 예시고요. 스피커, 우리 소리를 듣는 기구잖아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마지막,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 충전은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디지털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하여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전압계에 측정된 값은 1.5V고요. 전류계에 측정된 값은 0.03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저항의 크기는 55mm래요. 계산해 보면 되죠. 우리가 I는 R분의 V였어요. 그러면 우리 R은 I분의 V일 거고요. 우리 V가 얼마예요? 1.5V고요. 그 다음에 I는 0.03A래요. 그러면은 우리 00에서 3으로 나눠주면 55음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류계는요, 전기회로에 무슨 연결? 선생님이 직렬 연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줄로 전류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압계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니은도 맞고요. 티귿.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었죠.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가정용 전기 배선에 연결된 전기 기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전원해 보시면 각각의 가전기구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 문제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나요? 네,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의 경우는 같은 높이의 그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감소하나요? 아니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 전압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다른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게 병렬 연결의 장점이었죠. 우리 5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나요? 우리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의 저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전등의 스위치를 연대요. 이 말은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저항이 커졌어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표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소비 전력 1초에 1200와트 사용한대요. 그러면 1200와트의 소비 전력이니까 시간을 1시간 곱해주면 얼마예요? 우리 1200 와트시의 전기 에너지 사용할 것 같고요. 우리 무엇은? 선풍기는 몇 시간 사용했대요? 30시간. 그럼 이거 곱해도 1200 와트시 나오죠. 아, 그값 같겠구나. 기억 맞고요.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작대요. 형광등은 55와트고요. LED 전등은 15와트예요. 그럼 형광등의 소비 전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형광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무슨 에너지로? 빛이 나와야 되죠. 모니터는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요, 재질이 같은 세도선 ABC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세 도선의 단면적이 동일할 때 ABC의 길이의 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재질도 같아요. 그리고 단면적이 같아요.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의 값 어떨까요? 그렇죠. 저항값 커집니다. 우리 도선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결국은 ABC 뭐의 비? 저항의 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전압과 전류의 값을 ABC 다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ABC 저항값의 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는 15A 나누기 1.5V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10 나누기 1.5, C는 우리 5 나누기 1.5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1.5 약분해주고 또 모든 변에 30을 곱해주면 몇대몇대 몇이 나와요? 그렇죠. 2대3대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도체 양끝에 걸린 전압에 어떠하고 저항에 어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 문제 답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4: 그러니까.
2: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학교시험 만점 왕에서 다 맞은 친구 아니면 지난번보다 더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 왕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왕의 행차쇼!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번부터? 12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11번까지 풀었죠? 네. 자, 12번부터는 여기 제시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만 열심히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 또는 지문이라고도 해요. 예,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 글들을 꾸준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면, 예,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도요. 영어 공부 잘하려면 낱말 잘 외워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로 써져 있는 문장이나 또글 많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읽어보라면서요. 근데 왜 국어는 안 그래요? 국어도 그러셔야 돼요. 예. 우리 말이니까, 우리 글이니까 뭐 쉬워. 아유,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특히나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구조로 잘 짜여진 이 주장하는 글은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오, 이거 서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서론 부분부터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일까? 네.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아, 본론 부분이겠구나. 자,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짜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은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타난다는 것. 본론은 이유와 근거가 나타난다는 것, 결론은 요약과 강조가 나타난 것, 나타난다는 것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처럼, 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준다고? 어디에서? 본론에서?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문,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 이 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주는 글이 있구나. 이런 글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 방법 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알았어. 플라스틱 사용 이제부터는 줄일 거야. 예, 종이컵 대신 또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컵. 이것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야지 뭐 이런 것들 예. 자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도 철저히 해야겠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그다음에 뭐 철은 철에 종이는 종이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철저히 해야겠네 라고 실천 방법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뭐다? 설득당한 거다 예, 설득당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자, 여기서부터 뭐다? 인용이 나오겠구나. 여기서부터 인용 부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요. 아이고, 오랜 시간이 되면 쪼개지고, 그쵸?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지만 사라지진 않아. 그죠?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질 뿐.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될 뿐이죠. 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따라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국어 실력이야.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본 친구들은 기억이 다 돼. 돼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있는데, 다 기억했는데, 쉽게 문제 풀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된 친구들은 이제, 자기 원래 실력으로 이제 풀어야 돼. 아, 짜임, 짜임. 이제 짜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근거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이 나오겠구나라는 눈치를 채야 되지. 왜?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 써주겠다고 했으니까,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짜임을 아는 친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모든 글의 짜임을 잘 아는 친구는 국어 공부에 반 이상은 이미 한 거나 똑같아요. 그만큼 이 짜임새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여기에 나타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둘째,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대요. 자, 이것이 실천 방법이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글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놓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앞에 거 보세요. 자, 봐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 철저히 하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도, 어른들도, 이런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개인일까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개발해야 해요. 친환경 재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국가가 하거나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걸 눈치채는 친구도, 어우, 굉장히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잖아.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는, 회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것만 딱 보고, 아,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개인이 실천할 방법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국가나 기업에서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할 수가 있죠. 이게 문해력이에요.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대요. 이거 법이죠. 자, 마이크로비드 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왜 디지털 리터러시 어렵다, 예, 별거 아니야, 디지털 문해력을 예, 그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뿐이죠. 자, 이거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대요.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분해된대요. 분해. 분해가 뭘까요, 여러분? 썩는다는 거죠. 자,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썩어. 썩으려면 너무너무 긴 세월을 요구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플라스틱이 그냥 썩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즉,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이 말이에요. 생물이, 여기 생이 생물이에요.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즉, 생물이 얘네를 썩게 할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죠? 아, 이제 여러분이 6학년쯤 되면 이런 말들에 예민해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할말다 했나 보다.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다. 어때요? 요약해주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런 말들을 했어. 이런 글을 썼어. 알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주장 아닙니까? 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주장을 강조한다는 게 강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나

과자 사주세요.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아침에 얘기했어. 점심 때 와서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저녁 때 와서 과자가 맛있는데요. 막 이러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너무 앵무새 같지?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지. 과자 맛있던데요? 과자 사주세요. 아, 과자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뭐다?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도 주장 강조 어떻게 하지? 한번더 써주면 돼요. 더 써주는데 표현은 조금 차이 나게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멋진 강조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우리 그 본론 부분서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결론 부분이 되겠네요. 글쓴이가 제시한 미세 플라스틱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다. 요거. 두 가지 1번과 2번이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읽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제시문, 늘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꼼꼼하게 읽어보기만 해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응? 이런 내용 없었는데, 금세 찾을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플라스틱은 안 썩는 게 문제인데, 친환경 재료는 썩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정답 3번. 네.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이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어떻게 하라고? 일회용 플라스틱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자, 여기 가장 알맞은 것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야,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실천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죠? 여기 실천 방법 있네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 사용하는 게 어때? 그리고 분리배출 잘해야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야.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했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여기 아까 따라서가 있었는데, 여기. 여기. 요 따라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예. 요 따라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론.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말들. 예.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죠. 요 뒤에는. 예, 요런 말들 참 재밌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 예. 요런 말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냥 자리하고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국어 공부 잘 하려면 이게 왜 있을까? 이것도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딱 나왔어. 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요게 나왔어. 그러면 요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나오겠죠. 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나오면. 요런 건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온다. 이유가 나와야 할때 이런 말도 써줍니다. 또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 내가 하나 뭔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해볼까? 예. 요거. 추가도 있어. 더 얘기하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또뭐 이런 거. 또. 게다가 막 이런 거. 게다가는 여러분이 좀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또. 게다가 뭐. 이건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과 먹고 싶어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추가하고 싶을 때. 또 뭐가 있을까? 뭐 예시 들을 때. 예시 들어서 글에다가 쓸수 있잖아요. 예시는 뭐 아주 간단한 거. 예시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뭐 과일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 뭐감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요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계산이 있는 거죠. 치밀한 계산. 요런 말들은 다 요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따라서 그러면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글에 쓰인 인용의 출처 어디였죠? 예, 찾아보면 되죠. 예, 한국방송공사 2022년도에 만들어진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출처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써볼게요. 보기는 출처, 통일성, 근거, 맞춤법, 계획하기, 표현하기가 들어 있습니다. 6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 단계에서는, 단계래요, 단계. 그러면 출처 단계, 맞춤법 단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힌트들을 놓치지 말라고요. 네. 자, 이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하게 정했는지, 또 글을 읽을 사람을 잘 고려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답니다. 자, 어느 단계일까요? 글의 목적을 잘 세워야 하고, 주제도 분명하게 정해 놔야 돼요. 자, 어느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 이런 힌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하기. 내용을 생성했어. 그 다음에 이 생성한, 즉, 만들어낸, 내가 모은 이 내용들을 잘 배열을 해야 되겠죠? 아, 요건 주장에다 놓고, 요건 이유에다 놓고, 아, 요거는 근거에다 놓을까? 뭐,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고, 구성을 해야겠죠? 이게 내용 조직 단계라고 했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를 글의 짜임을 고려해 조직했는지,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것을 찾아 조직했는지 점검한대요. 힌트는 이거네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건 뭘까? 근거가 되겠죠. 자, 이런 힌트들. 이거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하지만 거기에 힌트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찾아내는 게 국어 실력이니까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자, 통일성 얘기했죠? 통일성은 뭐다? 그글 전체가 글의 주제.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아, 이 글은 통일성이 있구나라고 한다고요. 네. 앞으로 쭉 주제만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나가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 된다. 저거 멋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야지.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멋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나의 글의 그 통일성을 해치는 자료라면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한다. 이거는 만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만든다. 예. 내용을 만든다. 예, 물론 내용을 만든다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내 머릿속에

속에 있는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만드는 것 더하기 인용할 자료도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부분과 내용 조직하기 부분,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내가 글을 잘쓸수 있느냐, 못 쓰느냐. 여기를 튼튼하게 하고, 여기를 문제없이 하면,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잖아요. 글쓰기 단계. 여기는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을 만드는 단계, 또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죠.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글의 목적을 정했습니까?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습니까? 글을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까? 자, 여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 여기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통일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통일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글의 통일성.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내가 만들거나 가져왔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죠.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답은 2번과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글의 통일성 자꾸 얘기하죠.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내가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 다시, 뭐 이런 걸 갖고 와도 되지만, B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낯선 건안 돼. 관련이 없는 건안 돼. 알았죠? 네. 이 통일성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 여러분이 글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으면 잘쓴 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려고, 분량을 많이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 그러지 마시라고,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네. 문제 상황.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 가는 뭐다? 서론 부분이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글 나는 뭐다? 본론 부분이구나. 어떡하지? 이제 정말 쉬워졌어. 이 짜임을 딱 알아내는 게.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기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대요. 이런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도 지금 막 똑같이 한번 필기해보세요. 자, 이제 다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활동이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요거 괄호 부분을 한번 빼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딱 알맹이만 남죠.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뭘 해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지금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 상황 어디에 나와요? 서론 부분에 나오죠? 그 가를 보세요. 가 문단 보세요. 예, 바로 요거였죠? 디지털 세상에서 손으로 글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 이거 문제다. 아이고, 이거 손으로 글 쓰는 거.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특히나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불편하게만 생각하니, 이거예요. 예. 그 다음, 그 가에서 다를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나누어서, 알맞게 나누어서 각각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문제 제기, 주장. 어디에서? 글, 가에서. 예,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본론에서. 나 문단에 해당하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다 문단에 해당하죠. 예, 그러고 보니,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제시문, 지문은, 서론과 본론과, 본론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결론을 쫙 이어놓은, 편집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자, 이 글의 주장을 쓰고, 주장은 어디에서? 네, 이 주장은 서론 부분에서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네, 서론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따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잘 찾아보셨죠? 자, 그다음, 글, 나에서. 글, 나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요걸 한번 요렇게, 예, 요거는 좀 없애버리고 한번 읽어봐도 돼요. 글 나에 나타난 이유와 근거를 쓰시오. 뭘까요? 여기 나가 여기 있네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유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요 부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근거 여기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 부분 써주시면 돼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아유,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찍어도 알겠다. 그죠? 자, 그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서술형 문제 첫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있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니까 아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원픽은 어디 있느냐? 중단어 실전 테스트의 마지막 두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23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23번도 중요합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 두 가지를 다 점검 한번 해보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아,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구나라는 거 떠올라야겠죠. 그러면 길이의 비가 2대 1, 비가 2일 때 실제 길이가

4cm였으니까 B가 1일 때 실제 길이는 그렇지 절반 2cm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선분 GE의 길이가 2cm라는 걸 구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D가 실제로 선분 BC의 중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왜? 선분 AD가 중선이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너 중점, 너도 EC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DF가 B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DF의 길이 3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자, 한 번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게 삼각형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지금 선분 GE의 길이가 2cm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너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생각 할 수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길이를 삼각형을 우리 평행 삼각형에 대해서 자 평행한 선이 있으니까 삼각형 AGE와 ADF가 서로 닮음이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또 다른 생각,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같은 삼각형인데 이게 닮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즉 여기 있는 평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 아래쪽에서 보지 않고요. 그냥 위에 있는 삼각형 자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생각하자. E가 역시 선분 AC의 중점일 거고 그렇다면 이 FC와 EF의 길이가 각각 1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개 합친 것만큼이 AE일 테니까요. A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 대 EF라고 얘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길이에 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G가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AG 대 GD도 2대 1이라는 길이에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서 아, GE 대 DF가 2 대 3의 길이의 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일 때의 실제 길이 GE가 2cm였으니까 3일 때의 실제 길이 DF가 3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답을 얻어내는데 아래쪽 삼각형을 뒤집어서 생각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삼각형 ADF와 AGE 여기에서 우리 닮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선분 GE와 DF가 평행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도 아래쪽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위쪽에서 볼 수도 있었죠.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좋아, 그러면 다음 24번 문제로 갑시다. 오늘의 구원픽이죠. 자, 24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두 점 G와 G'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선분 AD가 9cm일 때 G, 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G가 무게중심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AE는 중선이고요. 그러면 G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선을 2대 1로 쪼개고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 G'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 G'이라는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주황색 삼각형, 즉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DE가 중선이고 G'이 그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DG' 대 EG'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실은 문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에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눈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보여요.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GG'과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AD가 눈에 보이는구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E에서부터 시작해서 G'까지 1이라는 길이의 비, E에서부터 D까지 3이라는 길이의 비. 근데 그게 반대

대쪽 왼쪽에서도 1대 3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GG 프라임과 AD가 평행이다라는 거 당연하고요. 길이의 비가 1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구나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선분 GG 프라임의 길이는 9cm에 3분의 1만큼이겠죠? 정답 몇 cm? 3cm라고 동일하게 정답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무게중심을 가지고 2대 1 하고 쪼갰었는데 양쪽에 있는 무게중심 가지고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게중심까지는 찾아내는데 이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집혀 있는 삼각형이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 가지고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바라보는 연습하는 문제. 네, 그런 문제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중점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 읽다가 그림 보니까 어디선가 봤던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일 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AC 연결할 거야. AC 연결해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이 실전 책에서만 벌써 한 다섯 번째 보고 있는 중이니까 삼각형 그리자마자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대각선 AC와 대각선 BD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한다면 BO 중선이고요. AM 중선이에요. 중선과 중선이 만났으니까 점 P가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대 1로 자르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넓이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야죠. 중선을 하나 더 그려서.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여섯 개 영역의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어떻더라? 다 동일하더라라는 생각 해야겠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분의면? 2분의 1.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0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AP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삼각형 APO는 6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에 6분의 1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5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야 합니까? 위쪽에서도 벌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요. 역시나 DO 중선, AN 중선. 그럼 점 Q는 무게중심. 그렇다면 CQ를 연결해서 중선을 그려준다면 이 여섯 개의 영역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가 30인 것처럼 삼각형 ACD의 넓이도 3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영역, 삼각형 AQO의 넓이도 그 30의 6분의 1만큼일 거다. 아, AQO조차도 5제곱센티미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건 APO라는 삼각형과 AQO라는 삼각형 두 개를 더해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와 5두개 더하니까 10제곱센티미터라는 이런 넓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문제가 25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고,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그림과 아이디어 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더 쉽게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 풀이 다른 형태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QD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요. 여기 있는 P라고 이야기하는 점과 Q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연결하니 선분 PQ의 길이가 결국은 전체 대각선의 길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지? 그렇다면 얘들아, 삼각형 ABD를 볼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D도 결국은 평행 4변형의 절반입니다. 대각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하얀색 삼각형 전체가 60의 절반,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BP와 PQ와 QD가 동일하다라는 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1이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제곱센티미터야라는 결론 바로 그냥 등장합니다. 암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 많이 그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이야 라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여기에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역시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는 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확장성이 많은 그런 문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서술형 대비 1번 한번 살펴보자. 자, 서술형 문제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가볍게 문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술형을 써내려갈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 ABC에서 사각형 DBFE가 마름모로 주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마름모로 주어져 있으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요. 4배하면 둘레의 길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우리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BD의 길이를 X cm라고 하죠. 그럼 이 선분 BD의 길이가 BF의 길이하고도 역시나 동일하게 X cm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요. 길이들이 다 등장해요. 자, 여기에 있는 선분 AD 생각하면 너는 10배기 X cm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F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생각하면 네가 600이 X cm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삼각형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둘 다 문자가 끼어 있으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닮음이라는 건 느낌이 좀 오세요? 그래, 실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숨어있는 상태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DE와 선분 BF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입니다. 그렇다면 너랑 너 동의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의 각 공유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응하고 있는 변을 생각했을 때 10배기 X와 뭐가 대응변이야? 10 전체가 대응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선분 DE라고 이야기하는 X cm라는 것과 6cm 전체가 대응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어요. 10대 10배기 X라는 것은 즉 커다란 삼각형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편, 즉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그 길이 대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랑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너는 뭐하고 동일하다? 6대 X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아래쪽에 있는 변끼리 대응하고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원래 있었던 대응변의 길이의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10X 이게 60-6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6X가 60이고요. 그러면 이거 양변 4로 나누어준다면
4x가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가 4분의 15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5cm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름모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4배 한다면 15cm를 둘레의 길이 전체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쭉 풀어 내려갔는데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세모 동그라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요. 실제로 쓸 때는 그냥 A, D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대 10 빼기 X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선분 A, B 대 선분 A, D의 길이가 선분 B, C 대 선분 D, E의 길이에 비와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선생님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서술형으로 다 써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요령 말씀드리고, 써내려가는 요령도 이렇게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식으로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래도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 질문 게시판 쪽에 질문 남겨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에, 문자를 집어 넣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했던 그 구별들을 문자로 써주기만 하면 서술형 답안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왜냐? EF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가 X니까 X와 6 빼기 X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10과 6이랑 각각 대응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문제 똑같이 풀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죠. 선생님은 서술형 대비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중점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쉬워요. DF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몇 분이면 2분의 1. 왜? 중점과 중점 연결한 선분이니까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 7cm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DE의 길이는 12cm의 절반, 너 6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cm, 6cm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 반대로 10cm의 절반이 선분 EF의 길이니까 너 5cm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와 6과 7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18cm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그걸 세 방향에서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자, 서술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다음에서 LMN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8과 10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 여기 이렇게 8과 12라는 변의 길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8대 12, 즉 2대 3이라는 것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걸 우리 알수 있게 되죠. 그 2대 3이라는 게 어디에? 여기 왼쪽에 있는 4와 X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럼 2대 3과 4대 X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4대 X는 2대 3이라고 써준다면 X가 6이다라고 X값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선생님, 선분이 떨어져 있어서 눈에 잘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을 그대로 이 점과 만나게 평행해서, 평행이동해서 우리 길이를 생각해 준다면 그럼 역시나 너 4cm, 여기 X cm 하고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 닮은 삼각형 눈에 보이면서 역시나 닮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X 대 4가 12대8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대 X 플러스 4가 12대 20이라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나 붙어 있으나
같은 길이의 비를 갖는다.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X값 구해줬네. 자, X는 6이다라는 거 찾았죠. 이제 Y값 구해보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아래쪽 긴 것 9와 전체 Y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12라는 것과 전체 생각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림이 지금 좀 복잡해 보여. 하지만 9cm라고 이야기하는 아래쪽, 모래시계의 아래쪽 부분과 Y cm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9대 Y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왼쪽에서 아래에 있는 12cm와 그리고 전체 길이 20cm의 길이에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게 12대 20이더라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겠죠. 자, 12대 20은 4로 나누어 준다면 3대 5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는 15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 개 더해봐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21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요, 선생님은 지금 아래 있는 긴 것의 전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니까 8대 12를 쓰고 싶거든요. S자와 리을자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8대 12라는 것의 길이의 비, 즉 몇 대 몇?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서도 요렇게도 성립해야 되죠. 2대 3 하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2대 3이라고 만들어진다면 3일 때가 9cm니까 2일 때는요. 그래, 6cm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6cm와 9cm를 더해야 Y 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Y는 15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도 있죠. 선생님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을자와 S자 요걸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됐죠? 문제 여러분이 익숙한 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XY 다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개념 체크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GD와 BD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 이게 무게중심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AD가 중선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서술형을 쓸 때 하나 포커스가 되는 게 있다면 선분 AD가 삼각형 ABC에 중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하나 기록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 말을 왜 쓴 겁니까? 이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선분 BC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점 D가 선분 BC의 너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쓴 거죠. 또 위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문장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Y가 6이다라는 결론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뭐냐라고 봤을 때 선분 AG와 GD가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는 4의 2배가 되면서 아 X가 8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Y 더하면 14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2대 1이라는 걸 서술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선분 AD가 중선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 그래서 AG 대 GD가 2대 1이다 라고 이걸 그냥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입으로 했던 얘기를 손으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성하는 것들은 또 우리 친구들께 맡겨보고 선생님은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설명하죠. 자, 5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DE와 BC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6대 3,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가 오른쪽에서도 그대로 2대 1 하고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4cm
4cm 대 선분 EC의 길이,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쓰면서 계산할게요.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EC라고 이야기하는 게 E다라고 찾을 수 있어서 선분 EC의 길이가 2cm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문제가 5번 문제였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걸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실은 여기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대 9로 접근할 수도 있죠. 즉, 2대 3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4와 그다음에 선분 AC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4대 4 플러스 X가 2대 3이더라라고 식 세워서 2X 플러스 8이 12가 되고 그래서 X가 2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도 있죠. 이런 방법으로 선분 EC의 길이가 2cm다라고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6번 문제 갈게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이 문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구원픽 붙였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설명했었죠? 이게 정석대로 풀자면 꽤나 돌아가는 이야기라서 개념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러니까 5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y 대 4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대 3이 y 대 4다라고 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비례식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례식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5대 y가 3대 4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도 동일한 y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 중에 어떤 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y는 3분의 20이다라고 y 값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x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x 값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3대 4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x 대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 선생님,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옮겨오면 되죠. x 대 2, 즉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 하고씩 쓸수 있을 겁니다.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라고 써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x 값 구하면 우리 x가 6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XY를 서로 곱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였으니까 40을 정답으로 쓸수 있는 문제가 서술형 6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서술형 문제들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다시 서술형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코를 골았다고?
1: 그래,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너 때문에 책 하나도 못 읽었잖아.
0: 거짓말 하지 마. 코는 어른들이나 고는 거야. 어린아이는 코를 고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코 안 골았어.
1: 너 분명히 코 골았거든. 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코봉이 얘기 기억 안 나?
0: 코봉이?
1: 어!
0: 몰라.
1: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신난다.

0: 해볼까?
1: 옛날에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호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2: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3: 불러주오! 나타나는 나는 호봉이 모두 비키세요!
4: 이 산을 지나가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5: 아유, 시가린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4: 어디가?
5: 살려주세요.
2: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3: 나타나네. 나는 호봉이.
4: 너 뭐야?
5: 호봉이? 너 같은 꼬마가 날 어떻게 하려고? 고모아!
3: 네!
5: 고모! 역시 고모!
3: 고모!
1: 항상 도와주는 코봉이가 고마워서 마을 사람들은 코봉이에게 먹을 걸 많이 갖다 줬어.
5: 옆 나라에서 오던 귀한 음식이야.
6: 우와! 감사합니다!
5: 야,
6: 아이고, 맛있겠다!
7: 아이고! 할머니 봐라!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야, 나 먹어.
7: 그래, 야, 그래, 그래, 또 먹어. 아이고, 잘 먹네!
5: 아이고, 목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7: 아이고,
5: 아이고,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떨어지게 놔둬.
1: 날마다 많이 먹은 코봉이는 점점 더 살이 찌기 시작했어.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런데 얼마 뒤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
8: 아유, 코봉아, 잠 좀 자자. 이거
7: 울어 죽겠네 정말. 코봉아, 아우, 잠 좀 자자 정말.
1: 골았기 때문이지. 코를 골아도 너무 심하게 골았거든.
9: 이상하다. 코봉이는 어린인데 왜 코를 골지?
1: 콧구멍이 커서?
9: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콧구멍이 안 큰데 코를 골잖아.
1: 그러게. 그럼 왜 코를 골까?
9: 왜 코를 고는 거야? 왜?
1: 아, 그래!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코골이 딱지야. 코골이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10: 안녕, 나는 목젖이야.
9: 목젖이요?
10: 응!
9: 근데 왜 코골이 딱지인데 코가 아니고 목젖이 나왔어요?
10: 사실 코골 때 나는 소리는 코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9: 네?
10: 내가 이렇게 떨면 이런 소리가 나지. 바로 코골이야.
9: 그럼 안 떨면 되잖아요.
10: 나도 안 떨고 싶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나는 입천장과 코 사이에 있어. 그래서 코에서 들어마신 공기가 폐로 갈 때나 코로 다시 나갈 때 나를 지나서 가지.
11: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가자.
12: 공기들 안녕.

0: 공짜.
1: 안녕.
2: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3: 그러다 사람들이 누워서 자게 되면 나도 눕게 돼.
2: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가자.
4: 어? 뭐야? 목젖이 누워있어서 길이 좁아졌잖아.
5: 어? 지나갈 때 꽤 힘들겠는데?
3: 뭐가 힘들어? 좁긴 해도 지나갈 수 있잖아.
6: 하긴 얘들아 빨리 가자. 태님 산소 부족하시겠다.
5: 맞다 맞다 빨리 가자.
2: 폐로 폐로 폐로 폐로.
3: 사실 내가 누워서 공기 길이 좁아져도 큰 문제는 없어. 그런데 코봉이가 살이 찌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4: 나도 살이 찐 거지. 게다가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살쪄서 이렇게 아주아주 좁아져 버렸어.
3: 그래서 살이 찐 코봉이가 눕게 되면
2: 공기 공기 공기
4: 공기들 안녕.
3: 우와! 이건 뭐야?
4: 길이 뭐야 이거?
5: 길이 완전 좁아졌어.
4: 길이 완전
6: 어떡해.
4: 좁아졌어.
6: 태님 산소 필요하실 텐데.
4: 미안해.
5: 이 좀 해봐.
4: 미안한 거 봐요?
6: 얘기 좀 해봐.
5: 좀 비켜봐.
4: 해봐. 아이 참 안 되는 거 알면서.
3: 할 수 없지 뭐. 얘들아 그냥 빨리 가자.
6: 그래.
2: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
3: 공기들이 좁은 길을 빨리 빠져나가면서 나랑 공기기를 마구 흔들어서 떨게 되고 그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7: 아, 그러면 목젖이랑 공기길이 살찌면 코를 고는 거예요?
3: 근데 내가 살이 찌지 않아도 코를 골 수 있어.
7: 언제요?
3: 자세를 안 좋게 누워서 내가 축 늘어지게 되면 공기길이 좁아질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공기들이 또 빨리 지나가서
4: 내가 또 떨어. 아이고 떨려.
8: 공기길이 좁아져서 코를 고는 거구나.
3: 맞아. 내가 살이 찌면 코를 골기 쉬우니까 살이 찌지 않게 조심하고 내가 축 늘어지지 않게 자세를 잘 잡고 자면 코를 골지 않을 수 있어.
8: 아하. 코골이는 코가 아니라 목젖이 떨리는 소리였구나.
7: 공기가 다니는 길이 좁아지면 어른도 어린아이도 다 코를 골 수 있네.
8: 거봐, 내 말이 맞지?
7: 응. 근데 누나, 코봉이는 어떻게 됐어?
8: 그게 어떻게 됐냐면 살이 쪄서 코를 골았던 코봉이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뺐어. 그래서 코봉이가 코를 골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대.
9: 마법이야.
8: 그리고
9: 애도 죽었다 싶어.
10: 감히 어디에 지나가려고 자릿세를 해야지.
9: 엄마 봐주세요.
11: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9: 잘 못써요.
12: 잠깐만요. 나는 꼬봉이.
4: 꼬봉이?
8: 강해진 콧바람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9: 고마워!
12: 고마워!
9: 고마워!
7: 우와! 이제 나도 살도 빼고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멋진 머리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선생님 머리띠만 보지 말고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봤잖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과학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배우는 이 과학, 네 번째 단원, 생물의 한 사리 단원은요, 어느새 우리 3학년 1학기 과학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와, 벌써 마지막 단원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이거예요. 한 사리 관찰에 알맞은 생물 알기인데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한 사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옵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게요. 한 사리란 바로 나오죠? 자, 한 사리란 이거예요. 생물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 성장하여 자손이나 씨를 남기며 살아가는 과정. 이것을 바로 한 사리라고 합니다. 자, 생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한 사리는 동물의 한 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물. 식물의 한 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한 사리라고 한다면 이 동물이 알에서 깨어나 또는 새끼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고 다시 알이나 새끼를 낳고 죽는 어떤 대를 잇는 과정을 동물의 한 사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한다면 이 싹이 트는, 그러니까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를 맺고 또 씨가 생기는 어떤 그런 한 사리를 바로 우리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한 사리, 그 중에서도

한 사리, 식물의 한 사리 배워 볼 건데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 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알맞은 생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없으면 의미가 없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운 생물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한 사리 기간이 짧아야 돼요. 보통 1년 이내가 좋습니다. 관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막 10년, 20년 동안 관찰하려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하고 두 번째, 한 사리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 두 가지 조건 기억하자고요.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생물, 대표적으로요, 이런 생물이 있습니다. 배추잇나비, 장수풍뎅이, 강낭콩, 봉숭아, 개구리, 또 벼, 방울토마토, 옥수수, 해바라기, 붕꽃, 고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바로 배추잇나비는 요렇게, 장수풍뎅이는 요렇게, 강낭콩은 요렇게, 봉숭아는 요렇게 생긴 동물, 식물 친구들이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한 사리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요, 동물의 한 사리부터 배우고 식물의 한 사리 차례대로 배워볼 겁니다. 이 동물의 한 사리에서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이 처음에 나온 배추흰나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배추흰나비 한 사리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추흰나비 한 사리 관찰 계획 세우기인데요. 우와, 글자가 되게 많죠?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이 좋아요, 그림이 좋아요 하는 친구들 많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지나면요, 사진 그림이 가득가득 나옵니다. 자, 금방 지나갑니다. 관찰 기간 정하기. 배추흰나비의 성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기간을 정해야 돼요. 보통 배추흰나비는요, 알,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데요. 알은 3에서 7일, 애벌레는 15일에서 20일, 번데기는 5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한 사리 기간은 대략 이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약한달 정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찰 방법 및 내용 정하기인데요. 교실에 사육장 상자를 두고 배추잇나비를 기르며 관찰해 봅니다. 그래서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가 될 때까지 이러한 성장 과정을 모두 잘 관찰해 보고요. 이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사육 상자, 물뿌리개, 돋보기,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자 이런 것들은 애벌레가 얼마나 자라는지 재 봐야 하니까 필요하고요. 돋보기는요, 이따 나오겠지만 배추잇나비 알은요, 진짜 작아요. 애벌레도요, 진짜 작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은요, 잘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배추잇나비 애벌레 먹이가 되는 식물, 뭐 케일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무, 양배추 이런 식물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는 것이 좋죠.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추잇나비를 기르기 위한 사육 상자인데요.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방충망이 있습니다. 방충망을 하는 이유, 애벌레가 막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애벌레를 잘 기르기 위해서 방충망을 잘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그 안에 화장지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주는데요.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은 이 바로 배추잇나비의 어떤 먹이가 되는 뭐 케일, 무, 양배추 이런 식물들이에요. 여기서는요, 케일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추잇나비 알은 어디 있을까요? 자, 알은요, 바로 이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작아서요. 그냥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알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뾰병, 요렇게 생겼습니다. 잎 뒷면에 붙은 배추흰나비 알인데요. 선생님, 큰데요? 이거는 확대해서 선생님이 뿅 넣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약 1mm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필통에 있는 자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자의 1mm 작은 눈금 하나를 보세요. 그 정도 크기가 바로 배추잇나비의 알이에요. 정말 정말 작지요. 그리고 이 배추잇나비를요, 알을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은 마치 옥수수 모양이고요. 표면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보다시피 연한 노란빛을

뛰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가 없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돋보기를 가지고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분에 막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알을 직접적으로 만지지는 말고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슬며시 입 뒷면을 이렇게 젖혀서 돋보기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알에서 누가 깨어나냐면 바로 애벌레가 뿅 하고 나오는데요. 자, 사진을 보죠. 알에서 애벌레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잘 잤다. 알에서 자다가 또 나왔어요. 알에서 나오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를 자세히 보면은요, 털이 굉장히 많고요, 다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벌레가 알에서 다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바로 냠냠 알 껍데기를 먹어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이 와가지고, 알이다!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 애벌레가 있다는 소린데! 하고 애벌레를 막 찾으러 다니거나 먹겠죠. 그래서 애벌레가 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먹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알 껍데기에는 이 애벌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느라 힘든 애벌레가 냠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알 껍데기를 먹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세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요, 연한 노란 빛을 띠고 있지만, 이 다음 애벌레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요, 그 먹이의 색깔과 비슷해집니다. 보통 이 배추잇나비 애벌레는 이 초록색 잎을 먹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초록빛으로 뿅 하고 변한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크기도 한번 볼까요? 애벌레는요, 처음 2에서 4mm에서 점점 자랍니다. 이때 애벌레는요, 총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4번의 허물을 벗어요. 4번의 허물을 벗는 동안 몸의 길이도 길어지고요, 몸통도 굵어집니다. 애벌레는요, 몸의 마디마디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굵어지고 길이도 길어진다는 거죠. 자, 2에서 4mm에서 더 자라서 4에서 8mm 더더더 자라면요, 이렇게 16에서 30mm, 3cm까지 자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점점 자라는 애벌레입니다.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짜잔! 번데기와 그다음 드디어 어른벌레가 되는데요. 우리 배추잇나비 한 살이 과정을 한눈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방금 봤던 알입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자라지 않고요, 먹이를 먹지 않고요, 색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연한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벌레가 된다고 했죠. 드디어 기어서 움직이고요, 자라고요, 먹이도 먹고요, 드디어 색 변화가 있습니다. 연한 노란빛에서 초록색으로 되죠. 자, 그다음 번데기인데요. 번데기는 어른벌레가 되기 전까지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번데기는요, 움직이지 않고요, 또 자라지도 않고요, 먹이를 먹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색 변화가 있어요. 이 번데기는 주변의 색깔에 따라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데요. 이것 역시 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자, 번데기로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요, 어른벌레가 되는데, 이렇게 번데기에서 어른벌레로 변하는 과정을 날개도지, 날개도지라고 한답니다. 자, 어른벌레, 그러니까 배추흰나비가 된 어른벌레를 한번 구경해 보죠. 자, 보면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날개는 총두 쌍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총세 쌍, 여섯 개의 다리가 있고요. 긴 더듬이도 한쌍 있어요. 그리고 이 어른벌레 입은요, 마치 긴 빨대 모양처럼 생겼답니다. 그리고요, 몸은요, 머리, 가슴, 배로 나뉘죠. 따라서 이렇게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다리도 여섯 개인 곤충이 되는 것입니다. 날아서 움직이고요, 자라지 않고요, 먹이를 먹고요, 색 변화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누가? 배추흰나비가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동물의 한 사리 중에서 배추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도 궁금해지죠?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그 전에 이 동물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배추잇나비처럼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공통점은 알이든 새끼든 다 자라면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는 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보죠. 차이점은요. 알을 낳는 동물은 대부분 많은 수의 알을 낳아요. 한 번에. 그리고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끼는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닭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닭을 생각해 보면 병아리와 다 자란 닭 모습이 다르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예로 뭐 개구리도 있고요. 올챙이 개구리, 그다음 연어, 잠자리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요. 새끼를 낳는 동물입니다. 차이점은 대부분 이번엔 적은 수의 새끼를 낳고요. 이번엔 또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해요. 새끼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데, 뭐 개, 소, 고양이, 말, 고래 같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동물들에 속합니다. 자,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죠. 자, 먼저 닭입니다. 알, 병아리, 어린 닭다 자란 닭으로 변하는데요. 알은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고, 삐약삐약 병아리는 몸이 솜털로 덮여 있고요. 암컷과 수컷 구별이 어려워요. 누가 누군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자, 어린 닭은 솜털이 깃털로 바뀌고요. 머리에 벼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닭은요. 이렇게 벼시 크고요. 또 꽁지깃이 길어요.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요.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이제 좀 쉽습니다.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요. 깃털도 화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개구리 보죠. 개구리는요, 알, 올챙이, 개구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알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우무질에 쌓여 있고요. 올챙이는 몸통과 꼬리로 되어 있고요. 다리는 없습니다. 개구리는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요. 앞다리가 나오고요.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드디어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가 됐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요, 개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 큰 강아지 다 자란 개인데요. 갓 태어난 강아지는요, 눈이 감겨 있고요. 귀도 막혀 있대요. 또 걷지 못하고 어미 젖을 먹습니다. 큰 강아지는 이빨이 나서 드디어 먹이를 오물오물 씹어 먹을 수가 있고요. 다 자란 개는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 이제 개념학의 문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생물이 태어나서 자란 다음 자손을 남기고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 세 글자로 바로 한 살이라고 했죠. 한 살이. 2번은 생물의 한 살이를 관찰할 때는 주변에서 관찰하기가 쉬워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또한 살의 기간이 짧은 생물을 고르는 것이 좋다. 짧은. 3번, 배추잇나비의 한 살이를 관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싱싱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충분한 양의 먹이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알이나 애벌레를 손으로 잡지 말고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크기 측정은 맞는데 손으로 잡는 건 틀렸습니다. 가위표. 3번, 애벌레를 옮길 때 애벌레가 붙어 있는 잎을 함께 옮겨 주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따라서 동그라미, 가위,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배추잇나비 알의 색깔은요, 아까 연한 노란색이었고요. 먹이를 오물오물 먹기 시작한 애벌레 몸 색깔은 초록색 잎과 비슷한 바로 초록색이지요. 자, 5번. 배추잇나비 한 살이 과정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엔 알. 다음은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요. 애벌레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바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드디어 어른벌레가 되는 것이죠. 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기네요. 자, 어른벌레.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라고 적어주고 6번으로 갑니다. 배추잇나비 애벌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는 몸이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인데, 갓 나온 애벌레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가위표입니다. 자, 다음. 2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몸의 길이가 길어지고 몸통도 굵어진다라고 했어요. 가위표, 동그라미 해주면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과 8번도 보죠. 개구리와 개 중에서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한 동물은 바로 새끼를 낳는 개.

됐죠. 개, 동그라미. 8번. 동물의 한 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새끼를 낳는 소는요, 어릴 때의 모습이 어미의 모습과 비슷해요. 2번. 개구리는 알을 낳고 닭은 새끼를 낳는 동물이 아니라 닭도 알을 낳죠. 3번. 물속에 사는 연어와 고래는 알을 낳는 동물이 아니라 고래는요, 새끼를 낳아요. 따라서 가위표. 동그라미, 가위표, 가위표 해주면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8번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 떠올리며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한사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한사리 관찰에 알맞은 생물 두 가지 조건 관찰하기 쉬워야 됩니다. 한사리 기간이 1년보다 짧아야 합니다. 다 만족하는 것은 디귿. 따라서 3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고요. 2번 뭐죠? 한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로 옳지 않은 것. 강낭콩, 개구리, 해바라기, 장수풍뎅이 모두 관찰하기가 쉬워요. 주변에서 또 관찰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해요. 그러나 매미는요, 쉽게는 볼수 있지만 관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로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배추 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 옳게 고른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사육상자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겉에 방충망으로 잘 덮어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 모기약, 먹이, 숟가락 중에 먹이가 꼭꼭꼭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하죠. 케일, 배추, 양배추, 무 같은 것 말이죠.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을 골라보면 2번이니까 3번에 2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모기약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모기약을 그냥 씩 뿌리면은 모기가 안 죽고 이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 알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4번은요. 배추 흰나비를 기르며 관찰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알의 생김새 봐야지요.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모습 봐야지요. 어른벌레가 허물을 벗는 모습? 4번,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모습. 5번, 번데기에서 어른벌레가 나오는 모습. 어른벌레는요, 허물을 벗지가 않습니다. 허물은요, 애벌레가 벗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이 틀렸네. 4번의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보죠. 사육상자에서 열심히 배추 흰나비를 기를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알을 손으로 막 직접 만지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2번. 알을 옮길 때는 알이 붙은 잎을 함께 옮겨줘야 됩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사육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4번. 애벌레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으로 집어 올리면 안 되고요. 애벌레가 만약에 가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작고 여린 애벌레를 막 만지다 보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벌레 옆에 요렇게 잎을 하나 요렇게 두세요. 잎을. 자, 그러면 애벌레가 잎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잎에 올라왔을 때이 잎을 요렇게 조심히 들어서 다시 상자 안에 넣어 주는 겁니다. 절대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네요. 자, 5번. 애벌레를 손으로 만졌을 때는 비누로 깨끗이 씻어 주는 것 좋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손으로 직접 집어 올린다라고 한 4번이기 때문에 5번 문제 정답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 빠르게 보죠. 먼저 알. 알로 시작합니다. 다음 애벌레가 태어나지요. 애벌레. 다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번데기에서 날개도지. 그러니까 어른벌레가 이제 태어나죠. 따라서 니은을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리을 기역 디귿 니은이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배추 흰나비 알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알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연한 노란색이에요. 다음 표면에 줄무늬가 있어요. 옥수수 모양입니다.
자, 옥수수.

별면체로 생겼다. 5번. 크기는 약 1cm 정도가 아니라 약 1mm 정도입니다. 약 1mm 단위가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고 8번으로 가자고요. 배추인나비 알과 애벌레의 특징 비교 내용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자, 알은요. 귀여워서 움직임 아닙니다. 자라지 않은 맞아요. 둥근 공 아니에요. 찌그러진 원 모양이에요. 짙은 초록색 아니에요. 연한 노란색이에요. 마디는 애벌레의 특징이죠. 자, 애벌레 볼게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잘 움직이는데요. 조금씩 자랍니다. 길쭉한 원통 모양. 자, 다음 연한 노란색. 갓 태어난 애벌레는 연한 노란색이지만 색깔이 변한다고 했죠? 먹이를 먹으면서부터는 초록색입니다. 자, 마디가 많은데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자라지 않음, 조금씩 자람이라고 한 2번이기 때문에 8번에 2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인데요. 배추잇나비 번데기와 얼음벌레의 특징 연결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어때요,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자, 1번은요, 바로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중에 딱 붙어서 가만히 있는 바로 그래요. 번데기죠. 번데기는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번데기에서 바로 얼음벌레가 태어났죠. 이 얼음벌레는 먹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알맞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과 11번 문제입니다. 달걀 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억은 알, 니은은 병아리, 디귿은 어린 닭. 다음 리을은 다 자란 닭입니다. 자, 1번. 다 자란 닭이 낳은 알이다. 맞아요. 2번.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다. 맞아요. 3번. 표면에 털이 나 있고 주름져 있지 않죠? 매끈합니다. 털도 없고요. 4번. 껍데기를 깨면 노른자와 흰자가 나온다. 맞고요. 5번. 아래쪽은 좀 이렇게 둥글고요. 다음 위쪽은 약간 뾰족한 모양입니다. 그쵸? 자,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표면에 털이 나 있고 주름져 있다고 한 3번이기 때문에 3번 적어주고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다 자란 닭인데요. 자, 1번. 몸이 깃털로 덮여 있죠. 맞아요. 이 병아리는요, 몸이 뽀송뽀송한 솜털이지만 이제 어린 닭부터 깃털이 나오고 리을, 다 자란 닭은 몸이 깃털로 덮여 있죠. 자, 2번. 날개가 없고 다리는 두 개다라고 있는데요. 날개 있고요. 다리 두개 맞아요. 없고가 틀렸네요. 자, 3번.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고요. 병아리 때는 그렇지만 다 자란 닭은 구별하기 쉽다라고 우리 배웠지요. 자, 다음 4번. 암컷과 수컷 모두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암컷만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틀렸어요. 5번. 볕이 작고 꽁지깃이 짧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있는데요. 이 볕이라는 건요. 머리 위에 난 붉은색 이 살을 말하거든요. 보세요. 잘 보이죠? 볕이 커요. 그리고 꽁지깃도 길어요. 잘 보입니다. 들렸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몸이 깃털로 덮여 있다라고 한 1번이 맞기 때문에 1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다음 동물들의 한 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멍멍, 개이고요. 다음, 이 친구는 음매, 소입니다. 자, 개와 소 생각하며 보죠. 1번, 갓 태어난 새끼는요, 걸을 수가 있다. 이 개든 소든 다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동물인데요. 이 개와 소가 낳는 새끼는요, 갓 태어났을 때는 걷지 못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2번을 보죠.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다. 그래요. 음매 소는요,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데, 멍멍 개는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도 해요. 틀렸습니다. 3번. 어미와 새끼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특징은요, 어미와 새끼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틀렸어요. 자, 4번. 다 자란 동물은 암컷이 알을 낳는다. 암컷이 새끼를 낳죠. 틀렸어요. 5번. 갓 태어난 새끼는요, 어미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정답이죠. 개든 소든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젖을 먹고 자란답니다. 따라서 동물들의 한 사리에

0: 간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12번 문제 정답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한 사리 그중에서도 동물들의 한 사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오늘의 아하 문제도 알아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한 사리 관찰에 알맞은 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자, 배추흰나비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지 오늘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 교재 속에 정답이 있으니까 쏙쏙쏙 찾아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는요, 동물의 한 사리에 이어 식물의 한 사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실전책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었던 인수분해 내용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죠, 그렇죠? 자, 보시면 개념 1 인수분해 내용과 달리 자, 개념 2, 3, 4, 5, 6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여기 1, 2, 3, 4는 곱셈 공식과 대응이 돼요. 그죠? 곱셈 공식도 결국 전개니까요. 그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반대로 적용한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말은 쉽지만 이게 문제에 잘 적용이 안 되는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도 우리가 처음에 곱셈 공식에서 전개가 제일 중요하듯이 인수분해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딱 봤을 때 어떤 몇번 인수분해 공식이네. 뭐 이렇게 푼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말할 때 어떻게 했냐면 2차 식이네. 2차 식이면 1차 식과 1차 식의 곱으로 되겠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뭐 곱하기 뭐였을까? 이건데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전 단원에서 우리가 보통 곱하는 것은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과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는 한 다항식이 항이 세개 이상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두 개짜리와 두 개짜리의 곱이에요. 그럼 항이 네 개가 나오죠. 항이 4개가 나오는데 동류항끼리 더하면 보통 3개. 합차 공식처럼 더 특수하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가 배운 거 안에 있어. 적당히 뭐 곱하기 뭐가 될 거야. 요런 네, 바운더리, 경계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안심이 된달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9쪽 13번입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오케이. n은 일단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식이 있네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걸 봤을 때, 어이구, 뭐야, 이건. 이러면 안 되고요. n에 대한 2차식으로

차수를 봐야죠. 그죠? 예, 가장 높은 차수가, 항마다 가장 높은 차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2차, 1차 상수니까. 그래서 2차식이죠.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도전해봐야 된다 이거죠. 도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n제곱 마이너스 10n 빼기 39. 요것이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내질까? 이건데, 자, 일단 n제곱이니까 n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각각의 1차식의 상수항만 채워주면 되는데, 그것이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써보겠습니다. 적당히 곱해서 39 되는 거, 3 곱하기 13이에요. 그쵸? 1 곱하기 39보다는 요걸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부호는 나중에 둘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10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네. 그러면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까요? 그쵸?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붙여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39지만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더하기 3 빼기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인수분해까지는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뒤쪽이죠? 무엇이 된다? 소수가 된대요. 소수. 근데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는 0. 얼마 얼마 이런 게 소수고, 소수 이거 뭐였죠? 뜻 기억나세요? 뜻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배운 거. 자, 예시로 먼저 적어보죠. 2, 3, 5, 7 그죠? 11뭐 이런 수들을 말하죠. 특징이 뭐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수들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웅얼웅얼 거리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맞는데요. 그러니까 좀더 본질적인 건 어떤 수를 딱 자연수를 줬을 때 소인수 분해하죠. 12,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때 2와 3이 소수죠. 기본 부품.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건데 뜻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그렇죠. 1과 자기 자신뿐일 때, 그죠? 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지만 더, 좀더 본질적인 의미, 그렇죠.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분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 상황에서 얘 아니면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겠습니까? 1이 돼야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어떤 주어진 수예요? 주어진 수가 뭐 곱하기 뭐로 분해가 된 거예요. 근데 분해가 되면 소수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합성수죠. 그쵸? 그러면 분해됐지만 분해된 게 아닌 거여야 해요. 그게 뭐냐면 5는 1 곱하기 5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n 더하기 3이 1이라면 n은 얼마죠? n은 마이너스 2네요. n이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 n 빼기 13이 1이 된다. 그쵸? 그럼 n은 얼마다? 네, 1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은 14 아닙니다. 14 아니고요. 보세요. 이걸 또 여기 대입하면요. 너무 힘들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14. 대입하면 17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 어떻게 됩니까? 네, 17.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요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선생님! 이게 이 소수인지 0. 얼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n은 자연수인데요. 자연수를 제곱해요. 자연수 제곱하면 자연수겠죠? 근데 거기에 10을 곱한 걸 빼요. 그러면 소수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수거나 정수, 그러니까 음의 정수까지는 가능하겠죠. 0이나. 어쨌든 소수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39를 더 빼요. 그럼 소수는 없겠죠? 느낌 오세요? 느낌? 자, 자연수의 제곱. 어쨌든 정수 바운더리 안에 있다 칠게요. 거기에 마이너스 10n 더합니다. 여전히 정수 바운더리에 있어요. 정수 경계에, 정수 안에. 39까지 빼면 여전히 정수죠. 정수란 얘기는 소수점 아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한 0. 얼마 얼마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됐을까요? 뭐 추가적인 예상 질문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4번. 자, 곱셈 공식의 활용처럼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도 여기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수로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요거 두 개,
똑같은 게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좀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겠죠. 그쵸? 아, 뭔가 두 덩어리가 있는데 둘다 13이 있네. 그쵸? 그러면 일단 분배 법칙 적용하는 거죠. 그쵸? 곱셈 공식에서는 우리 흔히 분배 법칙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 쪽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현했죠? 공통인수를 추출한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키워드는 공통인수. 그러면 13을 뽑아내면 52의 제곱 빼기 4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그게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을 써야겠죠. 여기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 되겠죠. 13 곱하기. 자, 저 부분만 또 적어보면 둘 더한 거. 52와 48 더하면 100이 되죠. 그쵸? 곱하기 둘뺀거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과정에서 무엇을 쓴 거다? 3번을 쓴 거죠. 그쵸?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공식만 찾는 거긴 한데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저는 답을 구해볼게요. 실제 시험이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13 곱하기 4는 52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100을 곱하니까 뭐 5200이 나오긴 하네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단 좀 간단하죠? 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고요. 15번. 이거는 진짜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쵸? 자, 근호 안에 합차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루트 바로 적어볼게요. 68과 31을 더한 것과 뺀 것의 곱이죠. 그쵸? 먼저 둘이 더하면 100이네요. 곱하기 둘을 빼면요. 빼면 얼마예요? 30. 6이 된다, 그쵸? 36. 그러면 둘다 제곱수네요, 그쵸? 제곱인 자연수. 그러면 이걸 굳이 막 3600의 루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루트 100과 루트 36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60입니다. A는. 그쵸? A 구했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얘도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걸 보면. 좀 복잡하게 생겼죠? 밑줄을 치세요, 항상. 이렇게. 덧셈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면 조금 형태가 보일 거예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항세 개짜리, 그쵸?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럼 인수분해에서도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뭔가 m 이렇게 적어볼게요. m. 그리고 4.5를 n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거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m제곱 더하기, 뒤에는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 일단 15.5는 m이잖아요? m? 근데 9를 보세요. 9. 9는 4.5 곱하기 얼마예요? 2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야, 이렇게 되네. 그쵸? 좀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요런 거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시험에서 딱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오잖아요? 이게 수 들어가는 곱셈 공식이든 인수분해 공식이든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시험에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둡시다. 얘는 결국 둘 더한 것의 제곱이 되네요. 그쵸? 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이죠? 그래서 얘는 20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400이네요. 그죠? 둘 더하면 답은 460입니다. 됐죠? 네,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이 B 조심해야 돼요. A 같은 건할 만한데 B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그쵸? 어렵다. 저도 경험 중3 시험 낼때 이거 좀 어려운 거 만들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연습해 두세요. 16번이요. 자, 밑변의 길이가 2x 더하기 6인 삼각형의 넓이가 저러하다. 그대로 쭉 써볼게요. 넓이는 5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27인데요. 얘를 무작정 인수분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힘을 빼는 거고요. 자, 는까지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x 더하기 6 곱하기 높이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x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왜 먼저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지 알겠어요? 이게 굳이 힘뺄 필요 없이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문제 안에서. 문제를 준 거니까 아, x 더하기 3은 무조건 나오네. 그럼 나머지는, 그쵸? 직접 생각하지 않고 조건만 짜맞추면 되잖아요. 곱해서 5x제곱이니까 5x가 필요하고요. 3, 9, 27. 이렇게 되겠죠? 그쵸?
대각선 길이 곱해서 더해보면 9 더하기 15는 24 맞아요. 그렇죠? 여기도 확인했고요. 그러면 여기 5x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네, 5x 더하기 9입니다. 됐죠? 자,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작정 다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이게 힌트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힘을 아낄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실전책이죠? 실전책의 단기 목표는 네, 시험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네, 제한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체력이 한정적입니다. 체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문제 나왔을 때 누군가는 그냥 이 부분만 보고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풀겠죠? 그러면 둘의 에너지 소모가 다른 거죠. 이게 누적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한 시험 시간 내에서. 그렇죠? 예,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0쪽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1번부터 또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형태, 그렇죠? 이상한 형태는 아, 공통인수를 추출하는 거구나. 보겠습니다. X는 3개랑 2개예요. 그럼 X 2개에 Y는 하나, 2개니까 Y는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괄호 앞쪽은 X 2개, Y 하나 나가면 X 하나만 남았죠. 그다음 뒤쪽은 마이너스 4부터 써주고 X는 다 나갔고 Y는 하나 남았고, 그렇죠? 인수가 아닌 것은 너무 부담 갖지 맙시다. 자, 1은 인수 맞죠, 그렇죠?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X제곱 여기 있어요. Y도 있어요. 참고로 X도 인수가 돼요. X 하나도. 그다음에 X제곱, Y제곱 없죠? 답은 4번이고요. X 빼기 4Y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죠. 2번. X 빼기 2를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은 다 인수분해 해봐라 이건데 좀 부담 갖지 말게. 지금 4개는 있단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X 빼기 2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해보면 조금 나아요. 일단 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공통인수. X 뽑아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있고, 그죠? 동그라미. 2번. 공통인수 a 먼저 뽑아내 볼까요? a 곱하기 x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죠? 오잉 오잉 비슷하지만 없는 거죠, 그렇죠? x 이 괄호 x 제곱 빼기 2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죠? 된다고 해도 얘는 안 나오죠, 그렇죠? x 빼기 2가 답은 2번. 너무 빨리 답이 나와서 살짝 당황스럽네. 오랜만에 자 쭉쭉쭉 풀어보면요. 자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묶어보는 거죠. 공통인수.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x 남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2. 그죠? 있죠? 찾았고. 다 있으니까. 4번은 있죠? 그죠? 대놓고 있어요. 인수 끝. 그죠? 이쪽은 이거 별표. 이 문제를 떠나서.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답을 2번 하고 넘어가면 이런 맛있는 보기들을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여기는 x 곱하기 x 빼기 2.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3 곱하기 2 빼기 x. 확인. 자, 그럼, x 빼기 2는 공통으로 없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x 빼기 2 공통인수 아니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만 바뀌었으면. 충분히 무서운 보기인데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어디냐? 여기 표시. 자, 제가 곱셈 공식 때부터 은연중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저걸 봤을 때 x 빼기 2랑 관련이 있다는 게좀 보여야 됩니다. 심지어 부호만 반대예요. 자, 일단 x를 앞으로 보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x 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뭔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호만 반대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x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보세요. x 곱하기 x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빼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 x 빼기 2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 써주면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냥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채야 돼요. 보통은 슥 지나가요. 슥 지나가요.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게 또 자연스럽다. 너무 매끄러운데? 이거 어떡하지?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또 아까 5번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공통인 게 뭔가 있다는 게 눈치가 딱 채워져야 될 텐데.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체크를 하시고요. 가끔씩 좀 보세요. 아, 여기 관련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얘도 풀어볼게요. 일단 앞에 거는 그대로 써볼게요. x 곱하기 2a 빼기 1인데, 여기 2a 빼기 1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일단 순서를 먼저 바꿔보면 이건데,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2a 빼기 1이랑.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괄호로 곱해줄게요. 그쵸? 그러면 더하기 y, 괄호 열고 2a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또 공통 인수가 보인다. 요게 둘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는자 이번엔 나머지들을 앞에 써볼까요? x 더하기 y 곱하기 2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럼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4번인 거죠. 괜찮을까요? 3번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채는 거 넘어갑니다. 4번 다음 중 요것의 인수인 것은 인수를 구하려면 뭘 해라? 인수 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9분의 1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6은 일단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렇죠.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 될 거야.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죠? 그런데 x제곱을 보니까 앞에 9분의 1이 곱해져 있네. 이 9분의 1은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렇죠? 심지어 뒤를 보니까 36이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제곱인가? 완전 제곱식인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x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단 3분의 1 x 3분의 1 x 적어 볼게요. 뒤쪽에 6 이렇게 써 볼게요.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적어 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두배 하면 맞네. 그쵸? 그래서 아, 너는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인수분해 공식 1번 이러면 조금 딱딱하단 얘기죠. 충분히 연습이 되면 훌륭한 방법이지만 처음 입문할 때는 이것이 좀더 자연스러워요. 거부감이 없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수인 것은 3분의 1x 빼기 6. 그죠? 똑같은 인수가 두개 있는 형태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을까요? 뭐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어떤 게 궁금한데요? 어떤 게? 아, 혹시 9분의 1x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냐고요? 왜요? 왜요? 아, 여기서 3분의 1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쪽에 곱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하나 해보면, 9분의 1x 더하기 저거 어떻게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지우고, 이게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해보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괄호에서 3분의 1을 뽑아내 볼게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을 뭘 곱하면 6이 될까요? 은근히 헷갈리죠? 여기 18이 되겠죠, 그쵸? 거꾸로 전개해 보면 돼요. 아, 6 나온다, 그쵸? 이렇게 되고, 뒤에 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9분의 1을 우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를 여기 이쪽 괄호에 곱해 볼게요. 그러면 x 빼기 18이 나오고요. 뒤쪽에는 어떻게 되냐? 9분의 1 x 빼기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그쵸? 뭐,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없죠, 그쵸? 없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까지 막 하진 않아요. 인수가 그렇게 막, 인수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 했을 때, 그 덩어리들을 인수라고 지칭하는 거지, 막 인수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 질문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또 보면 이것도 오해할라? 이게 아니고요. 답은, 아까 이렇게 구했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인수분해한 것이 옳은 것은이네요. 옳은 것은이니까 하나 빼고 다 틀렸던 얘기죠. 그러면 살짝 예민한 시선을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차 공식이죠. 그럼 8, 8에 64인데 4네요. 이 정도야, 그쵸? 그래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1번 틀렸고.
자, 7, 7에 49, 그 다음 100이니까 10. 근데, 오이구, 너무 크다, 그쵸?

더하는 걸로 했나 봐요. 여기도 틀렸고. 그다음에 6, 24. 뭔가 항이 두 개인데 합차를 의도한 것 같은데 6이랑 24는 어떤 제곱이 잘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뽑아내야죠. 6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2와 x 빼기 2가 돼야겠죠. 그렇죠? 여기도 잘못됐네요. 3번도 틀렸어요. 여기는 8이죠. 그렇죠? 바르게 고치면 여기는 1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3x 4y. 근데 여기는 8y. 그렇죠? 잘못됐네. 4y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인가 봐요. 5번의 답은 5번인데요. 한번 볼게요. 81분의 1, 9분의 1, 9분의 1. 그다음에 9분의 4, 3분의 2, 3분의 2.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 그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6번. 6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합차 공식은 좀 쉽다 보니까 그냥 한 문제로 탁 주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은 여러 번 적용하거나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응용하는 편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할 만합니다. 얘는 인수분해 해볼게요. 앞에 거는 10x, 뒤에 거는 3 이렇게 되니까 10x 더하기 3 곱하기 10x 빼기 3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했어요. 두 일차식의 합은요? 네, 그렇습니다. 20x죠,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출제자의 마음은 아예 합차공식 너무 쉬워서. 아, 그럼 너무 쉬운데? 좀 쉬운 거 주면 안 되나, 그렇죠? 그래도 너무 쉬운데? 그래서 약간의 1차식의 곱을 인수분해한다. 이런 용어도 좀 넣고 더해라 이렇게까지 좀 길을 더 만드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7번. 7번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17x 더하기 a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어쨌든 합이 17이 돼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 20이랑 b. 왜냐면 20x 더하기 bx니까요. 그래서 20 더하기 b가 17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b는 얼마죠?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는요, 20과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네요. 20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60이네요. 그쵸? 자,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60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더하기로 바꿔주면 답은요, 마이너스 57.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4번이네요.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과 끝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8번. x제곱 더하기 mx 빼기 16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요. 자, 왜 제가 어렵다고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상황이 딱 정해져야 잘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좀 열려 있으면 좀 망설이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상황을 좀 보죠. A랑 B가 기준인 거예요. 한번 A,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A랑 B 곱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A랑 B를 더한 게뭐 나와야 돼요? M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이 M이 될수 없는 것은 이래요. 그러면 A랑 B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면 A와 B의 합이 될수 없는 걸 찾으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게좀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해 봐야 돼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두 개만 넘어가도 막막하거든요. 저도 처음 가보는 길 걸어갈 때 되게 막막하거든요. 언제 도착하지? 언제 도착하지? 언제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언제 도착하지? 근데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금방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몇개 있는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직접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1이랑 일단 약수, 양수 기준으로 먼저 써보죠. 1, 16, 2, 8에 16, 4, 4, 16. 일단 여기까지 써보고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절대값이 큰 쪽, 큰 쪽, 여기는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볼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죠? 반대쪽으로. 예를 들면, 1, 16, 2, 8까지 썼을 때, 절대값이 작은 쪽,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A랑 B를 어차피

풀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서술형이라면 그냥 순서상 표현으로 아까 반대되는 거 상관없댔지만 다 써줬을 것 같아요, 저도.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6일 때 반대로 A가 마이너스 16이고 B가 1일 때다 써줬을 것 같습니다. 속 편하게. 하지만 지금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합이니까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수분해 마냥 쉽지만은 않죠? 잘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지만 대단한 김에 조금만 더 대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는 거죠? 알겠죠?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작품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1단원을 지나 올바른 문장을 써보는 2단원을 지나 드디어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 공부를 마치고 나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의사소통은 서로 생각이나 말이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낱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이러할 점이 있다면 함께 써주세요. 무엇 무엇 할이라고 했었는데요.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의미는 보완할이었습니다. 뭔가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시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하시면은 보충해서 내가 뭔가를 고쳐서 다시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보완할이 정답이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 3단원 단원명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어와 방언을 알아봐요 인데요. 표준어는 우리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표준, 비슷한 말로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표준어가 아닌 말인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는 무엇이고 방언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나뉘었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볼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내용을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반에 전학을 온 그런 상황이에요. 담임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제주도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김서연 친구예요. 앞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해요. 서연이 인사하세요. 실제로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오면 여러분 누굴까 궁금하고 막 기대되잖아요.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의 말을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사용하신 이 말이 바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어입니다. 그럼 우리 새로 전학 온 친구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전학 온 김서연이유다. 앞으로 하영 도와줍서에? 저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바로 이해하셨나요? 제주에 살고 계시는 친구들은 아마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제주도에서 전학을 왔다고 했잖아요. 김서연 친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제주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거든요. 이번에 전학 온 김서현까지는 읽혔는데 이유다? 이유다가 무슨 말이지? 입니다입니다. 입니다를 제주 방언으로 이유다라고 해요. 앞으로 하영 도와줍서에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랍니다. 그걸 듣고 이제 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는지 아나?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이건 바로 경상 지역의 방언입니다.

서현이라는 친구가 경상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간 모양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저애 뭐라는지 알아? 이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내도 모른다. 친하게 지낼락 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아, 지금 선생님의 어떤, 소리의 높낮이도 다르죠? 그것도 이제 방언에 포함되는 건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내도 모른다 하면은, 아, 나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친하게 지낼락 하면, 친하게 지내려면 뭐라 하는지 알아야겠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다. 지금, 표준어,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표준어도 나오고, 방언인데 서연이가 사용한 것은 제주 지역의 방언, 그리고 교실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경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나 어떤 소리의 높낮이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바로 지문으로 출발해 볼까요? 3단원의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는 54쪽이에요. 할머니와 손녀가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2번 그림으로 넘어오니까, 옥식이 마숙제라고 하세요. 저게 무슨 말이지? 아, 또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바로 강원 지역의 방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면은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옥식이 마숙제라고 하니까 소녀가 네 할머니라고 알아듣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얼른 3번 그림을 볼까요? 아, 실제로 드시고 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어떤 장면이었나 봐요. 그것을 보고 남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옥수수를 옥식이라고 하나 봐요. 맞아. 강원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옥식이라고 한단다. 그럼 우리 단원형에서 표준어와 방언이라고 나누어 봤는데, 옥수수는 뭘까요? 그렇죠. 표준어고, 옥수수를 강원 지역의 방언으로는 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이해 안 갔던 말 있죠? 마숙제. 이 남자아이도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그럼 마숙제는 무슨 뜻이에요? 맛있지라는 뜻이야. 그럼 옥식이 마숙제 하는 것은 무슨 뜻? 옥수수 맛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1번. 1번부터 4번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의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선생님이 방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강원 지역의 방언으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 할머니께서 등장하셔야 되겠죠. 몇번 장면이죠? 2번입니다. 1번에서는 옥수수를 맛있게 먹고 드시고 있는 그런 장면만 나왔었는데, 옥식이 마숙제 하면서 방언을 사용하는 장면은 2번이었죠. 2번 문제입니다. 옥식이와 마숙제 뜻은 무엇인지 쓰시오. 표준어로 바꿔보세요. 이런 말이겠죠? 옥식이 마숙제의 뜻, 엄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옥식이는 옥수수. 마숙제는 맛있지라는 뜻이었죠? 마숙제 옆에 물음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적을 때도 맛있지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면 됩니다. 3번. 옥식이와 마숙제 같이 특정 지역 말두 글자로 뭐라고요? 방언을 알면 좋은 점이 있대요. 두 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말을 알수 있다. 선생님이 기준이랑 비슷한 말이 뭐라고 했죠? 표준. 그래서 이것은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과거의 말과 지금의 말을 비교할 수 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신 옥식이 마숙제라는 방언이 과거에만 사용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강원 지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는 없어요. 같은 지역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말을 알면 좋은 말일까요? 아니죠.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맞는 설명이겠죠? 4번과 5번의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특정 지역 말, 방언을 알았을 때의 좋은 점이겠죠.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방언을 알고 나니까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생각과 말이 잘 통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과 5번이 좋은 점이겠네요.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개념 어들인데요. 설명 알맞게 이어봅시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그 특정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 표준어가 아닌 말이겠죠. 표준어인데 표준어가 아닌 말 설명이 맞지 않겠죠? 이건 1번 방언에 대한 말이고요. 표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나오는 문제라서 4번 문제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말 재밌는 시를 한편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 미리 살짝 읽어보고 너무 웃겨서 막, 아하, 웃음을 지었는데요. 시의 제목은 안동 고구마입니다. 안동은 여러분,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이죠? 경상북도 안동시인데요. 그 안동에 있는 고구마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읽어볼게요. 밤매니껴. 이게 무슨 말이야? 방언이라서 여러분, 바로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안동 지역에서는 무엇무엇 니껴 하면요. 무엇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밤메니더도 잘 모르겠죠? 뭐뭐 니더 하면은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나타내는 방언이라서 안동 지역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럼 밤메니껴는 밤맵니까? 밤매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고요. 밤매니더 하면 아, 밤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겠죠? 그럼 질문하고 답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고구마 잘 됐니껴 하면 역시나 고구마 잘 됐나요? 고구마 농사 잘 됐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잘 됐니더 하면 잘 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점심은 잡선니껴. 점심 잡수셨습니까? 질문하니까 국시 먹었니더. 먹었니더는 먹었습니다라는 거 알겠는데 이 국시라는 게 뭘까요? 국시는요. 이것을 나타내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요. 국시라는 발음과 비슷해요. 국수라는 표준어를 나타내는 방언입니다. 경상 지역, 안동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국시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어쨌거나 표준어는 아닙니다. 안동 말만 듣다가 땅속에서 나온 고구마가 한마디 했답니다. 여기서는 방언 쓰였나요? 마치 해설을 하듯이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이에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매, 내 어떠니껴? 이거는 방언인데요. 사연에서 설명했잖아요. 안동 말만 듣다가 땅속에서 나온 고구마가 한마디 한 것이 오연에 있는 거예요. 할매, 내 어떠니껴? 이것은 표준어로 뭐냐면요. 할매는 할머니를 나타내는 거고요. 내 어떠니껴 하는 것은 나 어때요? 저 어때요? 하는 거예요. 아, 고구마가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방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할매, 내 어떠니껴?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듣고 자란 것이 땅속에서 들은 것이 방언이다 보니까 나와서도 할매, 내 어떠니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를 읽고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아, 고구마가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그리고 아, 무언무언 니껴, 무언무언 니더, 이것이 무언무언입니까? 무언무언입니다라는 안동 지역의 방언이라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안동 고구마 총 5가지 연인데 사연만 지금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입니다. 특징적인 거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고구마가 말하는 것도 재밌지만 안동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의 방언이 나오는 동시이다. 바로 있네요. 특정 지역 그중에서도 안동의 방언이 나오는 그런 동시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방언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방언이 나와서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맞는데, 지역마다 다른인가요? 안동 지역의 방언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네요. 여러 지역에서 고구마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수 있다. 역시 여러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안동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6번. 고구마가 안동말로 한마디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안동말로 사용했을까요? 땅에서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 안동말, 안동 방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이네요. 안동말만 들어서. 뭐, 국시, 할매 이런 것들이 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시를 먹고 싶어서 또는 할매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늘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방언,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변의 가족이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방언 이거야, 낱말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 주변에서 들려오던 게 그거니까 학습을 해서, 습득을 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7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방언이 아닌 낱말이래요. 그럼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방언이 아닌 표준어를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겠죠? 자, 밤매니껴. 밤매나요? 라는 뜻의 방언. 잘 됐니더. 바꾸면 잘 됐습니다. 잡쌌니껴. 잡쓰셨나요? 한마디 했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있나요? 이것 자체가 표준어지요. 어떤 이껴는 저 어떤가요? 이런 뜻의 방언이니까 방언이 아닌 낱말은 리을에 있네요. 8번입니다. 이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자유로운 문제인데요.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 안동 고구마를 읽으니까 내가 안동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들었던 방언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고구마가 방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웃기다, 재미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 시와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으로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고구마가 말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게 재밌으니까, 땅 속에서 나온 고구마가, 어떤 아이도 아니고 고구마가 말이죠. 늘 그것을 들어왔으니까, 방언을 듣고, 자기도 방언으로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말을 하는 모습이 재미있다.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안동 고구마라는 안동의 방언이 나오는 시를 읽었잖아요. 그럼 그 방언이라는 건왜 생겨났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이 글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까구리, 깨고락지, 먹장구, 깨고리. 아, 모두 약간 생소한 낱말들이죠. 이것들이 모두 표준어인 개구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 그럼 이것들은 표준어가 아닌 방언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개구리는 표준어고요. 개구리와 같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 다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자, 까구리, 깨고락지, 먹장구, 깨고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 표준어가 아닌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렇다면 방언은 왜 생겨났을까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방언은 지리적 특성 등이 언어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지리적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형, 이런 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지리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어에 나타났다고요? 아, 더 봅시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이나 강이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역 사이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인 거죠. 그냥 평야로만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수월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만 지역 사이에 오고 갈수 있으니까 그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고 자연스럽게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에도 다른 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리적 특성이 언어에 나타났다고 할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산이나 강이 많은 그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오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생기게 된 거군요. 그럼 우리 문제로도 확인해 볼게요. 9번. 까구리, 깨고락지, 먹장구, 깨고리의 표준어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 그 기준이 되는 말은 개구리였죠. 3번에 있네요. 10번.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왜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산이나 강, 그런 지형적 특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니까.

산이나 강이 많은. 우리 지형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했죠? 11번. 방언이 생겨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방금 우리가 10번에서 풀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어떤 지형적 특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것 같아요. 지역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맞아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을 만들자 한게 아니라 잘 오갈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생겼고 그것이 방언이 됐다고 했었죠. 2번. 지형적 특성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적어서, 맞죠? 자연스럽게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에 다른 점이 생겼기 때문이다가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12번. 중요한데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입니다. 표준어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야. 아니죠.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은 지리적 특성 등이 언어에 나타난 현상이야. 그렇죠. 우리 산과 강이 많은 그런 지리적 특성이 언어에 나타나서 방언이 생겼다고 했어요. 방언은 전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이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였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은수네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의 말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네? 그래서 우리 뭔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표준어가 생겨났군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무리 없이, 막힘 없이 수월하게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라는 것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서 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지, 문법에 맞는지, 발음하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등과 같은 기준을 정해서 우리말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표준어를 정합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표준어로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루라는 것은 널리 널리 많이 사용하는지 문법에 맞는지 우리 2단원에서 문법 공부했었잖아요. 어떤 그 규칙 같은 거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하고요. 발음하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표준어로 정했는데 발음 소리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 두루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기준들을 정해서 표준어를 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언이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네요. 방언은 영원히 방언일 줄 알았는데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멍게는 원래 경상 지역의 방언이었지만 표준어인 우렁쇠니보다 널리 사용되어 오늘날에는 멍게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대요. 선생님은 멍게도 처음부터 표준어였는 줄 알았는데 방언이었지만 원래 표준어인 우렁쇠니보다 널리 사용됐대요. 우리 두루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더 널리 사용되네? 그럼 멍게도 표준어로 인정! 이렇게 된 거예요. 우렁쇠니보다 훨씬 발음하기도 좋고, 글자 수도 두 글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이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표준어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생활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럼 표준어도 어디에서나 누구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고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어떤 생활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산이 되니까 표준어와 방언 모두 각각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까요?

13번. 표준어를 정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아, 방언이 이렇게 생겨났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표준어가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은 방언에 나타나는데요.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다양한 말이 필요해서 이것도 역시 다양한 거, 지역마다 다른 특수한 방언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려고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사는 지역이 달라도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하니까, 아, 표준어라는 걸 정해야겠어 하고 생겨났죠. 14번. 우리나라의 표준어를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섯 글자로 우리 글에서 찾을 수 있었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표준어를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15번. 바로 나오네요. 표준어를 정할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문법에 맞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한 규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교양 있는 말인가? 품위가 있나? 뭐 표준어는 품위가 있고 방언은 품위가 없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가장 교양 있는 말인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학자분들이라도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표준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가? 널리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많이 사용하는 것이 표준어가 됩니다. 발음하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운가? 그래야 두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 4번, 5번입니다. 16번. 멍게도 표준어로 인정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아, 선생님, 처음에 멍게가 표준어인 줄 알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방언이었던 거예요, 멍게가. 그런데 멍게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찾아보면 원래 표준어는 뭐였죠? 우렁쉥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널리 사용되어서 그래서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적어보면 표준어인 원래는 우렁쉥이가 표준어였다고 했으니까 표준어인 우렁쉥이 벌써 멍게보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죠? 보다 널리 사용되어서 널리 사용되어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또 다르게는 뭐 두루 사용되어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 글에서 찾아서 그대로 적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표준어인 우렁쉥이보다 널리 사용되어서 이렇게 적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표준어 방언에 대해서 배운 첫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나오는 그 그림에서 옥식이 마습제가 대체 무슨 뜻이지? 아, 저게 방언이구나. 그럼 방언이라는 건왜 생겨났지? 아,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구나. 그럼 표준어는 왜 생겨났을까?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니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어가 생겨났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 3단원의 첫 번째 시간에 모두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이제 퀴즈를 내자면요. 이거는 방언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아, 지금 선생님 먹고 싶은 것은 김치가 먹고 싶어요. 김치. 이거 방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낱말 퀴즈 정답을 달 때, 선생님, 김치. 아, 저 알아요. 저희 지역의 방언이에요. 알고 있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표준어로는 김치가 무엇일지요? 좋아요. 우리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이렇게 다 풀어보았는데요. 3단원의 첫 번째 낱말 퀴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초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자, 이 단어는요, 생각과 말이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 이것의 어려움을 겪었다. 네 글자예요. 소성은 이응, 시옷, 시옷, 키읔인데요. 우리 외국에서도, 외국의 언어를 잘 모르면 이것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번 단어, 무려 네 글자나 되는데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한글, 국어, 이런 것을 잘 몰랐다면 이것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영어를 열심히

0: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이것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의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를 두 개나 내준 셈이네요. 오늘의 낱말 퀴즈도 풀어야 하고, 짐치가 뭔지도 여러분 알아보셔야 하고요. 여러분 게시판에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는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구성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수강 후기에다가 아주 글을 잘 남겨준 거 선생님이 잘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에 남기는 마지막 정리 활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정리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실력이 쑥 향상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항상 정리 활동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어떤 내용 공부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자, 이야기를 읽고 까닭을 들어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지문학습하러 갈까요? 자, 오늘 우리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바로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글의 갈래냐면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입니다. 자,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에요. 자, 이러한 전기문에는요, 글에 담긴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인물의 삶이잖아요. 그쵸? 자, 시대적 상황과 그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 한 말, 그리고 행동을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전기문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인물의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우리가 그냥 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지? 이 인물이 말, 행동을 보니까, 아, 이런 성격을 가졌겠구나. 아,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 읽을 때 그냥 읽을 순 없죠. 오늘의 가장 큰 배운 주제가 뭐였어요?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이었어요. 자,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 이 인물의 삶을 보니까 나 이런 점 본받고 싶어. 자,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두 가지 잘 기억해 두면서 이야기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까지 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무엇이 좋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요. 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친구들이 나와 다른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구나. 자, 이 까닭을 알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친구들한테 조금 더 분명하게 까닭을 들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능력 키워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 전기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전기문은요, 바로 실제 인물인 유관순에 대한 전기문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자, 유관순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그 마을에서 살아온 선비 집안의 후손이었다. 자, 대를 이어서 마을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세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유관순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보다 우리 유관순의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집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유관순에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한 까닭이다. 자, 그래서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 서양의 어떠한 문화적인 산물, 이러한 뭐 전차, 전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어떠한 새로운 학문을 의미해요. 자,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자, 아버지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고 합니다. 자,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자들도 집안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배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당시에는요, 우리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사회인데, 우리 유관순의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다. 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 아버지께서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관순을 서울로 보내어 신학문을 배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관순을 근처 충청남도 지역이 아니라 서울까지 보내서 신학문을 배우게 하신 장면으로 첫 번째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1번, 일본에서 새 학문이 들어왔다? 자, 우리 글 속에서는요, 일본에서 새 학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문물과 신문,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1번 X고요. 2번, 여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했다. 아니죠. 이거는 유관순이 서울로 간 것을 통해서 2번, 3번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신학문 배우러 학교 서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22번 문제인데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디에서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 문물, 신학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낱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에 입학하여서 이것을 배웠다. 자,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공부 같은 것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공부와 관련돼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 단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서양에서 새롭게 들어온 학문, 새로운 공부. 자, 바로 신학문이 우리 1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전차, 전화, 커피와 같은 서양식 이것. 자, 우리

여기에 들어갈 것, 전차, 전화, 커피는요, 어떠한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문명의 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문물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은요, 문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유관순의 아버지가 유관순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 아, 선생님, 저는 서술형 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23번 문제처럼요.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지요. 찾아 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글에서 맨 아랫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가 유관순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한 까닭이 나와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관순을 신학문 배우게 하였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신 거였어요? 서울로 보냈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러한 서술형 문제 풀 때, 찾아 쓰시오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서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 자, 우리 오늘 읽는 이 글, 무슨 글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전기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24번 정답, 전기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1916년에 유관순은 서울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자, 이화학당은요, 오늘날에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말합니다. 자, 이화학당에 입학했는데요. 유관순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 우리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방학 때 선생님 같으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우리 유관순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정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글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무렵에 우리 결의는, 자, 결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피를 나눈 어떠한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자,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일본 때문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모두 독립을 애타게 바랐다. 자, 애탄다라고 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 굉장히 상황이 답답해요. 아,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 속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애탄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애타게 그 독립이 오기만을 바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온 결의가 한 마음으로 목청껏. 자, 목청껏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소리내는 모습을 우리가 목청껏이라고 하는데요. 자, 목청껏 독립을 외쳤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독립만세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유관순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가 한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유관순의 마음도 뜨거워졌는데요.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25번입니다. 1916년에 이화학당의 방학 동안 유관순은 고향에서 어떤 일 여러분들 했었나요? 방학 동안에 쉬지 않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우리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 가르쳤다. 3번에 동그라미 표시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볼까요? 독립만세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글 속에서 알수 있는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볼게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다고 우리 글 속에서 나왔죠.

서울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역시 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사람들은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조용히 행진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조용히 행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행진했느냐?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조용히 행진한 게 아니라 목청껏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가 행진했음을 알수 있겠네요. 따라 소리 알맞지 않은 것 정답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7번 보겠습니다. 낱말과 뜻을 이제 알맞게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쭉 우리가 글에서 선생님이 낱말 뜻을 풀이해 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낱말 풀이를 하나씩 해줬지만, 우리 친구들 스스로 공부할 때는요, 교재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낱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낱말들, 아, 그냥 이런 뜻이구나,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만큼 내가 꼭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역시 낱말도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27번 같은 경우에 얼,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정신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고요. 자, 결에는요, 같은 핏줄 이어받은 민족입니다. 자, 애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타는 모습이라고 했고, 목청껏은 있는 힘껏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목청껏이라고 했죠. 자, 28번 볼까요? 기억을 읽으면서 유관순의 마음에 공감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볼까요? 자,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유관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 앞부분에 여러분들 유관순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유관순의 마음도 어땠다고 합니까?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막 만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감을 했다고 하니까 동일한 느낌이 우리 선택지에 나와야 되겠죠. 자, 동일한 느낌,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마음이 나온 선택지? 여러분들, 4번이네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목청껏 외치는 모습에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우리 유관순의 마음에 공감하였죠. 자, 우리 28번 문제.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장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태극기의 물결은 온 장안을 뒤덮었다. 일본 원명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댔다. 자,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여러분들, 와, 여기서 놀란 장면이 있어요.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자, 만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답니다. 계속 만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립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했던 것이겠죠.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선생님과 친구가 잡혀간 뒤였습니다. 자, 1919년 3월 10일, 일본은 학교를 강제로 닫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어요. 아하, 고향에 와서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군요. 어떻게 했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았고요.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요. 또한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했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엄청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밤새워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이처럼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9번 볼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내용을 잘 살펴봐서 알맞지 않은 걸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1번, 유관순의 선생님과 친구들 잡혀갔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1919년 3월 10일에 일본 학교를 강제로 닫아서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이 희생되자 만세 소리가 사그라들었다라고 하는데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자, 그치지 않았다라고 우리 글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0번 보겠습니다. 유관순이 고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하며 한 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독립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촌 언니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도 세웠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자 독립 만세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부탁도 했고요. 자 그렇게 했으면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는 태극기를 또 만들었죠 가족들과. 자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그 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썼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꼭이 부분 아니더라도 글 속에서 유관순이 독립만세 운동 준비했던 일을 쓰면 30번 문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문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의 이한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루안이 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글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 루안이는 잘못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루안이 탈락. 자, 그렇다면 우리 율찬이 볼까요? 글에 담긴 시대적 상황과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아, 전기문 속의 인물의 삶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31번 문제 정답 누구예요? 율찬이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 볼게요.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떠올리며. 자, 중요합니다. 자, 그냥 아무거나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 1번, 2번, 3번 중에 배운 점, 느낀 점, 이것과 관련된 문장을 찾아야 되겠구나를 봐야 되는데,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 어떤 점,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죠. 자, 유관순이 만세를 부를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인데도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본받고 싶다. 본받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배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우리 32번 문제 정답. 2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밤이 되자 유관순은 회를 가지고 매봉에 올랐다. 자, 회에 불을 높여 높이 쳐들자 여기저기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횃불이 올랐다. 응? 왜 올랐을까? 갑자기 물음표가 막 생기죠? 그런데 이 까닭은 바로 뒷문장에 나옵니다. 자, 왜 횃불이 올랐느냐? 그 횃불들은 이튿날 있을 일을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그런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튿날 있을 일을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이튿날? 이튿날이 뭐지? 1학기 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표현 배웠었는데, 그럼 2일 뒤인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튿날은 여러분들,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인 거죠. 자, 다음 날 있을 일을 다짐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1919년 4월 1일 아침, 아우네 장터의 달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았대요, 평소보다.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는 일단 모였고요. 오후 1시가 되니까 유관순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결의가 불행하게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한다? 되찾아야 한다. 자,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두 일어나서 독립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세 부릅시다! 라고 앞에서 열심히 만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33번.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까요? 자, 나라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운동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2번은요, 평소보다 적은 게 아니라 몇 곱절이나 많았다라고 하고요. 자, 오전부터 한게 아니라 오후 1시가 되면서부터 유관순이 우리 독립운동 합시다. 독립만세 운동 합시다. 라고 우리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34번 볼까요?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입니다. 기억이 뭔가 봤더니 횃불이 올랐다입니다. 횃불이 올랐다.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는 오잉, 이거 무슨 뜻이지?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었죠. 자,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었다? 바로 뒤에 있었다. 그 횃불들은 무엇이냐? 이튿날, 다음 날에 있을 일을 다짐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4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번, 다음 날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한 일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5번, 2일 후에. 아, 우리 친구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튿날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튿날 의미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유관순이 처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나 말을 알맞게 찾은 친구입니다. 유연히 볼까요?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유관순은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러 다녔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러 다닌 건 이미 그 이전에 여러분들 모으러 다녔어요. 그쵸? 하연이 일본 헌병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자고 외치고 있는 모습? 마지막 장면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5번 정답은요, 하연이가 되겠네요. 3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나는 니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니은이 뭔가 볼까요? 니은을 보니까, 자,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자, 왜이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헌병이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섰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우리 독립에 대한 의지, 이 의지가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알맞은 것, 유관순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야? 1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몇 번에 빠질 수 있을까요? 4번이요. 자, 잘안 보면 이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만 보고, 아, 맞아. 유관순 용감하지. 4번.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죠. 어두워서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독립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깜짝 놀라 달려온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평화롭게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본 헌병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을 찾느라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유관순은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유관순은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리고 일본 헌병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한 뒤에 재판을 받았다. 유관순은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다. 유관순은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1920년 9월 28일, 나라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19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이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결의 가슴속에 남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관순의 전기문 한 편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볼까요? 37번.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민정이와 지훈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정이는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던 유관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까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지켰다? 신념을 지켰다. 자, 지훈이는요, 어떤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는지 보니까, 자, 이 19의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 내용이 기억에 남았대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왠지 그 까닭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놀라웠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 두 내용 모두 다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신념을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가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37번 알맞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알맞은 것 어떤 것이냐면 바로 5번이 되겠죠. 두 친구 모두 유관순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을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문제 5번 정리하고 갈게요. 38번입니다. 까닭을 들어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면 좋은 점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면 무엇이 좋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 분명하게 더 전달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3번 같은 경우 인상적인

0: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본 다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질문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39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리고 유관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우리 친구들 수강 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려 보자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원숭이꽃신 앞부분 읽었습니다. 오소리가요,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원숭이를 찾아왔어요. 자, 오늘 뒷부분부터 끝까지 원숭이꽃신 다 읽어보고요.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 간추리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꽃신 이어서 읽어볼게요. 원숭이 나으리, 이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소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소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자, 선물이 뭘까요? 알록달록 오색빛이 원숭이의 눈을 놀라게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오색 빛깔을 가진 물건인가 봐요. 이게 뭐지요? 원숭이는 이 물건을 보고 뭔지 몰라요. 처음 보는 물건인가 봐요. 아하, 이건 꽃신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꽃신이라는 것은요, 신발인데요.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거나 꽃무늬가 있는 신을 꽃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쁜 신발이죠. 꽃신이라는 겁니다. 자, 발에다 끼워 보십시오. 발이 폭신할 겁니다. 오소리는 꽃신을 원숭이 발에 끼웠습니다. 자, 원숭이, 말이 없어요. 원숭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을 신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한 겁니다. 야, 이러고 보니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자, 걸어보십시오. 이것은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시지 말고 신으십시오. 자, 지금 오소리가요, 원숭이를 막 칭찬해주고 있어요. 점잖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읽을게요. 오소리의 칭찬과 아양에 원숭이는 우쭐해졌습니다. 자, 아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약간 애교 부리거나 귀엽게 구는 것, 그것을 아양이라고 하죠. 오소리 영감이 신지 않고 나를 주십니까? 아이고, 나는 발이 본래 야만으로 생겨서 이렇게 좋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 앞으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소리는요,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원숭이를 치켜 세우고 있어요. 나는 발이 본래 야만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내 발은 교양이 없다.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원숭이. 고맙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지. 자, 고맙기 한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끝이 없다. 매우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고마운데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지. 자, 이 부분에서 원숭이는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자, 좋은 신이라고 해서 원숭이를 줬어요.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신이라면 오소리도 신어야 되지 않아요? 본인도 신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줄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소리는 신지 않고 원숭이에게만 선물을 주는데 원숭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요.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까요? 원숭이 되게 순진하죠? 오소리는 속에서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을 억지로 가

나누며 원천만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오소리는 연신꼬리를 휘저으며 콧잔등 가득히 웃음을 피웠습니다. 자, 콧잔등이라는 것은요, 코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콧잔등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9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원숭이는 잣을 주고 오소리에게 꽃신을 산 거예요? 아니죠. 오소리가 선물로 준 거죠. 자, 오소리는 꽃신을 신은 원숭이에게 칭찬과 아양을 했죠. 3번, 오소리는 야만으로 생긴 원숭이의 발을 가릴 수 있도록 보자기를 준 거예요? 아닙니다.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했고, 이제 꽃신을 어디다가 넣어서, 보자기에 넣어서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뭐였어요? 알록달록 오색빛. 꽃신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꽃신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니은을 통해 알수 있는 원숭이의 성격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니은은 원숭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로 주었을 때 원숭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즉 고마움이 끝이 없어요. 정말 고마운데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지. 자,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원숭이 되게 어리석고 순진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오소리도 신고 원숭이도 선물로 줘야지, 원숭이만 신게 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고마워요, 무엇으로 갚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 오소리의 아양에 속는 것으로 보아 순진한 것 같아. 맞아요. 윤석이가 바르게 짐작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연서. 오소리가 베푸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금 지혜롭지 않고요. 약간, 순진하고 조금 어리석어요. 그쵸?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죠? 정답은 윤석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 읽을게요. 원숭이는 오소리로부터 받은 꽃신을 이제 신기 시작했어요. 이제 난생 처음 신는 거죠. 처음에는 발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나무에 오를 때는 오히려 둔하기도 했습니다. 찝찝하고 둔했다. 좀 불편했네요. 불편한 점이 있었네요. 자, 그러나 서덜, 즉 돌밭을 치달리거나 작은 개울을 건널 때면 발바닥이 아프지 않고 편리했대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편리한 부분도 있었네요. 처음은. 자, 가을이 다 가고 찬 바람이 가랑잎을 굴릴 무렵에, 자, 가랑잎이라는 것은요, 우리 낙엽 생각하면 됩니다. 활엽수 나무 있죠? 그 넓적한 나뭇잎, 낙엽을 가랑잎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막 굴러갈 때, 오소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원숭이 나으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소리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휘저으며 또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 오소리 영감님, 참, 그 꽃신은 잘 신었소. 아이고, 천만에. 사실은 가을도 가고 신도 다 떨어졌을 듯 해서 다시 새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신을 가지고 왔네요. 이어서 읽을게요. 오소리는 또 하나의 신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신이죠? 원숭이 나으리, 발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오소리 그냥 순수하게 발을 본 것일까요? 아니죠. 신을 신고 발바닥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내 계획이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바닥을 본 거죠. 원숭이의 발바닥 어떻게 변했나?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오소리는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겨울철에 신는 푹신한 꽃신을 신고, 이번에는요, 원숭이가요, 두 번째 신을 받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지금 신을 하나 신었더니 원숭이는 이 꽃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물을 주었을 때는 너무 좋아하죠? 오소리 영감, 이거 변변하지 못하지만 내 성의이니 받아주시오. 원숭이는 잣열 송이를 오소리에게 주었으나, 자, 고마움의 표시이지요? 그런데 오소리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오소리의 목표는요, 잣 열송이가 아니에요. 지금 더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거죠. 지금 잣 열송이 받자고 오소리가 이렇게 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오소리로부터 받은 꽃신을 처음

신었을 때 원숙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 신었을 때예요. 처음부터 편하게 느꼈다? 아니죠. 좀 찝찝하기도 했다라고 했었죠? 아니고요. 돌밭을 달릴 때 불편하게 느꼈다? 오히려 돌밭을 달릴 때, 그리고 개울을 건널 때는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자, 3번. 가지고 싶었던 신발을 신어 기뻤다? 원숭이는요, 처음에 신발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신발 보고 어리둥절했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지고 싶었던 신발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4번. 발이 찝찝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했다. 자, 처음에 이랬죠. 그리고 5번. 신발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돌밭을 달릴 때, 개울을 건널 때는 편하다고 생각했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역. 원숭이 나으리 발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오소리의 말입니다. 채윤, 오소리가 원숭이의 발을 보자고 한 것에는 원숭이가 알아채지 못한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발바닥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채윤이가 맞죠? 원석이 볼게요. 오소리의 말을 통해 원숭이의 굳은 살이 많아 안타까워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자, 지금 이 부분이 원숭이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자고 한 거예요? 아니죠. 약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채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소리가 니은과 같이 한 까닭을 짐작하여 쓰시오. 자, 니은, 오소리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 원숭이는 고마운 마음에 잣 10송이를 주었는데요. 오소리는 굳이 받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죠. 더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의 식량을 가로채야 하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원숭이가 계속 꽃신을 신께 만들어 나중에는 대가를 받고 더큰 이익을 얻을 속셈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두 번째 꽃신을 선물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부터 전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원숭이는 새 꽃신을 신고 겨울을 지내니 여간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편리했다라는 거죠. 차디찬 눈이를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오소리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원숭이는 굴 속에서 잣을 까먹으며 오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자, 봄이 돌아오자 두 번째 꽃신도 바닥창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이제부터 옛날처럼 맨발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떨어진 꽃신을 벗어버리고 오랜만에 맨발이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개울을 건너뛰다가 하도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째요? 이제 원숭이는요, 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아팠대요, 발이. 그 사이 꽃신을 신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꽃신을 신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구나. 원숭이가 아픈 발을 만지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오소리가 와 있었습니다. 원숭이 나으리, 왜 이러시오? 이어서 읽을게요. 아이고, 오소리 영감,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발이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 그 꽃신 한 켤레만 주시오. 원숭이가 애타는 얼굴로 바라보자 오소리는 전에 없던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거 안 됐구먼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잣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아주 허랍니다. 잣 다섯 송이만 주시오. 자, 그렇다면 허라다 뭐예요? 아주 값이 저렴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원숭이는 잣 다섯 송이를 주고 꽃신을 사 신었습니다. 자, 아까 원숭이는 고마움에 잣열 송이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잣 다섯 송이니까 허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원숭이의 꽃신은 또다 낡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원숭이가 이제 급해요. 오소리를 찾았습니다. 오소리 영감 계시오? 그 누구요? 지금은 낮잠 자는 시간이니 좀 기다려 주시오. 오소리는 원숭이를 밖에서 한 시경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시경이라는 것은요, 식사를 먹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경이라고 하면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30분쯤 되겠죠. 자, 이제 원숭이를 기다리게 하는 오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원숭이 계속 꽃신을 신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 카, 먹을 것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아니고요. 낮잠 자는 시간에 낮잠을 자지 못해서 아니죠. 꽃신을 신고 다니는 사이에 굳은 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은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니은 아주 허랍니다. 뭐예요? 값이 싸다는 거죠? 비용이 높다. 꼭 맞지 않고 크다가 아니라 값이 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사건 전개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카. 원숭이는 꽃신을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아서 좋았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 오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거만한 태도로 원숭이에게 꽃신을 주었다. 자, 지금 거만한 태도로 준 부분. 다, 꽃신의 바닥창이 다 떨어져 맨발로 다닌 원숭이는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와야 돼요? 가가 먼저 와야죠. 원숭이는 꽃신을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아서 좋았다. 자, 그런데 꽃신의 바닥창이 다 떨어져서 맨발로 다녔더니 이제 굳은 살이 없어져서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죠. 자, 이때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또 꽃신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거만한 태도로 꽃신을 주었습니다. 자, 사건의 흐름 가다 나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가 어리석지 않고 현명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예상하여 쓰시오. 자, 지금 원숭이에게는 기회가 또 있었어요. 자, 지금 굳은 살이 다 사라져서 이제 신 없이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오소리의 태도가 어때요? 거만하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태도가 변했다면 이때에도 의심을 해봤을 법한데 또 의심하지 않고 꽃신을 사서 신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리석지 않고 현명했다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꽃신을 신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는데요. 오소리가 왜 꽃신을 주었을지 의심하고요. 처음부터 꽃신을 신지 않았겠죠. 현명했다면. 하지만 순진했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나으리 어떻게 오셨소? 자, 오소리죠. 저 꽃신이 다 낡아서 새로 하나 구하러 왔습니다. 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요새 값이 올랐습니다. 잣을 10송이만 주시오. 자, 지난번엔 5송이었어요. 그런데 10송이로 올렸죠. 10송이라. 원숭이는 아직도 꽃신 값이 허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맙다고 10송이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입장에서는 10송이는 허라다고 생각한 거죠.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원숭이의 발바닥도 더욱 보드랍고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잠시도 신을 벗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또 신이 다 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신을 만들어 보자. 원숭이는 칡덩굴 껍질이며 억새풀 마른 것 따위를 가지고 신을 삼아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하네요. 이제는 신 없이는 살수 없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재주 있는 원숭이라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배우러 갔습니다. 오소리 영감, 신 삼는 법좀 가르쳐 주시오. 원숭이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부탁해도 오소리는 바쁩니다. 할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원숭이가 자기 신을 만들게 되면 오소리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쁩니다 하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럼 또 신을 한 켤레 주시오. 잣, 20송이를 내시오. 자, 지금 또 비싸졌습니다. 5송이, 10송이, 20송이. 오소리 영감, 어째 자꾸 비싸집니까? 비싸면 맨발로 다니면 될게 아니요? 지금 오소리 굉장히 교활하고 뻔뻔하죠. 오소리는 귀찮다는 듯 눈을 감고 낮잠을 청했습니다. 할수 없다. 이번만 사 신고 다음에는 내가 만들자. 원숭이는 잣 20송이를 주고 신을 샀습니다. 자, 지금 신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신 삼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죠. 자,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 절정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또 읽을게요. 겨울이 닥칠 무렵 또 신을 사야 했습니다. 이건 겨울 신이니 더 비쌉니다. 잣 100송이만 주시오. 5송이, 10송이, 20송이, 이제 100송이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잣 100송이를 오소리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2번 시는 더 좋은 것이요. 자, 여기 있어. 우리는 남을 돕기를 좋아하오. 오소리 이말 어때요, 친구들? 정말 교활하고 뻔뻔하지 않나요? 오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겨울 동안 어떻게 하든지 제 손으로 꽃신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굴 속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 가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절정 부분 읽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대한 원숭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겨울 신이니 더 비쌉니다. 잣, 백송이만 주시오. 자, 이렇게 오소리가 말했을 때 원숭이 마음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죠? 기뻐요? 아니죠. 분한가요? 맞습니다. 분했을 거예요. 이 오소리가 가격을 계속 올리다니 분했겠죠. 설렘, 만족함, 편안함 아니고 분함입니다.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글은 오소리가 신 만드는 법을 원숭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꽃신 값을 비싸게 받으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높아지면, 그렇죠. 절정이죠.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원숭이에게 친절하게 신 삼는 법을 알려주었나요? 알려주지 않았죠. 2번.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요. 오소리는 교활합니다. 3번. 원숭이가 신을 벗을 수 없게 되자 꽃신 값을 점점 올렸죠? 5송이에서 10송이, 20송이, 100송이 꽃신 값을 계속 올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오소리한테 가서 신을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잣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소리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되게 얄밉네요, 그죠? 신을 새로 사야겠는데 잣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원숭이는 맥이 풀리고 침이 말랐습니다. 아, 도와드리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을에 가서 잣을 받기로 하고 1년에 네 켤레를 드릴 테니 가을에 잣 500송이만 주시오. 자, 네 켤레에 500송이면 한 켤레에 친구들 125송이잖아요. 값이 또 올랐네요. 그죠? 에? 원숭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도 기가 막혀요. 오소리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었군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왜 대답이 없소? 잣을 다 거두어도 500송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잣은 300송이만 주시고 그 대신 원숭이 나으리께서, 또 나으리라고 해요. 원숭이 나으리께서 날마다 우리 집 청소를 하고 내가 개울을 건널 땐 업어주셔야 합니다. 내게 종이 되라는 말이군요. 천만에! 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서로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지요. 자, 어때요, 오소리? 이 부분에서도 정말 뻔뻔하고 교활한 오소리의 그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원숭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도 원숭이는 오소리의 굴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청소가 잘 됐소. 자, 그러면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네주시오. 원숭이는 오소리를 업고 걸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솟고 숨결이 고달파졌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꽃신을 신은 원숭이의 두 발이 개울가 모래밭을 밟고 갑니다. 오소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자, 오소리는 지금 계획에 성공해서 정말 기분이 좋죠. 원숭이는 개울물에 비친 잿골을 내려다보며 명치끝이 아리고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원숭이는 어땠을까요? 정말 허무하고 후회되고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내 손으로 꽃신을 만들겠다는 또 다짐이죠. 원숭이는 꽃신이 디디는 발자국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신을 만들게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오소리의 말대로 하고 있네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만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알맞지 않은 질문 찾아보는 겁니다. 가. 원숭이는 왜 꼬리를 사용할까요?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 원숭이 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죠. 나, 만약 자신이 오소리였다면, 내가 오소리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은 괜찮고요.
다 오소리가 꽃인 값으로

잣 500송이를 요구했을 때 원숭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말문이 막혔죠. 어이없어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질문.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가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목소리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내게 종이 되라는 말이군요. 자, 어떤 목소리가 좋아요? 기쁜 목소리? 종이 되라는 말이군요? 아니에요. 지금 원숭이 마음을 생각하세요. 감격스러운 목소리? 종이 되는 것이 감격스러워요? 아니죠. 황당하다는 목소리, 그렇죠. 종이 되라는 건가? 자, 이런 목소리가 어울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오소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오소리의 성격을 알수 있는 말이나 행동 부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어때요? 교활함? 딱 맞죠? 성실함? 오소리가 성실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타적인? 이타적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이지 않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가가 되겠죠. 자, 이어서 25번 문제도 함께 풀어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자, 그러면 우리 다 읽어보고 번호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는 자기 손으로 꽃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자, 두 번째, 봄이 오자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신을 또 사와야 했죠? 세 번째, 오소리는 원숭이의 남은 잣이 다 떨어지자 집안일까지 시켰어요. 자, 어떤 순서입니까?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또 신을 사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숭이의 남은 잣이 떨어지자 오소리는 집안일까지 시켰고요. 자, 그 일을 하면서 원숭이는 다짐했죠. 반드시 내가 꽃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3, 1, 2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숭이 꽃신 이야기 다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 간추려 보겠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야기의 줄거리 간추리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일단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구조 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구조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야기의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에요. 자, 그럼 발단에서 중요한 사건 뭐예요?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 그렇죠.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로 준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처음으로 꽃신을 선물로 주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되겠죠. 자, 그럼 전개는 이제 어디부터예요? 두 번째 꽃신 주었을 때부터. 이제 두 번째 꽃신 주었을 때 원숭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잣 다섯 송이 받았죠? 뭐 이때까지도 뭐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헐하다고 했으니까 값이. 그리고 열 송이까지도 값이 헐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겨울의 신을 폭신한 꽃신을 받자 원숭이는 무척 좋아했죠? 바로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었어요. 겨울의 신을 폭신한 꽃신이. 자, 그런데 어디부터 절정이에요? 그래요. 이제 원숭이가 안 되겠다. 나신 없이는 못살것 같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오소리를 찾아갔는데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그 후부터 꽃신의 가격을 올렸죠. 20송이, 100송이, 그렇죠. 계속 올렸습니다. 따라서 절정은 이 부분이에요. 원숭이가 신 삼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오소리는 바쁘다며 거절하고 이제 꽃신의 가격을 점점 말도 안 되게 올렸죠. 자, 여기가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결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래요. 이제 원숭이는 오소리의 그 하라는 것들을 하면서 꽃신을 신어야 했고 이제 꽃신을 만들기로 다짐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따라서 결말, 잣이 부족해지자 원숭이는 오소리의 요구를 들어주며 스스로 신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원숭이 꽃신 중요한 사건을 쭉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 이야기의 구조, 틀이 시각적으로 딱 들어와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야기 구조에 맞추어 중요한 사건 정리하는 거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 봤는데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오늘의 배움 한줄 적어 보라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배움 한 줄,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한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원숭이 꽃신을 읽고 들었던 생각과 마음을 적은 문장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우리 포텐 수학 17번째 시간, 오늘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생각할 겁니다. 식이 너무 복잡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요령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인수분해는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오늘의 미션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맞아. 복잡하면 치환을 사용하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준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요령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x 플러스 y가 공통으로 있는 복잡한 식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한다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빼기 6으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4와 3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크로스 체크한다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x 플러스 y를 아까 a로 치환했었기 때문에 그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해주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치환한 식의 원래 식을 대입했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원래 식을 대입하고 인수분해를 그냥 끝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끝까지 더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자에 원래 식 대입하고 난 후에 식이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항이 4개인 식이 있다면 항을 2개씩 묶어서 2개와 2개로 묶어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식을 변형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z 플러스 yz.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인수분해 공식도 적용이 안 돼 라는 생각할 때 앞쪽에 있는 두 개의 항에서 x를 묶어낸다면 x 플러스 y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식에서도 z를 묶어낸다면 x 플러스 y와 z를 곱한 형태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해놓은 게 오른쪽 선생님이 써놓은 식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괄호 앞으로 묶어내고 남아있는 x와 플러스 z를 써주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공통인 인수를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식을 적당히 두 개 두 개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이게 바로 항이 네 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이 세 개와 한 개로 나누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항을 세 개 하나로 나누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식을 변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이 된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앞에 있는 세 개의

항과 뒤쪽에 있는 항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x 플러스 2를 a로 생각하고요. y를 b로 생각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a와 b를 더해주고요. 한 번은 a와 b를 빼주면 되겠어요. 어때요? x 플러스 2에다가 한 번은 y를 더해주고요. x 플러스 2에다 한 번은 y를 빼주면 우리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됐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2개 2개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3개 하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2개의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이건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네 개의 항을 세 개와 한 개로 나누어 인수분해하는 문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에 가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볼까요?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을 두 개, 두개 나누어서 공통인수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세개 하나로 나누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오늘의 싱크홀에서 강조했었던 세개 하나의 항으로 묶어내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눈에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요. 잘안 보여요. 처음에 이거 잘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럴 때는 항상 제곱되어져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자, 저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x제곱, 여기 있는 4y제곱, 4y제곱이 2y의 전체 제곱이니까 x와 2y를 곱하면 두 배했을 때 4xy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xy와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4y제곱이 짝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빼기,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 자, 4y제곱, 마이너스 4xy라고 식을 세 개를 묶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뒤쪽에 있는 세 개의 항이 x-2y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앞에 1 빼기 x-2y 전체의 제곱 하고 식을 변형할 수 있겠네요. 어때? 눈에 보여요? 그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a를 x로 b를 2y로 생각해주고 가운데 연결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요. 앞에 있는 1을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식이 변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를 1로, 그 다음에 b를 x 마이너스 2y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은 a에다가 x 마이너스 2y를 더해주고요. 한 번은요, a에다가 x 마이너스 2y 전체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쓰고 우리 주어져 있는 식을 보기 좋게 x, y 상수항의 순서로 정리해 준다면 앞쪽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도 우리 정답입니다. 하지만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쓸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마이너스를 제일 앞으로 끌어내서 마이너스에 자, x-2y 플러스 1이라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끌어냈으니까 자, x-2y 마이너스 1로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서 식을 써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의 꼴로 쓰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생각했죠? 이거 요령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연습해야 생기는 요령이에요. 그렇지? 많은 문제 연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배웠던 지난 시간의 개념 네 가지를 떠올리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1에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살펴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리니까 아, 이것이 바로 직육면체구나.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준비해야 할 직사각형이 몇 개일까요? 직육면체가 무엇입니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직사각형의 개수는 6개로 구해야 한답니다. 또 주어진 도형은 직육면체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네모 안에 알맞게 그 도형의 이름을 써넣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이 주어진 도형을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개수는 6개지만 주어진 도형은 위아래 있는 면은 위아래에 있는 것은 뭐죠?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2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건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도형은 직사각형 2개와 사다리꼴 4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직육면체가 아닙니다라고 그 이유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도형을 주고 직육면체가 아닌 이유를 쓰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직육면체를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군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따라서 가는 직육면체, 나는 지금 이 빗금친 면이 삼각형이니까 안 되겠죠? 다는 이 빗금친 면이 사다리꼴이라서 안 돼요. 라는 직육면체가 맞고요. 마는 지금 이 빗금친 면만 봐도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바 어때요? 이것도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직육면체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직육면체는 가, 라, 바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찾아 써주면 돼요. 이어서 직육면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일단 기억. 직육면체는 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냥 사각형 6개가 아니라 반드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니은,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맞아요.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맞습니다.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 면, 모서리, 꼭지점, 이렇게 확인이 되었네요.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찾으세요. 니은, 디귿, 리을을 써서 답해 주세요. 5번 문제는 직육면체의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차를 구해 주는 거예요. 면이라는 건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이는 거 3개만 얘기하면 안 되죠? 면은 모두 6개예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육면체고 그 직사각형 6개는 모두 면이 되니까 면의 수는 6개. 꼭지점의 수는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거는 8개입니다. 개수의 차니까 8에서 6을 빼면 2가 되어서 개수의 차를 구하면 2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의 개수는 이제 몇번 반복하다 보면 거의

외우게 될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입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지금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 나타낸 경향도입니다. 보이는 면은 위, 앞, 오른쪽 옆에, 그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보이지 않는 면이 세 개.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래서 세 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세 개가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그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7. 7개이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수를 살펴서 그들의 합을 구해 주었네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직육면체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 쓰기. 직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려서 이와 같이 나타내면 이것이 바로 직육면체가 되는데, 라운.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는 두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모서리,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면과 오른쪽에 있는 면두 개,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가 두 개인 것이 맞습니다. 다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수, 그럼 이 꼭지점을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 모서리의 수가 세 개라는 것도 맞습니다. 예진, 마주 보는 면끼리 서로 합동이며, 합동이 면이 두 쌍입니다. 마주 보는 면끼리 서로 합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합동인 면이 한 쌍, 두 쌍, 앞뒤로 세 쌍, 두 쌍이 아니라 이럴 때는 세 쌍으로 표현이 되었어야죠. 그 다음에 민서, 직육면체에 보이지 않는 꼭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세 개가 만납니다. 그럼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 꼭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즉 점선으로 표현된 모서리, 요렇게 세 개가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학생, 바로 예진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써서 답할 수 있겠네요. 잘못 설명한 거, 바르게 설명한 거, 이런 것이 많이 헷갈려요. 직육면체 성질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8번 문제에서는 정육면체에서 색칠한 부분을 본뜬 모양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비스듬하게 얘가 그려져 있다 보니까 뭐 평행사변형 이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그 입체적인 모양을 평면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뿐이고요. 정육면체라는 건 실제로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 색칠한 이 부분의 이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을 본뜬 모양은 정사각형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어야 한답니다. 정육면체라는 걸잘 이해해야 이런 문제에 실수 없이 정사각형이라는 바른 답을 써줄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9번 볼까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육면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가, 나, 그리고 다안 되죠? 라안 되고, 마도 아니고, 바. 이렇게 해서 가, 나, 바가 직육면체여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육면체를 찾아봐요.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므로 이때 정육면체는 가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한답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그 관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을 알맞게 찾아보았어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죠.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틀린 것은 가위표하세요. 직육면체의 모든 면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닌 예를 들면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육면체의 모든 면이 정사각형일까요?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옳지 않다, 틀리다. 정육면체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면은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2개의 모서리는 그 길이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옳은 것입니다.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아니다.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둘수 있답니다. 11번. 정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에 이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모서리가 총 12개고요. 12개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은데, 주어진 요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다른 모서리의 길이도 6cm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게 6을 써 넣어 줄수 있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음을 잊으면 안 되죠? 또, 정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의 넓이를 구해 볼 겁니다. 색칠한 면. 이것은 바로 정사각형이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정육면체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그럼 이 색칠한 면의 넓이는 결국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니까 색칠한 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색칠한 면의 넓이를 구하여 25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면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색칠한 면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라고 했고 12개 모서리는 모두 길이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 길이합은 12개 모서리 길이합을 구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에다가 모서리의 수 12를 곱해주는 거예요. 8 곱하기 12가 96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96cm로 답하면 되겠군요. 이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두 도형 모두 면의 수가 6개로 같습니다.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구성 요소가 같아요. 면,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개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면의 수가 6개로 같다. 맞아요. 두 도형은 모두 꼭지점의 수가 8개로 같다. 맞습니다. 구성 요소가 같고 각 구성 요소의 개수도 같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맞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입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직육면체는 합동인 면이 마주보는 면끼리 합동이기 때문에 두 개씩 세 쌍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정육면체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때는 기호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15번 직육면체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한 면을 찾아 써보자.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에서 한 면과 평행한 면은 마주보는 면이에요. 이 마주보는 면끼리 계속 늘려도 얘네들은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한 면을 찾아주세요. 마주 보는 면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있죠. 그러므로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라고 답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만나볼 건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길이가 다른 모서리가 8cm짜리가 4개가 있고요. 7cm짜리도 4개가 있고요. 2cm짜리도 4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육면체는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4개씩 3쌍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8cm짜리 4개, 7cm짜리 4개, 2cm짜리 4개 이들을 더한다. 그러면 32, 28, 거기에 8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68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을 구하면 68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 8cm짜리, 7cm짜리, 2cm짜리가 각각 4개니까 8 더하기 7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에 4를 곱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럼 17 곱하기 4 해주니까 역시 68cm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정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을 색칠해 보세요. 평행한 면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서로 마주 보는 면끼리 평행하다. 그럼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이니까 그것과 마주 보는 면을 찾아서 바로 이 면을 색칠하면 돼요. 우린 이렇게 빗금 쳐서 나타내 두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 평행한 면은 서로 마주 보는 면,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면, 이런 뜻을 갖고 있음을 살펴두세요. 18번.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72cm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봅시다. 이거 방금 전에 했던 문제네요. 5cm짜리가 4개 있고요. 또 7cm 모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cm짜리도 4개가 있잖아요. 여기 네모 cm짜리죠. 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돼야죠? 72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 더하기 28 더하기 네모 곱하기 4가 72이고, 네모 곱하기 4는 72에서 무엇을 빼면? 72에서 48만큼을 뺀 것과 같아서 이 값이 24가 된다. 그러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6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좋고, 아니면 5 더하기 7 더하기 네모에 4를 곱했더니 이것이 72로 표현됩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네모는 72를 4로 나눈 18이 되겠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역시 6으로 표현되니까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6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생각해 두자고요. 19번. 중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의 공통으로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 면의 수직인 면을 쉽게 찾는 방법은 마주보는 면, 즉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오른쪽 옆에 있는 것까지 썼죠.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있는 면,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거기에다가 여기 왼쪽에 있는 면, 그럼 면, 니은, 비읍, 미음, 기역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의 수직인 면은 그럼 그것과 마주 보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면부터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거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두 면에 공통으로

그럼 이 직육면체를 살펴보세요. 여기서 일단 여기 요 꼭지점 기억에서 모서리들만 따라서 니은까지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길을 지나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장 긴 모서리 여기를 따라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요렇게 갔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꼭지점 기억에서 이 길을 쫓아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꼭지점 기억에서 이제 이 모서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와 같이 가는 방법 하나, 요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아래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기억에서 갈수 있는 건이 모서리를 따라서 갔고 이 모서리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이 모서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꼭지점 니은까지 가볼게요. 가장 가까운 길,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또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그래서 두 가지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꼭지점 기억에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니은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총 여섯 가지가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섯 가지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 문제는요. 중요 표시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꼭지점 기억에서 먼저 갈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방향이 요렇게 세 가지 모서리를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각각에서 이제 니은까지 갈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서 총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답니다. 21번. 직육면체 겨냥도를 바르게 그린 것은 느낌이 탁올 텐데요. 일단 실선과 점선이 있어야 돼요. 1번 점선이 없죠? 2번 점선이 없어요. 5번은 실선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3번과 4번 중에서 4번은 보이는 모서리가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점선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그려주었죠? 그럼 결국 겨냥도를 바르게 그린 것을 찾게 되면 이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서리 9개의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 3개를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주었으니까요. 이제 22번 직육면체 겨냥도 완성하기.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이라고 했습니다. 9개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에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그어서 9개 됐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점선인데, 점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그리면서 그 길이까지 같아야 한다. 요런 것까지 살펴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합이 15cm다.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모서리의 길이합이 몇 cm일까? 그럼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이렇게 3개고요. 보이는 모서리는 9개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는 모서리 요것과 길이가 같은데 보이는 모서리는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또 이것과 길이가 같은데 보이는 모서리는 이렇게 3개가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모서리와 길이가 같으면서 자, 이렇게 보이는 모서리 역시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모서리 길이합이 15cm라면 보이는 모서리 길이합은 그것의 3배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45cm입니다라고 그 답을 표현합니다. 이번엔 교과서 속 응용 문제로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3면은 보이는 3면과 각각 합동이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보이는 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요 바닥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합동이죠. 앞에 있는 면은 보이고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데 걔네들은 서로 합동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있는 면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서로 합동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24번의 문제,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할 때는 결국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이란 보이는 면의 넓이의 합과도 같은 거예요. 즉, 요 바닥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면은요, 위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아서 3 곱하기 4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왼쪽에 있는 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면과도 넓이가 같게 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죠. 그럼 4 곱하기 5입니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네요. 또이 뒤쪽에 있는 면은 이 앞에 있는 면과도 같기 때문에 넓이가 그래서 3 곱하기 5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12 더하기 20 더하기 15가 되는 것이므로 다 더해서 47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연습해보면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 역시 같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보이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랑도 같아요. 따라서 이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면은 요 위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죠. 2 곱하기 5로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면이 안 보이는데 그건 요 앞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면이 보이지 않죠? 이건 이 오른쪽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아서 5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다 더해주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이 되죠. 10 더하기 12 더하기 5, 6, 30까지 더해주었더니 52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52 제곱 센티미터로 구해 두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직육면체 가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 합과 정육면체 나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의 합에 차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럼 직육면체 가에서 보이지 않는 면의 넓이는 이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넓이는 4 곱하기 3.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지 않죠? 맞아요. 뒤쪽에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앞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죠? 4 곱하기 6. 왼쪽에 있는 면이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건 오른쪽에 있는 면과 넓이가 같으니까 3 곱하기 6. 따라서 이들을 다 더하면 12, 24, 18 이렇게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30에 24를 더해서 54 제곱 센티미터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나에서 보이지 않는 면은 3개예요. 그럼 한 면의 넓이의 3배로 5 곱하기 5의 3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 25, 3을 곱해서 75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들의 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75에서 54를 빼니까 21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군요. 답은 21 제곱 센티미터로 해결해 둘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중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수직인 관계를 잘 이해해 두도록 할게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에다가 그림과 같이 삼각자의 직각 부분을 대어 보면 꼭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살펴두고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면, 면끼리 요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요두 면도 서로 수직입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모두 안녕!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상큼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JSM입니다. 자, 우리 동글동글 원 친구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바로 원의 둘레잎, 원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원주율이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원주와 지름, 원주율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6번까지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풀어봤죠? 7번부터 이어갑니다. 자신 있는 친구들 먼저 쭉 풀고 선생님 만나줘도 괜찮아요. 자, 그럼 7번 갈게요. 자, 반지름이 2cm의 원을 만들고 자 위에서 한 바퀴 굴렸습니다. 원주가 얼마쯤 될지 자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플러스 개념안익 뚝다 기억나나요? 원을 한 바퀴 딱 굴리면 지나간 길이는 어디 얼마큼 지나갔을까? 보세요. 여기 원에다가 이렇게 리본으로 쭉 묶은 다음에 딱 출발점에서부터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면 얘가 지나가면서 리본이 이렇게 풀리겠죠. 그러면 이 리본의 길이를 재면요. 그게 바로 원의 둘레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원의 둘레 원주는 지름 곱하기 뭐가 된다? 그렇죠. 원주율로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원주율은 약 3.14로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3.14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원에서는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반지름의 2배 4가 되겠고 여기에 3.14를 곱해볼게요. 4, 4, 16, 5, 12, 12.56cm인데 정확하게 표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표시를 해보죠. 자, 12.5 찾았어요. 자, 5, 6이라면 바로 거의 6에 가깝게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찍을 수 없으니까 12.56에 가깝게 한번 화살표로 표시해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죠. 자,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잘못 말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동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름은 원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 가장 긴 선분이야. 그쵸? 중심을 지나는 선분인데 가장 긴 거 맞아요. 그 다음 테리. 원주율은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3.14로 어림해서 사용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림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 맞고요. 준영이. 원주율은 지름 나누기 원주야 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는 기준량이 원주라고 했네요. 아니죠.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 맞죠. 옳지 않고요. 그 다음 민선. 원주는 지름의 약 3.14배야 라고 했네요. 맞죠.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민선이 말도 맞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약 3.14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잘못 말한 친구 준영이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으로 가죠. 원주는 반지름의 약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주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원주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 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원주율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잖아요?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고 원주율은 약 3.14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원주죠. 그럼 지름의 약 3.14배 반지름으로 말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14니까 6.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따라서 약 6.28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원주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원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주 구하는 방법 기억나죠? 지름 곱하기 원주. 자, 써볼게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나와도 지름으로 계산하기예요. 그리고 원주율은 3.14로 계산해 봅시다. 1번. 지름이 10cm네요. 그럼 10 곱하기 계산해 볼게요.

4832, 11, 38, 24에다가 자, 그대로 314. 그럼 2, 5, 6, 5. 그 다음 소수 두 자릿수 만들어주면 56.52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6.52cm가 두 번째 원의 원즈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우리 친구들 소수점 위치도 잘 생각해야 되겠고, 또 곱셈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원모양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니까 원주를 구해보세요라는 말이죠. 원주는 지름 11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도 3.14 곱하기 10을 계산할게요. 314, 314 쓰고 일단 더해주세요. 4, 5, 4, 3. 소수 두 자릿수 마지막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4.54 센티미터가 이 고리의 둘레가 되겠다. 따라서 34.54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원주가 더긴 원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원주가 더 길다라면 지름이 길수록 원주가 길죠. 지름이 길수록이라는 건 반지름이 길수록 반지름의 두 배가 원주니까. 그래서 기준을, 쌤, 저는 반지름은 비교할래요. 그래도 되고요. 지름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원주로 비교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원주로 구해볼게요. 기역은 반지름이 3cm인 원입니다. 그러면 기역에 원주를 구해보면 반지름에 일단 두 배를 해서 지름을 구하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해요. 그럼 3.14 곱하기 6을 하는 거랑 다름없죠. 4, 6, 24, 8, 18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 찍어보면 18.84cm예요. 니은은 그대로 원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5.7cm니까 18.84랑 15.7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18.84가 더 크죠? 그래서 원주가 더긴 원의 기호는 기역이 되는 걸알수 있고 결국 기역이 더 크기가 큰 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다음 13번으로 가죠. 컴퍼스의 침과 연필심 사이를 10cm만큼 벌려서 원을 그렸습니다. 그린 원의 원주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이 컴퍼스로 원을 그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침을 꾹 누른 부분이 원의 중심이고, 연필심과 벌린 길이가 뭐가 되나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어 지름이 되어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 말은 반지름이 10cm인 원의 원주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죠. 쉽게 다시 정리하면, 따라서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3.14를 계산해 볼게요. 3.14 곱하기 20 바꿔 보면 8, 2, 6에다 소수 두 자릿수, 오른쪽 끝에 0은 생략. 그래서 62.8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2.8cm로 답이 나오겠네요. 좋아요. 열심히 이제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모양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원모양의 중심을 지나도록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5m일 때 학생들이 만든 원모양의 둘레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네요. 지금요, 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로 손잡고 원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을 때 보세요. 이 5m의 의미가 뭐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지난다 라는 게 포인트죠. 아, 그러니까 이 5m는 바로 이 원의 지름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둘레가 몇 미터야 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지름이 5m인 원주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복잡하게 되게 꾸몄지만 우리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복잡한 조건들을 내가 아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름이 5m인 원주를 구하는 겁니다.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 5, 1은 5에다가 7, 5, 3, 15. 자, 소수 두 자릿수 만들어주고 끝자리 0 생략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단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원주도 길이기 때문에 지름이 센티미터로 나왔다면 센티미터, 그리고 얘처럼 미터로 나왔다면 미터로 답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5.7m가 답이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두 원의 원주의 합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각각 원주를 구할까요? 첫 번째 원은 지름이 12cm인 원이니 원주는 지름 12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다가 계산해 볼게요. 거꾸로 3.14 곱하기 12 계산하면 826, 그 다음에 그대로 314, 8673,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면 37.68cm가 원주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원. 보니까 반지름이 2cm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름은 2cm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해요. 즉, 4 곱하기 3.14를 계산하는 거니까 3.14 곱하기 4. 4, 4, 16, 4, 1은 4, 5에다가 12,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면 12.56cm가 되는 거죠. 이제 원주를 더해볼까요? 자, 소수끼리 더할 때는 우리 친구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오른쪽 끝에 맞추는 게 아니라 소수점에 자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12.56. 그런 다음에 더합니다. 자, 소수점 자리 맞추는 거 뺄셈이나 덧셈 꼭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자연수의 덧셈처럼 계산하면 되죠. 8 더하기 6은 14. 자, 7 더하기 5는 12. 8 더하기 2는 10. 그 다음 5. 그래서 50.24. 따라서 50.24cm가 두 원주의 합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6번은요. 큰 원의 원주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두원 모두 중심이 같아요. 작은 원에 반지름이 주어졌고, 여기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따로 6cm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15하고 6을 더한 길이 21cm는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큰 원의 원주는 지름, 즉,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 곱하기 3.14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3.14 곱하기 42 계산하면 826, 4416, 512, 8, 8, 11, 3, 1. 그 다음 소수 두 자릿수니까 콩 찍어서 131.88. 그리고 원주 단위는 센티미터. 따라서 정답은 131.88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큰 원의 원주는 작은 원의 반지름으로부터 6을 더한 것이 21인데 얘가 반지름이에요. 지름 아니기 때문에 21에다가 그대로 3.14 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어머, 중요한 문제래요. 자, 오른쪽은 길이가 157cm인 종이띠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만든 원입니다. 만들어진 원의 반지름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우리 지금까지는 반지름과 지름이 주어지면 그걸로 원의 둘레를 구하는 연습을 했는데, 아니, 지금 길이가 157cm인 종이띠라는 건 바로 이 원주가 157cm인 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 원주를 통해서 거꾸로, 그렇죠. 지름을 구할 수 있고, 지름을 통해서 다시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지름을 구해 볼게요.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에요. 원주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이 관계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일단 지름을 구해 보면 원주 157을 나누기 원주율 3.14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나눠볼게요. 157 나누기 3.14는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떡하지? 그래요. 각각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5,700 나누기 314가 되겠죠? 자, 1,57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한 다섯 번쯤 들어갈까요? 5, 4, 20, 5, 그 다음에 3, 5, 15. 자, 여기 7이죠? 네, 딱 맞네요. 아, 그래.

그래서 지름이 50cm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지름 나누기 2, 25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5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름 반지름이 되게 막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요. 지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반지름을 답할 수도 있고, 반지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름을 답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꼭 우리 답 쓰기 전에, 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라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더큰 원을 그린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지원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름이 10cm인 원을 그렸어 라고 했고요. 주은이는 나는 원주가 43.96cm인 원을 그렸어 라고 했네요. 그럼 이때 더큰 원이다? 자, 지름이 길면 길수록 원의 크기 커지고요. 그럼 그 말은 원주 둘레가 길어진다. 그러니 기준을 하나로 딱 정한 다음에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름을 내가 기준 삼아서 비교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저는 원주를 비교할래요. 그래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름이 나와 있고 원주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원주를 통해서 지름을 구하면 나눗셈 계산해야 되죠. 그보다 그냥 지름을 통해 원주를 구해볼게요. 자, 지원이가 만든 원의 원주는 지름 10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해서 31.4cm인 원이었어요. 원주를 비교하면 31.4와 43.96은 43.96이 더큰 순위, 주은이가 만든 원이 더 크기가 크다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더큰 원을 그린 친구의 이름은 주훈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으로 넘어가죠. 원모양의 고리를 그림과 같이 한 바퀴 굴렸습니다. 이 고리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탁! 한 바퀴를 굴렸다면 지나간 길이는 바로 원주만큼 지나가겠죠. 둘레만큼. 그러니까 원주가 62.8cm인 원의 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따라서 지름을 구하는 방법. 원주. 62.8 나누기 원주율 3.14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62.8 나누기 3.14. 자, 소수 두 자릿수니까 각각 100을 곱해 보죠. 여기도 100 곱하면 6280 나누기 314고, 628 안에선 2배니까, 두번 들어가니까 그대로 짠! 깔끔하게 나눗셈이 끝났습니다. 얼마? 20. 으로 나왔으니 지름은 20cm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20cm. 만약 반지름 물어봤다. 그럼 여기에 또 나누기 1을 해서 10cm로 답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은 어머, 도전 문제입니다. 자, 큰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두 배일 때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 나왔고요. 우리에게는 두 원의 원주의 차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길이 큰 원과 작은 원이 중심이 같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12cm는 큰 원에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럼 큰 원의 반지름 12cm는 작은 원의 반지름의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작은 원의 반지름은 12 나누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cm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구해볼까요? 큰 원의 원주부터 구해볼까요? 반지름이 12cm니까 지름 12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하면 24 곱하기 3.14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여기다 계산해볼게요. 3.14 곱하기 24, 44, 16, 5, 12, 8, 2, 6 더해보면 6, 13, 5, 7.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면 75.36cm가 되겠고요. 이제 작은 원. 작은 원의 원주는 반지름이 6cm니까요. 지름은 6 곱하기 2. 여기에다가 곱하기 원주율 3.14. 그럼 12 곱하기 3.14.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볼게요.

볼게요. 3.14 곱하기 12. 8, 2, 6. 그 다음에 314에다가 8, 6, 7, 3. 그럼 37.68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자, 24 곱하기 3.14, 그 다음 12 곱하기 3.14. 어때요? 네, 반지름이 두배 된다는 건 지름이 두배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자, 작은 원의 원주의 두 배가 큰 원의 원주다라는 것도 여기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차를 구해볼게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기 때문에 자, 37점, 큰 원부터 할까요? 75.36 빼기 37.68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받아내림에서 8, 그 다음에 6, 그 다음 7, 3, 네, 37.68로 나오네요. 따라서 37.68cm가 두 원의 원주의 차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과서 속 응용 문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을 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실력을 높여 볼까요? 자, 이런 유형인데요. 원주가 주어질 때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 구하기. 앞에서도 살짝 비슷한 문제 해봤어요. 원주가 25.12cm인 원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네모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바로 지름이죠? 아, 그럼 지름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 지름을 구하는 방법. 원주 25.12 나누기 원주율 3.14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나눗셈 계산해보자.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니까 각각 100을 곱할까? 그럼 2512 나누기 314이기 때문에 한 8번쯤 들어간다고 하면 8432, 8128, 그 다음에, 네. 아,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지름이 8cm이므로 네모 안엔 8이 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주를 통해서 지름을 구하고 지름을 통해서 원주를 구할 수 있고 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길이가 106.76cm인 철사를 남김없이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 원한 개를 만들었대요. 만든 원의 지름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철사의 길이가 결국 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름을 물어봤으니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주. 106.76 나누기 원주율 3.14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갑니다. 106.76 나누기 3.14. 둘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각각 100을 곱해볼까? 여기가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67 안에는 몇 번? 한세 번쯤 들어갈까요? 3, 4, 12, 3, 1은 3에다가 4, 3, 3은 9. 빼줄게요. 6 내려주고 5, 2, 1. 1256이니까 한네 번쯤 들어갔겠네요. 4, 4, 16, 5, 12. 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름은 34cm다라는 거. 나눗셈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 34cm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을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앞단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그 식을 세우는 그 원리는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개념과 함께. 자, 같은 유형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두 시계의 반지름의 차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주가 나왔으니까 일단 지름부터 구해 볼까요? 왼쪽 시계의 지름은 원주. 37.68 나누기 3.14를 하는 거죠. 그럼 둘다 100을 곱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314에다가 8, 2, 3. 그 다음, 여기 300, 여기가 이제 6이죠. 628이니까, 아, 두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름이 12cm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어때요? 나누기 2를 한 6cm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오른쪽 시계도 이제 원주 87.92 나누기 3.14 계산할게요. 지름부터 구하는 거예요. 879 안에는 두번 들어가겠어요. 8, 2, 6 빼주면 자,
2512니까 한 8번쯤 들어갈까요? 8, 4, 12, 8, 그 다음에 8, 4, 32.

28 이름 8에다가 그 다음에 맞네요. 28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14cm가 됩니다. 이제 차를 구해보면 14에서 6을 빼면 되므로 8cm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8cm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원주가 주어질 때 원의 반지름 지름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 유형은 굴렁한 거리 구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굴렁쇠다 한 바퀴 굴러갈 때가 딱 원주만큼 지나간다라고 그랬어요. 자, 24번은 창균은 지름이 70cm인 훌라후프를 직선 방향으로 6바퀴 굴렸대요. 굴러간 거리가 뭐냐요? 그럼 먼저 한 바퀴 굴러갔을 때에는 한 바퀴 굴러간 거리는 뭐랑 똑같다? 원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구해보면 지름 곱하기 원줄 3.14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74, 28, 9, 73, 21에다가 소수 두 자릿수 찍어주면 짱! 219.8이에요. 그러니 우리 6바퀴는 어떻겠어요? 한 바퀴 굴러간 거리에 6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19.8 곱하기 6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86, 48, 96, 54. 그 다음에 6에다가 11, 26, 12. 그러니 1318.8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1318.8cm가 됩니다. 자, 한 바퀴의 거리 구한 다음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5번은 반지름이 21cm인 원모양의 타이어를 직선 방향으로 5바퀴 굴렸대요. 타이어가 굴러간 거리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럼 한 번에 씩 써볼까요? 자, 반지름이 21이니까 지름은 여기에 2, 그 다음에 3.14 곱한 게 이것이 한 바퀴 굴러간 거리고, 여기에 5바퀴니까 곱하기 5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42 곱하기 3.14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3.14 곱하기 42. 그러면 826. 그 다음에 446, 52에다가 88, 11, 31. 131.88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5바퀴니까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되겠죠. 8, 5, 40. 8, 5, 40. 9, 3, 5, 15. 그 다음에 5에다가 6. 그래서 소수점 뒤에 0 떼주면 659.4cm로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659.4cm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지름이 10cm인 굴렁쇠를 직선 방향으로 몇 바퀴 굴렸더니 942cm만큼 나아갔대요. 굴렁쇠가 굴러간 횟수가 몇 바퀴냐요? 그럼 먼저 한 바퀴 굴렸을 때에 지나간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를 계산하면 그대로 314cm입니다. 근데 942cm니까 우리가 거꾸로 942에다가 한 바퀴의 길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세 바퀴 굴린 것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교과서 수 응용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개념한 입 뚝딱은 우리가 원주와 지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원의 크기 상관없이 원줄은 일정하다라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고요. 함께 푼 문제도 복습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엔 넓이에 관한 문제로 쌤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인수분해에 들어갑니다. 이 인수분해라는 게 학생들이 이게 뭔지도 모른 채로 좀 공식을 암기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수학을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수분해는요, 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또 다시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2차에 대한 걸 할 건데 그때는 무려 3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3번 곱하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저잘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인수분해 좀 쉽고 재밌게 잘 설명하니까 저와 함께 좀 부담 없이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자,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일단 당연히 그걸 얘기해야 되겠고요. 인수분해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쭈루룩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개념 4까지만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뜻을 알고 인수분해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는지 차근차근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좀 모양 보시면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 수 있지만 곱셈 공식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좀 짝사랑을 했었는데요. 그 2학년 방학 때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근데 이 개학을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전학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전학을 가서 좀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볼게요. 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인수분해란 무엇일까? 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는? 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이거 이제 계산할 줄 알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방향의 계산을 전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전개하는 건데 인수분해는 뭐냐? 이걸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되돌리듯이 우리가 전개했던 요 2차식을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인수분해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보고 아, 원래 뭐였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잊어버리고 여기로 오세요. 알겠죠? 자,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3 곱하기 5는 얼마죠? 곱셈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을 15잖아요. 그렇죠? 그럼 15는 뭐 곱하기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비슷한 걸 했죠. 자, 이게 뭐냐면 15는 3 곱하기 5야 라고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처음 등장합니다. 네,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하던 행위를 이제 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뭐였을까? 일단 2차 식이니까 x 더하기 뭐와 x 더하기 뭐의 곱일 것 같은데? 이런 과정으로부터 쭉쭉 추론해 나가면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리는 것을 소인수 분해와 비슷하게 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인수 분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8쪽이에요. 자, 일단 인수분해, 일단 직관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와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는 2차식이 있어요. 꼭 2차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2차식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 뭐 곱하기 뭐였을까로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잘 보세요.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 곱으로 나타냈다는 얘기가 결국엔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죠? 계산하기 전으로 되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되돌렸을 때 각각의 덩어리들을 인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래요. 우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 한다고 할 건데, 이 상황에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요 다항식의 인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소인수분해에서도 인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4의 인수는 1, 2, 4였어요. 그렇죠. 약수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를 잠가 볼게요. 아, 여기 보세요. 모든 다항식에서 1과 자기 자신은 그 다항식의 인수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중요하게 막 살펴볼 개념은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얘는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로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얘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도 인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약수랑 똑같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잖아요. 자연수에서. 아무튼 이게 인수의 개념이고요.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인수분해죠. 자, 인수분해의 의미를 보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 결과를 다시 계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수분해와 전개는 서로 역과정입니다. 역과정. 뭔가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처럼요. 약분과 통분 이런 느낌처럼 전개한 걸 다시 되돌리는 거 인수분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개념하기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예를 봤을 때 보세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 인수분해한 게 이거잖아요. a 곱하기 4a 빼기 1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저 파란색 화살표가 인수분해라면 이 빨간색 화살표는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식을 전개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전개해 보면요. 4a제곱 빼기 a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2번도 같은 얘기예요. 다 인수분해한 게 이거니까. 인수분해하기 전은 전개한 거죠. x제곱 빼기 2x 빼기 3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개는 빨리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개하면 9a제곱 더하기 6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 것도 합차 공식이죠. x제곱 빼기 4y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개념 2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자, 일단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걔네를 먼저 뽑아내는 방법을 취합니다. 자,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볼게요. 공통인 인수라는 건 다항식 항이 여러 개, 보통 한개 이상도 다항식이지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예요. 이름을 길게 쓴 거죠. 말 그대로 공통인 인수예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ma 더하기 mb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항이 두 개죠? 둘다 어떤 녀석이 공통으로 있냐면 m. 그렇죠? m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공통인 인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슉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했죠. 그렇죠? 네, 그걸 반대로 이렇게 다시 되돌리면 이것도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ab 더하기 4a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뭘 전개한 거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공통으로 있네. 그러면 분배 법칙 적용하기 전인 요렇게 쓸수 있겠네. 요런 얘기예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 인수는 a고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된다입니다. 됐죠? 이것이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요게 모든 인수분해 방법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되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해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수업 때 TV를 활용해요. 그래서 제가 리모컨으로 TV를 딱 켰는데 TV가 안 켜져요. 뭐지? TV가 안 켜지네. 근데 리모컨을 봤어요. 막 건전지도 확인해보고 막 버튼을 막 눌러도 뭐지? 리모컨이 고장났나? 아닌 것 같은데? 막 불빛이 들어와요. 왜 TV로 다가가요? TV에 버튼으로 막 켜봐요. 그래도 안 켜지는 거예요. 허허, 이거 뭐지? 이러더니 어떤 학생이 갑자기 한숨 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선생님, 전원 코드 안 꼽았는데요. 아, 이런.
전원 코드를 안 꼽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자기기의 가장 기본은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전원 코드를 꼽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앞으로 인수분해에서 공통인 인수를 추출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 분명히 인수분해 잘하는데 안 풀리네? 하면 다 요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모든 문제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방법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통 인수를 추출하는 방법만 있어서 복잡하진 않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항이 두개 있는데, 자, 이렇게 공통인 인수를 추출할 때는 문자와, 그죠? 문자와 또 수도 서로 공통이 있으면 추출해요. 보통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자, 일단은 3과 5기 때문에 수는 그대로 두고요. X만 추출. X 곱하기 3 더하기 5y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참고로 선생님, 3도 뽑아내면 안 되나요? 무슨 소리야? 얘기를 들어보면 3을 뽑아내면 그냥 3x를 통째로 뽑아내면 1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5y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인수분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수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수 또는 정수 범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정도로만 뽑아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공약수. 예를 들어 뭔가 3a 더하기 3ab 이런 문제가 있다면 a만 공통인수인 게 아니고 3까지 뽑아내서 3a 괄호 열고 1 더하기 b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3과 5는 네, 이렇게 공통인 어떤 수를 추출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쭉 풀어볼게요. 2번. 여기는 항이 두개 있죠, 그쵸? 자, 공통인 인수는 A 하나, 그쵸? 그래서 A 괄호 열고 A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공통인 인수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도 적어볼게요. 공통인 인수. 동그라미 치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죠? 공통인 인수.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 지금 EXY 마이너스 3YG. 자, 공통인 게 뭐가 있죠? Y가 있네요. 그렇죠? Y. 그렇기 때문에 Y로 묶어주고 EX 빼기 3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공통인 인수는 Y. 그죠? 자, 마지막 점 보시면 자, 여기 밑에 표현 보이세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 인수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쪽쪽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A가 공통이네. A가 공통이네. A 괄호 열고 B제곱 빼기 4AB. 이렇게 하면 아직 덜 했다라고 봅니다. 무엇을? 인수분해를. 왜냐면, 아직 공통인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B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더 이어서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최대한 공통인 걸 볼게요. A는 몇개 있어요? 공통인 게? 한 개랑 두 개니까 공통은 한 개죠? 그러면 일단 A 적고요. 그다음 B는요? B도 한 개죠? 그래서 공통인 인수는 AB가 됩니다. AB. 그리고, 괄호 열고, B 빼기 4A.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인 인수 추출하는 것, 전원 코드를 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뉴런 하나, 자,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냐? 인수분해는 퍼즐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면입니다. 이제 세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얘는 원래 뭐 곱하기 뭐였을까? 이건데,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x제곱이죠? x 더하기 무엇과 x 더하기 무엇을 곱했겠지, 이거예요. 근데, 얘네 둘을 봤을 때, 얘네 둘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죠? 그럼 곱해서 4 되는 수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1이랑 4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확인해 봐야 되냐? 그렇죠, 여기. 4x가 되니? 이건데요. 1x와 4x를 더하면 5x가 되죠. 그쵸? 안 되네?
그럼 다시 하지 뭐. 근데 밑에

보시면 마침 OX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쪽은 1 곱하기 4 말고 또 뭐가 있죠? 2 곱하기 2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2 곱하기 2라고 하면은 2x 더하기 2x가 되어서 4x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3번 보세요. 3번은 곱해서 4인데 더해서 3이 돼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요거 말고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요. 얘네를 다 해봐도 3은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를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식을 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할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범위 안에서 이런 건 인수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써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우리 뭐의 제곱이었지 이거예요. 이건 아는데 외웠는데 이거예요. 아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었지. 그럼 이게 뭐예요? 인수분해한 거죠. 라는 얘기고요.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얘는 a 빼기 b의 제곱 아니었나? 이게 또 인수분해다 이겁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되돌리는 것도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볼게요. 근데 전이 예를 참 싫어해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학생들이 안 읽거든요. 이게 취지는 말씀드릴게요.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9는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3. 그죠? 3, 3은 9니까.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6a인데 a랑 3 곱한 거에 두 배인데 마이너스 붙였네. 그러면 곱셈 공식이네. a 빼기 3의 제곱.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아래쪽에 추가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네? 9? 3, 3은 9. 일단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일단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면 되죠. 3, 3은 9.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충족했죠. 그쵸? 마이너스 6a가 되는지 보시면, 3a 더하기 3a라서 플러스 6a가 되죠. 그럼 잘못 찾은 거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 잠깐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면 여전히 곱해서 9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즉, 마이너스 6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요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아래쪽에 제가 추가로 적은 건데요. 참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넣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곱해서 9 되는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기껏해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보시면 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3. 그럼 가운데 오는 건3 더하기 3, 6이죠. 그쵸? 지금 곱셈 공식이에요. 그때 이제 합, 곱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1이랑 9. 합은 10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찾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은 경우는 위에 있던 것처럼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모는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10이네. 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네 가지다 이거죠. 그 안에서 찾아보자 이겁니다.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3번입니다. 자, 일단 요 네모를 채울 건데 바로 끝으로 먼저 갈게요. 잘 보세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그럼 뭔가를 두번 곱해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1이 돼야 되니까 일단 1을 써보자 이거죠. 1을 써보고 전개했을 때 가운데가 2a가 되네. 그럼 답이다 이거죠. 가운데가 만약에 마이너스 2a였다면 마이너스 1이었겠죠.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건 거예요. 요거, 요거. 네모 채우는 게 답이 아니고요. 제일 끝에 있는 무언가의 제곱, 이게 답이에요. 여긴 볼게요. 여긴 특이한 게 앞이 4x 제곱이죠? 그럼 그냥 x의 제곱이 아니라 2x겠네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2x 더하기 1의 제곱이 답인가? 라고 거꾸로 전개를 해보니까 2x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2x랑 1을 곱한 것의 몇 배? 두 배. 맞죠? 그리고 1의 제곱 맞네요. 그래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인수분해하면 2x 더하기 1의 제곱이네. 이겁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 알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선택지 안에서, 몇 가지 안에서 하나씩 일단 전개해보는 거. 그래서 전개가 중요해요.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아직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안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마치 분모의 유리화가 이 근호 단원에 나왔던 것처럼 이 단원에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인수분해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 잘 보세요.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이에요. 예. 어떤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걸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러한 어떤 다항식의 제곱에 적당히 수가 곱해진 거. 이런 대상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근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요. 여긴 약간 개인주의. 각각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공동체스럽죠? 괄호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얘들아, 우리는 완전 제곱이다잉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 괄호가 이게 괄호예요. 얘들아, 우리는 완전 제곱이다잉 하나다잉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는 뭔가 난 제곱, 난 제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괄호로 딱 감쌌는데 제곱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 거기에 적당한 수가 곱해져도 인정.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앞으로 자주 등장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또 앞으로도 쭉 등장하니까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어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학생들이 이것도 또 암기하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어렵지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앞으로 자주 쓰긴 할 텐데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외우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차차 외우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자 한번 이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요. 보통은 이 b를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알고 있는데 b는 모를 때 b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a의 반의 제곱이에요. a의 반의 제곱. 보통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나중에 이렇게 외우는데 자, 왜 그런지 추론을 해 보면 자, 참고 말고요. 여기 제가 쓴거 읽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어떤 것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쪽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네모 x 더하기 네모 제곱이 나오죠? 지금 네모는 초록 네모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세요. 요게 얼마예요? 요게 A죠, A. 그죠? 그러면 저 초록 네모는 몇 분의 A입니까? 네, 2분의 A가 되죠. 그죠? 2분의 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A. 근데 그럼 이 노란 네모가 결국 이 초록 네모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A의 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구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얘를 반으로 나눈 게 여기 들어가겠네?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요 과정이요.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절반으로 나눈 것의 제곱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4번이요.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1번, 2번 보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쵸? 근데 가운데가 4x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둘이 곱한 거에 두 배가 4x예요. 그럼 여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네모 안에는 4가 들어가겠죠. 요렇게 찾으세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것도 얘가

완전 제곱식인데요. 이게 백이니까 여기가 백이에요. 근데 10이 되려면 여기 5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세요. 자, 그 다음 쭉쭉 풀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16. 얘는요, x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데 이 네모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4가 보통 떠오르죠. 그쵸? 4면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8x가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8x 말고도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제곱해도 16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x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가능해요. 가운데는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제곱해서 16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4. 16에 제곱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똑같아요. 얘도 뭔가 2x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인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플러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것은 플러스 4x만 있는 게 아니라 줄여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x. 둘다 가능하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자, 그리고 밑에 거, 요거는 보세요. 무언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될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네, 함정입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곱해서 3이 되는 거 루트 3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 코드부터 꽂으세요. 3으로 묶은 것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어떤 또 다른 상수항. 근데 이게 3 곱하기 x 더하기 무언가의 또 제곱이겠네요. 이 동그라미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더하기 6x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3이 돼야 되겠고 여기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3, 9,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고요. 마지막 인수분해공식 두 번째. 반갑다. 이거 뭐예요?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죠? 그래서 요렇게 쓸수 있다. 이것도 인수분해인데요. 합차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인수분해에선 잘 떠오릅니다. 얘도 보세요. x제곱 빼기 9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 쭉쭉 풀어보면요. 자, x제곱 빼기 4네. 그럼 얘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얘도 계산하기 전에 뭐였지? a 더하기 5, a 빼기 5. 그쵸? 사랑해요. 합차 공식. 그죠? 쉽다. 자, 그리고 여기는 3x 빼기 1 곱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앞에 거. 2x가 되겠죠? 2x 더하기 5, 그리고 2x 빼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언가의 제곱이 아닌데, 루트 2x 이상한데? 그죠. 전원 코드 꽂자, 이거죠? 2로 묶어주고, x제곱 빼기 4니까,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인수분해에 대해서 처음 개념을 학습한 날입니다. 인수분해는 그렇죠.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되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돼요. 뭔가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인수분해 공식 1, 인수분해 공식 2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뭐가 원래 있었길래 얘가 나왔지를 추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신감을 갖고 많이 부딪혀 보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에이요, 친구들, 단원 평가를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7강이죠. 럭키 7. 럭키 7 강의 한번 여러분들 준비가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도 신나게 한번 새로운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뭐? 그쵸. 우리 이제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정답 확인해야죠. 지난 시간 이제 학습 목표 도달 체크 문제는 학급 토의 절차를 적어보기였습니다. 선생님이랑 강의를 좀 들었다 하면 사실 이거

어렵지 않았죠? 한번 볼까요?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마지막으로 의견 결정하기. 이렇게 친구들이 정답을 적었다 하면은 딩동댕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국어 5단원이에요. 그쵸? 추론하며 읽어요. 해서 오늘은 핵심 정리부터 단원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까지 한번 싸그리 몽땅 선생님이랑 바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좋습니다.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배울 거는 이제 추론하며 읽는 방법인데, 추론하며 읽기 전에 친구들, 추론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쵸? 추론이 뭐래요? 자, 추론이란,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 자,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이제 뭐랑 글의 단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거예요. 글에 없는 내용을 글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의 뭐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겠네, 저렇겠네, 짐작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서, 그래서 찾은 단서를 바탕으로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해 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글이죠. 현미경으로 세포를 발견하다 해서 첫 번째 단서가 이제 벼룩 알죠? 되게 작잖아요. 깨알보다 작은 존재로 생각했던 벼룩을 어떻게 로버트 훅의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하니까 벼룩을 뭐 가로 45cm, 세로 30cm의 크기로 이제 그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 말은 뭐예요? 와, 로버트 훅의 현미경으로 보니까 벼룩이 그렇게 작았는데 이걸 자세하고 꼼꼼하게 크게 볼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벼룩과 같은 생물을 확대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다. 이게 글의 직접적이다.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신의 경험.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활용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글입니다. 현미경으로 세포를 발견하다. 자, 나의 경험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험은 아니고 예시죠? 그쵸? 비 오는 날 빗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미경으로 한 방을 관찰했을 때, 와, 엄청 많은 생물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었어. 그리고 그게 좀 신기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생물이 미생물이라고 배운 또 지식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두 개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더니 레이 우엔 훅의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을 볼수 있게 되었구나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추론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글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까 추론하는 방법 배웠죠? 글쓴이가 전하려는 생각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자, 이번엔 함축된 표현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함축된 표현이 또 뭔지 알아야 돼요. 뜻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거나 혹은 하나의 표현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함축된 표현을 짐작하냐? 자, 인류책 도서관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자 새로운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했고, 또이 생각들은 다른 생각들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 책에 기록되어 또 다른 생각들의 바탕이 되는 생각이라는 뜻이 이제 씨앗에 있구나. 씨앗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표현을 함축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혹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함축된 표현의 뜻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었더니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린 거, 나의 경험이죠?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씨앗을 심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는 또 많은 씨앗들이 있고, 그래서 씨앗은 계속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번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보니까 씨앗에는 지식의 시작,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함축된 뜻이 있구나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글의 중심 내용. 자, 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축된 표현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어떻게 할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단원 평가 바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2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라고 하네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대장간 사람들이 이제 대장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자, 쇠를 집게로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쇠를 망치로 힘껏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예요? 이들이 힘을 모아서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쇳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 했대요. 그리고 낫 모양으로 변한 쇠붙이를 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 뭐래요? 대장간은 쇠로 농기구를 비롯한 연장을 만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대장간 사람들이 하는 일에 뭐 해라? 동그라미 표 해라. 자, 차가워진 쇠를 집게로 잡기가 맞나요? 아니에요. 뜨겁게 달구어진 쇠라고 했습니다. 그쵸? 2번, 난 모양의 돌을 쇠붙이에 갈기. 난 모양으로 변한 쇠붙이를 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도 보입니다. 자, 난 모양의 돌을 쇠붙이에 가는 게 맞나요? 난 모양으로 변한 쇠붙이를 돌에 가는 거 아닌가요? 자, 뭔가 바뀌었죠, 그쵸? 자, 그 다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기. 맞죠?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힘껏 두드리는 사람이 보인다고 맨 윗줄에 있습니다. 그쵸? 정답은 1번에 3번. 2번 볼게요. 대장간은 그래서 뭐 하는 곳이래요? 쇠로 농기구를 비롯한 연장을 만드는 곳이래요. 자, 이것만 딱 찾아서 정답을 적어주자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람들이 마이크로그래피아를 보고 놀란 까닭으로 알맞은 것. 한번 그러면은 이 지문은 3, 4번까지 한번 이제 통용되는 지문인데 책을 한번 봐야겠죠? 이 지문을 봐야겠죠? 자. 이 책을 직접 쓰고 그림을 그린 로버트 후기군. 이 책의 제목은 마이크로그래피아인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대요. 왜냐? 자,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낯선 세계에 대한 그림과 글에 사람들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왜? 로버트 후크는 이제 자신만의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작은 생물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 벼룩, 이, 파리, 진드기 같은 생물은 물론 자, 눈의 결정 혹은 비단 조직을 확대한 매우 정교한 그림도 있대요. 자, 지금 보는 저 벼룩의 그림은 크기가 무려 가로 45cm, 세로 30cm래요. 자, 깨알보다 작은 그 벼룩을 엄청 크게 확대해서 그렸으니 너무 신기하다. 자, 볼까요? 로버트 훅이 직접 생물을 잡아서 놀라진 않았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놀란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을 순 있겠지만, 자, 로버트 훅이 자신만의 현미경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만든 건 대단하지만 결국 마이크로그래피아를 보고 놀란 까닭은 그 다음이죠. 현미경에 대한 설명 아니고요. 작은 생물들을 이 현미경, 자신만의 현미경으로 본 다음에 크고 자세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 겁니다. 5번이고요. 자, 4번. 기억과 니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알맞게 추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버트 훅의 현미경으로 우리는 뭘할수 있었어요? 엄청 작은 생물들, 아니면 눈의 결정, 비단 조각 같은 것도 우리는 자세하게 볼수 있었어요. 자, 벼룩의 그림을 작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아니고요. 작은 생물에 대한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 아니죠. 현미경의 조명 장치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마이크로그래피아를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작은 생물에 대한 글도 썼지만, 알맞게 추론한 건 아니라는 거죠. 벼룩과 같은 생물을 크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게 알맞은 추론이 되겠다. 5번 적어줄게요. 다음 글을 읽고 마이클 린튼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클 린튼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는 컴퓨터를 고칠 수 있고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든 간에 일을 한 횟수만큼 마이클 린튼이 만들어준 컴퓨터 프로그램에 플러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1을 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쵸? 자, 우리가 근데 반대로 마을의 다른 주민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을 사용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마이클 린튼의 프로그램에 1을 하면 플러스, 서비스를 받으면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을 한 횟수만큼 플러스가 기록된다. 맞죠? 컴퓨터를 고쳐주는 것도 1이죠. 플러스가 됩니다. 자, 다음 다른 주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6번부터 7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자, 책이 한 번에 수천 권씩 인쇄가 되면서 세상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대요. 왜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생겨났고요. 이 생각들은 또 책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발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은 이 씨앗들을 더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퍼뜨렸다고 합니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지면서 결국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하네요. 책이 한 번에,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한 번에 수천 권씩 인쇄되면서 문맹률이 증가했다. 문맹률 뭔지 알죠? 책을 못 읽는 사람의,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문맹률은 감소했고요.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생각들이 책으로 기록되면서 현대 사회는 어지러워졌어요. 뭐 어지러웠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정답 적어봤고요. 7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을 바탕으로 이 글에 사용된 씨앗의 뜻. 뭘까요? 이 글에 사용된 씨앗의 함축된 표현은 결국 생각과 생각이 계속 책에 기록되고 그걸로 또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발현돼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생각들의 바탕이 되는 생각.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8번부터 10번은 이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실화죠? 이거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제 그 소설인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사라가 이제 버스 앞쪽 자리를 가렸는데 안 돼. 흑인은 못 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왜? 난 뒷자리에만 앉을 이유는 없어. 나도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서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운전사가 야,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면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문 닫아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갈 거예요. 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앞자리 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흑인들은 앞자리를 탈수 없게 했었습니다. 자, 사라가 버스 앞쪽 자리가 좋은지 알아보려고 한 일은 뭘까요? 자, 운전사에게 물어보지 않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쪽 자리가 좀 알아보기로 마음 먹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8번의 정답은 결국 4번이라는 뜻이죠. 자, 4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갔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기억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가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2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함축된 표현 니은에 담긴 뜻을 물어보는데요. 니은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라고 하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차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친구들도 이와 비슷하게 정답을 적었다 하면은 당당하게 동그라미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라의 마음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2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네요. 봅시다. 레이 우엔 훅은 과학자가 아니라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벌써 현미경을 연구를 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지붕에서 내려온 빗물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 빗물 그냥 보면 투명해 보이죠? 근데 아니라 여러 종류의 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 자, 생명체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래알 하나에 100만 마리를 넣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레이 우엔 훅이 생명체들을 어디서 발견했죠? 뭐에서 발견했다? 빗물 속에서 발견을 한 거죠. 2번입니다. 다음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하네요. 나는 과학 시간에 빗물 안에서, 나는입니다. 과학 시간에 빗물 안에서 작은 생물이 활발히 움직이는 걸 현미경으로 관찰한 적이 있어. 나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 미생물이라고 배웠어. 이것으로 레이 우엔 훅이 레이 우엔 훅 맞죠?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지금 어때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은 단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짐작을 한 거죠. 자, 3번부터 4번은 다음 글을 읽고 하는 거예요. 소피아가 사는 커트니 마을은 캐나다 밴쿠버의 작은 도시고요. 그래서 목재 산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건축 사업이 줄어들면서 이 목재 산업이 이제 어려워졌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생계가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도 많이 떠나고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 물건을 교환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마이클 린튼 덕분이 난다. 자, 마이클 린튼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회원가입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주민들 각자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면 플러스 1을 하면, 그리고 서비스 물품을 제공받으면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가 되고요. 사람들이 서비스와 물품을 교환하게 된다. 이거를 녹색 화폐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커트니 마을 사람들이 가난해진 까닭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쵸. 건축 사업이 줄어들면서 목재 산업이 어려워진 거죠. 4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의 알맞은 뜻. 자, 기업과 니은의 알맞은 뜻. 산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나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체적인 활동을 우리 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은 뭐예요? 가가 되고요. 자, 화폐라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 그쵸?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내는 재화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돈. 자, 나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기억의 까닭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글과 책은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바탕인데,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린이들을 보내서 글을 가르치고 도서관을 접하도록 하는 거야. 왜? 왜? 왜? 왜냐고? 자, 글과 책은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글을 가르쳐야 하고 도서관을 계속 접하게 해야 한다. 자, 볼까요? 글과 책은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6번부터 7번은 이 글을 읽고 하는 거네요. 도서관과 같은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 이게 잘 되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조용한 놀이터. 뭐요? 도서관. 도서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책과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가 잘 운영되려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규칙을 잘 지키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해봤고요. 기업과 니은 바탕으로 조용한 놀이터로 모여보자의 함축된 표현의 뜻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 조용히 책을 읽으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자.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 추론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단서를 확인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8번부터 10번은 이 글을 읽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글, 살아, 버스를 타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한번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사라는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알 거다. 그렇지. 이렇게 경찰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 거라. 자, 그랬더니, 이런 게 이제 가문단의 얘기고요. 나문단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버스 이제 안 타겠다. 운동을 하는 거죠. 그쵸?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해서,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운전사가 사라에게 법이 바뀐 뒤에 타시죠, 꼬마 아가씨 하면서, 사라는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서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또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고 행복함에 눈물도 또 가득 찼겠죠. 그쵸? 자, 어머니가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라고 말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사라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았고요. 사라의 어머니는 사라를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평등한 법이 바뀌었고요. 운전자는 사라에게 버스에게 타라고, 버스에 타라고 친절하게 말했고요. 경찰관은 잘못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 안 했죠. 법은 지켜야 하는 거야. 당연히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법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함축된 표현, 기억과 니은에 담긴 뜻을 알맞게 연결하라고 하네요. 글 한번 다시 볼게요. 기억은 법이 뭔지 알 거다. 너도 그렇지? 니은은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너가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은, 자, 흑인은 앞자리에 탈수 없어. 라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니은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맞서는 것이 옳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엔 X 하라고 하네요. 자, 이 글을 쓴 까닭, 이러한 차별을 이겨냈다. 누가? 어린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흑인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아니고요. 차별이 왜 잘못인지 알리려고. 자, 버스 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것도 아니죠. 그쵸? 어린이도 불평등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이것과 이것이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해봤고요. 이제 수행평가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수행평가 1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면 되겠네요. 노인은 쇠막대를 땅에 꽂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 땅이 노인의 것이라서 하는 건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땅에 임자가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대체 왜 여기에다가 참나무를 심냐? 그 땅이 누구 것인지 관심조차 없는데 그렇게 도토리 100개를 정성껏 심은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노인은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쵸? 내가 꽤나 끈질기게 물어보았던지 노인은 결국 대답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3년 전부터 이 적막한 곳에 나무를 막 심어 왔다고 했어요. 이미 도토리 몇 개? 10만 개. 10만 개를 심었고 그 10만 개중 2만 개나 싹이 텄다고 합니다. 자, 그 2만 개중 절반은 어떻게 됐어요? 들쥐나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우리가 알수 없는 신의 뜻으로 잃게 될 것이고, 노인은 그런 식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겼고 어깨 높이까지 자란 너도밤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0: 자, 기역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노인의 성격. 기역 뭐예요? 그 땅이 누구 것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노인은 3년 전부터 그런데도 이 적막한 곳에 꾸준히 나무를 심어왔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노인은 자신의 땅도 아니고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3년 전부터 꾸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노인의 성격. 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정의롭고 끈기 있는 성격,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성격 등등이 있겠죠. 이런 뉘앙스의 글을 친구들이 썼다 하면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 뭐예요? 어깨 높이까지 자란 너도밤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입니다. 가에 함축된 표현의 뜻을 추론해서 써보라고 하네요. 사전적 의미는 노인이 나무를 심어 숲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함축된 의미, 여러분이 이 글을 잘 읽었다면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정도가 아닌데, 어느덧 어깨 높이까지 너도밤 나무가 자랐다는 거는 노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다. 친구들도 이와 비슷하게 적었다면 당연히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좋습니다. 3번입니다. 글쓴이의 생각. 이것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각양각색으로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그쵸? 딱히 정답이 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정답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글쓴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친구들이 생각한 이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적었다면은 이 또한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그쵸? 자, 하다 보니 어느덧 학습 목표 도달 체크만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학습 목표 도달 체크는 뭐예요?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글의 단서나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것. 오늘 많이 했던 거죠. 오늘 수업에 어찌 보면 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고요. 와, 이렇게 럭키 세븐 7강도 끝이 났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럭키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8강에서 또 웃으면서 인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8강에서 만납시다. 인사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자방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국어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4단원 소중한 우리말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4단원에서는요, 고유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문제까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4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자, 사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낱말의 종류인데요. 낱말의 종류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고유어입니다. 자, 고유어는요,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 있는데 이 고유어끼리 결합을 해서 또 다른 고유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징은요, 국어사전에서 이 낱말을 찾았을 때 한글 표기만 있습니다. 옆에 한자어나 영어로 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버이, 하늘, 할미꽃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버이는요, 우리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은 여러분 뭐 머리를 딱 들어서 밖에서 위를 올려보다 보면 구름도 있고 태양도 있고 하늘이죠. 그 다음 할미꽃은 꽃의 종류입니다. 할미꽃은요, 할미 그러니까 할머니를 의미하는 말이랑 꽃이 합쳐진 낱말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었던 낱말이 되겠죠. 고유어예요. 그 다음으로 만나볼 낱말의 종류는 바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요,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을 말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 중에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학교, 교실, 학생 이런 것들 전부 다 한자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국어사전에 낱말 뒤에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이라는 낱말 찾아보면 이렇게 한자어가 있고요. 한자가 있고요. 수업도 마찬가지 한자가 있죠. 친구도 한자가 있고요. 계주도 뒤에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낱말들을 우리가 한자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볼 것은 바로 외래어입니다. 자,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만약에 이 낱말을 찾는다? 그러면 뒤에 영어 등의 외국어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벤치 또는 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뭐 카메라, 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외래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눈에 이렇게 낱말의 종류 알아봤어요. 그러면 딱 보았을 때 우리 이 낱말들 중에서 어떤 낱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바로 우리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고유어를 대체 왜 써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한자어나 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럼 우리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말만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또 친구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말이 담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용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자,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표현에 이르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관용어와 속담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도 깜짝 안 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유어를 사용하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계획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고유어를 찾아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쭉 먼저 정리를 한 다음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와 그 사례 속 고유의 뜻을 조사해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도 정리하고 그 고유의 뜻도 정리해 보는 거죠. 바로 이게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발표 자료를 제작해야 합니다. 발표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에서 조사했던 이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이 내용을 전부 다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발표 자료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발표할 내용에 적합한 매체도 정해주세요. 자, 여러분, 매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지만요. 어떤 매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말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발표하기 단계입니다. 친구들에게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효과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자, 효과적으로 발표한다는 건이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알맞은 자료들을 이용하고 내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좋은 내용을 발표하면 효과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친구들이 고유어의 뜻을 알수 있게 설명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친구들이 다 알고 있겠지? 하면 이건 이 발표의 의미가 좀 적어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때에는 고유어의 뜻을 알수 있게 꼭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표까지 마쳤다면 나의 발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발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자료를 잘 제작했는지, 또 적절한 매체는 활용을 했는지, 또 친구들에게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발표했는지, 고유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까지 잘 마쳤는지를 꼭 마지막에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바로 우리 세 번째 개념 고유어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단계였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도 알아볼 건데요. 바로 표준어와 방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사투리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방언이거든요.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려면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 서로가 의미가 잘 통하는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어가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럼 표준어가 꼭 필요하면 방언은 필요 없는 말일까? 아닙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며 표준어가 아닌 말을 말해요. 자, 여기서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 지역 경기도도 있고요,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사실은 뭐, 높은 산이라던가 아주 폭이 넓은 강 때문에 지역이 막혀 있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과, 서로 다른 지역 간에는 이 언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추라는 표준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추, 여러분 요리할 때 먹는 부추전 알죠? 부추 무침도 먹고 그렇죠? 자, 이 부추라는 이 낱말을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정구지라고 불렀대요. 자, 그 다음 또 제주도 지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새우리라고 불렀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똑같은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부르는 지역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재미있을까? 아, 표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조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어와 방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서 공부를 해준다면 이번 단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개념 볼게요.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라고도 선생님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말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좀 표현이 좀 모호하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 맞춤법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도 또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줄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줄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 사용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겠죠. 자, 이렇게 신조어라고 하는 건요,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을 말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새로운 낱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의 뜻과 서로 다르게.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언어인데, 내가 자꾸 새로운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올바르게 우리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네 번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외래어, 만약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는 낱말이 있다면 그 낱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단원의 개념 다섯 가지를 모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1번, 고유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먼저 1번 볼게요.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 이거 고유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낱말, 이거 고유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외래어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 이것이 바로 고유어가 되는 거겠죠. 다음 2번. 다음에서 고유어에 해당하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하늘, 학교, 수업, 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낱말의 종류 세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각각 어떤 낱말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늘입니다. 하늘은요, 원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유어라고 볼수 있겠죠.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바로 한자어에 해당됩니다. 수업은요, 수업도 역시 한자어에 해당이 되죠. 벤치는 어떨까요? 네, 벤치는 외래어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고유어에 해당하는 낱말은 첫 번째 하늘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 국어사전에서 고유어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고유어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가, 한글 표기만 있는 것을 찾는다. 그렇죠. 고유어의 특징이잖아요. 사전에서 딱이 낱말을 찾았을 때 괄호 하고 나서 한자나 영어가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고유어라고 했습니다. 나, 낱말 뒤에 한자가 붙은 것을 찾는다. 이것은 바로 한자어를 찾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다, 낱말 뒤에 외국어가 붙은 것을 찾는다. 이것은 바로 외래어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어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가를 찾아주어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낱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했죠?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은 바로 외래어가 됩니다. 뭐, 벤치라던가 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외래어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5번. 일상생활에서 고유어를 사용하면 좋은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고유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볼게요. 하윤이.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유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서, 친구에게 나의 유식함을 자랑할 수 있어. 아, 나 똑똑한 척할수 있어. 자, 우리가 그래서 고유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맞지 않죠. 현아, 세계 여러 나라 말의 특징을 살려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것은 고유어를 사용하면 좋은 까닭으로는 알맞지 않죠.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하윤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하윤이죠. 6번.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의 특징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뭐, 발이 넓다, 또는 뭐, 손이 크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용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7번, 우리말로 이루어진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런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번, 길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길고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또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 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알맞게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대화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여러 가지 공부해 두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고요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고요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볼 겁니다. 가, 계획하기, 나, 발표하기, 다, 점검하기, 라, 발표자료 제작하기.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할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단 계획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계획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발표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발표 자료를 제작해야겠죠. 발표 자료 제작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그렇죠. 우리 발표 한번 해볼까요? 발표 다 했어요. 그 다음 내가 잘 했는지 확인하는 거. 바로 점검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라, 나, 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고요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 후 점검할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점검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발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이것을 제작했나요? 자, 우리 뭐 제작한다고 했죠? 발표 자료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빈칸에는 자료가 들어가야 하고요. 2번, 발표에 적절한 이것을 활용했나요? 자, 활용한대요. 뭘 활용하자고 했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자고 했죠. 그러니 빈칸에는 매체. 3번, 친구들에게 고요어를 활용한 사례를 무슨 적으로 발표했나요? 자,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효과적으로 발표를 해야겠죠. 빈칸에는 효과. 4번, 친구들이 고요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이것 했나요? 친구들에게 뭐 해주기로 했죠? 그렇죠. 우리 설명해주기로 했잖아요. 빈칸에는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 10번.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1번. 줄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아니죠. 딱 반대죠. 줄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2번.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렇죠. 우리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유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번,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 사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낱말들의 사용을 줄이고, 바르고 고운 말을 씁니다. 이것도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2번과 3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부터 2번은 여기 보이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 제목은 조각 하늘입니다. 하늘이 숨바꼭질하고 싶은가 봐요. 구름 뒤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만 따끔히 내다보고 구름 뒤로 쏙 숨어요. 솔솔 부는 바람에 호수가 살살 간지럼을 태워도 조각 하늘은 구름 뒤에서 보일락 말락 애를 태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자, 우리 저 하늘에 뭔가, 하늘을 보여줄락 말락. 구름만 가득 껴 있는데 하늘이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상황을 시로 나타낸 거예요. 1번, 이 시에 표현된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어떤 상황일지 1번부터 3번 볼게요. 1번, 친구들이 호숫가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상황? 아니죠. 호숫가에서 숨바꼭질 한단 말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밀어내고 맑게 개인 하늘이 나타난 상황이었나요? 맑게 개인 하늘이 나타났다?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3번,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에서 드문드문 하늘이 빠끔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드문드문 조금씩 조금씩 하늘이 보이는 상황, 바로 이세 번째가 이 시에 표현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성격이 다른 낱말과 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낱말이라고? 자, 우리 낱말의 종류를 배우긴 했었잖아요. 자, 이 낱말의 종류를 배운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분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살펴볼게요. 하늘, 구름, 얼굴, 간지럼, 조각하늘입니다. 예준, 다른 낱말들은 고유어인데 니음만 한자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하늘, 구름, 얼굴, 간지럼, 조각하늘 모두 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딱 이렇게 뒤져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모두 다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한자어라고 했지만 구름도

써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친구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비속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항상 외래어 없이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들이에요. 자, 그러면 개선할 점, 그러니까 바꿔야 할 점과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친구가 줄임말을 많이 써서 알아듣지 못한 적이 있는데 무분별한 줄임말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또는 비속어를 쓰면 대화할 때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보아도 좋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답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번부터 5번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사전에서 어떤 낱말을 찾아보면 그것이 고유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은 국어사전에서 찾는다면 하늘이라는 한글 표기만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글 표기만 있는 낱말이 바로 고유어이다. 고유어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써온 낱말인 만큼 우리 고유의 문화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도 하다.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어나다 라는 뜻인 눈도 깜짝 안 하다나 어떤 물건이 매우 빠르게 팔려나가다 라는 뜻인 날개도치다 와 같은 고유어로 이루어진 관용 표현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잘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고유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고유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유어를 활용한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새우잠, 새끼, 한방눈, 도랑과 같은 고유어는 그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할 때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듯한 모습이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알 수 있으며 말에 담긴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자, 우리 새우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새우가 이렇게 등이 굽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둥글게 등을 말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새우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이 이렇게나 재미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고유어를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4번 문제예요. 다음 뜻을 가진 고유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에 난 길이라는 뜻을 가진 것 무엇일까요? 자, 사이에 나다. 자, 여러분, 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길을 그대로 써서 새길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다가 시옷을 붙여서 샛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난 길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1번부터 5번 중에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럼 도랑은 뭘까? 도랑은요,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을 의미하고요. 한방눈은 매우 크게, 그 눈에, 그 눈도 크기가 있잖아요. 아주 자잘하게 작게 내리는 눈이 있고 그 덩어리가 되게 큰 눈이 있죠. 그런데 한방눈은 크고 탐스러운 그런 눈을 말하는 거고요. 새우잠은 설명했고 태어나다는 뭔가 느긋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유어가 됩니다. 5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글에서 알게 된 고유어의 특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국어사전에 어떤 표기만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한글 표기만 있겠죠. 그 다음 2번, 우리 고유의 이것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할 때 아름다운 느낌을 줘요. 그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문화 쉽게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다음 6번 문제,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고쳐 쓴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한자어 또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고쳐 쓴 사례,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자, 리플은요, 외래어입니다. 이것을 댓글로 고친 것은 고유어로 고친 거예요. 자, 길잡이는요, 우리말 고유어예요. 안내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고친 사례가 아니죠. 서클은 외래어, 동아리는 고유어니까 잘 고친 거고요. 스티커는 외래어, 붙임딱지는 고유어니까 역시 잘 고쳤죠. 개주는 한자어, 이어 달리기는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잘 고친 거죠. 따라서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부터 10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주시경의 집안은 가난했다. 자, 우리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가 봐요. 그럼에도 한글 연구에 필요한 책이라면 천금을 마다하고 구입했다. 또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저하지 않고

않고 갔다. 자, 청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많은 돈, 아주 가치가 있는 많은 돈이라는 걸 말해요. 주시경이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일화가 있다. 언문으로 불리던 한글이 고종의 명령으로 국문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언문? 국문?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글의 이름이 한자라니. 왜냐면 국문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차라리 내가 우리 글의 이름을 짓는 게 낫겠어. 막상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다. 끙끙대기를 몇날 며칠, 불현듯 머릿속에 한이라는 글자가 하나 떠올랐다. 한이라는 글자에는 크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한글이라 하면 크고 바른 글이라는 뜻이 될수 있다. 게다가 한이라 하면 숫자 1과, 자, 우리 하나라고도, 한 개라고도 하잖아요. 1과도 통한다. 따라서 한글은 첫째 가는 글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자, 문제가 없다. 더욱이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짓지 않았던가. 그 한을 따서 우리 결의의 글이라 함은 어떠한가? 그래, 이제부터 우리 글의 이름을 바로 한글이라 부르자. 라고 한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신 거죠. 주시경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한글 사전의 편찬이었다. 1908년에는 국어 연구학회를 만들어 제자들과 함께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전의 이름은 말을 모아놓았다라는 뜻에서 말모이아라고 정했다. 자, 7번. 주시경이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 가르치기, 네, 가르쳤어요. 우리 글의 이름, 한글로 지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한글 사전을 만들었나요? 네, 만드셨습니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모으기라는 말은 글에 나와 있지 않았죠. 한글 연구에 필요한 책 구입하기? 네, 청금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죠. 다음 8번. 주시경이 지은 우리 글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 말을 우리가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셨죠. 무엇이었나요? 언문 아니죠? 국문 아니죠? 바로 한글입니다. 암글과 훈민정음 모두 알맞지 않고요. 주시경 선생님이 지은 우리 글의 이름은 바로 3번 한글이 되는 거예요. 9번, 기역과 니은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했습니다. 기역은 청금이었고요. 니은은 손색 없다였습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바로 손색 없다고요. 많은 돈이나 아주 귀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바로 천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어주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10번. 주시경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려는 생각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했습니다. 다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며 이 글을 쓴것 같아? 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약간 애매합니다. 효리,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생각을 전하라고 이 글을 쓴 거야? 오, 배움? 아, 이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서진,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바라며 이 글을 썼을 거야. 그렇죠. 바로 서진이가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이렇게 문제 만나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벤치, 피자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1단원, 4단원 핵심 개념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엄마,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그래,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네. 저기 나비도 날아가요. 노란 나비가 훨훨 날아가네. 뿅! 아이가 하는 말보다 엄마가 하는 말이 더 실감나고 생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꽃이 아니라 예쁜 꽃. 그냥 피었네가 아니라 활짝 피었네.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실감나요. 귀여우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야옹이가 아니라 귀엽고 똑똑한 야옹이. 여기에서 귀엽고 똑똑하니 바로 꾸며주는 말인 거죠. 야옹이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한데.

꾸며주는 말 많이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만나는 날이네요. 몇 단원인가요? 벌써 3단원이에요. 3단원의 제목 바로 겪은 일을 나타내요 입니다. 여러분, 야옹이가 방금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야기해 주었죠? 선생님이 야옹이에게도 꾸며주는 말 많이 알려줄게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떤 내용을 먼저 만나게 될까요? 3단원에서 배울 내용 살펴보기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도 만짜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3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쓱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3단원에서는요,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가지고 일기 쓰기도 해볼 거랍니다. 진짜 재밌겠죠? 그럼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꾸며주는 말인데요. 그림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친구가 무얼 하고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남자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어디에 갔어요? 그래. 이렇게 옥수수가 많은 옥수수 밭에 갔어요. 옥수수 밭에서 무얼 하고 있나? 아, 주변에 있는 풀도 정리하고 다른 것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 어떤가요? 와, 밝게 웃고 계시네요.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남자아이가 쓴 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어때요? 글 잘 썼어요. 본인이 겪은 일 글로 아주 잘 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 글을, 이 경험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을 썼대요.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나입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에서 쓴 글보다 나에서 쓴 글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옥수수 밭은 옥수수 밭인데 대체 어떤 밭인지, 넓은 이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또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조그만하게 미소를 지으신 건지, 아니면 하하하하 크게 웃으신 건지, 아니면 활짝 웃으신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활짝이라는 낱말을 넣어서 그 뜻을 자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활짝처럼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꾸며주는 말.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조은아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핀 한 것도 없이. 그러면 선생님 그냥 머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쁜 노란색 핀을 꽂으니까 좀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꾸며주는 이 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낱말의 뜻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꾸며주는 말 대체 어떻게 사용하나요? 꾸며주는 말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준비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꾸며주는 말 문장에서 어떻게 찾는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문장부터 봅니다.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 친구들은 이런 문장을 굉장히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궁금하단 말이죠. 대체 어떤 동생이랑 어떤 놀이를 한 거지? 궁금해요. 그럴 때이 동생과 놀이가 어떤 동생이고 어떤 놀이였는지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요. 그런데 꾸며주는 말을 어디에다 넣냐면요. 내가 꾸며주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넣습니다. 동생을 꾸며주고 싶으면 동생 앞에, 놀이를 꾸며주고 싶으면 놀이 앞에 꾸며주는 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은 동생인데 내 동생이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 귀여운 동생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귀여운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여운이 꾸며주는 말이 된 거죠. 어때요? 동생이 귀엽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뜻이 자세해진 것 같죠? 그 다음 이걸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놀이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아, 어떤 놀이지? 아, 재미없는 놀이였나? 지루한 놀이였나? 어려운 놀이였나? 재미있는 놀이였나? 그래서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라고 썼더니, 아, 이 놀이 재미있었네. 그 뜻이 더 자세해졌어요. 자세하고, 그 다음 실감 나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쓴 문장보다 어때요? 훨씬 더 자세하고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 문장이 됐죠. 이게 바로 꾸며주는 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그럼 꾸며주는 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장 자체가 의미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여기에서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여기에서 놀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뭔가 이상하죠?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은 사라지면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말은 사실 다 빼고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해도 말이 돼요. 꾸며주는 말은 있어서 좋은 것이다.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달린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달리는지 자세히 나타내어 보고 싶어요. 꾸며주는 말을 넣을 건데요. 아, 강아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얀 강아지, 뭐 검정색 강아지, 아니면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선생님은 작은 강아지라고 했어요. 바로 작은이 꾸며주는 말이죠. 작은은 강아지를 꾸며주고 있어요. 작은 강아지가 달린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지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나 더 추가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작은 강아지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생생해요. 실감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이번에는 빠르게는 빠르게인데 아주 빠르게라고 해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꾸며주는 말 앞에 또 꾸며주는 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옹이가 귀엽고 똑똑한 야옹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귀엽고 똑똑한 두개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두 개씩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주 큰 고양이처럼 아주 큰둘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 꾸며주는 말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생각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실감나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강아지가 달린다랑 작은 강아지가 아주 빠르게 달린다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게 꾸며주는 말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에 다양한 꾸며주는 말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꾸며주는 말들을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문장 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쁜, 노란, 빨간.
멋진, 작은, 시원한, 튼튼한, 맛있게, 귀여운, 빠르게, 뜨거운, 큰, 화려한, 넓은, 많은, 활짝, 훨훨, 친절한, 솔솔, 차가운, 아름다운, 엄청, 뭉게뭉게. 모두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말을 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무 데에나가 전부 다 그냥 꾸며준 말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쁜 내 얼굴은 아주 꾸며주는 말을 잘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솔솔 내 얼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어색하겠죠. 꾸며주는 말은 뒤에 있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오, 여기 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이 사과를 꾸며주는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일단, 색깔을 보니까요, 선생님. 빨간 사과가 딱이에요. 빨간 사과. 여러분, 빨간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에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사과의 색깔에 집중한 거예요. 그 다음, 사과를 또 보니까, 동그랗네요. 동그란 사과. 동그란 사과는 무엇에 집중한 건가요? 그래요, 바로 모양에 집중한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맛있는 사과. 맛있다. 맛있는 사과라는 건이 대상의 특징에 집중한 거죠. 이건 말고도 아삭아삭한 사과, 큰 사과, 작은 사과, 다양한 꾸며주는 말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빨간 사과밖에 안 떠올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양, 특징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다양한 꾸며주는 말들을 떠올릴 수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문제를 한번 만나볼 겁니다. 그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의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 가와 나,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글 가도 나쁘지 않아요. 글을 잘 썼는데, 그 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옥수수밭이 아니라 넓은 옥수수밭. 그냥 웃으셨다가 아니라 활짝 웃으셨다라고 하면서 꾸며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날까? 1번, 그 가가 그 나보다 더 생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야 더 생생하다고 했죠. 그 나가 그 가보다 더 실감납니다. 그런가요? 네, 그 나는 꾸며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더 실감이 나죠.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그 가와 그 나를 읽는 느낌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나요? 선생님은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나가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표, 바로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그 나에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말. 자세하게 해주는 말 무엇이 있었나요? 그 나에서 할머니였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꾸며주고 있지 않았어요. 넓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이 넓은은 옥수수밭이라는 낱말을 꾸며주고 있었어요. 옥수수밭이었나요? 아니요. 옥수수밭은 오히려 넓은이 꾸며주고 있었죠. 활짝이었나요? 그래요. 웃으셨다를 이렇게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었죠. 활짝도 맞습니다. 웃으셨다는 어때요? 웃으셨다는 그 뒤에 있는 말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짝이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골라와라.

라고 하면 2번, 4번을 골라주어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넓음과 활짝 다른 꾸며주는 말로 바꾸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넓은 옥수수 밭 말고 멋진 옥수수 밭. 좋죠? 활짝 웃으셨다. 또는 껄껄 웃으셨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3번. 2번에서 답한 것과 같은 말을 가리키는 말. 아,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와, 다 말했어요. 바로 꾸며주는 말. 부르는 말 아니고요. 설명하는 말 아니에요. 이어주는 말도 아니고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흉내내는 말도 아니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꾸며주는 말 간단히 알아봤고요. 우리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서는 겪은 일을 나타내어 본다고 했어요. 겪은 일을 글로 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일기 써본 친구들 있죠? 일기 써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아마 일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써봤을 거예요. 그림 일기든 아니면 줄글로 쓰는 긴 일기든 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겁니다. 일기는 무엇일까요? 일기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겪은 일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기록해 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것이 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일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일기다. 그러면 서우랑 예준이가 일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우. 일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만 써야 해. 그래서 나는 일기 쓰는 날은 특별한 일을 만들려고 노력해. 어떤가요? 아니요. 이거는 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만 가지고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서도 여러분들은 일기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예준이 볼게요. 일기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쓰면 돼. 꼭 특별한 일을 만들어 쓸 필요는 없어. 어때요? 예준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일기에 들어갈 내용은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요. 정답은 무엇이에요? 그래요. 바로 예준이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3단원에서 배울 내용 쓱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꾸며주는 말.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재미있죠? 강아지가 달린다 해서 작은 강아지가 아주 빠르게 달린다까지 문장이 길어지는 마법 같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글쓰기가 정말 재미있었을 거예요. 동시도 잘쓸수 있고요. 일기도 잘쓸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과 그 말을 고른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학생이 비가 오는 날에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우리가 드는 건? 네, 바로 우산이죠. 우산인데, 우산에 쓰고 학교에 간다라고 문장을 썼더니 뭔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산이라는 낱말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을 넣어야 좋을까요? 선생님이 꾸며주는 말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산의 색깔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산의 색깔. 어떻지? 노란색이네. 그러면 노란 우산. 이렇게 꾸며주는 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모양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예요. 아, 우산의 모양을 보니까, 와, 예쁘네. 그러면 예쁜 우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우산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뭐, 튼튼한 우산일 수도 있죠? 튼튼한 우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산 우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 우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 꾸며주는 말들의 여러 가지를 적어보세요. 모르겠다면 색깔, 모양, 특징을 이렇게 나누어서 써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노란이라는 말은 우산의 모양일까요? 아니면 우산의 색깔을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요. 노란 우산에서 노란은요, 바로 우산의 색깔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예쁜은 어때요? 예쁜은 그렇죠. 바로 우산의 모양을 생각한 거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노란 예쁜이 되는데요. 선생님, 두개다 쓰면 안 되나요? 두개다 써도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노랗고 예쁜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꾸며주는 말 되게 재밌죠? 6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거북선이 바다에 나간다에서 이 앞에서 거북선이라는 낱말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북선 한번 살펴보죠. 아, 거북선은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거북선일까? 거북선. 일단 선생님은 모양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 모양. 멋진 거북선. 멋진 거북선이네. 그 다음. 또 어떤 거북선이 되면 좋을까요? 오, 특징을 생각해서. 와, 튼튼한 거북선. 그 다음. 아, 이번에는 거북선이 되게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거북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거북선이라는 낱말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쓴 낱말이 선생님이 쓴 것과 다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멋진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 알맞게 넣어보면 됩니다. 7번에서 8번은요, 여기 보이는 이 보기처럼 낱말을 꾸며주는 말을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와, 분홍색 꽃인데요. 원래 이 꽃을 보고 나서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와, 꽃이 피었다. 그랬더니 문장이 좀 심심한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야겠네. 꽃이 피었다. 어떤 꽃이? 아, 예쁜 꽃이. 꽃을 어떤 꽃인지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쁜이라는 낱말을 썼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활짝 피었다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았어요. 이것처럼 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것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와, 뭘 먹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딸기를 먹고 있어요.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딸기를 먹었는데 대체 어떤 딸기를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꾸며주는 말 넣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딸기를 먹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와, 일단 색깔을 생각해보면, 빨간 딸기를 먹었다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또는, 작은 딸기를 먹었다라고 해도 될것 같죠. 작은 딸기를 먹었다. 그리고, 많은 딸기를 먹었다라고 써도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랑 답이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딸기를 먹었다 해서 먹었다를 꾸며주는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먹는 건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아, 먹는 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맛있게 먹었다. 또 딸기를 빨리 먹었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을 넣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정답은 다양하겠죠? 다음 8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 강아지가 달린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강아지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어떤 강아지가 달리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강아지를 보니까 작은 강아지가 달린다라고 해도 좋고요. 귀여운 강아지가 달린다라고 해도 딱 좋네요. 이번에는 달린다라는 말을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달릴까요?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 또 강아지가 계속 달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볼 수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 다양하게 넣어보고요. 9번 문제도 역시 사진에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보기에서는요, 꾸며주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말이 달려온다 해서 어떤 말이 어떻게 달려온다 두번 꾸며주는 말을 썼어요. 멋있는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써보죠. 파도가 모래밭으로 몰려온다.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파도가 막 몰려와요. 어떤 파도가 몰려올까요? 예를 들면,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또는 큰 파도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래밭으로 어떻게 빠르게 몰려온다. 또는 계속 몰려온다라고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꾸며주는 말을 넣어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 어떤 것인지 아나요? 어떤 장면인지? 아, 바로 누리호를 발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그렇죠. 누리호예요. 그러면 넓은을 넣어서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누리호가 넓은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써볼 수 있겠네요. 넓은. 그 다음 시커먼을 넣어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 시커먼 연기를 뿜는다 라고 써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대단원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단원 정리평가 7번 문제까지 해결했었죠? 자, 오늘 이어서 8번부터 힘차게 또 해결해 봅니다. 재미있는 공부 시작해 볼까요? 8번, 9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사회 문화적 노력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개성공단 운영. 자, 우리 개성에서 공단이라는 것이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이제 지역이다라고 했었죠. 공단을 만들어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한 것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역사적으로 협력했던 것이죠. 사회 문화적 노력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개성 만월대 고려 궁궐 터잖아요. 자, 여기에서 공동 발굴하면서 정말 많은 유물들을 발견했다라고 했었어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개성공단. 1번, 남북한 경제협력 사례 맞죠? 자, 2번, 오늘날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아니에요. 자,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고 2016년까지만 운영이 되었어요. 자, 3번. 남북을 잇는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자, 철도 연결하는 사업 아니죠? 이것은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 철도 연결 사업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번. 남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자본을 활용하였다? 지금 바뀌었네요. 남한의 자본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죠? 틀렸고요. 자, 5번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의 결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 개성공단은요, 남북 정상회담 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까닭으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까닭으로 볼수 없는 거. 자, 1번입니다. 남과 북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요? 아니죠. 2번, 우리 역사를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맞죠. 우리 국가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맞고요. 남과 북이 문화 학문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11번 또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그림은요, 1960년에 치러진 선거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선거가 치러졌는지 볼게요. 3명 또는 5명씩 조를 짜서 투표를 했대요. 자, 이렇게 왜 조를 짰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누가 배신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과 물건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했대요. 이제 뇌물 준 거죠. 그리고 투표함을 바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정당당한 선거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진 선거. 이것은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10번. 위와 위의 모습과 같이 치러진 선거가 배경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바로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 자, 이렇게 10번 해결했고요. 11번입니다. 위 사건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과정 중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4.19 혁명에서 있었던 일 골라볼게요. 남북 정상이 만나 회의하였나요? 아니죠.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아니고요.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죠. 아니고요.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확산된 것이 맞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자, 5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것은요. 1979년 12월에 있었던 군사 반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중 1970년대 독재정부 시기에 볼수 있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970년대면
누가 대통령을 할 때인가요? 누가? 그렇죠. 박정희죠?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자, 박정희는요, 18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펼쳐나갔는데요. 자,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단속으로 머리카락이 잘린 남성. 네, 이렇게 머리카락 단속했었죠. 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는 경찰. 네, 복장검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습니다. 자,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가수도 맞죠. 자, 신문기사 내용 확인 후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는 공무원. 자, 이렇게 언론도 통제를 했었습니다.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 이때 일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없었죠. 이 시기에는 게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자, 따라서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 사진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진 볼게요.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자, 시민군 하면 우리 5.18 민주화 운동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때 광주 시민들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했었죠. 자, 치료를 돕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광주 시민들, 정말 단체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이네요. 자, 그럼 알맞은 것 1번, 시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한 건 4.19 혁명이겠죠. 자,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건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시위가 더 번지게 되었죠.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3번,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계기가 된건 6월 민주항쟁이죠. 대통령 직선제 말하는 거고요. 5번,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가 전개된 건가요? 자, 5.18 민주화운동은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뉴스, 동그라미 뉴스인데요. 1987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자,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자, 이 박종철 사망 사건, 선생님이 1987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시민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자,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죠. 지금 이거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거잖아요. 자, 6월 민주항쟁은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에 전두환의 임기가 끝날 때였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는 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이에요. 6월 민주항쟁 이후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보기 보면 될것 같죠? 자, 지방자치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없어졌던 지방자치제를 다시 시행하게 된 거죠. 자,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나요? 정당 활동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개인의 생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해졌나요? 우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죠. 자, 시민 중 일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누리집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6번입니다. 이제 산업화로 넘어왔는데요. 다음 두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 모습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연도별 공업 생산 비중입니다. 자, 지금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있는데요. 노란색은 경공업이고 보라색이 중화학공업이에요. 자, 그런데 1950년대에는 경공업의 비중이 중화학공업 비중보다 많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경공업의 비중은 줄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늘어나더니 언제? 1985년에, 즉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의 비중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액을 보면 이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수출액이 점차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85년에 그리고 1995년에 정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 무엇을 할수 있어요? 산업 발달 모습? 그래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그것이 바뀌었다. 즉,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 생산 비중이 늘어났다. 자, 중화학공업 물품을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 크게 발달한 산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000년대 이후 하면 선생님이 꼭두 가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두 가지이지요. 자, 그럼 가발 산업은 경공업이니까 아니고요. 자, 철강 되게 무거워요. 이거 철강 뭐예요? 중화학공업이죠. 자, 설탕 산업은 이제 사탕수수로 설탕 만드는 것이니까 1950년대에 조선 산업 배 무거워요. 중화학공업. 자, 문화 콘텐츠 산업 이거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 산업이 크게 발달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컴퓨터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언제 발달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언제? 90년대에 발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1990년대 모습 찾아볼게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늘어났다? 맞죠? 자, 우리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 산업은 선생님이 엮어서 1990년대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 1962년에 시작했죠. 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건 1950년대죠? 옷, 신발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한 것은 경공업이니까 1960년대. 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성장했다. 자, 풍부한 노동력 가면 선생님이 경공업 생각해야 되고, 중화학공업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경공업은요, 1960년대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화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늘어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이런 시설 뭐예요? 지금 어떤 주거 형태예요? 아파트죠. 자,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가 생겨나게 된 까닭이 뭐였죠, 친구들? 그래요. 우리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했어요. 도시 인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수 있는 아파트 같은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도시 인구 집중과 관련 있는 보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번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 이건 통신이잖아요.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서 아파트가 지어졌다? 아니죠. 자, 2번 인구 증가로 주택이 부족해졌기 때문 맞고요. 대중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 아파트 주거 형태와 주거 환경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4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맞죠. 자,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자, 아니죠. 오히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그 산업의 구조가 이제 공업 중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몇 번이다? 2번, 4번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산업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지금 굉장히 돈이 많고 으리으리한 집. 이렇게. 지금 양팔 저울에서 굉장히 무게가 무겁죠? 밑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에 비해 가벼운 지금 낡은 집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빈부 격차 문제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선생님과 서술형 문제 8문제 함께 해결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 그래프의 제목은요, 우리나라 국방비 변화입니다. 자, 2000년부터 적혀 있는데요, 국방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국방비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드는 비용,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자, 그런 것을 국방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위 그래프를 통해 정전 협정 이후 남북 분단으로 무엇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나요? 자, 지금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해 주면 돼요. 국방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 하나였어요. 자, 적을게요. 국방비가 늘고 있다. 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위 그래프와 관련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한 가지 쓰시오. 자, 지금 이렇게 국방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줄인 국방비를 다른 곳에,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국방비를 줄여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자주 봤던 사진인데요. 철원 지역이 북한 땅일 때 만들어졌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38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었을 때는 자, 이곳이 북한의 땅이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자, 북한의 통치 흔적과 전쟁 당시, 6.25 전쟁 당시 총탄 자국을 볼수 있는 장소라 우리가 분단의 장소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위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곳은 철원 노동당사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자, 2번 위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가 다양한 분단의 상처를 가진 그 장소들을 공부하면서 이 장소들은 이러하여서 분단의 장소인데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장소마다 이것들을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철원 노동당사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 하고 있나요? 이 앞에서 음악회 열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볼게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와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중 기역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 쓰시오. 자, 한번 문장 읽어 볼게요. 남한과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사회, 문화적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 노력에서 친구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말해볼까요? 첫 번째, 개성공단. 그리고 두 번째, 금강산 관광사업. 세 번째는요? 그렇죠.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볼게요. 개성공단을 만들고 물건을 함께 생산하며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자, 또 금강산 관광을 실시했습니다.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 금강산으로 관광을 간 것이지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기역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역은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 자, 우리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뭐였죠?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이죠. 자,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자, 니은 사진을 보면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 자, 박종철 하면은 경찰에 고문 받아서 사망한 그 일이 생각이 나죠? 자, 이 박종철 사망 사건은요,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니은은. 자, 디귿 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승만. 자, 이것은 4.19 혁명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민주화운동 이름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그럼 1번. 위 사건이 일어난 시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4.19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죠? 1960년에. 디귿. 자, 그 다음 일어난 것은 우리 배운 순서대로예요. 5.18 민주화운동. 1980년에. 그리고 그 다음

지방선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선언 이후 달라진 생활 모습을 두 가지 쓰시오. 자, 한번 아래 설명 볼게요. 6월 민주항쟁 결과입니다.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선언을 하였대요. 자, 이 선언 뭐예요? 6월 29일에 있었던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중요한 것 몇 가지 공부했었죠. 첫 번째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준다. 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적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 이 핵심 낱말은 꼭 적어 주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시기에 정부와 국민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다시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대요. 자, 지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다시 세웠대요. 그렇다면 6.25 전쟁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시기는 195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 밑줄 친 이 시기의 산업발달의 특징. 자, 우리 1950년대 산업발달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은, 지원받은 물자를 활용해서 설탕, 그리고 면직물, 그리고 그렇죠. 밀가루 같은 것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다.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발달한 산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우리 계속 1950년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철강 산업 뭐예요? 철강, 되게 무겁잖아요. 중화학공업이죠. 이것은 1970년대, 80년대죠. 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무거워요. 자동차도요, 중화학공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자, 그리고 관광산업은 이제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비스 산업 아니고요. 자, 여기 밀가루 산업, 원조받은 밀로 밀가루를 만드는 밀가루 산업 1950년대에 발달을 했죠. 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리을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자료 한번 볼게요. 기억은 컬러 텔레비전입니다. 자, 니은은 스마트폰, 자, 디귿은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통신 부분의 발달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우리 생활에 보급되기 시작한 통신수단을 시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컬러 텔레비전 언제 가정에 많이 보급되었다라고 했었죠? 1980년대에.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보급이 되었고요. 개인용 컴퓨터, 선생님이 컴퓨터 산업 하면 1990년대에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에 통신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보면 이제 가정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 순서대로 기호를 쓴다면 가장 빠른 것은 컬러 텔레비전이죠. 기억,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 디귿. 그 다음에 스마트폰,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니은의 보급으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경험을 적어주는데요. 선생님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즉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 편지에 나타난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지금 누군가가 편지를 적고 있는데요. 우리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종업원 2만여 명중 40%를 차지하는 보조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입니다. 일하는 친구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네요. 이들은 하루에 100원 이하의 돈을 받으며 16시간 동안 작업을 한대요. 친구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16시간이나 작업을 한대요.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죠? 자, 그리고 하루에 100원 이하의 돈을 받는데요. 임금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20원에서 30원이었어요. 자, 그럼 하루 16시간 일해서 라면 몇 봉지 살수 있었던 거예요? 세 봉지나 다섯 봉지 살수 있었던 겁니다. 임금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작업 시간을 이제 여기까지는 현실이고요.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여주십시오. 자, 16시간에서 이렇게 줄여달래요. 그리고 휴일,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때에는 일요일마다 쉬지 못했나 봐요. 자,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전태일이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 편지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어요? 노동자 권리 문제를 알 수가 있죠. 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대단원 1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는요, 대단원 2단원 새롭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공부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또 P 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너 이제 너의
1: 이제
0: 차례다.
1: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No.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0: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I didn't understand, sorry.
1: Yes, English.
0: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0: Guess what?
1: My MBTI.
0: Oh,
1: Guess.
0: guess your MBTI.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0: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0: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ed a
1: Without
0: plan all the time. So
1: so
0: textbook
1: J.
0: J, yeah, real J, yeah.
1: J.
0: J, yeah.
1: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0: You don't think so? No,
1: No.
0: no.
1: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0: Oh!
1: Yeah, you're right. Oh, 잘
0: I knew it.
1: 맞추네.
0: I knew it.
1: 오케이.
0: 예,
1: 잘 맞추네.
0: textbook J.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확실한
1: 파워
0: J거든요. 저 완전
1: J잖아요.
0: 파워예요.
1: 네.
0: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1: 근데 또이 선생님들 가운데 J가 되게
0: 네.
1: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1: 네.
0: 제가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근데
1: 아.
0: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1: 그렇죠.
0: 스타일이라고
1: 아, 그러네요.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계실
0: 아마
1: 것
0: 그럴
1: 같아요.
0: 겁니다. 대부분.
1: 네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1: 너무
0: 많잖아요.
1: 많아.
0: MBTI는.
1: 오늘은 안 끝나요.
0: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3: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1: Can you guess? 내 거?
0: 내
1: 이건데요.
0: 거.
1: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0: 오케이.
1: 사이즈도 딱 맞아요.
0: 아, 이제 사이즈.
1: 네.
0: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So, can you guess me then?
1: 응.
0: 정답은요?
1: 어?
0: 아니죠.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내
0: 근데,
1: 거구나.
0: mine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1: 네네.
0: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소유격,
1: 예.
0: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0: 그 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오케이.
0: So,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를
1: 그쵸.
0: 이렇게
1: 줄여서.
0: 줄여서 한 건데, 자, 요렇게 세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1: 네.
0: 가져다 드릴게요.
1: 그 요거는 yours.
0: 오케이.
1: 그죠?
0: 자, 그러면 그들의 것.
1: 그들의 것?
0: 네.
1: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너네 거?
0: 오!
1: 그리고 우리 거는 our.
0: Our?
1: 우리
0: 우리의
1: 거죠.
0: 것?
1: 예.
0: 오케이.
1: Our.
0: 자, 조금씩 조금씩 아깝습니다. 자,
1: 그래요?
0: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s를 했잖아요. 왜냐면
1: 네.
0: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이고
1: 네.
0: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1: 아,
0: 겁니다.
1: 그랬죠?
0: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1: 그럼
0: there
1: 빠르게
0: 하면
1: 되었어. 여기서.
0: 이러기 있습니까? 네.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것이
1: 네.
0: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1: 그렇구나.
0: 되겠죠. s가
1: 네.
0: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ir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1: 오.
0: 황당하겠지만 거기에라고 할때 우리 THERE 있죠.
1: 네.
0: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1: 오.
0: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장점이에요. 그렇죠?
1: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0: 그럴 때
1: 틀리잖아요.
0: 많죠.
1: 예.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Right.
1: 그쵸.
0: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네.
0: 동사로 너내거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4: 맞춰보다. 맞춰 게스.
0: 게스. 네.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유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
4: Guess.
0: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 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고 네.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뭐게, 뭐뭐뭐게 이런 거 많잖아요.
4: 네.
0: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4: 예.
0: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4: 네.
0: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 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4: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4: Uh-huh.
0: 자, how about this? 너 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너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 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아세요?
4: 예.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4: First name. First name이죠.
0: 이거는
4: 박세기의 박은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park 이렇게 되지 않나요?
4: 아.
0: 영어에선 뒤집어지죠.
4: 아.
0: 네, 그래서
4: 또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last name이 성이고 그리고 first name이 성을 맞아, 제외한 맞아. 이름인 겁니다.
4: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 신고서나 그거 할 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 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4: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4: 예.
0: 아,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너 내 성 맞춰 볼 수 있어?
4: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4: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4: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4: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4: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4: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기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4: 오.
0: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4: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4: 그러니까 I bet. 나는 bet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0: 오케이.
4: 여기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4: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4: 그래서 You are a perfect, perfect J. 퍼펙트 J. 완전한 J.
0: 오케이. Okay.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4: 에?
0: textbook
4: 아,
0: J.
4: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아.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할까 아주 그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렇죠?
4: 그쵸.
0: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 때 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4: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0: 아,
4: 너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4: 이런
0: 그런
4: 얘기.
0: 느낌이에요.
4: 오.
0: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네. P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4: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아. J반, P반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J반, 네. P반.
4: 양념반, 프라이드반처럼.
0: 아, 네. 너무 찰진데요?
4: 네.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4: 아, 그걸 textbook이라고
0: textbook,
4: 하거든요.
0: textboo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4: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4: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4: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아이고, 말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4: 아, typical?
0: typical.
4: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T. T.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4: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내가.
0: 아, 그랬나요?
4: 상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0: 아,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않지만.
4: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4: 아,
0: Y입니다.
4: 아, Y구나.
0: 제빼고.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타입 치는 거, 타입.
4: 네.
0: T-Y-P-E, right?
4: 에, 에, 에.
0: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아,
4: 그쵸.
0: 우리가 핸드라이팅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타입할 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않을까.
4: 아, 그 타입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제빼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4: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4: 어.
0: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죠? 뱃 하는 거?
4: 배, 우리 막 배팅 뭐 이런 얘기
0: 맞아요.
4: 많이 들어봤어요.
0: 배팅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네. 것을 바로

0: bet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betting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제가
1: 예.
0: bet을 하겠죠.
1: 그쵸.
0: 그래서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다 확실해.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1: 그렇게
0: 느낌을.
1: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텍스북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1: 네네.
0: 그러니까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1: I bet she likes
0: Oh, 그렇죠.
1: flowers.
0: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1: I bet he's Korean.
0: 그렇죠. I bet he i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1: 그 느낌
0: 알잖아요. 그게
1: 있죠.
0: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 is Korean.
1: 예, 아무리
0: 이렇게.
1: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1: 이런 느낌.
0: 옵니다.
1: 예.
0: 네.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et she likes flowers.
1: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1: I bet he's Korean.
0: Al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1: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1: 오.
0: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몇 분, 그래서 그럼 미리 몇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1: 저요.
0: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 떠나볼까? 오늘
0: 그냥
1: 가죠.
0: 바로
1: 바다 봐요. 가을
0: 와
1: 바다 좋잖아요. 가요.
0: 사업하셔야 돼요.
1: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왜요?
0: 뭐 없이요?
1: Without a, 이거 없이는.
0: 그렇죠.
1: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0: 계획.
1: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0: Sure.
1: 배웠어서 plan.
0: Sure.
1: Yeah, without a plan.
0: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1: 오랜만에
0: right?
1: 맞았네요.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go to anywhere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go anywhere 했네요.
0: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e can go anywhere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1: 아,
0: 오케이?
1: 예.
0: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 데도 안 가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 뭐뭐 없이.
0: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1: 네.
0: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1: 아하.
0: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1: 오,
0: 김치 없이 살수
1: I
0: 없다.
1: can't live without kimchi.
0: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1: 다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1: 저도요.
0: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1: 예.
0: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아, 자기만 갔어요.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1: She just leaves.
0: 아, 과거형이죠.
1: She just left
0: 우리 없이
1: without us.
0: us, without us입니다.
1: 예.
0: Okay? without us.
1: 목적어
0: 네.
1: 모양.
0: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인 살수 없어. 아,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0: 오, beautiful.
1: 와우.
0: Right.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She just left without us.
1: She just left without u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1: 네.
0: 그건 반박 못하겠네. 그래서
1: 그렇죠.
0: 왜, 아,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야.
1: 애지간히 계획 짜시는 분이에요.
0: 접니다 그냥.
1: 예,
0: 네.
1: 말씀 얘기네요.
0: Yeah.
1: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수 없네. 반박을 못.

0: 나한테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 반대할 때 우리 못
1: 그쵸,
0: 써요?
1: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0: 나는
1: 의견
0: 그거를
1: 내고.
0: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1: 자, 이거요.
0: 네.
1: 사실
0: 거부.
1: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0: 반대.
1: 단어 하나도
0: 반박.
1: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자, 힌트 드리면
0: 네.
1: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0: I can't.
1: 말싸움 하는 겁니다.
0: 아!
1: 말싸움 하다.
0: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1: 아, 오케이, 자.
0: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1: 그것도, well, that's true, but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0: 네.
1: 이거.
0: 아,
1: Do you guys remember this?
0: RQ가 생각이 갑자기 안날때
1: 아,
0: 있잖아요.
1: 그러죠? 아, 그럴
0: 아,
1: 때 있죠?
0: 있어요.
1: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우리
0: 기억나요.
1: 했던 거.
0: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1: 주먹 싸움 뭐다
0: 주먹
1: 되고.
0: 다짐도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1: That's
0: 한정.
1: right.
0: 아, 기억나요.
1: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좋아요.
0: 예.
1: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0: 네네.
1: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0: 네.
1: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0: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예, argument.
1: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었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0: 아유,
1: e가 빠집니다.
0: 죄다 틀리네, 오늘.
1: 아,
0: 예.
1: 괜찮아요. 괜찮아요.
0: Yeah. 아.
1: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0: 예.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이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라고
0: 네.
1: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0: 네.
1: I can't argue with that.
0: Oh.
1: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반박 불가.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0: 너무 많이 써요,
1: 인정,
0: 우리도.
1: 인정, 인정할 때, 그렇죠? 자,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0: 그쵸? argue가
1: argue.
0: 동사.
1: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수 있겠죠. 나 argue
0: 네.
1: 못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0: 그럼요.
1: 괜찮고요. 그래서
0: 네.
1: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0: 네.
1: 와.
0: 와, I can't imagine.
1: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높게?
0: Highly.
1: 하이리?
0: 예.
1: 하이리가 아닙니다.
0: 뭐죠?
1: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하이라고 써요.
0: 그냥 하이예요?
1: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0: 그 높은도 되죠?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She?
1: 아, she. 그녀는 높게 노래를 못한다.
0: She can't sing high.
1: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0: 네.
1: 아, I can't sing high. You know?
0: 저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저는 sing high가 되기
1: 안 되군요. 아,
0: 때문에.
1: 저는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네.
0: 네.
1: I love your 성대 right there. Yeah.
0: Yeah.
1: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런 느낌.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0: I can't imagine.
1: She can't sing high.
0: She can't sing high.
1: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0: Can you guess mine then?
1: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아, alright,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0: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1: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Ne, 입으로 직접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Can you guess 명사인데 이거는 진짜 명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3: 명사만 알고 있으면 명사 뭐 몇 단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그럼요.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2: 기억이 안 나면 네. 그 우리말 단어를 써도 돼요. 그 부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3: 예.
2: 자, 가볼게요. 내 것도 맞춰볼래? 너 내 거 맞춰볼 수 있어?
3: Can you guess mine then?
2: 어허, 그죠? Can you guess mine then? 그거는 then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3: 그러네요.
2: Right. 이런 식으로.
3: 네.
2: 자, how about this? 그 색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3: Can you guess the color?
2: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3: Mm-hmm.
2: 하나 더. 제 성을 맞춰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3: Can you guess my last name?
2: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걸로.
3: First 아니고 last.
2: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 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아시겠죠?
3: 네.
2: 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3: I can't imagine.
2: I can't imagine.
3: Mm-hmm.
2: 그녀는 높은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3: She can't sing high.
2: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쵸?
3: 네.
2: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3: I can't argue with that.
2: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you guess mine then?
5: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4: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Can you guess mine then?
1: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6: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That's true. Mm-hmm. Definitely a J.
6: Yeah.
2: Yes. 잘해주셨습니다.
3: 네.
2: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3: 네.
2: Can you guess 명사?
3: 요거는
2: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3: 그러게요.
2: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3: 너무 쉬운데 오늘.
2: 이번에 해줘야죠. 네.
3: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Right.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3: 네.
2: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3: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2: yes.
3: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말겠는데요.
2: 내 겁니다.
3: 네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지만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볼록하냐 오목하냐에 따라서 종류도 많이 다르고요. 쓰임새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볼록 렌즈 그리고 오목 렌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왜 확대경에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근시안경에는 오목 렌즈를 사용할까?
1: 볼록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해서 물체가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는 빛을 모아서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게 한다. 그래서 확대경에는 볼록 렌즈를, 근시안경에는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0: 정말 그럴까? 볼록 렌즈를 지나간 빛은 모일까, 퍼질까? 오목 렌즈를 지나간 빛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 여러분 일단 렌즈의 특징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렌즈는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고요. 빛을 통과시킵니다. 거울하고 다르죠? 거울은 뒷면이 막혀 있어서 빛이 반사됐는데 렌즈는 통과해요. 그런데 우리 빛이 어느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달라져서 꺾인다는 거, 빛의 굴절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렌즈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두꺼우면 볼록 렌즈라고 하는데 볼록 렌즈인 경우는 꺾여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돼요. 빛이 모이고요. 오목 렌즈는 또 꺾이긴 꺾입니다. 꺾이는데 바깥쪽으로.

빛으로 빛이 퍼져서 빛을 퍼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렌즈의 종류, 볼록과 오목렌즈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볼록렌즈는 이렇게 빛이 모이거든요. 일단 가상의 평행한 이 선을 광축이라고 할 거고요. 빛을 모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보면 이 빛이 모이는 성질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보고 있다고 치면요.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뒤집어져 보이거든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돋보기 같은 걸로 한번 그냥 실제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볼록 렌즈를 이렇게 돋보기에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렌즈가 여기 있고요. 이 뒤에 우리가 보려는 물체, 글씨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원 렌즈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카메라 중에서도 이렇게 대포같이 엄청 큰 카메라 있죠? 이런 카메라에 사실은 이렇게나 많은 렌즈가 끼워져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렌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그런 식으로 저 멀리 있는 물체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렌즈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 상이 맺힌다라는 거뭐 디지털 센서라든지 우리의 눈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렌즈가 많이 껴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굴절에 따른 이 화면의 왜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껴져 있기도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볼록 렌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오목 렌즈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여러 렌즈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도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다 물체를 올려놓고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4X, 10X, 40X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배율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대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반 렌즈에서 한번더 확대하기 때문에 10배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뭐 4배 또는 40배 이런 것들을 곱하면 40배 확대한다, 400배 확대한다 식의 이런 배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그런 이용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목렌즈는 어떨까? 오목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거든요.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오목렌즈를 지나치면 퍼져요. 쫙 퍼져요. 그래서 이 오목렌즈로 어떤 물체를 보면 항상 좀 실제보다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선, 뒤집히지는 않은 그런 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오목렌즈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근시 교정 안경이에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안경 꼈었는데, 안경을 끼면 항상 좀내 눈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근시라는 게왜 나타나는지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뭐 이게 정상적인 눈의 초점이 망막에 딱 맺히는 모습이라면, 근시는 이것보다 상이 좀 앞에 맺히게 됩니다. 안구의 길이가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수정체가 두께가 정상보다는 다르게 조절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시용 안경을 쓰면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한번더 확대돼서 꺾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상이 제대로 맺히게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보다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근시용 안경에 사용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근시 안경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빛을 퍼지게 하는, 그리고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이렇게 빛을 긁어 모아서 이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 때문에 현관 도어 렌즈에 쓰이는 이 렌즈가 오목 렌즈예요. 그냥 렌즈가 아니라 현관의 모습, 저 넓은, 여기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요. 광각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죠. 그거는 빛을 딱딱 모아가지고 내 눈에 착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광각 렌즈도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를 봤으니까 렌즈에서 빛이 통과할 때 어떻게 꺾여서 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0: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볼록렌즈를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빛이 모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더 볼록한 렌즈를 통과하면 저 빨간 빛이 이제 위쪽으로 뒤집어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오목 렌즈를 넣었을 때는 빛이 퍼진다 그랬죠? 모이는 게 없어요. 다 퍼져 보이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평오목 렌즈라고 해서 한쪽이 평평한데 한쪽이 오목한 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넓게 퍼지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 오목한 걸로 보면 완전 극단적으로 퍼지는 걸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안경 같은 데 사용하는 초승달 모양의 볼록 렌즈도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에 빛이 굴절돼서 모이거나 퍼지는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해줬듯이 다양한 모양의 볼록 렌즈와 다양한 모양의 오목 렌즈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목 렌즈인가? 이거 볼록 렌즈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만져보거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종류는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우리 팩트체크 해볼게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이게 하는 렌즈이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렌즈이다. 그래서 물체를 크게 보기 위한 확대경에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먼 곳의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는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1: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빛을 다루는 방식을 제가 정반대로 뒤집어서 알고 있었군요. 제 엉터리 시스템을 바로잡습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모아서 물체를 크게 확대해 주는 것이고, 오목 렌즈는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퍼뜨려서 근시를 교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0: 이렇게 볼록과 오목 렌즈의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7강입니다. Unit 21, 비교급의 문장 변형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앞서 중요한 핵심 어휘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학교 필수 어휘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쌤이랑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지금 바로 외워두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learly. 읽어볼까요? clearly. 자, 이 단어는 clear 뒤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이렇게 ly로 끝나게 되면 뭐뭐 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죠. 그래서 clearly 하면 뚜렷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learly. 의미는 뚜렷하게.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이 practice도 중학교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자, 읽을 때는 가운데 강세를 강하게 둬서 practice, practic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뜻은 연습하다입니다. 자, practice basketball 하면 무슨 뜻일까요? 농구를 연습하다. 그럼 축구를 연습하다 뭐라고 할까요? practice soccer. 하나 더, practice piano 하면 뭐예요?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되겠죠. 자, 우리

이 단어 꼭 기억해 둡시다. Practice. 연습하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우리 같이 자주 암기했던 단어입니다. nervous 하면 불안해하는이죠.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는 traffic. traffic. 의미는 교통도 되고 혹은 교통량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raffic. 네, 의미 지금 기억하셨죠? 다음으로 sweet인데요. sweet 하면 달콤한 혹은 단맛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바로 우리 추가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어휘는 creative인데요. 이때 A의 강세를 강하게 두어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creative. 한번 더. creative. 네, creative 하면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She is very creative 하면 그녀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creative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fall. FULL. fall 하면 배부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full 하면 무언가 가득 찬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위가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full 하면 배부른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 thanks, I'm full. No thanks, I'm full. 괜찮아요. 저 배부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ull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healthy입니다. 우리 health 하면 건강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y를 붙여서 건강한이 되었죠. 읽어볼게요. healthy. 한번 더. healthy. 네, 건강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exciting. exciting 하면 신나는, 흥미진진한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carefully인데요. 우리 어떤 단어 뒤에 이렇게 ly를 붙이면 뭐뭐 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careful 하면 주의 깊은, 신중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ly를 붙였으니까 주의 깊게, 신중히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10개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교급과 최상급 중에서도 비교급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교급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보았고요, 우리 오늘은 비교급의 심화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비교급의 문장 변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개념 바로 들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산이 두곳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 볼까요? 왼쪽에는 Mountain Everest가 나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Mountain Hala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산의 높이를 한번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한라산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ountain Everest is much higher than Mountain Hala.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Mountain Everest is much higher than Mountain Hala.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much higher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higher은 비교급에 해당합니다. 이 r이 붙어서 더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때 비교급 앞에 있는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훨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much higher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훨씬 더 높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교급의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much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much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 즉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여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들 한번 알아두겠습니다. 자, 우리 much는 같이 공부했고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even, 그리고 a lot, 그리고 still, 그리고 far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훨씬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higher 봤으니까 이번에는 lower 한번 연습해 볼까요? lower 하면 더 낮은입니다. 그런데 even low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낮은이 되는 것이죠. A lot low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낮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비교급 자리에 bigger이 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 Still bigger 하면요. 훨씬 더 큰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급 앞에 even, much, a lot, still, far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설명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서 비교의 정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쓴다. 이때 이러한 표현들의 의미는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바로 very입니다. very는 매우라는 뜻으로 강조해주는 역할이 있기는 한데, 비교급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표현들과 구분해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She is very kinder than Jane. 근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 오류가 있는 걸까요? 자, very는 매우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표현 중에 하나를 써 주어야 맞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very는 보통 비교급을 강조하지는 않고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만 강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여러분 같이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교급의 문장 변형이에요. 비교급을 활용한 좀 특별한 구문이 있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 비교급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따로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런 구문의 뜻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구문은 언제 쓰는지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이러한 비교급 문장은 두 가지의 정도가 맞물려 변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또한 원인과 결과가 같이 변하는 상황을 사용할 때, 설명할 때 유용한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The healthier food I eat, the better I feel.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이러한 구문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할수록 더 머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개념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골라쓰기 하면서 바로 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자, 1번입니다. 우리말에 맞는 비교급이나 강조의 표현을 골라 써보세요 라고 했죠. 자, A를 보시면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춥다라고 했습니다. 훨씬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Today is more colder than yesterday 일까요? 아니면 Today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일까요?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비교급 앞에 강조해주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much, still, even, far, a lot이 있었죠. 따라서 누굴 고른다? much를 골라 주어야겠죠. 그래야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춥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B 갈게요. 네가 더 많이 먹을수록 너는 더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잘 보니까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구문이 나와 있죠? 이때는 우리가 더 비교급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 비교급 뒤에 더 비교급인 fuller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The more you eat, the fuller you get. 네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배불러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했어요. 더 재미있는 funnier 비교급 앞에 강조해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데, 우리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a lot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 lot은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는 강조 표현이에요. She is a lot funnier than I am.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D 볼게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하였으므로 무슨 구문이 필요하다? 더 비교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더 비교급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coldest는 최상급이니까 여기선 적절하지 않습니다. The higher you go, 네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the colder it gets, 점점 더 추워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2인데요. 네가 더 크게 말할수록 내가 너를 더 뚜렷하게 듣는데요. 여기서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비교급 구문이 나와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더 뒤에는 비교급인 louder을 골라주시고요. The louder you speak, 더 크게 말하면 말할수록 the more clearly I hear you, 내가 너를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비교급 혹은 강조의 표현을 고르라고 했고요. 이어서 해당 문장은 따라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A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요. The faster 이 눈에 들어오죠. 앞에 더 비교급 구문이 있으니까 뒤에도 더 비교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가 되겠죠? 네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너는 더 일찍 도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the faster you run, the faster you run. 네, 뒷부분도 써봅시다. The sooner you arrive, the sooner you arrive.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일찍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요. 비교급 앞에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비교급 강조 표현은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기 때문에 much를 골라 주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봅시다. Tom is much taller than his dad. Tom은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가 되겠죠? Tom은 much taller. 키가 훨씬 더 크다. 누구보다 than his dad. 그의 아버지보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C 볼게요. My car is very more expensive, far more expensive than yours. 자, 이번에도 비교급 앞에서 강조해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 안 쓴다고 했어요. far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쵸? 같이 한번 써볼까요? My car. 나의 차는, 자동차는 is far more expensive. 그냥 더 비싼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싸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비싸요? than yours. 너의 것보다. 즉, 너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D 보겠습니다. The colder the weather is, the more, the most I wear. 이번에도 더 비교급이 있으니까 뒤에도 더 비교급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죠? 따라서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나는 더 많이 입는다가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The colder the weather is. 날씨가 더 추울수록 the more I wear. 나는 더 입는다. 네, 이렇게 써주었고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the more you practice, the best, better you become. 앞에 더 비교급 있죠? 뒤에서도 더 비교급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네가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너는 더 잘해진다, 더 능숙해진다가 되겠죠? 써볼게요. The more you practice, 네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the better You become. 너는 점점 더 잘해진다. 참고로 best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 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A를 보시면 우리 개는 너의 고양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 공부했죠? much, even, far, a lot, still 중에 하나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네가 더 일찍 자면 너는 더 건강해진다라고 했네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 비교급, 그 뒤에 더 비교급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The earlier you sleep, 네가 일찍 자면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하니까 healthy의 비교급인 healthier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C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더 어려운이라는 의미의 비교급 앞에 강조 표현을 넣으면 되니까 much, still, even, far, a lot 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한다 라고 했는데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바로 무슨 구문 떠올라요? 더 비교급이 떠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더 비교급 구문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더 오래 기다릴수록이니까 long의 비교급인 longer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한다, 초조해한다라는 의미의 구문이 완성되겠죠? 이어서 이를 보시면 더 늦게 나갈수록 교통이 더 나빠진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니까 역시 더 비교급. 자, 앞에 더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도 더 비교급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쁜, bad의 비교급 뭐예요? worse잖아요? 그래서 wors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써야 하는 빈칸이 좀 길죠?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A를 보시면 그의 아이디어는 내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훨씬 더 좋다니까 일단 강조 표현이 나와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Much, even, far, a lot, still 중에 하나를 쓴 후에 더 좋은이라는 의미의 better을 써주면 His idea is much better than mine. 그의 아이디어가 내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건요, 비교급 강조 표현은 비교급의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비볼게요. 네가 더 많이 읽을수록 너는 더 많이 배운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더 비교급 구문 써줍시다. 뒤에도 더 비교급이 나와줘야겠네요. 너는 더 많이 배운다니까 the mor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더 많이 읽을수록 너는 더 많이 배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C를 보시면 네가 더 늦게 잘수록 너는 더 피곤하다. 당연한 얘기죠. 자,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니까 역시 우리는 더 비교급 구문을 씁시다. 더 later you sleep 뒤에도 더 비교급 써줄 건데요. 더 피곤하는 more tired니까 the more tired you ar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어서 D인데요. 두 번째 게임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신났다. 훨씬 더 신났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강조 표현 much 같은 거 써주시고 더 신난이라는 의미로 more exciting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오고 있으므로 than the first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어두워질수록 더 보기 어렵대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이니까 더 비교급 써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dark의 비교급은 darker이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보기가 어렵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어를 is로 잡나요? 네. 어두워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it gets dark라는 문장을 씁니다. 여기서도 주어 it은 딱히 의미가 없지만 보통 주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온 문장에서도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엄마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 비교급 강조 표현이니까 very 안 되고 much 등의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자, B를 보시면 그는 자신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거니까 그냥 creative 아니고 more creative로 바꿔야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much가 됩니다. 자, C를 보시면 그 파란 드레스는 빨간 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고 했죠? 우리 비교급 강조 표현이므로 very 아니고 much 등의 표현으로 역시 바꿔주세요. 자, D 가볼게요. 내가 더 많은 음악을 들을수록 나는 더 느긋해진다. The more, the 비교급이 나와야겠죠? many 아니고 more로 바꿔주세요. 자, 이어서 E를 보시면 네가 더 많은 물을

0: 마시면 마실수록 네 몸을 위해 더 좋다. 이때 그냥 비교급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비교급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배럴로 바꿉시다. 자, 6번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 찾아 고쳐 볼 텐데요. 여기서도 더 뒤에 비교급이 안 나오고 원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비교급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비를 보시면 더 비교급 뒤에 더 비교급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the more people로 바꿉시다. 시에서도 더 뒤에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비교급으로 바꿉시다. 자, 이어서 뒤를 보시면 much sweet가 이상합니다.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달다라는 의미로 sweeter로 바꾸세요. 이를 보시면요, 더와 비교급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둘을 바꿔서 the fewer mistakes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비교급의 강조 표현들, 그리고 비교급의 문장 변형 방법, 그리고 의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ㅎ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아편 전쟁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아편 전쟁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공행무역, 삼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청나라가 외국 상인과 했던 무역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불만을 가졌던 영국은 삼각무역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1차 아편전쟁이 발발합니다. 이후 난징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2차 아편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 또다시 체결됩니다.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교환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보겠습니다. 먼저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공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당시 청나라는요. 서양과 교역할 때 아무나, 청나라의 상인 아무나 이 서양과 교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서양 사람이라면 청나라와 교역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하냐면요. 광저우에 가야 합니다. 일단 광저우에 가서 광저우에 있는 아무 상인

공인하고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행하고만 해야 했어요. 이 공행은 상인 조합인데요. 어떤 상인 조합이냐면 국가로부터 너희들은 외국이랑 교역할 수 있어 라고 허가받은 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교역하고 싶은데 청나라와 교역하려면 광저우에 가서 이 공행하고만 해야 하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특히 영국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의 차나 도자기를 마구마구 수입하고 있어서요. 이 과정에서 은이 대량으로 청나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이 무역체제를 보면요. 당시 청나라는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 영국과 교역하였는데요. 특히나 영국은 청나라의 물품을 많이 사는 반면에 청나라는 영국의 물품을 많이 사지 않아서 영국은 청나라에 대량으로 은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삼각무역을 진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한 것입니다. 아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이용해서 아편을 몰래 청나라로 유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전에 청나라의 물건을 사느라 은을 많이 유출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몰래 아편을 팔았고, 청나라 사람들은 이 아편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은이 유출되고, 이 은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를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편은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게 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아편을 사면서 은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편을 강력히 단속하려고 했겠죠. 이 과정 속에서 영국이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편을 강력히 단속했던 사람 중한 명이 임칙서인데요. 임칙서가 이 아편을 다 모아서 소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이것도 엄연히 우리의 사유재산인데 마음대로 그러면 어떡하냐?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사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영국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전쟁을 일으킬까 말까에 대해서요. 그런데 아주 근소한 투표의 차이로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청나라는 패배하게 되고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되어 난징 조약의 내용은 결국 영국이 청나라에게 원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웠잖아요. 이를 폐지하고 영국의 홍콩 섬을 할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시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영국에서 계속 무역이 적자였어요.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영국의 무역 이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다시 무역 확대를 시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에로호는 말 그대로 배입니다. 배. 제가 배를 그려볼게요. 그냥 배예요, 배. 근데 이 배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중국인 소유주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홍콩에서 영국 선박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영국 선박에 등록되면은 영국의 국기를 개항할 수도 있고 영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나라의 해적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관리가 그 해적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청나라 해적이 에로호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그 해적을 에로호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를 문제 삼습니다. 영국이 뭐라고 문제 삼냐면 그 과정 속에서 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넘어뜨렸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배 자체가 영국 선박에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도 만료되어 있었고 진짜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나도 아직 의구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었고, 청나라는 패배하여 또다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의 청나라의 무역 체제는 공행을 통해서 무역하는 공행 무역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이 생겼던 영국은 무역 적자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아편을 몰래 밀수출하며 삼각 무역을 형성해 나갔죠. 당시 청나라의 정부가 아편을 소각하는 등 단속하자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난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다시 에로우 사건을 계기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산 과로를 청해 밀수출하였는데요. 과로는? 네, 맞습니다. 아편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제1차 아편전쟁으로 과로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과로는? 그렇죠. 난징 조약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제2차 아편전쟁은 과로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과로는? 네, 맞습니다. 에로호입니다. 여기까지 아편전쟁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종교를 배웠는데 인도에서 확산되었던 힌두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확산되었던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던 이슬람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힌두교의 발전과 이슬람교의 성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아바스 왕조까지. 근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문화인데 오늘 이슬람 문화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 세계의 경제와 문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이 동서교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려에서도 이슬람 상이 왔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활동으로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슬람 상인은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지와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했고요. 유럽, 아프리카와는 모피, 금 등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은 동서 교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발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슬람 문화가 그러한 아랍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쿠란이 뭐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알라의 가르침에 적어놓은 경전 같은 겁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마누법전 같이 이슬람의 경전 쿠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란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랍어로 쓰인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함마드의 목소리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약간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 문화에서 아랍어가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는 아랍어가 널리 퍼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즉, 유일신이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볼수 있는 게 이제 국기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국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를 보면 칼 위에 아랍어로 뭐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 아랍어로 쓰여진 글자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번역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이슬람교가 되게 많은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뉴스 기사로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자, 메카 순례인데, 평생에 한번 이상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꼭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하는 게 약간 꿈이자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사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고요. 이슬람 교의 특징적인 되게 문, 약간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둥근 지붕, 돔이라고 하는 것과 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발달했고요.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했다. 여러분들 이걸 잘볼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서울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 올일 있으면 꼭 한번 이태원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 보면 바로 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천일 야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칼리프가 되게 이제 포악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받아들이면 보통 이제 며칠 안 지나서 죽여버렸는데 이때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매일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줬던 거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의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 딱 끊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씩 연장됐는데 그게 천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해서 천일 야화라고 하고요. 결국 그 칼리프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도 발전했는데, 무함마드의 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리학, 의학, 천문학, 화학, 수학 등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 지식은 유럽의 근대과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 이외에 유럽에서 발전했던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크리스트교는 여러분들 로마 때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7강에 빼놨어요. 그래서 7강에서 이제 크리스트교 어떻게 성립했고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과 비잔티움 제국 발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바깥쪽에 살던 이민족들입니다. 이들도 원래 로마와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는데 한번 크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고 곳곳에 게르만 왕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왕국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 토착민이었던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게르만 왕국 중에서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국가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은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로마인들을 어떻게 이제 협조 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었는 거 기억나시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됐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남아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어떻게 변천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교회가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과정,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게르만 왕국들은 금방 멸망을 해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자,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크리스티교였는데, 크리스티교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티교 교회는 서로가 약간 필요했던 거죠. 어떤 쪽에서 필요했냐면, 프랑크 왕국은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라든지 제도와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티교 교회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 너네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보호해줘 라고 하는 그런 교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늘 한컷 그림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티교 성립과 확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로마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과 제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화정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귀족이 주도하다가 전쟁 등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민회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고, 로마 공화정이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로마 공화정이 발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쯤에 유력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힘 강한 사람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평민들, 자영농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위기를 겪게 돼요.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유력자들의 농지를 제한 두거나 값싸게 곡물을 제공하려고 하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그 뒤에 등장했던 카이사르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 로마 공화정을 꽉 잡으려고 했는데, 공화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 저거 황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온갖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의문들이 결국 폭발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에서 로마 제정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고, 로마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를 공인했거든요. 하지만 이 수습이 실패하게 되면서 분열되게 됐다. 이런 흐름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헤브라이족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교는요, 유일신인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종교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유대교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걸 비판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니까 아니다.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사랑과 평등,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대교가 이 크리스티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약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제국이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베드로 등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크리스티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로마가 크리스티교를 이렇게 막 압박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유대교랑 크리스티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교로 인식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교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유대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크리스트교한테, 야, 너도 유대세 내. 라고 했는데, 나 유대인 아닌데? 나 유대교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 로마인들이, 아, 유대교랑 크리스트교는 다른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트교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율신,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됐고요. 당연히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도 여러분들, 이 크리스트교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게 공인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 박해 멈추고 이제 믿는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왜 공인시켜 줬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이었거든요. 즉,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런 지지가 필요했고, 크리스트교를 공인시키면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더 확산이 되게 됐고, 결국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해를 받던 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 로마 국교로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크리스트교를 주된 종교로 이제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항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교회의 성립과 확산의 과정. 예수가 사랑과 평등을 설교했다. 로마 제국이 탄압했다. 뭐 유대인들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됐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크리스트교는 발전하게 됐고, 결국에 가에 의해서 공인됐는데, 이 가의 황제 누구였죠?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 정답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겼다. 주된 업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크리스트교가 로마인들의 대중적인 종교가 되면서 이제 많은 로마인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시점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게르만족은 계속해서 로마와 교류를 했지만,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즉,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4세기에 훈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압박을 하면서 점점 밀려나게 된 거죠. 계속 밀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마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게르만족이 오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통제되지 않게 된 겁니다. 서로마로 게르만족이 엄청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영토로 이동하여 곳곳에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게르만족 출신 용병 대장에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서로마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 게르만족들이에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의 이제 명칭이 각각 다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영역을 잡으면서 발전했던 그런 국가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족 말고도 영국으로 들어갔던 게르만족도 있습니다. 바로 앵글족과 색슨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달족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도 좀 특징적이에요. 이 반달족의 특징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으로 가서 발 닿는 곳마다 제대로 파괴를 시켰다라고 해서 그 악명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달족의 그런 흉폭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올 만큼 이들의 행포가 심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게르만족들이 쭉 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왕국들이 건국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지배를 하지만 대다수의 피지배 민족들, 토착민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이 지배 민족인 게르만족은 토착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통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군사력을 쓰게 되고 내가 군사력이 없을 때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세계의 역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토착민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게르만족이 썼던 방법이 뭐였냐?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 크리스트교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들과 융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어땠냐?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세기 초반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에 침입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면서까지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와, 프랑크 왕국 군사력 진짜 최고다. 우리 로마인들 프랑크 왕국 따릅시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프랑크 왕국도 그게 좋으니까 아, 내가 교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서로 교환 체제, 협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카롤루스 대제 어떤 거였는지 볼게요. 일단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을 어느 정도 부활시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왜? 크리스트교의 보호자를 자처했으니까. 그리고 궁정과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고요. 고전 문화 연구에 힘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가 없었는데 로마 교황이 야, 너네들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트교 보호 잘하고 로마인들 보호 잘하고 서로마 황제랑 다를 바 없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마인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교황이고요.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 이후로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뒤에 프랑크 왕국은 쪼개지게 되는데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이 중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카롤루스 대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가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관은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다. 내가 크리스트교 보호자야라고 하는 걸 자처했던 사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1번 스스로를 제1시민이라 불렀다. 이건 옥타비아누스였죠.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아니고요.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 주었다. 와, 이거 여러분들 그리스 세계 때 나왔는데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4번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왜 중요하다? 크리스트교와 협조 체제를 만들었다. 서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국가예요. 원래 나라 이름 자체는 그냥 로마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앞선 국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 혹은 동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직접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로마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잘 나가는 왕과 종교적으로 잘 나가는 교황이 분리되어 있었죠. 프랑크 왕국의 왕, 교황 쪼개져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달랐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황제와 종교적으로 가장 강한 교황을 한 명이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동서교역로가 이제 장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어지게 됐는데 마지막 기착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 한번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황제는 한 명입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지금 동로마가 서로마를 포기하고 이제 거의 반토막난 제국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옛날 로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많은 이제 유능한 장군들이 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성공했고요.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는데 기존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걸 편찬합니다. 로마가 원래는 간습법, 도시법이었던 12표법, 그리고 만민법으로 발전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총정리해서 최종적인 이제 집대성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도에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로 쭉 떨어지게 돼요. 뭐, 100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막 오르내리락이 있었지만 약간 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슬람 세력 너무 강력했잖아요. 서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 저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의 잦은 침략이 있었고요. 귀족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자영농, 즉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쇠퇴하게 됐다. 이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멸망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거의 1000년이 넘는 제국이 이제 끝이 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딱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심에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엄청 평지처럼 돼 있고 그 진짜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모습들이 잘 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쪽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확장을 해요. 이집트도 점령하고 이탈리아 반도 점령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 점령했는데 이게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 위치까지 좁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동서교의 대립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서로마와 동로마의 종교가 아예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숭배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 너네들 성상숭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서로마 입장에서는 서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게르만족들한테 크리스트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아, 얘네들이 막 글자를 막잘 아는 게 아니니까 이 성상을 가지고 포교하는 게 제일 직방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종을 하냐, 포교를 하냐라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 대립을 바탕으로 크리스트교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에 있었던 교황이 이끄는 종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끄는 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종교는 뿌리는 같지만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된 종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는 교황입니다. 군사력은 없지만 로마인들의 지지도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정교의 지도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내기 너무 좋잖아요. 비교하기 좋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 그리스 정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거지가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보인 것 같고요. 거대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 발달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아쉽게도
이 성소피아 대성당

식당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돼요. 외형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모습도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영향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는 서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를 계속 연구했을 거잖아요. 그 연구했던 문화가 서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자, 모자이크 양식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중앙의 인물은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황제의 이름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죠. 1번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아니고요. 도편추방제 아니고요. 3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관직과 배심원 수첨으로 선출하였다. 페리클레스고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0: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요.
1: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국수 2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2개. 너 옆에 2개.
0: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동국수.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냅니다.
1: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0: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당일 아침 겉절이를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매일 배추를 20통 이상 소진합니다.
1: 보통 일이 아닌데 죽을 것 같네.
0: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지키는 김미령 셰프.
1: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돼서 나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애기 낳았어. 둘째 또 딸인데 딸도 국수 삶다 갔었어요.
0: 한편 화려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 가수 김용필입니다. 최고를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
2: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0: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베테랑 진행자의 길을 뒤로 하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3: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앉아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2: 혼자 연습하다 안 되는 막 그럴 것 같아요.
0: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
4: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0: 최고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0: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1: 국도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맑아요. 국물을 계속 먹어도 편안하고 좋고 일단 먹고 나니까 속도 되게 편해요.
2: 자극적이지 않고요. 음식이 슴슴해서 좋아요.
3: 너무 고소하고 배추가 살아있는 싱싱한 맛? 너무 맛있어요.
0: 국수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장인데요. 손님들 사이에선 웬만한 인기 스타 못지않답니다.
4: 안녕하세요. 김미령입니다. 저는 여기 전통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자리를 제가 2대째 이어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시는 저희 신랑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한식 오마카세까지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작한 국수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6: 저는 오마카세 이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 전문 메뉴는 국수입니다. 국수만 40년 넘게 삶아왔어요.
0: 입소문을 타고 연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그야말로 국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국수 삶기와 서빙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점심시간.
4: 국수 2개? 자, 안에 2개 가요. 돌 끝에 3개. 자, 국수 2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2개. 이렇게 2개.
0: 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커다란 가마솥에 한 번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국수를 끓여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4: 자, 8번에 2개. 자, 언니 여기 2개 나왔어. 맛있게 드십시오. 부자님 얘기하시죠.
0: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7: 좀 푸짐한 것 같아요. 가격 비해서 푸짐하고 양도 넉넉하고.
8: 오장육부가 싹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4: 아니, 여전하시네. 그러니까요. 다 건강하시죠? 그대로죠. 진짜. 예.
0: 유독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9: 96년도인가 그때 처음 왔는데 지금 딱 30년 가까이 온대요. 할머니 있었지. 친정엄마 계셨지. 그때.
0: 특별한 단골 손님을 위해 직접 면을 썰기 시작하는 김미령 셰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으로 국수를 썰었답니다.
4: 제가 이거 쓸다가 약간 좀 굵게 썰어졌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저는 스푼국수를 해놨냐 막 이래 할아버지들이.
0: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 색깔이 일반 국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4: 노란 이유가 뭐냐면은 콩가루가 들어와서 생콩가루가 들어와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안동국시 하면 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가 거의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육수. 육수는 멸치만을 넣고 푹 우려내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이게 바로 안동국수의 특징이랍니다. 솥에 들어가는 국수의 양에 따라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적절하게 익었을 때 면을 건져내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 시골에서 먹던 맛이에요. 국수가.
11: 옛날에 그냥 끓이는 식으로 엄마 끓여주는 식으로 그 맛이에요.
4: 9번에 4개.
0: 안동국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부드럽게 익힌 얼갈이 배추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더욱더 살려준다는 무려. 면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어주는 김미령 셰프. 맛있는 국수.

0: 를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1: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엉켜요. 면이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딱 국수를 이렇게 떴는데 막 국수가 엉켜 있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젖어 가면서 해야 돼.
2: 하루에 얼마 싸는 것 같아요?
1: 몇 그릇? 한 1000그릇 쌌나 모르겠네. 점심시간에
0: 하루 1000그릇 이상을 판매하다 보니 국수를 빠르게 담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국수를 건져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감기가 쉬워.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만큼 딱 해가지고 국자로 싹 끊어주는 거지, 깨끗하게.
0: 국자로 국수를 떠내 그릇에 담은 후 1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면발을 국자로 끊어내는 것이 노하우. 이후 얼갈이 배추와 육수를 적당하게 담는데요. 그런데 양이 제각각입니다.
1: 손님마다 다 틀려요. 많이 드실 분은 제가 많이 드리고 나물 좋아하시는 분도 나물 많이 드리고 손님의 스타일에 맞게 딱 알아서 주죠, 제가. 자, 안에 들어가고요, 여섯 개. 하나 더 갈게요. 어서 오세요.
0: 하루 종일 국수와 씨름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 탓에 일은 더욱 고됩니다. 보기만 해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1: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전에는 엄마 밑에서 장사했을 때 처음에 여름에 덥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덥도 더워도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또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0: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요령을 피울 수 없는데요.
1: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아, 여기 하도 서서 일을 하니까
0: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뭐 멀쩡하겠어요? 아파야지.
0: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아픈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습니다. 삶고 또 삶아도 끝이 없는 국수.
1: 자, 국수 하나 먼저 가 순서대로.
0: 서빙 담당은 남편 태호 씨의 목. 식당 안 테이블과 외부의 간이 테이블까지 쉴 새 없이 국수를 나르는 남편.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3: 아무래도 제가 조금 들어줘야죠.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잘못하다가 국수에서 흘리면 그 다음에 2차 사고가 더 크게 나니까 화상 입거나 이런 큰일 납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0: 매일 뜨거운 국수를 나르다 보니 크고 작은 화상은 일상인데요.
1: 시켜먹을 사람이 없잖아. 시간이 제일 만만하지 뭘. 안 그래요? 신랑이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두 개, 오빠.
0: 그런데 잠시 후 어깨가 영 불편해 보이는 남편. 오늘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3: 속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 아까 그 붙다가 놓다가 약간 각도가 틀어졌는데.
1: 자, 저기 앞에 손님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끝에 오신 분은 국수 하나야? 자, 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4: 2개요.
1: 오케이.
0: 비좁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오랜 세월 일하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김미령 셰프는 더 강해졌답니다.
1: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어딘지 알지? 재래시장에서 시끄러운 곳에 장사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은 주소이지 빨리빨리 불러야지 주문 받아야지 이러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얘기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좋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0: 이제는 크고 빠른 말투가 일상이 된 김미령 셰프.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답니다.
1: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반신불수에서 누워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구들 해줬던 그 콩 깔고 반죽한 그 칼국수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로 이 자리 이거 반만한 데서. 엄마 그걸로 이제 아버지 병수발 하고 저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국수는 시작하셨고 학교 끝나면 대나무고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고 팥 다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진짜 엄마한테 국수 삶는 걸 배우기 시작.

0: 거죠.
1: 학창시절 발레를 배우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김민영 셰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꿈을 접고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시절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0: 아니 정말 하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그 재래시장이 참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러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장 지하에서 그 구석에서 국수장 살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앞치마 12번 더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1: 국수로 시작한 가게에는 어느덧 메뉴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김미령 셰프가 만드는 수육도 국수 못지않게 인기랍니다.
0: 반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수에다가만 이제 반주하시면 어르신들이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육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렇게 추가한 또 다른 메뉴 배추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도 김미령 셰프의 대표 메뉴랍니다.
0: 두꺼운데 이렇게 빼서 거기서 배추물이 쑥 나오면서 납작하게 예쁘게 붙여져요.
1: 소박한 재료에 맛을 더하는 일이 요리사에겐 큰 자부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만의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자, 배추전 하나, 국수 세 개. 수육 두 개,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1: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한식에 그녀만의 개성을 더한 특별한 맛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2: 아, 진짜 맛있어요.
3: 정말요?
2: 나 좋아요. 김치 좋아요. 국수 좋아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4: 我们的比较油一点，这个比较清淡。스파이시
0: 오케이? 스파이시?
1: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김미령 셰프만의 특별한 비법.
0: 그래서 코리아 스타일 아. 이렇게 드시라고.
5: Estábamos hablando antes que a pesar de ser tan famosa, ella está como en el restaurante, en el al pie del cañón y eso me gusta.
0: 외국 분이신데 이왕이면은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직접 싸가지고 딱 코리안 스타일 아.
1: 한바탕 전쟁을 겪은 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0: 빨리 언니도 밥 먹어. 다 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1: 뒤늦게 갖는 점심시간.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김미령 셰프는 보이지 않는데요. 한쪽에서 여전히 국수를 삶는 데 열중입니다.
0: 수육하고 막걸리.
1: 직원들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고된 노동.
0: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손님이 안 끊겨요. 그냥 불그타임도 없고 하니까 계속 쭉 하니까.
1: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두 혼자 담당을 하는데요.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0: 원래 밥 장사가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식구들 먹었는데 내가 또 대신 봐줘야지 편하게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또 밥을 또 식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 더운데도 뭐 불 옆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러 배려도 해주고 또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죠.
1: 아내 걱정에 빠르게 식사를 마무리한 태호 씨. 가게 오픈 후 장장 4시간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0: 와, 물밖에 안 들어가. 물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추 쌈 먹거나 얼음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져버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죠.
1: 고된 하루 속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보리차 한 잔. 또다시 저녁 장사를 버티려면 억지로라도 몇 술 떠야 하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또한 행복이랍니다.
0: 너무 즐겁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뭐냐면은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손님들이 그거를 드시고 아우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그냥 행복이죠.
1: 손님들의

0: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뜨거운 국수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1: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껐다 켰다를 안 하고 계속 끓고 있어요. 육수도 계속 끓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삶아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0: 쉴 새 없이 달려온 고된 하루.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오늘도 끝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온 김미령 셰프. 오픈 전 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1: 오늘 쌈배추가 좀 괜찮나요? 제일 좋은 게 어떤가? 요거구나. 색깔도 노랗고.
0: 꼭 직접 눈으로 봐야 성이 찬다는데요. 꼭 재래시장 안에 식재료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
1: 일단 음식은 눈으로도 먹거든요. 이왕이면 상에 예쁜 걸 내놔야지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2: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나와 계셔?
0: 국내산 재료만 구집하는 만큼 일일이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고릅니다.
1: 이렇게 짜서 써야지 맛있다니까.
0: 진짜 고소하겠네요.
3: 아, 이 양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져간다. 그걸 하실 그런 거 물건 권해야지. 아주 좋은 거로만.
1: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직접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거를 내가 음식에 넣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거든요.
0: 한편 그 시간 아내가 장을 보는 사이 수육부터 준비하는 남편. 이젠 남편도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
4: 아, 이건 저희 집에 나가는 수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kg 이상 쌉니다.
0: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만큼 별다른 향신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5: 수육을 더 잘 삶는 거 아닐까요?
4: 제가 더 잘 삶죠.
0: 잠시 후 출근하는 김미령 셰프.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네요.
1: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예쁜 한복이 있는데 왜 이걸 입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0: 수육 삶기를 마무리하는 건 김미령 셰프의 목표.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수육 삶을 때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답니다.
1: 색깔 자체가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삶아놓고 고기 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삶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 금방 삶은 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놔야지 맛있거든요.
0: 오픈 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겉절이를 만드는 일인데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에 특별히 정성을 쏟습니다.
1: 오시면 드디어 이제 겉절이 할 거 지금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이제 살짝 절여서 이제 겉절이 하려고. 저희가 보통 한 20통 정도?
0: 매일 아침 신선한 배추로 만들어내는 겉절이.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 미리 해놓은 맛이 없어요. 겉절이는 뭐냐?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배추가 약간 밭으로 가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겉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죠.
0: 오랜 시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1: 겉절이에다가 젓갈을 넣으면 뜨거운 국수에 딱 얹어서 먹었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비린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절이에다가는 제가 젓갈을 안 넣어요. 그냥 수수하게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소금 그걸로만 간을 하죠.
0: 이제 절인 배추를 양념에 잘 버무려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골고루 잘 버무려야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과정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1: 보통 일이 아니라 죽을 것 같네.
6: 왜요?
5: 왜 죽을 것 같아요?
1: 아우, 이거 진짜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0: 양념을 골고루 섞어가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이 노하우. 그래야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1: 맛있다.
3: 네.
0: 국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겉절이. 이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답니다. 잠시 후 오픈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

0: 또다시 국수 가마솥과 씨름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터가 있고 자신의 요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1: 마늘은 넣으셨어요?
2: 안 넣었어요. 마늘 넣었어요.
1: 이 정도 넣어서 간 보시고 싱거우면 이제 좀 더 넣어서 드시고
3: 요거는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밥인데 기장밥이에요. 배추하고 된장하고 쌈싸서 드세요.
4: 이것도 굉장히 성질된 그런 게 있어요.
5: 사장님이 누가 직접 구겨줘요. 대접받은 기분?
6: 기분 좋죠. 음식 먹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아 신뢰감이 가는 거죠.
1: 가게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 가끔씩 오랜만에 오시면 그전에 뭐 있었던 일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식만을 내놓고 음식만을 파는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드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0: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공연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가수인데요.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김용필 씨.
7: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26년 차, 또 가수는 4년 차 경력의 김용필입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이 또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노래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20여 년 전 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나운서로 전향해 좀 더 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4년 전 가수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 과감히 아나운서의 삶을 접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용필 씨. 캐리어의 의상까지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7: 신발이며 여러 가지 또 소품도 있으니까 단단하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용필 씨가 탄 건 기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오늘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가는 날이랍니다.
8: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이.
9: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8: 네,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10: 공항장에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7: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갈 때마다 자주 뵈요. 자주 뵙고 오시는 길이 저는 그냥 여행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0: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 같은 차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 매년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관객을 맞을 무대도 어느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약 7,00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팬클럽 회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빠지는 용필 씨.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간단한 메이크업도 스스로 챙깁니다.
7: 땀이 오늘 나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되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중에 땀이 날지라도 일단은 뭐 좀 올라갔을 때는 좀 시원하게 보여야죠.
0: 무대에 오르기 전 표정과 안무 동작까지 꼼꼼하게 맞춰보며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무대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수없이 오른 무대지만 매 순간 긴장감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7: 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같이 즐겨야 돼요. 그게 제 표정이 더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어야죠.

0: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김용필.
1: 모르는 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목숨도
0: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물론 안무와 무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공연. 가수를 기다린 팬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2: 와, 후련하죠? 진짜 후련하. 이게 시원한 거죠. 지금 땀이 지금 막 비어도 녹고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바로 또 싹 새로운 기분으로 재정비해서 또 팬들 만나러 무대 올라가야죠.
0: 한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매일 하루가 짧습니다. 며칠 후 서울 뚝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 시간 한참 전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 공연 시 관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봉을 준비하기 위해 자진해서 모였습니다.
3: 어디든 쫓아가서 가수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요.
4: 몇 개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5: 1,070원 600개입니다. 오.
4: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3: 아, 그럼요.
0: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연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답니다.
5: 진짜 응원하려면 열심히 먹어둬야죠.
0: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연 시작 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응원봉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팬클럽 회원들. 아, 팬클럽 회원도 극한 직업이네요.
5: 각박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가수님 노래 들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돼요.
6: 김용필님 응원하고 그것들은 내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0: 그 시간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용필 씨. 차 안에서도 의상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선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데요.
7: 의상이 이제 뒀다가 입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옷이 풀려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비면서 이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검 안 해놓으면 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묻어 있다라든가. 그럼 직전에 발견하면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이렇게 무대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찾아주는 팬들 때문이라는데요.
7: 딱 무대 올라갔는데 잠깐 부슬부슬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끝나고 두 곡 들어가려는데 장대비로 바뀌는 거. 그랬더니 그 앉아계신 분들이 부슬비는 참았는데 장대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안 되는 비였어. 몇몇 분 버티고 앉아계셨는데 그 다 젖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제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또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0: 자신을 향한 팬들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용필 씨입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쯤 현장에 도착한 용필 씨.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태프들과 함께 최종 점검에 나서는데요.
8: 세 번째가 오히려 좋아요. 세 번째 내가 다음.
0: 스태프들의 옷매무새까지 챙깁니다.
9: 뭐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희들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맞추죠.
8: 관객들은 그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옷을 입어도 제대로 뭐 삐져나온 거 없게끔 점검을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0: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안무 점검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등장만으로도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이런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빼놓지 않는데

0: 요.
1: 지금 옆에 있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2: 스트레스도 너무 확 풀리고요.
3: 목소리에다가 몸놀림에다가 전부 아주 완전 짱이었어요.
0: 오늘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4: 잘 끝났어요.
0: 열정으로 뜨거웠던 무대.
5: 시원할 줄 알았어.
0: 쉽게 열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앞에서 계속 이래도 안 오셔.
7: 셀카. 와,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
0: 무대의 마무리는 항상 팬들과의 인사인데요. 공연을 끝낸 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팬들과의 인사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8: 어제보다 더 잘생겼다.
5: 공연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김용필 가수 만났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더라,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인식이 남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0: 몸은 지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 없답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용필 씨.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5: 무대의 성격에 따라서 노래들을 맞는 걸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빠르고 흥겨운 걸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안무팀 올라갈 때는 같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죠.
0: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노래에 맞는 꼼꼼한 안무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실 용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춤.
5: 제가 원래 춤추던 사람이 아니죠. 네,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뭐. 흔치 없어요. 그냥 걸음마 배우는 느낌이죠.
0: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몸. 간단한 동작 같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의 디테일을 살려야 하기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5: 와, 이거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다 안 되면 막 그럴 것 같아.
0: 안무에 있어서는 연습만이 답. 실패를 거듭하며 연습에 연습을 이어갑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5: 이쪽으로만 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게요. 몸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0: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9: 늘었어. 그게 늘었죠.
0: 반복되는 연습에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수의 길.
5: 춤 동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사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저절로 움직여줘야 돼. 그 가사가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줘야 돼.
10: 처음 봤을 때는 허우적대 부분이 좀 있으셨죠. 네.
11: 근데 요즘은 막. 근데.
10: 요즘 칼각이죠.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0: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연습에 들어갑니다. 관객 앞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5: 한 노래 가지고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네, 그대로 소리 내보고.
0: 남들보다 늦게 가수의 길에 뛰어든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5: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행복하면서 힘들지. 또 해내야 되잖아요. 감내하는 거죠. 그 인생이지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0: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0: 일찍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상도 여러벌인데요.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한 걸까요?
1: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신 거예요?
2: 의상이 이번에 한 콘서트 때 6벌 정도 입어요.
0: 내일은 단독 공연이 있는 날. 규모 있는 공연에도 의상을 옮기고 챙기는 건 모두 직접 한답니다.
2: 사실 누가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신인 가수다 라는 마음으로 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0: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옮기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림질까지 직접 합니다.
2: 왜 직접 챙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렇게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배어 있다 보니까. 네.
0: 의상은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서둘러 무대로 향하는데요.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네. 혹여 문제가 없는지 무대 곳곳을 살펴봅니다.
2: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사실. 시간 내서 돈을 내고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잘해야 우리는 기본.
0: 그런데 무대를 점검하던 용필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태프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2: 올라가서 앉아봐봐. 그러면은 맨 앞줄 사람이 앉았을 때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내가 보여야 관객도 내 눈이 보이는 거거든?
0: 2층의 일부 객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용필 씨도 스태프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2: 웬만한 자리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LED 화면을 올려서 높이를 확보하는 걸로. 그럼 2층에 앉으신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0: 결국 모든 좌석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화면을 조정.
3: 본인 무대 더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같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감독으로서 저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뭐 좀 존경심도 들고요.
0: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또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내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고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0: 노래와 동작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 최고의 무대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4: 그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성 너무 좋았어요.
5: 남자가 봐도 반할만 한가요?
4: 아, 반하죠.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데.
6: 꾸준하게 네. 준비.
4: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많이 좋아합니다.
0: 한편 공연장 밖에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직장의 업무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7: 주말에 저희 실장님이 또 개인 일이 있다고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카페 했다는 거 오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0: 직장에 월차까지 내면서 꼭 공연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7: 제가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제가 다 병수발 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0: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아니, 위안을 많이 받고서, 네, 좀 유방암도 완치 판정 받아서,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천여석의 객석을 팬심으로 가득 메우는 사람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무대 오를 준비를 하는 용필 씨.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2: 쫙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을지 제일 궁금하죠.
1: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등장.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3: 너무 노력하라. 너무 춤도 장군도 넣고 막. 완전 짱짱.
4: 감동적이고 너무 신났어요. 최고예요.
2: 제 노래 통해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씻겨 내려가고 예전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힘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죠.
1: 늦은 시작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며 최고의 가수를 향한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3: 자, 한상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19살 때 시작을 했고요. 횟수로 50년째 같아요.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제 나이 또래들 친구들은 다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저는 아직 현역이라고.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옷 만드는 일은 사양길이 될 거다. 기성복이 많이 나오니까 이 미용은 손님과 1대1로 접해야 되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라 로봇도 할 수 없는 일일 거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청주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 손님들이 그래요. 청주보다는 대전이 유행이 좀 더 빨리 받아들이더라. 새로운 기술 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소리 한마디에 아 그래? 그러면 대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서 대전시 옥천동인 줄 알고 온 게 여기 충북 옥천인 거예요. 제가 옥천에 왔을 때는요 한 10개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많이 변했죠.

0: 내 걸 차리겠다 이런 생각이 차려서 그렇지 않아요?
1: 여기가 대전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대전하고 가깝다
0: 너무
1: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쉽게 생각들을 해요. 많아져서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아져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실 또 그렇게 원장님들도 아, 괜찮아 뭐 자기 능력부터 하는 거니까 라고 받아주시니까 또 그것도
2: 다 자기 능력부터 하는 거지.
1: 시기 질투 이런 게
0: 없는 거지.
1: 시기 질투 나요.
0: 집에 가서 하나?
1: 아이 그럼 집에 가서 울지. 아니 또 생겼어 막 이렇게.
0: 나는 그런 마음 안 가져봤던 거 같아. 안 가져봤던 거 같아.
3: 이게 여자들이 하기에 뭐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미용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도 서서 작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그냥 서서 있는 게 더 편해요.

0: 지금 몇 년 되셨지?
1: 출석부터 왔으니까 50년 가까이 됐죠.
0: 저기 약혼할 때 내가 메이크업 하고
1: 머리 해주고
0: 머리 해주고 서울로 장가 가는 사람이 서울

0: 왜 여화상에도 힘들대.
1: 근데 명동 가서 머리 깎아봐도
0: 내 손길이 그리웠지?
1: 아, 그린 게
0: 아니고 50년 동안 삼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머리 숱 없어진 것 같아.
1: 벌써 50년 돼가지고 며느리 보려고 이제 머리 깎으러 온 거예요.
2: 제가 이제 올해도 했잖아요. 손님들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 년 지기 단골 분들이 많아요. 다 거의 뭐 언니 동생 그래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쭉 오시다가 그분들이 안 보이면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거든요. 언니 왜 안 오셔요? 돌아가셨어. 오래되다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내가 해드리는 머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정성껏 예쁜 모습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3학년 1학기 뉴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7번째 시간이고요. 소단어 실전 테스트 오늘의 목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2차 방정식 공부하는 날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01, 02에 대한 내용은 했고요. 03 단원의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다음 시간 계속해서 소단어 실전 테스트 이어갈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약간 문제 풀이의 양이 좀 될 거고요. 이렇게 문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같이 좀 잘 따라오세요. X제곱은 14를 풀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이 상수다라고 아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제곱해서 14가 되는 건 뭘까라는 제곱근의 정의를 떠올리시면 돼요. 제곱해서 14가 되는 수는요. 루트 14 또는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를 이렇게 한 번에 엮어서 쓰거든요. 그 정답은 4번에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지만 는 0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는 0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3x제곱에 더하기 2x-15는 이 우변이 x제곱 더하기 2x잖아요. 그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놓고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x제곱과 3x제곱에 이 마이너스 x제곱을 처리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x제곱에 이 친구는 없어지네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5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는 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곱해서 누가 된다? 상수가 된다라고만 한다면 해줄 수만 있다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2차 방정식 풀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15라고 옮겨주시고요. x제곱이 2분의 15가 되는 그러한 x를 맞춰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요. x

봤더니 인수분해가 된다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떠나서 1차항이 없어지면서 이 우변이 이렇게 상수로 남게 되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도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풀면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선생님, 요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4예요. 1차항은 없고요. 이런 경우에 그럼 요걸 전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전개해서 가도 답은 나오긴 할 건데요.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누군가의 제곱으로 이미 묶여 있고 나머지 있는 게 x의 1차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x의 뭐 2차항, 1차항이 그리고 상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를 역시 우변으로 옮겨서 이제 곱해주시면요. 8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누군가의 제곱이 8이 되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시 x,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x 더하기 3은요.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그게 제곱근의 정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x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근데 루트 8은 2루트 2라는 거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2루트 2로 예쁘게 써주시고요. 따라서 x의 값은요. 3을 옮겨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 이제 3까지 넘겨서 x를 기준으로 x는 하고 정리해 주시면 이제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정답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저기 1번에 정답이 있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 헤쳐서 푸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상수만 남기고 제곱을 세트로 가져가서 제곱 안에 있는 거의 값을 먼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뒤에 x로 정리를 해서 해를 구하는 패턴. 요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엮여 있는 것은요.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해를 또는으로 엮여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거꾸로 해를 알려주고 2차 방정식을 완성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요것들의 해를 가지고 이제 해를 유추해가는 과정을 거치셔도 되고요. 해에서 거꾸로 가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해에서 거꾸로 가볼까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 친구가 나오기 바로 직전 단계는 만약에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했다면 아마도 x 더하기 5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요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 단계까지 더 올라가게 된다면 x 더하기 5의 제곱이 요걸 제곱한, 우변을 제곱한 5가 됐어라고 또 유추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풀이의 단계를 역으로 유추해 간다면 요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5번을 잠깐 보시면 2를 나눠주시면 여기가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 더하기 5의 제곱이 5야 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그 식이 이거랑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5번을 풀면 나와라고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씩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가지고 5를 나중에 넘기게 돼서 이게 가장 개연성 있는 후보군이긴 한데요. 5번 빼고 나면 5를 넘기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요거 때문에 안 되죠. 여기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요 친구는 2번은요. 제곱해서 25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루트 5가 아니라 5라서 요거는 벌써부터 안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선지를 보고 답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요 x 값을 기준으로 거꾸로 유추하는 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푸시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x를 기준으로 거꾸로 방정식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조금 유의미해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풀어봤어요. 나머지 3번과 4번도 여러분 해보시면 금방 저런 해가 나올 수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는요. x-1의 제곱이 a, 요거의 근이 x는 b 또는 x는 3이래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패턴은요. 어쨌든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a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풀이가 불가능해서 뒷부분까지 봤더니 근 하나를 완전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먼저 x는 3이 요 2차 방정식에 완벽한 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수치를 대입해서 a 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통해서 a 값을 먼저 구하고 가볼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x자리에 3을 대입해 주시면요. a가 4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면은 a 값이 4가 된다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풀고 싶었던 2차 방정식은요, x-제곱이 4야라는 걸 풀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풀기 위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요, 2도 될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2도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 x값은요, 넘어가면 3이고요, 또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때 x값을 이렇게 도출하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3이 아닌 또 다른 근인 b는요,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 b를 곱한 값은요, a가 4였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4야 라고 정리해서 정답은 1번이야 라고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리조리 푸는 것들을 문제를 좀 다양하게 패턴을 해서 이제 문제를 좀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q의 값은? 자, 그럼 어쨌든 딱 봐도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q가 이제 요거의 해를 구하도록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요거의 해를 구했을 때,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곱식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에 해를 구하는 방법이 제곱근을 이용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그냥 막말로 여기가 그냥 8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제곱해서 8이 되는 거니까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러니까 2루트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p를 넘겨서 x는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 8 때문에 유리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p는 유리수기 때문에 얘랑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루트 8 하듯이 루트 q 해야 되니까 q가 루트 q 할때 요게 루트 밖으로 나와야만 유리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q는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제곱수. 맞아요. 그래서 q가 제곱수가 되어야 우리는 유리수 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q가 제곱수가 되려면요. 그 중에서도 자연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유리수가 되고 싶은데 자연수까진 아니라고 한다면 제곱수도 되지만 0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요게 0 하면 또 하나만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p, 마이너스 p만 근이 되는데 그거 자체는 유리수니까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q가,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니까 요거는 어차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제곱수 중에서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의 제곱인 1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의미는 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이고요. 그러나 제곱수라는 이유로 1이 됐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역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상수, 요런 걸로 나타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너네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문제랑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요, 요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 하고 상수 부분은 일단 옮겨주세요, 우변으로. 그런 다음

다음에 이 친구가 제곱식이 되려면 누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반의 제곱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3의 제곱 9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9를 더해 주셔야 공평하게 원래 있던 식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면 좌변은요, x-3의 제곱이고요, 우변이 6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면 요 포맷이랑 완전히 일치하게 맞춰주면 p와 q를 추론해 갈수 있겠죠? x 더하기 p의 제곱, x-3의 제곱. 아, 전개하면은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요거랑 완전히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따라서 p의 값이 -3이라는 걸 바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q의 값이 6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q를 더하시면요. 3이 되고 정답은 역시 1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문제가 이제 7번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번 문항이고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한 근과 유리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ex-3의 제곱이 A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A를 알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할때 A가 계속 살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혹시 여기서 출발할까를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을 기준으로 x는 2분의 3마이너스 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그 전에 2x는 3마이너스 루트 2였어 라고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루트 2가 나오기 전 단계는 아마도 요걸 넘기고 3을 살짝 넘긴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거꾸로 지금 가는 중인 거야. 여기서 2를 넘기고 그 다음 다시 유리수 부분 만들어주고 루트 2만 남겨줬어. 이해됐어요? 응. 사실은 여기는 아직은 괄호는 필요는 없는데요. 2단계에서 우린 제곱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원래 있는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중이에요. 그럼 2x-3의 제곱은 아직 건드리지 마시고 이 뒷부분이 2가 돼라고 해서 거꾸로 이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추론해 가봤어요. 그랬더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포맷과 완전히 일치해서 a의 값이 2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를 구해주시면요. ex-3의 제곱이 2가 되었던 거니까 e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ex가 3을 넘겨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겠죠? 좋습니다. x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겠죠? 맞아요. 그 중에 주어진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2였을 거야 라고 해서 또 다른 한 근과 유리수 A를 더하라는 문제 정답 구할 수 있겠죠? 결국 2와 요 수를 더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더하겠습니다. 2 더하기 2분의 3 플러스 루트 2를 더할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2분의 4니까 통분하면 2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2야라고 정리해 볼수 있어요. 좋아요. 따라서 2분의 7 더하기 루트 2야라고 해서 문제의 정답은요, 5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저는 거꾸로 해에서 출발해서 갔고요. 그런 풀이를 했을 때 미지수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은 수월한 면도 있더라.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는요.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요식을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푼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을 푼다는 건 해를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중에 일부이다라고 했고요. ABC 더해보래요.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푸는 과정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기다 제가 쓰면서 해보려고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 상수는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더하기 누구라면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반의 제곱을 더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의 제곱인 4를 더하되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공평하게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요. 왼쪽은 x-2의 제곱으로 좌변은 인수분해가 됐고요. 이 오른쪽 우변은 5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물론 이 다음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

했어요. 일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요거에 맞춰서 A, B, C를 구해보시면요. 우선은 A 값은 4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값은요. 요 제곱 안에서 X 빼기 B였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털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부호 빼고 2만 B가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폼에서 완전히 맞춰주면 C는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 B, C를 이때 더하고 싶은 거죠? 이 세 수를 더하게 되면 11이 되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1이라고 해서 정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9번 문항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10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항은요. 2차 방정식을 이런 꼴로 나타내고 싶대요. 누군가의 제곱은 10, 이런 꼴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지금 A가 남아있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기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요 뒤에를 볼까? B가 또 남아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을 하는 미지수를 가지고 다니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보자 해서 저는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조금 아까 9번 문제에서 하듯이 상수는 살짝 넘겨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럴 때는 개수를 보통 묶거든요. 묶어주고 나서 요 안에서 1을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요. 이 안에 있는 완전제곱식 여기까지는 뭐 등식이 변한 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a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등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 2로만 묶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요 괄호 안에를요. 그럼 누구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더하기 1이 필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좌변에 더하면 우변도 똑같이 더해야만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1을 더했으면 여기도 1을 더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괄호 안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곱하면 결국 2를 더한 꼴이죠.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따라서 여기도 2를 더해주셔야 공평하다.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 좌변은 2의 x-1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꼴이 이 주어진 꼴과 완전히 포맷이 같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두 배의 제곱식, 두 배의 제곱식이라 그대로 1대1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b의 값은요. 마이너스 떼고 b는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b는 1이고요. 10. 그게 바로 마이너스 a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a 값은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그쵸? 따라서 a 값과 b 값을 얻어냈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 2차 방정식의 해가 궁금한 거예요. 맞죠? 따라서 요 두 번째 식인 여기에 넣어볼게요. 2의 x-1의 제곱이 10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해를 다시 구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되고요. 제곱해서 5가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쓰시고 다시 x는 하고 정리해 주시면 1을 넘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A값, B값 도출했고요. 문제에서는 해만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1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은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을 좀 풀어볼래?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제곱은 상수라고 해서 제곱근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우선은 요 3분의 2x까지 있고 1 있고 요 세팅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미 상수가 우변으로 가 있으니까 뒤에 누구를 더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반은 반이라는 건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요거의 제곱인가 9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좌변은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요. x-3분의 1의 제곱 해주시면 제곱제곱의 2배 앞에 거 뒤에 거 완전히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우변은요. 9분의 10.

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x-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0이니까요. x-3분의 1은요. 3분의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죠? 예, 좋아요. 따라서 x는요. 3분의 1을 넘겨주시면요. 3분의 1 더하기 혹은 빼기 3분의 루트 10 이렇게 정리해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정리해주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이렇게 3분의 1을 합쳐서 한 번에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출발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마음으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시작해 볼게요. 됐나요? 해볼게요. 일단 x-4는 하고 요 전 단계가 뭐였을까를 고민해 보면 요 단계에서 넘어왔을 거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곱하면 3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넘어오고 해서 아마 요 답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는 2차 방정식이 는0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식을 전개해야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0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a, b의 값이 바로 도출이 되겠죠.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정확히 a가 마이너스 8이고요. b는 13이야 라고 정리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그 둘을 더하게 되면요. 정답은 5야 라고 해서 1번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12번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를 완벽하게 알았으니까 뭘 풀어서 이렇게 됐을까를 역추적해 간다라는 마인드로. 괜찮으시죠?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요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도 여기서 역추적을 해 갈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기 비가 있긴 하네요. 조금 그렇지만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역추적해 가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따라서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야라고 가 볼까요?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은요. 요거의 제곱이 b였을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 제곱하니까. 맞아요. 그럼 그걸 정리한 게 요 위의 식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까지 하고 마이너스 b 해서 좌변으로 다 옮길게요. 그리고 는 0 등호 연결해 볼까요? 그렇게 한 게 먼저 주어진 식이라는 거일 겁니다. x제곱의 개수 1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 완전히 1대1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식이 a는 16-b야. 괜찮으시죠? 따라서 a는 16-b라는 식이 하나가 도출이 돼요. 근데 이거 못 풀겠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고 a, b를 구하라고? 그런데 하나의 식을 말로 줬네요. b가 a보다 10만큼이 크다. 옮겨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박스 친 두 식을 잘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A자리 넣으면 되겠는데요. A자리에 16-B를 넣어서 B는 16-B에 더하기 10이야. 요렇게 정리 괜찮으시죠? 따라서 이 B가 26이 되어서 B는요, 13이야 라고 구해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A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B에다가 13을 넣어주시면요, A값은 바로 3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3이야 라고 정리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 13번까지만 지금 일단은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14번 문항부터 뒤에 부분 소단원 실전 테스트 요 단원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단원 소단원 실전 테스트로 가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방정식을 계속해서
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우선 오늘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봤던 거 기억하시죠? 다음 시간에는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마무리하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할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니까요. 복습 좀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소단어 실전 테스트 문제풀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 교재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 봅시다. 네, 이 단원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쪽지 시험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동안의 공기템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공기템 원인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빨래집게. 네. 자,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어?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미있게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잘 파악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연습 굉장히 공부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주는 말,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그럴듯하게 이어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서가 됩니다. 자, 원인.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자, 거꾸로 결과가 먼저 나와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어주는 말은 왜냐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결과가 앞에 나오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끌어주고 이어주고, 또 원인이 앞에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고 결과를 끌어내주고. 자, 이게 바로 이어주는 말. 감각적 표현. 우리의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얻어낸 그 느낌을 그럴듯하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맛이 어떻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져본 그 느낌, 그 느낌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핵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핵심 먼저 복습해 볼게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딱딱 암딱 물리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짝짝짝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연습도 많이 하고 머리도 거기에 맞게 딱 발달한 친구가 되겠지.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그 까닭, 까닭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한다. 배가 고파. 까닭이 뭘까? 먹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것이 원인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배가 고파. 원인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한다. 원인을 먼저, 결과를 나중에 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이거죠?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한 거죠. 그럴 때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할 때도 있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왜냐 하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왜냐 하면?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는 반드시 때문이다가 그냥 이끌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은 생략도 가능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꼭 왜냐하면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때문이다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런 이어주는 말. 네, 요거 이어주는 말이죠. 이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만 연결해주면요. 그 어떤 전래 동화도 그럴듯한데? 하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반전 동화, 뭐, 이런 거. 뭐, 다르게 이야기 만들어보기, 이런 거. 원인과 결과만 잘 이어지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원래는 놀부가 재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흥부를 내쫓은 거죠. 동생을. 그쵸?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놀부가 흥부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쫓아낸 거야. 그게 원인이 되어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어휴,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었는데, 아니, 도끼가 휙 날아갔지, 뭐야? 그래서 연못에 퐁당 빠졌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녀가 갑자기 나타나네. 선녀가 물어보았지. 금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은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여기 있는 철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흥부가 선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뭐야? 선녀도 흥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둘 사이에 오누이가 태어났지. 그 오누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뭐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오누이가 빨리 도망을 쳐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여러분이 이 전래 동화 여러 가지 요소를 막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동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놓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거나 일기장에 써도 돼. 일기 숙제 어차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일기 써서 딱 내면은. 제가가 아니지.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보았다. 그래서 여기다 써도 돼요. 예.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기. 인상 깊은 경험을 일단 떠올려요.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게 되었어. 그런데 이 피자를 엄마 아버지가 사준 이유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어. 이런 거다 생각할 수 있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험을 딱 정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청소를 잘했거든. 그래서 피자를 상으로 사주셨지. 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과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을 해봅니다. 네. 저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원인을 빼고 결과만 얘기했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었네? 자, 우리가 그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을 하려면 항상 왜? 이걸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말할 때 앞으로 더 노력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아이, 나는 말이야, 이어주는 말을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어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아우, 그 바람에 내가 홀라당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넣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그쵸? 내가 청소를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으로 피자를 사주셨어.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어. 나 기분 좋아서 또 숙제도 더 열심히 했어. 뭐 이게 다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원인과 결과,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 낳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감각적 표현도 우리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표현이란 우리 신체 기관, 눈, 귀, 코, 입, 요, 손, 이러한 신체 기관으로 얻은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그리고 실감나게도 되죠? 실감나게. 정말 내가 본 것처럼, 응? 내가 진짜 들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실었을 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그때의 기억을 좀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때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겪은 일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각적 표현을 잘만 쓰면 좋은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죠. 뭐뭐 뭐. 삼촌 삼촌 삼촌이죠. 삼촌 삼촌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빨갛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각적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호수 같아. 그리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 같지. 그리고 입술은 앵두 같아. 응? 삼촌, 왜? 삼촌 여자친구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될수 있지. 하지만 이건 감각적 표현일 뿐,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겠군 하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실감나게, 아, 그러니까 눈이, 예, 호수 같다는 얘기는 맑다는 그런 뜻이 되겠구나. 눈이 맑아.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기.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일단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행은 뭐라고요? 행의 다른 말은 줄. 줄. 한 줄, 두 줄, 세줄할때그 줄이 행이에요. 시에서는 이 행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연이다. 예. 이어놓은 것. 행을 이어놓은 것이 연이다. 연은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줄. 행이라는 그 줄을 다 이어놓은 것, 그게 연이라고 했었어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고요.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합니다. 특별히 시는 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낭송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보고 읽어도 낭송한다. 안 보고 외워서 표현해도 낭송한다. 네, 그래, 그렇게 얘기했고, 시를 낭송할 때는 적절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똑같은, 그런, 그, 목소리 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 크게도 또는 작게도, 예,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낭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나는지, 그 느낌을 잘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실감나게 썼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하면 정말 재밌겠죠? 그리고 적절한 그 시에 맞는 그림까지 잘 그려서 전시해 놓으면 그게 시화전이 되는 겁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기. 자, 이번엔 앞에서는 시로 쓰는 것이고, 뒤에는 글로 쓰기. 이것도 우리가 봤었어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봅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고쳤을 수

수도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바로 고쳐 써보는 거예요. 다 썼다 끝 이게 아니라 한번 쓴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는지,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쪽지 시험으로 넘어갈까요? 자, 1번입니다. 날씨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어때요? 생생해요? 실감나요? 아닌 것 같죠? 왜일까요? 바로 감각적 표현.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감각적 표현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예, 감각적 표현. 네, 요것을 찾으란 얘기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생하게 좀더 표현해 본다면 오늘은 주룩주룩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주룩주룩 이러니까 그쵸? 또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룩주룩보다는 적게 오겠구나. 그쵸?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거 뭘까요?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뭔가 이게 비가 올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안 하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그죠? 우리 울 때, 우리 울때 이렇게 울잖아. 왜 이렇게 울잖아. 그죠?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울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우는 그 느낌이, 이 모습이 이 상상이 되죠? 그것을 상상하면서, 뭐,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고? 비가 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하얀 솜사탕이 해를 가리겠습니다. 그 일기예보할 때. 새하얀, 오늘은 새하얀 솜사탕이 해를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 보면 뭉게구름이 있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자, 이게 바로 생생한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뉴스에 보면 나중에 이그 날씨 예보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생생한 표현보다는 예, 좀 생생하지 않은 진짜로 사실만 딱딱딱딱 얘기해 주는 그런 날씨 예보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한 번쯤, 예, 오, 뭐, 생생한데? 실감나는데?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다쓸수 없죠? 그죠? 그날 있었던 일다 써봐. 밥을 먹었고요. 양치질을 했고요. 그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잘 신겨지지 않아서 한참 걸렸어요. 집을 나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일. 뭐, 신발끈이 딱 끊어져서, 신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새 신발을 사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인상 깊은 일이죠. 인상 깊다가 뭐라고요? 기억에 남는다. 왜?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이 인이 뭐라고요? 도장. 예, 도장. 빡빡 찍는 도장, 요게 인이라고 했죠? 예, 머릿속에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즉,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상 깊은 일과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일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이 일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다. 이것만 일기가 아니고요. 이 일기 속에는요, 독후감이 들어가도 되죠. 왜?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진짜 재밌는 책을 읽었어.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이걸 일기로 써도 돼요. 그쵸? 내가 맛있는 핫도그를 먹게 되었어. 와, 정말 맛있어서 뭐 이런 핫도그가 다 있지? 이걸 실어 한번 내가 설명해 보고 싶어. 표현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시로 또 써서 일기에 써도 돼요. 그래서 일기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갔어? 여행에서 보고 들은 걸 여기다 썼어? 이것도 일기죠.
자, 이게

바로 일기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생략은 뭐예요? 뺀다란 뜻이죠. 빼기. 없애버린다, 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오빠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아니요, 다시.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하지만 나중엔 손을 잡아줬지.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다고 했죠.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원인이 생략된 거죠.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물어보라고? 왜? 아,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빠가 나중에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왜? 하고 물어보라고 했죠. 왜?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해버리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보는 버릇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 빈칸에 원인과 결과를 각각 알맞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자, 까닭 나왔습니다. 까닭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원인이라고 했죠. 네. 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감을 망가뜨린 까닭이 뭐야? 뭐 이렇게. 그죠? 너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뭐야? 이렇게. 너왜 이렇게 급해? 뭐 이렇게 행동이 급하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원인, 이유 이렇게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괄호 안에는 원인이 들어가겠죠? 왜? 원인 또 결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우린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유를 쓸순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이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괄호가 좀 너무 많은데요. 자,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죠?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있으니까 하나 딱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운을 믿지 말고, 아, 우리 운 좋네? 뭐, 운이 나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운을 믿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믿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전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이 말이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속담이 되죠. 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 전래 동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막 꼬아서 재미나게 만들 수 있고,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보세요. 신데렐라도, 막, 제트성이 우리 신데렐라가 일을 하다가, 궁전에 못 가. 왕자님이 초대한 그 무도회에 못 가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짜자잔 하고 요정이 나타나죠. 요정이 나타나서 유리구두도 주고 드레스도 맞춰주고 자 이제 궁으로 가라 막 떠밀어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신데렐라가 궁으로 안 가. 왜? 왜? 요정님 이렇게 드레스도 만들 수 있고 구두도 만들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 사업해요. 통업해요. 뭐라고? 아니,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드레스 가게를 열까요? 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요정이 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궁으로 갈수 있지만, 또,

그럼 제주가 있다면 저랑 뭐 드레스 가게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생기면 그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인과 결과다. 그냥 딱딱하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별주부전 알죠? 별주부전. 자,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이라고도 하죠. 예, 토끼전. 또는 뭐 자라전. 예, 별주부가 뭐야? 별주부가 자라지, 자라. 거북 아니에요? 자라. 예. 좀저 생김새가 다르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용왕이 아파. 바다에 있는 용왕이 아파.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그 자라가 올라가. 별주부가 올라가서 토끼를 데리고 와. 너간 있지? 없는데요. 저기 뭐 놓고 왔는데요. 또 올라가. 그래가지고 토끼가 바보야. 내가 간을 어떻게 떼어놓니?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별주부전이죠. 그런데 조금 바꿀 수 있어. 이번엔 토끼야. 토끼가 또 주인공이야. 지상에 있는 왕이 아파. 그 토끼한테, 토끼야, 너 자라 간을 좀 갖고 오렴. 그래가지고 토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라한테, 자라야, 나랑 같이 땅으로 가서, 같이 놀면, 뭐, 금은 보화를 줄게. 가지고 다 꼬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다음 문장의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기어 써볼까요? 윤우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자, 나오네. 늦잠을 잤기 때문에. 자, 때문에 되죠? 학교에 지각을 하였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원인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기호는 기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해도 되고,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치? 또, 이어주는 말 한번 넣어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자, 바꿔볼게요. 윤우는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이어주는 말.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어때요? 자유자재로 이 문장을 막 바꿔서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의 결과가 될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다음 일이라면 이거죠. 이 일의 결과, 뒤에 결과, 결과가 나온다. 알맞은 결과가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바람이 불었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새 모자를 샀어. 바람이 부네. 새 모자를 샀네.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바람이 부네. 모자가 날아갔어. 이게 더 어울릴까요? 네. 모자가 날아갔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결과가 되겠죠? 주의사항. 날아갔다. 이게 맞고요. 날라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날라갔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고요.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이 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여기 지금 어른이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도록 벌벌벌벌 떨고 있네. 예,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쌩 하고 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것이 원인, 그리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데 원인이 되는 일을 써라 했으니까 기억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보들보들 폭신한 내 곱슬머리라는 감각적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굴까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어. 자. 푹신하다. 보들보들하다. 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했어. 이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선 써주세요.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 모양을 시각과 관련 지어서 나타낸 것은 뭘까요?

해님, 달콤한 이슬, 새빨갛다, 시각이죠? 달콤하다는 미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뭘까요? 과일까요? 그래서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우리 이렇게 이어주는 말쓸수 있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 또 외국인 학습자가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의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답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 표현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한국어가 과학적이라는 말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와 문자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어는 당연히 한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글은 과학적인가요? 이번에 제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과학적이라고는 했지만 왜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세종대왕이라는 창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창제자가 있다는 것과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글 자음의 모양을 발음기관의 상형으로 본땄다는 점입니다. 글자의 모양만 봐도 글자의 발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모음 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어 모음은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한글의 이 모음의 글자는 소리의 밝고 어두움을 글자에 담아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수가 아니라 한글이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고 마치 기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산스크리트 문자나 뭐 가까운 태국이나 미얀마 문자 등을 보면 기호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한 이유가 한글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자였다는 점은 재미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글은 정말 외국인도 배우기 쉬워할까요? 제가 만나본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는 듯합니다. 우선 외국인들 중에서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글이 아주 낯선 문자라는 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이 비슷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도 지금은 알파벳을 변형한 문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를 배울 때는 문자를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외국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당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글 체계에 받침이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없는 문자에서 받침을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비교적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획순이나 구성이 한글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와 한글 상이라는 글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세요.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는 나무목에 눈목 그리고 마음심이 합쳐져 있는 구성입니다. 하나, 둘, 셋의 구성이죠. 한글의 상이라는 말의 구성도 시옷, 아, 이응 즉 하나, 둘, 셋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SANG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전혀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권에서는 받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사실 글자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뒤집으면 기역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기역이 되는 것이죠. 아와 어와 오와 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모양을 바꾸면 위아래를 바꾸면 전부 다 글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아요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도 B, D, P 이런 글자들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한글은 비슷한 글자가 훨씬 많습니다. 기역과 키읔, 디귿과 티읕 등도 마찬가지고 시옷과 지읒과 치읒 이런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눈이 핑핑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글이 배우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왜 쉽다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만주문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배울 때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호를 배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도 몽골 문자나 만주 문자를 보면 반가운 느낌도 있습니다. 한글이 쉽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면 발음 기관과 글자 모양을 연결할 수 있죠.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획의 원리를 알면 소리의 세기를 더하기 위해서 획을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한글이 오히려 기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배우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쉽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우선 한글 창제 원리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기역과 니은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습니다. 입의 모양을 나타내는 미음. 사실 미음은 한자 입구와도 같은 모양이죠. 이를 나타내는 시옷. 사실 시옷은 이치자라는 한자 안에도 시옷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권 학생들에게 한자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목구멍을 나타내는 이응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자 원리에 따라서 자음 교육 순서를 정한다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아니라 기역, 키읔, 쌍기역 순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에 선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기역을 두 개 같이 쓰면 쌍기역이 된다라는 이해가 금방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에 보면 이제는 기역, 키읔, 쌍기역, 즉 평음, 격음, 경음의 순서대로 모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무조건 가르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에 따라서 창제의 뜻을 새겨가면서 가르친다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생기는 뜻밖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글자를 가르칠 때 보면은 한글을 배우고 쓰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글의 모양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보면은 궁서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이라는 글자를 쓸 때 궁서체에서는 위에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마치 꼭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 훈민정음 당시에 옛니응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이응을 꼭지를 붙여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꼭지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 보면 긴 꼭지가 달린 마치 사과 같다거나 할까요? 그런 글자를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나 아나 어의 경우에 보면은 위에가 붓글씨처럼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굽혀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그 굽혀져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씁니다. 점점 강조해서 쓰다 보면 이자가 마치 기역자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자를 쓴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자를 쓸 때 긴 이응에다가 기역자처럼 쓰는 이렇게 써서 저는 처음에 이게 산스크리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가르칠 때는 이런 세밀한 요소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학생들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면 외국인들은 한글을 쉽고 재미있고 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한글을 가르친다면 한글은 낯선 문자이고 마치 기호처럼 아주 어려운 문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을 찾아가는 탐구의 기초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 바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나의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도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픽션 책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읽을만하고요. 재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다면 제 강의를 참고해서 함께 읽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부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싸이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A singer's life, 가수의 삶이 되겠죠. As a singer and rapper. As라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가수 그리고 래퍼로서가 되겠죠. 자격을 나타내죠. 뭐뭐로서, 가수로서, 래퍼로서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Psy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사용하다. 원래 spend는 쓰다, 사용하다가 되겠죠.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sign은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보내냐면 working on his songs. 그의 노래를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He writes music. 그는 곡을 씁니다. 노래를 쓴다가 되겠죠.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그리고 그는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자, 그는 일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 하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in the music business. 바로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his sound.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미 이분은 가수예요. 노래 전문가시고요. 그런데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일을 한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좀 더 낫게 만들겠죠. 좀 더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improve라는 것은 개선하다, 뭔가를 향상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이 나머지 글의 문맥을, 내용을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거의 맞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단어를 추측하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가 되네요. 그들은 종종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어디에서? In recording studios,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where albums are made라고 되어 있는, 그런데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무엇을 하냐면 albums are made, 앨범이 만들어지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헷갈려 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here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where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관계부사라는 것입니다. 관계부사, 넌 누구냐?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기 전에 관계 부사라는 거 한번 느낌, 이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게 무엇이죠? 저와 여기 있는 감독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리모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 사물이나 대상이 두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영어에서 관계라는 것은 바로 더해준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뛰었다. 나는 줄넘기를 했다. 어디에서? 공원에서. 근데 공원에서를 안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줄넘기를 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원에서라는 것은 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문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the park. 이것은 공원입니다. 자, 여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입니다. I often jog in the park. 나는 종종 이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관계 부사를 여기에서 쓰려고 합니다. 관계 부사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을 더할 때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이 더한다. 두 개를 연결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사란 무엇이냐면, 자, 이 뒤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I often jog. 나는 종종 조깅을 한다.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조깅을 하는지도 좀 말해볼까? 라고 해서 in the park를 덧붙인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in the park를 지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장의 어법상, 문법상 없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in the park. 그래서 이 in the park 같은 것이 바로 부사 역할을 한다. 덧붙여진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문장을 더하는데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활용해서 두 개를 덧붙이는 그런 단어를 만든 게 바로 관계 부사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두 문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하려면은 불필요한 걸 지워야 되겠죠. 불필요한 것은 이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 This is the park. The park가 보이고요. I often jog in the park. The park가 보이네요. 앞에 한번 park 나왔잖아. 이 뒤에 있는 park를 지워볼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디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단어를 삭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which로 바꿀 수가 있죠. which는 바로 관계 대명사에서 왔습니다. 관계 대명사, 지금 이 park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사물. 그러면 사물이고 또한 여기 있는 in, 여기 있는 이 전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또 나오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예전에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세 번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래서 which로 바뀌게 됩니다. 아, the park가 바로 사물이고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who나 whom을 썼겠죠. 그런데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 있는 which를 쓰는데 아직까지 이두 문장은 저기 있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라는 것은 연결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올바른 형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제 방금 여기에서 바꾼 이 which를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 그 지점. 바로 park 바로 다음 이두 문장 사이 그 마침표가 있는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부터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park which I often jog in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which니까 이렇게 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in the park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래서 이 in은 바로 뒤에 있는 그 명사와 친하다라는 것이죠. 끈끈해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원래는 끈끈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 좀 붙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여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in도 which 앞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This is a park in which I often jog. 이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in which를 이제 관계 부사로 바꿔봅니다. 아직까지 관계 부사는 안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r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n which를 where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적으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공통된 두 단어를 찾아주고 거기에 맞게 who, which 같은 걸로 바꿔주고

0: 주고요. 사물이니까요. 장소니까 사물일 수밖에 없죠. 위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in은 제일 끝에 써도 되고, 제일 여기 있는 위치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 위치가 합쳐지면 where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다. 혹은 아, 나 중학교 때 나중에 내신 시험에 좀 걱정이 돼. 중학교 때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틀리는 부분, 그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 in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문장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여기에 분명히 where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된 겁니다. 그런데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됐는데 in이 여전히 여기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in이 있으면 뭔가 자연스러운데? 이러면서 이 문장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where 안에 in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 그 다음은요. This is a park which I often jog. 너무나 맞아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원래 표현이 in the park였죠. 그래서 여기에 in the park에 있는 in which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이 문장 제일 끝에 있거나 혹은 which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in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문장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알면은 아래에 있는 두 문장도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이 where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바로 in recording studio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albums are made in the recording studios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in which로 바뀌어서 그게 where로 바뀌어서 이두 문장을 더하고 있는 저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그의 앨범이 나온 후에, 세상에 나온 후에, 발매가 된 후에 싸이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노래이니까 싸이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To promote them. 그것들을 promote이라고 하면 바로 홍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도 알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e appears on television. 그는 appears. appear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TV에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에 나타나다, 출연하다가 조금 더이 문장과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그리고 그는 팬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합니다. 공연한다가 되겠죠.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되겠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Psy travels to do concerts. Psy는 여행을 합니다. To do concerts.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2012년과 2013년에 Psy는 공연했습니다. 어디에서 공연했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Improve.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Promot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0: appear, appear. He appears on television. Perform, perform.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했을 그럴 표현입니다. 바로 텔레라는 것입니다. 텔레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뭔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텔레라는 것만으로 쓰이진 않고 이 단어가 어딘가에 붙어서 쓰이거든요. 딱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들을 보면요. 텔레비전, 텔레폰이라고 있네요. 자, 일단 텔레.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시야를 의미합니다. 뭔가 보는 것을 의미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저는 이 일산에 있는 EBS 방송 촬영장에서 지금 이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산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국에서 다 자기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지금도 우리 가정에 다 한 대씩은 있는 집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일산에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광주나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V가 텔레비전이 왜 텔레비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 텔레폰입니다. 이것도 유사하죠.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폰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의미합니다. 소리, 우리가 듣는 건요. 그러면 우리 소리, 뭔가 여기에서, 저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혹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분과 통화를, 소리를 주고받고 싶어요. 떨어져 있는데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텔레폰, 전화기가 되겠죠. 지금은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정마다 전화기가 없지만 이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유선으로 우리 전화기라는 게 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텔레폰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다. 그래서 텔레폰이 전화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안다면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쉬워지고요. 조금 더 암기하는데 쉬워지고 기억도 오래 남게 되겠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요! 바로 민주주의와 자치 학교 시험 만점왕 1회입니다.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안에는요, 뭐 물론 1회 2회도 있긴 하지만 특히 단원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담임선생님께서 그래도 단원이 끝나고 났을 때 단원평가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친구들 특히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아, 내가 만점왕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고 만점왕에서 배웠던 혹은 다뤘던 문제인데 비슷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네? 역시 만점왕이 최고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오늘 특히 문제 풀면서 사실 쉬운 문제도 있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쉬운 문제 때는 사실 강의 들을 때 약간 지루하잖아요. 뭐 내가 아는 내용이고 이 문제 너무 쉬운데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스킵 아니면은 아 뭐 냉장고 가서 음료수 하나 꺼내 먹어야지 뭐 과자나 뜯어 먹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도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이게 선생님이 강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선택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잖아요. 그럴 때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뭐 내가 뭐 미리 풀어봤는데 너무 쉬워. 그냥 틀어놓고 뭐 폰 하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과자 먹고 이렇게 집중을 해치는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한다면 우리 친구들 내가 놓친 개념들 혹은 내가 미처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개념들을 또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강의 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대화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고요. 두 친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집중력을 확 끌어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또 목소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지금 뭐 물론 핵심 키워드 나왔죠.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일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낸다. 핵심 키워드 보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맞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핵심 키워드 자유평등 뭐 의견을 낸다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 있죠. 결국 이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우원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뭐 양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 같고요. 독재는 사실 뭐 4학년 수준에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하겠다만 독재는 뭔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 뭐 이런 곳에서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모든 권력을 차지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특정 단체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독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항상 어떤 가족이든 이 가정에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윤희하고 상세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와이프, 아내가 독재를 한다.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한다.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또 뭐 얼굴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아내를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 독재 정도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이 강의를 볼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신분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뭔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내가 양반이다 혹은 내가 노비다 이런 식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게 신분제고요. 뭐 평화주의는 뭐 그냥 뭐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태도 혹은 운동 이런 것들을 평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민주주의 자유평등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의견 존중 5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문제점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 표정이 안 좋아. 이 친구 또 화가 났어요. 나 혼자 결정할 거야. 좀 표정도 사실 좀 얄미운 표정이긴 한데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혼자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의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혼자 결정하는데 안 되겠죠.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나 혼자 결정할 거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겠죠. 정답 3번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혼자 결정한다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맞게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나요?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없겠죠. 혼자 다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보았고요. 빠르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선거, 학교 대표 뽑는 것. 이것도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죠. 학급회의, 학급규칙 정한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이것도 생활 속 민주주의. 가족회의, 가족여행 장소 정한다. 뭐 나이가 많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서 가족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 민주주의의 모습 볼 수 있고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집안의 일은 결정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집안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공동의 의견을 모은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운영 방식을 정한다.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운영 방식을 정한다.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뭐 물론 나이 많은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셨을 때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생활 속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면 공평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 그래서 4번으로 골라보았고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나왔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알맞은 것. 1번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윤희와 상현쌤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야 된다? 안 되죠. 왜냐? 우리 다수의 의견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가고 그리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다수결을 통해서 정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화와 타협은 필요한 것이 되겠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은 뭐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이 되겠죠. 왜냐?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의견을 또 조정하는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했는데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대로 결정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의사결정의 과정이 느리고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다수결의 원칙은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좁혀지지 않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의견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아무리 대화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좁혀지지 않을 때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칠 내용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우리 학교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만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학생, 학부모, 교사, 무엇입니까? 학교 구성원들이죠.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봉사활동 관련 없죠? 독서행사 관련 없습니다. 학교 자치. 학교 자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고 서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진로탐색활동, 학급 임원선거 모두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선생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실천 태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태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닌 것을 묻고 있군요. 참여, 관용, 타협, 실천 모두 다 민주주의 실천 태도라고 윤희와 상현쌤이 강조한 내용이지만 비난이라는 건 우리 개념 시간에 본 적이 없죠? 정답 5번인데 그렇다면 비난은 무엇일까?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뭔가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비난과 비판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나쁘게 말하는 거고요. 비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사실인지 타당한지 뭔가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져보는 게

비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난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1번, 교실 청소 규칙 정하기. 이것은, 그렇죠, 우리 교실, 학급 친구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놀이 시간에 할 경기 종목 정하기. 서로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반 생일 축하 행사 방법 정하기. 우리 학급의 행사입니다. 우리 학급 친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조사하기. 우리 친구들 이것은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볼수 있을까요? 대화 타협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새롭게 만드는 학교 놀이터에 대한 의견 모으기. 그렇죠. 우리 학교의 놀이터. 우리 학생들이 쓰는 놀이터.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5번 모두 다 우리 학급 또는 우리 학교의 일을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 해결해 간다. 대화와 타협으로 결정할 문제들이지만 4번은 뭐 굳이 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가요? 그냥 조사만 하고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때쯤 뭐 집중력이 바닥이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쉬운 문제들도 그냥 4번, 그냥 정답이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사실.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선생님이 짚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1, 2, 3, 5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이란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또 대화와 타협이란 말을 듣고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더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 내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8번입니다. 학교 대표 뽑는 선거 과정 나왔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실제로 하는 그 선거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나와 가장 친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실제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친구를 뽑아줘야 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보다는 공약을 보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학교에 가장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답 바로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4번 포스터를 가장 잘 만든 여러분들은 전교 임원 선거하는데 포스터를 보고 뽑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정성스럽게 포스터를 꾸며 오면은 눈엔 잘 띄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 공약. 실천 가능한 것인지 정말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인지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5번.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공약을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이 공약이 과연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지 보고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10번 연결된 세트 문제고요. 회의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학급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학교 자치, 즉, 학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견을 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느낌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9번, 위에 학교 자치를 실천하는 과정이 나왔군요. 과정 문제 나왔습니다.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과정 절차 순서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계속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지금쯤 단계면은 그래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풀이 방법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떠올리면서 실제 예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업, 투표로 학급 행사에서 할 활동을 결정한다. 어? 지금 어떤 활동을 할지 뭔가 활동이 여러 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활동을 결정한다? 어? 이것은 맨 처음

처음에 나오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기억은 써놓을게요.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니은 학급 행사에서 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그렇죠. 일단 의견을 받아야지 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니은이 어디에 앞에 와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이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디귿, 결정된 사항을 준비하고 실천한다. 실천하네. 결정되었네. 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결정이 되었구나. 즉, 결정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뒤로 가야 되겠죠. 일단 뒤로 넣겠습니다. 리을, 제시된 의견들의 장점, 단점,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나온 상황이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의견들을 친구들이 마구마구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장단점에 대해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을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당연히 기억보다는 앞 단계에 있어야 되겠고요. 니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학급 행사에서 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의견을 받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친구들의 의견을 가지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보다는 리을이 좀더뒷 단계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리을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니은, 리을, 기역, 디귿 여기 숨어 있군요. 다행입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는요, 단계를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단계를 암기했다고 치더라도 문장이 항상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해서 푸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때는 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학교 자치 실험 과정에 있다.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거나 혹은 방금 상윤쌤이 보여줬던 것처럼 논리 구조대로 논리에 맞게 풀어줘야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제 속에 힌트들이 있어요. 앞뒤 절차 묻는 문제는 특히나 논리. 어떻게? 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결정은 하지 않겠네? 그럼 무엇부터? 아, 의견부터 모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시된 의견,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견이 제시된 상태니까 니은보다는 뒷단계겠네. 혹은 뭐 나중에 실천이니까 앞단계보다는 주로 뒤에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도 문제 잘풀 수가 있고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문제들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잘 기억해 주시면서 10번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교 일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진 학생 누군지 묻고 있고요. 성진, 우리 학급의 행사이니 우리가 직접 계획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학급의 일이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면 더 의미가 있겠죠. 지연,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선택해야 해. 그렇죠. 모두가, 우리 학급 모두가, 우리 학급 자치니까. 소위, 최종 결정된 활동에서 나도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나도 역할을 맡아. 참여. 중요합니다. 서아, 학급 행사는 학급 대표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나는 관심이 없어. 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학교 자치, 학교의 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고요. 이 친구처럼, 뭐, 너네 알아서 해. 난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서아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행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참여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10번, 4번으로 골라보았고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띠가 들어갈 만 알맞게 짝지은 것을 묻고 있죠? 기역이 니은의 주인이 되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며 무엇을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만약에 학생이 기역이라면, 만약에 학생이 기역이라면 학생이 어디에? 학교의 주인이 되어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정답으로 볼 수가 없고요. 어른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구성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이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이 어디에?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야겠죠? 주인으로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문제 해결한다? 그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 자치가 되겠죠? 학교 자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은

오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주민자치 사례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주민들이 대형 할인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주민자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정답 1번. 2번,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연다. 주민자치 사례 이야기했었죠. 축제 여는 것. 주민들이 주말마다 골목길 쓰레기 줍기 활동,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말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 교육 프로그램 연다. 우리 개념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고요.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낡고 위험한 육교를 새롭게 고친다. 공공기관에 요청한다. 공공기관 누리집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주민자치 사례. 1번은 주민자치 사례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13번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고요. 13, 14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의 자전거 도로가 곳곳에서 훼손되고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걷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지역사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방치된 자전거가 많고 보관소 부족으로 자전거가 아무 곳에나 세워지고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눈에 보입니다. 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참여의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자전거 도로 걷 지 않기 캠페인 주민 참여의 방법 볼수 있겠죠? 시청에 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신고한다. 시청 공공기관에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수거하는 봉사활동 스스로 나서서 뭐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 참여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우리 친구들 주민 참여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그냥 우리 지역사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것은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라고 하는 법을 만다. 법을 만드는 것은 뭐 이렇게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뭐 자전거를 아예 타지 못하게 한다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5번. 시청 누리집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달라는 글을 올린다. 그렇죠. 민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가능한 무엇이다? 주민 참여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글과 관련하여 주민자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 장소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야겠어요. 주민이 예산, 돈을 요구한다. 어떤 돈? 자전거 보관 장소를 늘리기 위한 돈. 예산, 돈을 떠올리면 된다. 일단 이야기를 했었죠? 상향의 수준에서는. 그럼 어디에 무엇을 떠올려라? 주민 참여 예산제를 떠올리면 되겠구나. 우리는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1, 2, 3, 5는 뭐 예산, 이 예산 요구와는 크게 뭐 관련이 없고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주민 참여 필요한 까닭을 묻고 있고요.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모두 다르죠. 왜냐? 뭐그 지역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모두 다르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은 쉽게 문제 풀었을 것 같고요.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 나왔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필요한 까닭. 지역의 일은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의 참여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 더 좋은 해결책.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더 좋은 해결책 마련할 수 있다. 정답 1번으로 골라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묻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 화면 속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 발전을 위한 무엇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그리고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는군요.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 도착 만점왕 미션으로도 있었죠? 그렇죠.

있나요? 지금 뭐, 아, 집에서 지금 신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누리집 지금 뭐 두두두두두 컴퓨터 하고 있나요? 아니죠. 활동하는 주민 면담 누구와 지금 묻고 답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정답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주민자치 사례 조사할 때 찾아볼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공청회 소식을 찾으면 어떻게? 주민자치 사례.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공청회. 맞다. 이야기를 했었죠? 주민들이 여는 지역 축제. 지역 축제. 그 지역 주민들이 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자치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치를 찾는다. 이것은 그냥 찾는 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주민자치 회의 나왔습니다. 주민자치 회의 결과 소식을 찾는다. 주민자치 회의 결과.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자치 사례로 볼수 있고요. 우리 지역 시민단체 활동.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활동 소식을 찾음으로써 주민자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으로 쉽게 골랐고요. 19번입니다. 주민자치 참여 과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정 나왔지만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는 머릿속에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아, 큰일이네. 지금 요 친구들 어떻습니까?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쓰레기 문제를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1번 지역의 문제 떠올리기. 그렇죠. 지역의 문제를 떠올린다. 왜냐? 우리 지역의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떠올리게 된 것이죠. 정답 1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지금 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확인했고 문제를 떠올린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 무엇? 이 쓰레기 문제. 토론, 참여 방법, 전망이 관련 없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평가, 마지막 단계 쪽이잖아요.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방법 생각하기, 아직 이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의 문제만 떠올린 상태고요.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태도,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할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모두의 무엇을 중요하게? 그렇죠. 우리 지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윤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집중해서 강의 봐주시고요.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누적 복습, 계속 꾸준히 복습하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네. 학교 시험 만점 왕 도전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윤선의 모둠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면담 목적을 지금 정하고 있지요.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싣기 위해서 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면담 대상자를 정했어요. 내가 일요일에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서 선생님께 면담을 한번 요청해 볼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찾아뵐 수도 있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배워도 될것 같아. 이거는 뭘까요? 면담 방식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직접 찾아뵈려고 해요. 아, 그건 좀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 화상회의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거나 누리집에서 사서를 다룬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것은 사전 준비 과정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다. 분명히 내가 그랬어. 자,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미리 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무엇을 쌓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전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면담 역할도 정하죠? 자, 우리 면담 요청은 누가 했으니까 면담 진행은 내가 할게. 그러면 녹음 녹화는 내가 할까? 뭐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두면 더 좋겠죠. 윤선의 모둠이 한 일들은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들이 되겠죠. 면담 대상자와 면담 방식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일단, 면담은 무조건, 네. 이렇게 무조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벌써,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아. 이제 6학년쯤 되면, 이런 눈치도 좀 생길 것 같죠? 반드시, 무조건, 막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윤선의 모둠 친구들이 직접 찾아뵙기로 했어. 매주 일요일에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가 사서 선생님께 면담 요청을 하기로 했어. 라고 했어요. 일단, 아까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있던 친구가 면담 방식 정할 때, 직접 찾아뵐 수도 있고, 온라인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우가 되겠습니다. 민우, 네.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친구가 요청하기로 했다. 윤선의 모둠이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면담을 요청했나요? 면담 역할을 정했나요? 면담 질문 만들었나요? 면담 보고서 작성했나요?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나요? 안한거 보이죠? 예. 면담 준비하는 과정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면담이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만들었을 때,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사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까닭은 뭔가요? 다음 주에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네요. 자, 면담 질문 만들었을 때 알맞은 것. 일단,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힘든 점은 무엇인지, 요거 알아보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가와 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허락을 구할 때 주의할 점. 이거 쉽지? 힌트? 모르겠다고? 힌트.
감사합니다. 예, 힌트, 이게 힌트가 될까요? 예.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예, 면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허락을, 자꾸 허락, 허가라고 해서 죄송해요. 허락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예,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 면담 목적을 잘 설명을 하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도 인사, 끝에 마무리도 인사. 이렇게 시작과 끝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담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이거 굉장히 지금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걸 면담을 끝내고 나면 그거보다 더또 벅찬 감동으로 밀려오는 게또 없어요. 그래서 꼭 면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과 사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오늘 면담을 요청드린 장윤서입니다. 자, 일단 인사로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을 하셔야 이 사서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죠?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면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서관과 사서에 관심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오히려 또 고맙다고 하니까 예,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 면담을 요청드렸어요. 좋은 주제네요. 어유, 이분은요, 굉장히 그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좋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좋은 주제네요. 이렇게 탁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친구들이 도서관 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말씀드릴게요. 면담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예, 여쭤보고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할수 있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녹화보다 녹음이 더 편하고 면담 내용은 학교 과제에만 사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다셨어요. 자, 이렇게 녹음이 저는 더 편해요. 그랬더니 아, 녹화도 편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여기 면담 대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면담 내용도 딱 조건을 거셨어요. 학교 과제에만 사용해라 라고 조건을 거셨어요.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 현재 맡고 계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이 되겠죠. 공공도서관 사서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대출 반납을 돕고요. 원하는 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책을 정리하는 일도 하죠. 여러 사람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독서 행사나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서님은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책들은 무엇이 있나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시더라고요. 책을 빌려주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통 친구들이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책 빌려주고 책 찾아주는 그 일만 열심히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의 일이 있는지 예,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사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라고 여쭙죠. 사서가 되려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사서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 뒤에 도서관의 채용 절차를 거치면 사서가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문헌정보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서는요, 책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아 사서 그러면 책하고만 연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그 방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자격증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이 문제만 모두 맞힌다면 나는 만점왕이 될수 있고 라면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채용 절차를 거쳐서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그랬더니 일단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네요. 잘 듣고 설명하는 어쩐지. 아까 보니까 어우 좋은 주제네요. 저도 열심히 잘 말씀해 드릴게요. 뭐 보세요. 굳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소통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요. 예. 소통을 잘 하려면 제일 첫째가 뭐예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소통 잘하는 사람치고 잘못 듣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일단 들어요. 예. 듣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아내는 검색 능력, 봐요. 정보를 알아내려면 검색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정확히 정리하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생각한다. 자,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아, 그러니까 사서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검색 능력이 필요하고 또 꼼꼼함이 필요하대. 자, 이러면서 요약해서, 그죠? 요약해서 보고서 안에 들어가겠죠. 자, 면담 대상자를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찾아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라고 했죠? 오, 찾으면 돼. 그러면서 열심히 글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공공도서관 사서. 네, 이렇게 그대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담 열기 단계에서 면담 열기예요. 그러니까 면담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예, 이 단계에서 학생이 한 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와, 여기 이렇게 쉼표도 없어. 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긴장하기 시작하지. 모두? 하나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네 개일까? 힌트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쉼표가 딱 하나 있으면, 오, 두 개인가 보다. 막 이럴 텐데. 아, 이제 어려운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힌트는 이거죠. 열기 단계라는 거. 열기 단계에서 이 학생이 한 일로 알맞은 것, 면담 목적을 설명했다. 자, 저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인사하고 자기소개했다. 제가 누굽니다. 자, 이렇게. 녹음, 녹화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자, 질문에 앞서 저희가 이 면담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녹음, 녹화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면담 약속에 늦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사실은 제가 늦었잖아요. 이런 얘기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 그래서 가, 나, 다. 네. 여기 몇 개인지 힌트가 없어서 조금 긴장했지만 해결했습니다. 예. 자, 공공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서관 사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서 행사 준비, 새로운 책 주문하기, 책 대출과 반납 돕기, 원하는 책을 찾도록 도와주기. 자, 여기 직접 책을 집필하기. 네, 이것은 작가가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원하는 책 찾는 거 정말 잘해 주시죠? 예. 와, 이게 이 책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오, 여기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막 이렇게. 예. 굉장히 그런 데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사서가 되겠습니다. 면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학생은 면담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 모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면담 대상자는 사서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면담 대상자는 면담 내용을 학교 과제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과제에만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아니에요. 과제 외에도 아니에요. 과제에만 사용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정답 할게요. 사서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오, 이거는 좀더 쉽겠다. 모두 고르시오는 똑같은데, 하나, 둘, 세 개인가 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솜씨, 정확히 정리하는 꼼꼼함, 자료를 찾아내는 검색 능력, 그 다음에 잘 듣고 설명하는 소통 능력,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능력, 이 중에 예, 사서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은 2번, 3번, 4번이죠. 2, 3, 4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하는 능력은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가지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교사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상담사. 예, 이런 분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예,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공감하는 능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면담 열기 나옵니다. 자, 면담을 열었어요. 즉, 면담을 시작했단 얘기죠. 안녕하세요, 상담 선생님. 면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교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적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저희가 면담 내용을 정확히 남기고자 녹화하려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했고요.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사실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하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뭐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보람을 느끼세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여기에는 다양한 질문이 다 가능해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에 대한 질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면담 결과를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자, 면담하면서 상담교사 역할을 더잘 알게 되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상담교사가 될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면담 대상자는, 아, 내가 면담에 응하길 잘했구나. 면담 대상자가 되길 잘했구나.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잖아. 굉장히, 이건 굉장히 그 소통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면담 대상자든 또 면담을 하러 온 친구든 모두 이 면담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 자부심, 이런 걸또 느끼게 해주잖아요. 참 좋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게 바로 소통 능력이에요. 이런 거 잘해주는 친구가 예, 소통 능력이 좋다라고 할수 있죠. 바쁘신 가운데 저희에게 면담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완성되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보고서 저희가 쓸 건데요. 보고서 완성되면, 연락드려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유, 됐어요. 이러신 분도 있고, 아, 그래요? 보고 싶네요. 보내주세요. 네, 이런 분도 있겠지요. 굉장히 예, 마무리를 정말 잘한 예,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이 면담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네, 바로 인사하고 면담 목적 밝히고 뭐 이렇게 했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면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자, 이러이러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네. 자, 기억에 들어갈 면담 질문으로 알맞은 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건 사실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뭐예요? 자, 이게 해당이 되는 질문이고요. 표의 내용은 면담의 어떤 과정에서 한 일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준비, 진행, 정리. 어떤 거예요? 인사하고, 목적 얘기하고, 질문 던지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진행하기 단계였네요. 자,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이 문장은 어떤 것을 묻는 질문일까? 요걸 보면 되겠죠? 학생은 가의 질문을 통해 상담교사의 꿈, 주요 업무, 전망, 취미 생활을 알고자 했다. 사실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 뭐 하여튼 면담 대상자의 취미 생활을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목적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면담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친구에게 해줄 말을 쓰시오. 자, 요약입니다. 요약은 무엇을 잘하는 능력이다? 삭제를 잘하는 능력이다. 필요 없는 것을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면담 내용 정리할 때 면담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쓸 거야. 즉, 나는 삭제하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약이라는 건 중요한 것만, 즉, 알맹이만 남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야 해. 즉,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면담 내용 요약할 때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야 된다, 얘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게 간추려야 해, 정리해야 해,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상담교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교사의 역할을 알아보자는 목적으로 상담 선생님과 면담했어요. 우리 모둠에 있는 최현지 학생은요, 상담 선생님과 상담한 적이 있어서 약속 담당을 해 주었대요. 누가요? 최현지 학생이요. 그리고 요청도 쉽게 할수 있었고요. 유원주 학생은 질문, 김기철 학생은 매체 담당, 윤현수 학생은 정리 담당. 그리고 저는 면담 진행을 맡았대요. 자, 그래서 즐겁게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뭐 새롭게 안 사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넷째, 상담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이 직업의 전망 알려드릴게요. 고민을 해결해 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고요.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면담을 통해서 상담교사라는 직업을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어요. 상담교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요. 책이나 인터넷이나 다른 그 비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면 절대로 알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면담의 뭐랄까요? 가치? 예. 면담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히 알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번 경험으로, 그 맞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쌓아야 배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경험이죠. 경험으로 상담교사의 역할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상담이라는 분야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모둠의 면담 목적을 찾아 써볼까요? 자, 왜 면담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상담교사에 대해, 여기서부터. 상담교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교사의 역할을 알아보자. 요걸 여러분이 찾았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필로 표시까지 해가면서. 요걸 여러분이 찾아서 쓰면 정답이 되는 거죠.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 상담교사의 역할. 예, 요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최현지 학생이 맡아서 한 일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 아래요. 면담의 전 과정 살피기, 면담 약속을 모두분에게 알리기,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춰 면담 약속 잡기. 그래서 전 과정을 살피는 것은, 뭐랄까요, 뭐, 누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면담 진행자가 많이 하죠. 왜? 자기가 직접 면담을 진행해야 되니까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면담 대상자랑 대화가 되니까요.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많은 과정 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로 알맞은 것. 볼게요. 역할을 서로 미룬다. 너가 녹음 녹화해. 나 이거 조작 잘못해서 안 되면 어떡해. 다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거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안 할래.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부담이 되니까. 예. 부담 특히나 많이 느낀 친구가 있어요. 혼자서 뭐든 일한다. 아,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 나중에 일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만 뿌듯해. 내가 해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안 뿌듯해. 뿌듯하지 않아. 남의 일 같아.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도 잘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죠? 예. 자,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다. 이게 가장 좋죠? 우리가요,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걸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글 나에서 상담 교사의 전망이 밝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글 보고서에 나와 있죠.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담사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 관련 전문 그 병원이라든가 의사도 많이 생겨났죠. 왜냐하면 그만큼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건강하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는 건강하다 그러면 뭐 예, 몸만 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도 봐요. 정신도 봅니다. 예,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상담 교사의 전망이 밝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네,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학생이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그 면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번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고 막 이렇게 썼잖아요. 상담 교사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상담 교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지식만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돼. 자, 여기 만 나왔습니다. 네. 뭐, 반드시, 무조건, 뭐뭐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6학년쯤 됐으니까, 요거 틀린 말 같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상담 교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예. 전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수연. 네. 수연이가 되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약사를 면담 대상자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분에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한 가지 생각해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 뭐 이런 거죠.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가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건 사실에 관한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302강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이제 비교구문에 이제 스타트를 딱 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어제 사실은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일부 있었으나, 자, 오늘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자, 어제 빠르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차근히 오늘 정리하시고 반복해 보심으로써 단단하게 좀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을 활용해서 자, 저희가 읽기 시도할 거고요. 자, 구문 분석 다섯 개 문장 저희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자, 그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학습의 포인트들 정확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문장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은 지금 who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대 명사절이겠네요.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M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gress가 나와 있는데요. 자, progress는 명사동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동사로 사용됐고요. 이것도 역시 중등용 단어가 되겠죠. 명사로는 진척, 진화, 진보 이런 뜻인데요. 자, 동사로는 당연히 진척되다. 주로 이제 자동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왜? 뒤쪽에 여기도 지금 부사가 지금 딱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MD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여기 more가 없었으면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비교의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이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성장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 비교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자, 그게 바로 여기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도우스는 수식어구를 동반하게 되면 people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연결어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rapidly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진척되는 속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갖고 하겠어요? 부사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연결어가 than이 나왔으니까 앞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비교급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more rapidly에 자, 부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rapidly는 부사형 어미로 끝났죠? 따라서 음절수와 관계없이 비교급을 만들 때 앞쪽에 more를 붙인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은 요렇게 구문 분석이 되고요.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했던 학생들이 텍스트북은 교과서니까. 자, 교과서만을 사용했던 학생들보다도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자, 발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 비교 대상 연결어. 자, 그리고 그 연결어에 맞춘 형용사나 부사의 급수. 요렇게만 주의하시면 비교구문은 되는 거예요. 병사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시면 충분히 첫 번째 문장 정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자, 복기 내지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s who used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 뭐였어요? progressed.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more rapidly. 더 빨리 발전했어요. 누구보다도 than those. 자, those는 이제 who와 연결되어 있죠? who only used textboo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복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비교 구문이 별겁니까? 컨셉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떤 일반 평소문에 어떤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가? 그래서 비교의 문장이 형성되는가의 원리만 아시면, 글쎄요, 그럼 뭐 적절한 연결어, 적절한 급수, 이런 것들만 맞춰서, 매칭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댄이 왔는데 원급을 쓴다든가. 그죠? 혹은 뭐, as가 왔는데 비교급을 쓴다든가. 이런 건안 되겠지만, 그거를 급수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2번입니다. 2번은 persimm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persimm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일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감입니다. 감. 중등용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 좀저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고요. 자, persimmon 암기하시고 여러분들도 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이에요. 동사 어디 있어요? hangs. 타동사로는 뭐뭐를 걸다, 자동사로는 걸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단어 이상이니까 이건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as a baseball 이런 어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a

0: big persimmon. 이런 식의 어순이 구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의 어순이 구성되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간 거예요. 자, 비교 구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요? 비교의 대상. 뭐하고 비교했어요? 야구공. 그런데 비교의 수준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as가 왔어요. 근데 이 as가 오면 여러분들 똑같이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붙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현대 영어에서 하나의 연결어로 봅니다.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비교 구문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가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는 야구공과 감을 비교하는 명사 대 명사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번에 형용사가 왔어요. 자, 그래서 전체가 MA가 된 것입니다. 자, 충분히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암기가 가능할 거예요. 아, persimmon인데 big. 그거를 사이에 두고 연결어가 as가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baseball 나왔구나. 나머지는 쉽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이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드릴 거고요. 하이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높은, 높게 이렇게 되죠. 매우 주의하셔야 될 단어예요. 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이 반드시 될 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높은, 높게 둘 다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highly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는 뭐 지금은 안할 텐데 아, 저 단어 되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가 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높게 매달려 있다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적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브랜치 우리 했잖아요. 브랜치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요. 어디에 가지예요? 바로 나무에 가지기 때문에 M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요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어순에 주의하시고 구성에 주의하시면서 자, 복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ersimmon as big as a baseball. 어떻게 돼 있어요? Hangs. 어떻게 해요? High on the branch. 어디에? Of the tre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n the branch가 아니라 on a branch군요. 착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자,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도 마무리 짓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또 어떨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문장의 기본이 뭐예요? 기차가 빨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Current,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Airport Buses가 되겠습니다. 공항버스입니다. 따라서 이건 공항 가는 열차 되겠네요.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는 그런 열차 있죠? 자, 그게 현존하는 공항버스가 비교 대상이고요. 연결어는 den이에요. 자, 그리고 앞쪽에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는 무슨 급으로 와야 돼요? den이 왔으면. 비교급이 와야죠. 자, 그런데 요 아이는 추가된 요소는 아니에요.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호자리고 필수 성분이니까 원래 있었던 애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비교급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철도가 현존하는 공항버스보다도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등위접속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공항철도는 아이고, 여기 드디어 이제 열등 비교급이 나오네요. 자, 열등 비교급은 형태가 하나라 그랬죠? 무조건 less plus 1급입니다. expensive 앞에 less가 붙었어요. 뭐보다도 than taking a tax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등 비교급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er이나 앞쪽에 more나 자, 불규칙에 우등 비교급을 써주고 than을 쓰면 되고요. 열등 비교급은 더 단순해요. 그죠? 네, 그래서 형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less plus, 자, 그 다음에 원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와 비교했어요? 택시 타는 거. taking a taxi가 되겠어요. 택시를 타는 것보다도 덜 비쌉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 보호에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겠어요? 뭐보다 덜 비싼지 수식했으니까 요거는 MT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형용사 보호를 수식했으니까 MD가 될 거고요. 문장의 MD가 비교 구문이 되는 순간 필수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성분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이미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 한번 해보실까요? The train is faster. 공항철도가 더 빠른데요. 뭐보다도 than the current airport buses.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보다도. 그리고 and 어떻습니까? It is less expensive. 덜 비싸요. 뭐보다도 than taking a taxi.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번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비교구문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셨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아, 이 문장은 지금 딱세 단어로 되어 있네요. 끝. 어이구, 많은 사람들이 뭐뭐뭐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으나 중간에 접속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명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가 있죠? 자, 접속사의 생략은 명사절일 경우 어느 공간에서 발생해요? 목적어절에서 발생하고 목적어절의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그 적용이 이 문장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절 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뭐뭐를 희망해요의 내용인데,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분석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울러 명사절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세 생략이 가능하지만 관계대명사에서도 목적격의 생략이 가능했다는 것과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자주 나타나는,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어동사가 있을 텐데요. 그 주어동사 사이에 뭐가 꼈어요? 이렇게 형용사구가 끼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스페이스 플레이는 뭐냐? 스페이스 플레이는 다른 말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선을 쏠 때는 일단 한번 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왕복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우주 왕복선. 자, 그래서 스페이스 플레인이나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 왕복선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가 뭐예요?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교구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적인데 누구만큼 성공적이길 바래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Narrow rocke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narrow rocket야말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로켓은 한번 쏘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원급을 썼기 때문에 대등한 거예요. 똑같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므로 연결어가 as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도 이렇게 as가 들어가죠. 이것은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똑같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평서문에 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비교 구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 어디에 붙는지 그 어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4번도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러시면 4번 문장에 대한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hope A를 희망하는데요. A가 무엇입니까? The development of A space shuttle. 여기서는 space shuttle은 아니고 space plane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자, will be successful이었는데요. 앞뒤에 이제 비교구문과 연결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will be as successful as the narrow rocket. 이렇게 지금 어순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저와 호흡을 잘 맞춰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잘 되고 있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휘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Stimul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중등용 단어는 아닙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복수형이 라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희한하죠? S가 붙지 않고 stimuli 이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reatment는 치료죠? 좀 더 효과적이다. 자, 이거 비교 구문인가 봐요. more 온 거 보니까. 그러면 뒤에 뭐가 올까요? 비교 대상이 오겠죠? 성인들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누구에게 효과적이에요? 부사적 수식어가 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MD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MD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은 또 MD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더 효과적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는 해석입니다. 끝났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좀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좀더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는 것이겠죠. 뭐에? 자극이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자극이에요? 바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장도 자, 마지막 문장 분석 끝났고요. 자, 그러시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eatment is more effective for children than adults. 이유는요? Because children are more sensitive to stimuli from outsid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Students who used computers progressed more rapidly than those who only used textbooks. A persimmon as big as a baseball hangs high on a branch of the tree. The train is faster than the current airport buses, and it is less expensive than taking a taxi. Many people hope the development of a space plane will be as successful as the Nauru rocket. The treatment is more effective for children than adults because children are more sensitive to stimuli from outside.
0: So,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자, 어제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오늘 자, 정리가 충분히 잘 되었으리라고 봐요. 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6: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아, 부동산마다 다른가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좋은 시장만 존재하고 아니면 아주 불황 시장만 존재하고 그건 아니겠죠.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이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 쭉 그였다, 그죠? 경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끼겠죠. 아주 경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정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경기가 제일 안 좋죠. 저점이죠. 저점이라는 이 표현을 실물 경제에서는 바닥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주 쓰는 용어, 바닥을 찍고 되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바닥이라는 게 저점입니다. 다시 경기는 최정점을 향해서 가겠죠. 물론 이 정점은 또 정점을 향해서 갈 거고 이 저점은 다시 정점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호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황만 존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게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정점에서부터 다음 정점까지의 거리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다, 주기가 짧다라는 개념, 느낌만 느껴보세요. 지금 현 상황이 야, 경기가 진짜 좋아. 그런데 이건 또 어차피 꺼지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그런 시장이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 이 시장이 또다시 나타나는 그 시간을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일반 경기와 비교하면 주기가 약 두 배 길다 그래요. 진폭은 크다고 합니다. 그럼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면 부동산 경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일반 경기와 다르게 천천히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정점을 지나서 경기가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추세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하향시장이 됩니다.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경기는 다시 되살아나는 시장을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다시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가겠죠. 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만나겠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두 번째, 과거 사례 가격은 이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용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자,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향시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향일까요?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가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X,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향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경기 추세선에서부터 정점까지. 자, 그럼 표현을 바꿔볼게요. 그럼 후퇴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점에서부터 경기 추세선까지. 하향시장 그러면 추세선에서부터 저점까지.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기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됩니까? 라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일단 결론부터 제시해 볼게요. 상향시장은 하한선이에요. 하향시장이라면 상한선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상하, 상하. 일단 결론은 상하, 상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다 찾아요. 참, 일단 이게 가볍게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향시장의 과거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회복. 그죠? 자, 그런데 이 국면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을 합쳐서 수축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회복과 상향을 합쳐서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동일한 시장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자, 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상향의 과거 그러면 하향이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향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보다 상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상향시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향시장 입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 즉 하향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가격은 상향시장에서 하한선이 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볼게요. 지금이 상향시장이다. 그렇다면 하향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가격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하, 상하. 그러면 회복 또 상향과 동일한 확장 국면에 속하는 거니까 하한선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후퇴시장도 마찬가지 하향과 동일한 국면이니까 상한선이 되는데 이 두 개 시장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회복시장을 보면 회복시장 초기 국면을 살펴보시면 초기는 상향시장의 특징보다는 하향시장의 특징이 훨씬 강하겠죠. 단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점점 안 좋아지던 것이 상대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경기가 호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복의 초기 시장은 하향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상향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나 후퇴는 양쪽의 특징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준가격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시장을 앞서 설명했듯이 두 개의 국면으로 다시 나눠볼게요. 수축 국면입니다. 반면에 회복과 상향을 합쳐서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시장의 특징을 잘 보세요. 수축 국면은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팔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과 공급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확장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다. 초과 수요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축 국면은 누구 중심일까요? 매도자 중심일까요? 매수자 중심일까요?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매도자 중심이라는 말은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매수자 중심이 된다는 말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장은 수축이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도자가 큰 소리 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수자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매도자 중심이겠죠. 자, 똑같은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시장,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축 국면에는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급자는 많은데, 매도자는 많은데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누가 중요합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매수자가 중요하죠. 사겠다는 사람을 확보하는 공인중개사가 이 시장에서는 승리자죠. 그래서 매입 거래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확장 국면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큰 소리 치기는 힘들겠죠. 팔겠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팔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은 매도자 중심이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매도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매도자는 매각하겠다는 말이죠. 매각 거래를 중시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누구 중심이냐? 두 번째,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되느냐? 이렇게 사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경기가 점점 좋아지죠. 경기가 점점 좋아집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경기가 후퇴합니다. 후퇴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적 양상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앞서 보셨던 것들이 하드랜딩 한다면 안정시장은 소프트랜딩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 말해요. 불황에 강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동산에는 매수자들이 늘 일정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장성이 아주 좋은, 황금성이 양호한 부동산이고요. 누구 중심일까요? 자, 만일에 매도자 중심이다, 매수자 중심이다는 표현을 하는 그 순간 안정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두 사람을 모두,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각 의뢰도

다운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안정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라면 그 가격 신뢰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감정 평가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표현만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국면인데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장인 안정시장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오국면이라는 표현은 또 적합하지는 않아요.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사국면이라고 해도 옳은 지문이고요. 사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해도 옳은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특징,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 순환한다, 되풀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답니다. 이런 시장이라면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하향 시장을 말합니다. 2번 갑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상승이요. 거기다가 정점까지 도달했답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을 말하겠죠. 3번 갑니다. 허가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랍니다. 상향시장의 특징입니다. 4번 가볼까요? 지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바뀌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놓으면 답은 회복이거나 후퇴입니다. 반면에 상향이거나 하향일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구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해 놓으세요. 그런데 답을 찾을 때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는 뒤에 것만 보면 되겠죠. 자, 누구 중심이라고요? 매도자 중심. 결론은 매도자 중심이니까 회복 시장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가봅니다. 안정 시장입니다. 안정 시장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각 단계 특징들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미집 이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거미집 이론이라는 표현을 쓸까? 생긴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를 잘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인데 왜 동적이다, 동태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럼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에치켈은 거미집 이론을 설명할 때 대상으로 삼았던 시장이 농산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에치켈은 농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반응을 본 건데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격 함수들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김치 가격이 금치값으로 가격이 급등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수요자라고 생각하세요. 김치를 먹어야 되는 수요자적 입장이라면 김치값이 급등했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김치를 만드는 배추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김치값이 급등했다는 말은 배추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러면 공급자인 여러분들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졌죠.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그럼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반 재화나 농산물이나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재화들도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반비례, 공급은 비례. 그래서 에치켈이 고민하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시간적 개념을 한번 대입해 본 겁니다. 김치 가격이 급등했는데 언제 급등했느냐? 현재.
그러면

김치 가격이 급등하면 여러분들은 김치 소비량을 줄이실 거죠?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김치값이 급등하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김치는 일단 먹고 난 후에 김치 소비량을 줄이실 겁니까? 지금 당장 줄일 겁니까? 갑자기 고민스럽죠.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 김치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고민해 보세요. 결론. 당장 소비량을 줄일 겁니까? 일단 먹고 난 후에 소비량을 줄일 겁니까? 결론. 당장 줄여야죠. 즉, 수요자들은 현재 가격에 현재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탄력적인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공급자는 다르죠. 배춧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님들이 배추 씨를 품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즉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현재 가격에 대해서 미래의, 그렇죠, 미래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하나는 현재 가격에 현재 반응하죠.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가격에 미래에 반응하니까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늦게 반응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결론,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이 시간적인 차이, 시차를 이용해서 균형 가격을 도출하고자 했던 이론, 이것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보시면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보다 완만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1으로 상승했대요. 그럼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공급자는 좋아졌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비하겠다는 수요자들은 에이, 나 안 살래 이래 되겠죠. 오히려 소비량을 줄여버릴 겁니다. 따라서 결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번에는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초과 공급, 하락, 초과 수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계속 되풀이하다가 균형점으로 복귀합니다. 그 생긴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죠. 그래서 동적이다 또는 동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적, 동적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정적이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에치켈은 농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까? 느낌이 딱 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생산기간이 장기라는 그런 특징,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곤란하죠. 그런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균형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수렴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히려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수렴형의 반대, 이것을 발산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기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태여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 수렴형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수렴형이라는 게 뭘까? 이것만 딱 기억해봐요. 지금 현재 이게 수렴형이에요. 그런데 왜 수렴형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뭐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탄력성이 크죠? 그렇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탄력성 형태로 주어질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만 수렴형이다. 그런데 기울기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울기가 어느 쪽이 완만하게 느껴집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결론, 한 가지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합니다. 탄력적입니다 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기울기가 제시가 되면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되고 반드시 기울기는 절대값이어야만 합니다. 절대값이 빠지면 틀립니다.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수렴형의 조건.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숱한 공기.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 된다. 그런데 이 조건에 반대가 되면 발산형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순환형이 될까요? 이꼴. 둘다 같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순환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거미줄 모형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뭘 기억할 거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우리는 수렴형만 기억합니다.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요. 숱한 공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 된다. 그러니까 발산형은 이 조건에 딱 반대. 반면에 순환형은 이꼴. 그래서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공급의 가격 탄력성 1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2고 공급의 탄력성이 1이니까 숱한 조건에 부합되는 거죠. 그러면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수요의 기울기가 1, 공급의 기울기가 1. 그럼 둘은 같아지죠. 그러면 순환형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 누구나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함수 형태로 주어질 때가 대부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게 그림처럼 정보가 제시가 되면 함수라 그래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래서 함수 형태로 주어진 것은 기울기 정보다라는 걸 먼저 딱 기억하세요.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이거는 기울기 정보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일까? 이걸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 전에 자료를 잠시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QD, Quantity Demand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 QS, 공급량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Q는 양입니다. 양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Demand, Supply 이걸 봐야 돼. Demand D가 놓으면 수요. supply S가 놓으면 공급의 뜻이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기울기 정보다.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일까? 수요와 공급. 방금 말했던 demand와 supply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demand 앞에 숫자가 얼마죠? 1. 이게 기울기예요. 아, 그럼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P 앞에 있는 숫자를 봐야 돼요. P 앞에 얼마죠? 1이죠. 그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1분의 1. 결론은 보세요. P도 1일 때는 실제는 1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공급으로 가죠. 먼저 뭘 찾는다고요? 기울기.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였습니까? 그렇죠. Demand와 Supply. 그럼 Supply 앞에 있는 숫자 얼마가 있습니까? 1. 이게 기울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피를 보셔야 됩니다. 피 앞에 4가 있죠. 그럼 그 4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0.25가 되겠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수요는 1, 공급은 0.25. 단, 지금 제시가 된 0.25는 기울기입니까? 탄력성입니까? 기울기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리염형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숱한 공기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기울기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리염형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과는 반대죠. 수요 쪽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수리염형의 반대, 발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발산형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 시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디맨드 앞에 1, P 앞에 1이죠. 그 1로 나눠줍니다. 그럼 결론은 1. 이번에는 스플라이다, 그죠? 공급 앞에 1. 그리고 P 앞에 보니까 2분의 1이 있네요. 2분의 1을 가지고 가면 불편하니까 이걸 0.5로 만들게요. 그럼 0.5로 나눕니다. 1 나누기 0.5. 여러분, 우리는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든 일반 계산기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도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1 나누기 0.5 하니까 2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수요의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그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하고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재고 자산을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유형 자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에서 기출빈도가 매우 높고, 해마다 뭐 문항수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오는 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에서 유형 자산을 모두 자세히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최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유형 자산의 학습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계산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 감가상각을 해야지 장부금액이 확정되고 이 장부금액이 확정이 제대로 돼야지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의 주제들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 자, 여기에 일단 첫 번째 집중하고요. 그리고 유형 자산의 후속 측정.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후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요. 그 재평가 모형에서 이 다기간의 재평가 모형 관련되는 계산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인데요. 여러분, 감가상각은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어떤 자산과 관계가 있냐면 기업의 영업용 자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수히 많죠. 현금 자체도 있고 또 판매 목적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재고 자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면서 영업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 유형 자산이 존재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

그렇지. 그리고 교육 콘텐츠 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전자지판도 우리가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은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자산들은 생명기간이 존재하겠죠. 이걸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은 그 기업의 수익 창출에 상당히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내용연수 동안에 그 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가치의 평가 과정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등장하죠. 자, 감가상각비. 비용이에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자, 이 비용이 발생한 만큼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비용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인식한 만큼 자산도 그만큼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그 유형 자산, 건물 또는 뭐 기계장치 이런 유형 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차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간접 차감하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거를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 계정은 바로 유형 자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자,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다. 자, 건물의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의 원가가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자, 이 건물이 사용되어지는 생명기간, 내용연수 동안에 매기 이렇게 일정한 방법으로 이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정액법이든 곧 배우는 정률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그 비용은 이익 계산에서 그날 그의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죠. 그것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관련되는 자산도 점점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용으로 인식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건물이면 건물 밑에 요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걸 평가계정이라고 해요. 평가계정은 자산부채를 자세히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에서 생긴 계정인데요. 자, 자산의 차감하는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제가 약자를 쓸게요. 여기 주인인 계정 밑에 차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물의 원가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적 금액이 차감돼서 우린 여기에 금액이 기록이 되는데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 금액.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장부 금액.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이 적정히 계산돼야지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감가상각에 집중해서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이 감가상각을 정확히 계산해야지 감가누계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그래야지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그럼 뭘 계산해야 될까요?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고, 그쵸? 또 유형 자산을 우리가 재평가 모형했을 때 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재평가 손익 따질 때 장부 금액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형 자산을 학습할 때 장부 금액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을 제대로 계산해야지 나머지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출발이 뭐가 될까요? 바로 감가상각 계산의 능력이죠. 자, 이거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가상각 계산 공식을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자, 감가상각 계산의 논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생각해 본다면 공식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식은 정리형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크게 자, 매기 일정하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비용이 작아지는, 즉, 초기에 비용이 크고 가속해서 비용을 하고 뒤로 갈수록 비용이 작아지도록 계산 구조가 있는 게 체감상각법입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 뭐 기출 빈도가 거의 없는데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자, 정액법은 금액이 일정한 방법이구나. 자, 그럼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취득원가는 내가 산 금액이니까 일정하고, 여러분 잔존가치라는 거는 그 유형자산이 사용을 다하고
마지막 연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각 대상인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에서 마지막에 존재하는 가치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가로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하잖아요. 그럼 가로 금액이 일정한데 정액법은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n분의 1 하면 되겠죠? 이 n분의 1이라는 거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죠. 자, 나누기 내용 연수는 결국 이건 뭘까요? 곱하기로 바꾼다면 곱하기 n분의 1, 내용 연수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용 연수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액법은 너무 쉽죠? 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 연수로 나누면 매기 감가상각 비용이 동일한 방법이구나. 직선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방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체감상각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중체감, 체감상각법인데, 이 체감상각법은 다른 말로 가속상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감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비용이 작아지는 거고, 초기에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가속상각법, 체감상각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그림이, 아, 비용이 초기에 크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 구조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계산하는 구조가 점점 작아지도록 비용 계산의 구조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출발점을 봤더니 정액법의 출발점과 다르잖아요. 정액법은, 자, 취득원가도 일정하고,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도 일정하잖아요. 그럼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내용 연수로 나눴으니 매기 동일한 금액이 있죠. 자, 그런데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지금 보니까 가로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정률이라는 것은 뭐가 일정하죠? 상각률이 일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정률은 매기 일정한 상각률입니다. 그러면 상각비가 매기 이렇게 초기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려면, 자, 초기가 크고 뒤로 갈수록 상각비가 작아지려면 계산 구조가 요 가로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산 구조가 초기가 크고 비용이 뒤 갈수록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계산 구조를 보시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일정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네요. 여러분, 잔존가치는 일정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기 감가상각비가 쌓여지는 누적 금액이에요. 그럼 일기 때는 뭐죠? 처음에 취득원가일 때는 감가상각이 1,000원 뒤에는 없죠. 그러니까 0이지만 2기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아,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기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아, 그러니까 체감상각법 중에 정률법은 출발점이 잔존가치를 빼지 않고 누계액을 빼기 때문에 정률은 일정하지만, 상각률은 일정하지만 대상금액이 점점점 작아지는구나. 자,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이중체감법도 마찬가지죠? 취득원가는 일정한데, 누가 증가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 가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로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중체감률은, 이중이라는 게 더블이잖아. 이중이죠? 자, 이 얘기는 누구의 배법이냐? 정액법의 배법인데요. 여러분, 정액법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은 5이 10이니까 몇 퍼센트죠? 20%, 0.2잖아요. 자, 그러면 5분의 2는, 이게 바로, 내용 연수의 두 배죠? 그쵸? 그 5분의 2의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0.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각률도 일정한데 이거는 정액법의 배법이에요. 정액법 상각률에, 자, n분의 1에, 요게 정액법 상각률이죠? 요거에 몇 배다?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0.2, 5분의 1인데 이거에 1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가 돼서 이중체감률은 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4로 되면 이게 0.4다. 그럼 이게 항상 매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각률이 매기 똑같은데 이것도 초기에 비용이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상각 누계액을 빼야지, 예, 그 금액이 점점 작아지죠. 그럼 초기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똑같은 상각률을 큰 금액에 곱하면 그만큼 1차년도 비용이, 예, 가장 커지는 거죠. 1차년도는, 자, 감가상각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년도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다가 상각률을 곱하게 되는 거고,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서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로 금액이 점점 감소하게 돼서 상각비 금액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체감상각법인데, 연수합계법은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산의 복잡성이 제일 있고, 계산의 복잡성이 제일 있으니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변별력

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수학개법은 상각률이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체감상각법이라서 초기의 상각비가 커야 돼서 요 정률과 이중하고 같은 그룹에 속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연수학개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지 않아요. 자, 얘는 뭐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니까 요 가로금액이 어때요? 일정해요. 일정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크게 하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될까? 요 내용연수와 관련된 상각률이 가중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학개법은 상각률이 초기가 세죠. 그리고 나 뒤로 갈수록 가중치가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각률이 매기 바뀌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월할 상각까지 개입이 되면 계산의 복잡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 자산에서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는 대부분 연수학개법이 개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수학개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바로 요 상각률. 내용연수 관련된 가중치가 반영된 상각률이 가장 여러분 실수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수학개법은 요 가로금액이 나머지 두 개하고 다르다는 점, 요거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 합계에서 잔여내용연수인데,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게 자, 5년이다. 그럼 5년이면 내용연수 급수가 어떻게 되죠?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1차 년도 15 급수, 자, 15, 15, 15죠. 그 다음에 쭉 갑니다. 그러면 1차 년도는 잔여 내용 연수니까 5년에 최초에 봤을 때는 얼마 남았죠? 5년 남았죠? 4년 남았죠?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년도가 가장 금액이 퍼센트가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각률에 이제 가중치가 반영된 것이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연수학개법은 월할상각 때 집중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생산량 비례법은 기출빈도가 희박해요. 그렇지만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뺀 거에서 총 추정 생산량에서 단기 실제 생산량, 즉 생산량에 비례해서 우리가 비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제 요두 가지, 요게 집중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계산의 복잡성을 낼 때는 연수학개법, 특히 연수에 대한 가중치를 특히 주의하셔서, 월할상각 주의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방법 계산에서,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 자, 요거는 요두 가지죠.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 요 가로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이거 체감하는, 요거에다가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는 게 얘네들이 세트잖아요. 얘네들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간편법이 있습니다. 2기서부터는 정기 상각률에 1마이너스 상각률하면 곧장 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상각률이 0.4다. 그럼 0.6을 1기 상각비에 곱하면 2기 상각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두 가지가 출발점이 같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잘 하시다가 이게 누계액인 걸 깜빡 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적액을 차감한다는 거 주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거는 뭐냐면 자,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우리가 체크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개시 시점이에요. 언제부터 할 것인가? 감가상각은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형 자산이 영업활동에 공헌하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개시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지금 봤습니다. 정액법도 있고요. 정률법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益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 소비된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적어도 매 회계년도 말에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상 없으면 계속 가는 거고 이상이 있으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변경을 뭐라고 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에 대한 주제도 재무회계 디파트에서 공부를 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회계 추정치의 변경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 회계 처리를 하냐면 미래적으로,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내용연수도 바뀔 수 있죠? 잔존가치도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자, 변경된 연도부터 미래적으로 처리하는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회계 변경에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요거죠. 자, 우리는 항상 이제 기간의 귀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은 보통 연상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26년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내가 만약에 이때 취득했어요. 7월 1일날 기준에 취득했어요. 그럼 12월 30일날 결산할 때는 우리는 1년분을 계산하면 안 되겠죠. 자, 바로 이때부터 사용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1년분이 아니라 12분의 몇 개월? 6개월을 월화 상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중에 샀거나 또는 기중에 팔았어요. 만약에 7월 1일날, 아, 내가 팔았다, 제거했다. 그러면, 자, 1월 1일부터 바로 6월 30,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을 확정해야지 정확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손익이 적정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어려운 주제 중에서 특히 감가상각을 지금 선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장부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잘못 계산되면 장부 금액 계산이 그릇되게 계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중에 처분하면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해서 장부 금액을 확정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 취득해서 사용하게 됐다면 취득일로부터 사용 가능 시점부터 우리가 결산일까지 감가상각을 무슨 계산해야 될까? 6개월 월화를 상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체크해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고, 자, 그다음 후소 측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요번 유형자산 파트에는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 그 장부 금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측정하는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원가 모형, 그다음에 재평가 모형인데요. 요두 가지 모형 중에서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한 거 쌓인 거 빼고. 자, 우리 지금 따로 공부 안 했지만, 감가상각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원가를 배분하는, 비용으로 배분하고 차감하는 그런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실질적으로 자산이 회수 가능액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평가 계정이 손상차손 누계액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 인식하고 쌓인 것들을 뺀요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장부 금액 요걸로 보고하는 게 원가 모형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기존에 공부하는 내용은 그냥 공부하니까 넘어가고, 자, 이 재평가 모형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죠. 유형자산은 재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맞추는데 수정합니다. 그러면 재평가일에 공정가치로 마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또 감가상각하겠죠. 손상차손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재평가일 이후의 장부 금액이 되겠어요. 자, 그럼 재평가는 그럼 언제 하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재평가는요. 매기 말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형자산은 빈번하게 재평가가 요구되고, 즉 우리가 공정가치 변동이 큰게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이 지나 5년이 지나도 공정가치 변동이 드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빈도는 보고 기간 말이 아니고요. 그냥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기 평가한다는 말은 그릇된 표현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그 재평가는 분류별로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기간의 재평가 모형. 시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재평가 모형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가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상각하지 않는 비상각자산이라고 해요. 비상각자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건물 같은 게 있죠. 건물. 자, 건물은 상각자산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다기간의 모형에서 이 계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각자산인 경우는 감가상각이 개입되니까 우리 손익을 분별할 때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를 들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각이 없는 비상각자산 토지를 가지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각자산일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인 경우

한번 볼게요. 토지. 자, 이게 토지예요. 자, 토지가 지금 보니까 자, 토지입니다. 토지가 1,000원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토지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토지 1,000원인데 자, 이때 우리가 공정가치 1차 연도에 이게 1,200이 됐다고 봅시다. 1,200. 그리고 요건 이제 900이 됐다고 볼게요. 800이 됐다고 볼까? 800.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아, 플러스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200이 됐겠고. 자, 평가 이익이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00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이때 유형 자산이 재평가하면서 플러스 됐을 때 이것을 모두 단기 이익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재평가를 자주 함으로써 자산을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인 경우에는 이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땐 일단 미시전으로 두어요. 그래서 단기 이익으로 안 보고 기타 포괄 항목으로 둔다. 미시전 손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 후속 측정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또 재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평가 이익은 자본의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900이 됐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1200일 때 900이 되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300이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이게 최초 평가라고 한다면은요, 비용 300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최초 평가가 아니라 이후 평가고 전년도에 플러스 200이 있죠? 그 플러스 200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자본 항목의 재평가 잉여금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털어요. 그 마이너스 200을 털어요. 그리고 또 얼마가 더 하락이 됐죠? 100이 더 하락이 됐죠? 그러면 단기 손익은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시험 문제는 뭐냐면 1차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연도 상황 이후에 2차 연도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 단기 손익을 물어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냐면 단기 손익은 여러분 바로 요게 단기 손익이 되는 거죠, 요게. 그쵸? 그러면 요게 바로 비용이니까 이익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기타는 내가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이 감소된 거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제로가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요거 100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하락한 경우는요. 단기 비용으로 인식했죠? 자, 하락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고 요두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이제 800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올라갔다 볼게요. 자, 얼마 올라갔다고 볼까요? 이게 1200으로 올라갔다 볼까요? 똑같이, 1200. 그럼 800에서 1200이면 400이 증가한 거죠? 플러스 400이에요. 이게 최초 평가면 기타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하락했다 올라갔을 땐 전년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만큼을 다시 단기의 이익으로 잡아줍니다. 이익으로. 그러면 이익을 전년도에 마이너스 했던 200만큼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플러스 200이죠. 그러면 나머지 더 증가한 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바로 뭐가 되면 기타 포괄로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도 두 번째 케이스도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자, 단기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단기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면, 자, 단기 순이익이 얼마 증가했어요? 요거? 이익이 전년도 비용 인식한 만큼 증가했죠? 그럼 200이 증가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여러분 나중에 뭐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하시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다기간의 모형은 문제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측정 문제 2차 연도를 많이 물어보고 2차 연도를 물어볼 때는 자 바로 케이스는 요두 가지 케이스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뭘 했냐면 자이 토지를 했죠, 토지를. 토지는 상각하지 않았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원가랑 공정가치를 다이렉트로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토지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하는 상각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바로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상각자산인 경우에 이 재평가 모형의 후속 측정을 물었다면 그랬을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감가상각비는 이익의 감소니까 이익의 감소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기간의 모형을 처음 공부할 때 상

세액자산부터 먼저 공부하면 요 계정들의 분류가 어지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토지를 가지고 이 후소 측정 2차 년도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각자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속 측정과 기타 사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후속 측정을 공부했었는데, 글쎄 장부금액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재평가 모욕인 경우에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우리가 이제 바꿀 때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취득원가가 있고, 자, 이 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자, 평가 계정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장부금액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자, 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바뀐다면 뭐죠, 여러분? 요 두 가지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요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비례수정법이고, 자, 공정가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마이너스 계정을 우리가 줄이거나 늘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공정가치로 재평가 관련된 금액을 변동하는 방법이 누계액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잉여금의 회계 처리인데, 사실 우리가 아까 다기간의 재평가 모형을 하면서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때 실현시키지 않고 기타 포괄 항목으로 인식하죠. 그리고 자본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평가 잉여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제거될 때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에 대체할 수 있고, 또 사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익잉여금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봤고요. 제거는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을 순매각금액을 장부금액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때 순매각금액은 매각에서 처분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학습 내용을 감가상각비 주제와 재평가 모형인 후속 측정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부동산마다 다른가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좋은 시장만 존재하고 아니면 아주 불황 시장만 존재하고 그건 아니겠죠.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이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 쭉 그였다, 그죠? 경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끼겠죠. 아주 경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정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경기가 제일 안 좋죠. 저점이죠. 저점이라는 이 표현을 실물 경제에서는 바닥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주 쓰는 용어, 바닥을 찍고 되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바닥이라는 게 저점입니다. 다시 경기는 최정점을 향해서 가겠죠. 물론 이 정점은 또 정점을 향해서 갈 거고 이 저점은 다시 정점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호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황만 존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게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정점에서부터 다음 정점까지의 거리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다.

주기가 짧다라는 개념 느낌만 느껴봐서 보세요. 지금 현 상황이 야 경기가 진짜 좋아. 그런데 이건 또 어차피 꺼지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그런 시장이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 이 시장이 또다시 나타나는 그 시간을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일반 경기와 비교하면 주기가 약 두 배 길다 그래요. 진폭은 크다고 합니다. 그럼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면 부동산 경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일반 경기와 다르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정점을 지나서 경기가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추세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하향 시장이 됩니다.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경기는 다시 되살아나는 시장을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다시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가겠죠. 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만나겠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두 번째, 과거 사례 가격은 이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용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자,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향시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향일까요?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가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X,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향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경기 추세선에서부터 정점까지. 자, 그럼 표현을 바꿔볼게요. 그럼 후퇴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점에서부터 경기 추세선까지. 하향시장 그러면 추세선에서부터 저점까지.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기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됩니까? 라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일단 결론부터 제시해 볼게요. 상향시장은 하한선이에요. 하향시장이라면 상한선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상하, 상하. 일단 결론은 상하, 상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다 찾아요. 참, 일단 이게 가볍게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향시장의 과거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회복. 그죠? 자, 그런데 이 국면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을 합쳐서 수축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회복과 상향을 합쳐서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동일한 시장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상향의 과거 그러면 하향이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향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보다 상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상향 시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향 시장 입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 즉 하향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가격은 상향 시장에서 하한선이 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볼게요. 지금이 상향시장이다. 그렇다면 하향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가격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하, 상하. 그러면 회복도 상향과 동일한 확장 국면에 속하는 거니까 하한선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후퇴시장도 마찬가지 하향과 동일한 국면이니까 상한선이 되는데 이 두 개 시장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회복 시장을 보면 회복 시장 초기 국면을 살펴보시면 초기는 상향 시장의 특징보다는 하향 시장의 특징이 훨씬 강하겠죠. 단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점점 안 좋아지던 것이 상대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경기가 호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복의 초기 시장은 하향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상향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나 후퇴는 양쪽의 특징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준 가격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시장을 앞서 설명했듯이 두 개의 국면으로 다시 나눠볼게요. 수축 국면입니다. 반면에 회복과 상향을 합쳐서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시장의 특징을 잘 보세요. 수축 국면은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팔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과 공급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확장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다. 초과 수요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축 국면은 누구 중심일까요? 매도자 중심일까요? 매수자 중심일까요?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매도자 중심이라는 말은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매수자 중심이 된다는 말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장은 수축이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도자가 큰 소리 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수자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매도자 중심이겠죠. 자, 똑같은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시장,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축 국면에는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급자는 많은데, 매도자는 많은데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누가 중요합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매수자가 중요하죠. 사겠다는 사람을 확보하는 공인중개사가 이 시장에서는 승리자죠. 그래서 매입 거래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확장 국면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큰 소리 치기는 힘들겠죠. 팔겠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팔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은 매도자 중심이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매도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매도자는 매각하겠다는 말이죠. 매각 거래를 중시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누구 중심이냐? 두 번째,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되느냐? 이렇게 사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경기가 점점 좋아지죠. 경기가 점점 좋아집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경기가 후퇴합니다. 후퇴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적 양상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앞서 보셨던 것들이 하드랜딩 한다면 안정시장은 소프트랜딩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 말해요. 불황에 강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동산에는 매수자들이 늘 일정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장성이 아주 좋은, 황금성이 양호한 부동산이고요. 누구 중심일까요? 자, 만일에 매도자 중심이다, 매수자 중심이다는 표현을 하는 그 순간 안정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두 사람을 모두,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각 의뢰도 중요하고 매입 의뢰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중요한 거 보세요. 과거 사례 가격이 어떻다고 했죠?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상하, 상하 이렇게 했었죠. 이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이 상향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더래요.

않아요.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4국면이라고 해도 옳은 지문이고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해도 옳은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특징,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 순환한다, 되풀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답니다. 이런 시장이라면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하향 시장을 말합니다. 2번 갑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상승이요. 거기다가 정점까지 도달했답니다. 그러면 상향 시장을 말하겠죠. 3번 갑니다. 허가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랍니다. 상향 시장의 특징입니다. 4번 가볼까요? 지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바뀌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놓으면 답은 회복이거나 후퇴입니다. 반면에 상향이거나 하향일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구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해 놓으세요. 그런데 답을 찾을 때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는 뒤에 것만 보면 되겠죠. 자, 누구 중심이라고요? 매도자 중심. 결론은 매도자 중심이니까 회복 시장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가봅니다. 안정 시장입니다. 안정 시장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각 단계 특징들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미집 이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거미집 이론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는 생긴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를 잘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인데, 왜 동적이다, 동태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에치켈은 거미집 이론을 설명할 때 대상으로 삼았던 시장이 농산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에치켈은 농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반응을 본 건데,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격 함수들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김치 가격이 금치값으로 가격이 급등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수요자라고 생각하세요. 김치를 먹어야 되는 수요자적 입장이라면 김치값이 급등했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김치를 만드는 배추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김치값이 급등했다는 말은 배추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러면 공급자인 여러분들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졌죠.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그럼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반 재화나 농산물이나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재화들도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반비례, 공급은 비례. 그래서 에치켈이 고민 고민하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시간적 개념을 한번 대입해 본 겁니다. 김치 가격이 급등했는데 언제 급등했느냐? 현재. 그러면 김치 가격이 급등하면 여러분들은 김치 소비량을 줄이실 거죠? 자, 그럼 질문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김치값이 급등하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김치는 일단 먹고 난 후에 김치 소비량을 줄이실 겁니까? 지금 당장 줄일 겁니까? 갑자기 고민스럽죠.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 김치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요. 자, 고민해 보세요. 결론.
당장 소비량을 줄

0: 줄일 겁니까? 일단 먹고 난 후에 소비량을 줄일 겁니까? 결론, 당장 줄여야죠. 즉, 수요자들은 현재 가격에 현재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탄력적인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공급자는 다르죠. 배춧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님들이 배추씨를 품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즉, 농산물은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현재 가격에 대해서 미래의, 그렇죠. 미래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하나는 현재 가격에 현재 반응하죠.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가격에 미래에 반응하니까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늦게 반응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결론,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이 시간적인 차이, 시차를 이용해서 균형 가격을 도출하고자 했던 이론, 이것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보시면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보다 완만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1으로 상승했대요. 그럼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공급자는 좋아졌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비하겠다는 수요자들은 에이, 나안 살래 이래 되겠죠. 오히려 소비량을 줄여버릴 겁니다. 따라서 결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번에는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초과 공급, 하락, 초과 수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계속 되풀이하다가 균형점으로 복귀합니다. 그 생긴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그래서 동적이다 또는 동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적, 동적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정적이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엣지켓은 농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까? 느낌이 딱 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생산 기간이 장기라는 그런 특징.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야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곤란하죠. 그런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균형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수렴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히려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수렴형의 반대, 이것을 발산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기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태여 이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 수렴형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수렴형이라는 게 뭘까? 이것만 딱 기억해 봐요. 지금 현재 이게 수렴형이에요. 그런데 왜 수렴형이 되었을까요? 그건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뭐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탄력성이 크죠? 그렇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가 탄력성 형태로 주어질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만 수렴형이다. 그런데 기울기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울기가 어느 쪽이 완만하게 느껴집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결론, 한 가지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합니다. 탄력적입니다 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기울기가 제시가 되면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되고 반드시 기울기는 절대값이어야만 합니다. 절대값이 빠지면 틀립니다.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수렴형의 조건.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숱한 공기.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 된다. 그런데 이 조건의 반대가 되면 발산형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순환형이 될까요? 이 꼴. 둘 다 같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순환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거미진 모형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뭘 기억할 거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우리는 수렴형만 기억합니다.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요. 숱한 공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 된다. 그러니까 발산형은 이 조건이 딱 반대. 반면에 순환형은 이 꼴. 그래서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공급의 가격 탄력성 1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2고 공급의 탄력성이 1이니까 숱한 조건에 부합되는 거죠. 그러면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수요의 기울기가 1, 공급의 기울기가 1. 그럼 둘은 같아지죠. 그러면 순환형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 누구나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함수 형태로 주어질 때가 대부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게 그림처럼 정보가 제시가 되면 함수라 그래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래서 함수 형태로 주어진 것은 기울기 정보다라는 걸 먼저 딱 기억하세요.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이거는 기울기 정보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일까? 이걸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 전에 자료를 잠시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QD, Content Demand,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 QS, 공급량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Q는 양입니다. 양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Demand, Supply, 이걸 봐야 돼. Demand, D가 놓으면 수요, Supply, S가 놓으면 공급의 뜻이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기울기 정보다.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일까? 수요와 공급, 방금 말했던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디맨드 앞에 숫자가 얼마죠? 1. 이게 기울기예요. 아, 그럼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P 앞에 있는 숫자를 봐야 돼요. P 앞에 얼마죠? 1이죠. 그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1분의 1. 결론은 보세요. P도 1일 때는 실제는 1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공급으로 가죠. 먼저 뭘 찾는다고요? 기울기.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였습니까? 그렇죠. Demand와 Supply. 그럼 Supply 앞에 있는 숫자 얼마가 있습니까? 1. 이게 기울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P를 보셔야 됩니다. P 앞에 4가 있죠. 그럼 그 4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0.25가 되겠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수요는 1, 공급은 0.25. 단, 지금 제시가 된 1, 0.25는 기울기입니까? 탄력성입니까? 기울기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렴형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숱한 공기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기울기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행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과는 반대죠. 수요 쪽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수렴행의 반대, 발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발산형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 시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디맨드 앞에 1, P 앞에 1이죠. 그 1로 나눠줍니다. 그럼 결론은 1. 이번에는 스플라이다, 그죠? 공급 앞에 1, 그리고 P 앞에 보니까 2분의 1이 있네요. 2분의 1을 가지고 가면 불편하니까 이걸 0.5로 만들게요. 그럼 0.5로 나눕니다. 1 나누기 0.5. 여러분, 우리는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든 일반 계산기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도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1 나누기 0.5 하니까 2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수요의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그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하고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보험 가액 금액이 책정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자, 이 보험료가 또 이제 각 품목별로 또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험료는 우리 가입자와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이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닥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뭐다?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요율은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 이 요율. 내가 이 가입을 금액을 할 때는 그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책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은요. 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거. 그다음에 특별 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서 더 보장받는 게 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또 있고요. 그다음. 자,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건강보험 같으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농가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별로 보통 요율을 산출하는데 이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워낙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좀더 세분화하여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료는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 그러면 아마 영업 보험료를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영업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순 보험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 보험료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서 이제 위험 보험료는 자, 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로 보험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인데, 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은 손해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보험회사인, 자, 손해보험사업자가 이게 부담을 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이 보험료는, 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품목별로 지원하는데 아마 조금씩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데서 경영비랄지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보험회사는 뭐땅 파서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지고 장사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면 농가가 형편이 되나요? 안 되죠. 가입을 못 해. 그래서 보험료를 좀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이걸 낮추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입자인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보통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부분 다 순보험료. 자, 이 순보험료의 자, 50%를 지원해 줍니다. 거의 이제 절반 지원해 주죠. 그 다음, 이제 적과전 종합비용.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비용 같으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가, 이렇게 과수, 사종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다시피, 보장 수준에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걸 보장 수준으로 보면 90% 보장, 85% 보장인데, 그럼 90%만 보장해준단 말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 10%는 뭐해라? 자기가 부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 자, 여기는 20%, 자,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공개한 나머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장 수준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 수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해줄 때 33%예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렇게 33, 38, 50, 60,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같으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수준에 따라 또 35, 38, 50, 55, 60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요. 그외 나머지는 자, 이런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다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재정이 탄탄하다 그러면 좀 많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좀 재정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예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자, 방금 자, 우리는 순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보험료에서 정부, 국가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 것을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그래서 만약 자, 정부가 여기 50% 지원하고요. 지자체가 한30% 지원한다. 그러면 80%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얼마만? 예, 20%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입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혜는 갈수록 지구온난화나 예상하기 어렵고, 또올 여름도 폭우나 그 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받게끔, 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제 또그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별로 할인과 할증이 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 할인 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고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달라요. 자, 먼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가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별로 보험금을 타간 횟수가 많아. 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보험료로 비율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이 말은 조금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놓고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방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줄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때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인데, 자, 보험 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5년으로 해서 최근 5개년, 자, 수령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이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만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자, 얼마? 한 70%가 나왔다고 해 보면 자, 70. 그럼 이제 70%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5년간 가입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아, 이 사람은 5년 동안 가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단 얘기예요. 자, 우수한 고객이 될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디시해 준다. 근데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자, 180% 했다고 해봐요. 5년간 가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방제시설에 따른 할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인밖에 없는데요. 자, 밭작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요. 자, 방조망을 설치했다, 전기시설물 설치했다, 관수시설, 뭐, 경음기, 자,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또 배수시설. 자, 이런 방제시설을 설치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퍼센테이지별로 할인이 되는,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우리 이제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이 이제 방제시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일부만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드 품목을 예를 들자면, 방제시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방제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걸 다 할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이걸 합산하여 최대 30%까지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해 주면 보험료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밭작물과 이렇게 과수작물,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과수 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자,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손해 보통약관,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이제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 산출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시군구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읍면동단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요율이 있어요. 이걸 곱하는데, 자, 특히 이 과수사정 품목에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부

보장, 한정 보장, 특별 약관 할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보장, 한정 보장이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상품은 그렇잖아요. 과수사종이. 자, 우리가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자, 여기는 종합형 그런데, 나 이거요, 다 보장 안 받고,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싶어요라고 특약을 가지면. 그래서 나 다섯 가지 한정해서 그것만 보장받을래요. 또,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 특정 위험 중에서도,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가 있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보장 범위가 축소되죠.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이 과수사정. 자, 여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그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면 할증이 되고 적게 나오면 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갖췄을 때 할인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 가액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 이것은 공통인데, 자, 이 상품만큼은 특별하게 이 할인 적용되는 게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자, 특약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 약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요. 좀 특이한 게, 자, 복숭아, 자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 우리가 가입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이건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추가돼, 이게. 자, 그래서 부보장 할인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에서도 호두와 망감류 감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망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이걸 가리키는데,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장이 원래는 되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과림 과수 같은 경우죠. 자, 비과림 과수 이제 포도, 대추, 찬달입니다. 자, 이들 품목은 보통 이제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비과림 시설을 해주니까 비과림 과수라고 하는데, 자, 이들도요 보면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 시설 이건 이제 공통인데, 특히 신규 과수원 할인인데 이 신규 과수원 할인 같은 경우 어디에만 아,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자,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리고 이제 이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 자, 보통 이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벼 같은 경우도요.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농작물인데 벼, 보리, 밀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지시설 할인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에만, 자,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고요. 자, 여기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파 재배 할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어때요? 사람 먹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들 치지 않고, 자, 무농약 재배랄지, 유기 재배랄지,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면 어때요?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을 안 치니까 병충해 피해 이런 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보상을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또 직파란 말은 우리 벼는 모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벼씨를 그냥 뿌리는 게 직파재배인데, 이런 직파재배는 어때요? 벼가, 벼씨가 한쪽에 몰려있거나 한쪽은 비어있거나 해가지고 좀더 생육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줄으니까 보상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걸 일단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에다 농업용 시설물 요율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요율이, 자, 지역별 우리가 요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종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별 요율은 방금 했던 그 지역별로 책정된 요율이고요. 종별이란 말은 뭐냐?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어떻게 지었냐? 자,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냐, 좀 약하게 지었냐? 그 종별에 따른 요율 상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영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경우 자, 가입 금액에다 요율만 곱하고 여기는 이제 종별 요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별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만 있다? 네,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다. 즉 하우스에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 앞에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은 보통 자,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들어가 이제 이쪽 파트는 자, 당기 요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5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개월, 5개월로 짧게 그 작물을 키우는 과정만 가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에 대한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또 자,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의 90% 적용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하우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좀 평평한 지역이죠. 즉, 어때요? 아, 강변이랄지 이런데, 어때? 그런 쪽이 많이 있어. 우리 산간 지역,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짓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변이라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어때?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해서 잔기잖아요. 다시 말해, 수재 위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입을 받아주려고 하느냐? 잘안 받아줘. 왜? 피해가 뻔히 발생하고요. 보험금 지급될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장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니,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좋다. 나 수재위험은 부보장. 나 보장 안 받겠다. 자, 그러니까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을 안 받대. 보통 우리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비닐이 뜯겨 날아가잖아요. 자, 이건 보장 받을 필요.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에서 주저앉거나 이것은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다른 것은 보장받게끔 받아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수재위험 보장 특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 구역이랄지 하천 부지에 있는 하우스 자, 이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나 해일, 호우 등 자, 물에 의한 피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보상받지 않겠다. 대신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자, 이런 것은 보장받게 해달라. 자, 이겁니다. 대신 이제 수재위험 보장을 안 받으니까 어때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료가 10% DC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 할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종별 요율이 반영되나요? 자, 이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요율이 달라지죠. 아니, 그, 피해, 이게 달라지니까 요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자, 작물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키우니까 그 단기 요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자, 90%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종별 요율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별 요율이 이제 이건데, 자, 4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바람이 불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내지행 설계 기준에 자, 100% 미만이면서, 눈 같으면 7.9cm 이상, 그리고 풍속 같으면 10.5m per sec, 그러니까 초당 10.5m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우스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자, 100% 미만인데 100% 이상, 1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 다시 말해, 아하, 10% DC 됐는지.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종은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하네요. 더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20% DC. 그리고 경량철골조 같은 유리온실 아주 튼튼하죠. 자, 이런 경우는 30% DC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용적설심이 자, 7.9세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에요. 또 허용풍속도 자, 10.5m/s 미만입니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1점이란 말은 아하 10% 할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자, 이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단기율 적용한다는 얘기 했는데 자,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단기는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단기니까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자, 4월 자, 30일까지 나는 딱이 4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기 요율 이 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4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단기 요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월까지만 나 가입할래요 했을 때 이제 요율이 얼마예요? 50%네요. 자, 그러면 자, 50%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중에 얼마만 50%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가 됐어요. 자, 이런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자, 이 단기 요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포인트씩 가산합니다. 자, 10%포인트란 말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월, 자, 1월, 2월, 3월, 4월인데, 여기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4월, 그리고, 자, 5월은 없어요. 4월, 5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9월이고, 10월은 없네요. 아하. 10월하고 4월, 5월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4월, 5월은 봄 중에 계절이 가장 좋을 때, 피해가 가장 적을 때. 또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어때요? 피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월은 다 10%포인트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산할 때, 자, 여기 1월, 2월, 3월은 가산하는데, 4월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10%, 10%, 10%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 30%를 가산해서, 자, 50% 플러스 30%에서 얼마? 8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무려 80%를 부담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보험료, 꽤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화재 위험 이제 특약이 있어요. 자, 화재는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 이건 이제 가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가산하지. 화재는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는데 그꽤 비용이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자.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1월 1일부터, 자, 내가 이제 만일 6월 30일까지. 자, 그럼 총 6개월이죠. 자, 6개월 단기로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자, 6개월까지 보세요. 얼마예요? 70%네요. 자, 그럼 일단 단기율 70%가 있고요. 자, 여기에 10%포인트씩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하는데, 자, 여기 방금 4월, 그 다음에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는 척.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고, 1, 2, 3, 6, 4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 그렇죠? 자, 40%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110% 나오네. 그러면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걸 짧게 가입했을 때는 훨씬 더 어때요? 보험 받아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이걸 솔직히 좀더 높이게 되는데,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데 단기로 계약하는 게 100%보다 더 나오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를 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100%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잖아요. 가입 금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요율 적용할 때, 자, 여기에 이걸 반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종별 요율, 방금 봤듯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그걸 이제 0.9, 0.8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벌써 21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삼각형의 중선과 무게 중심이에요. 자, 무게 중심. 벌써 삼각형의 세 번째 중심이죠. 첫 번째 외접원의 중심, 외심 배웠고, 두 번째 내접원의 중심, 내심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무게 중심. 이 세 번째 거를 배워볼 건데, 이 무게 중심은 사실 수학에서보다 다른 상황,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써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 무게중심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쵸? 우리 체육 선생님들. 자, 뛸 때, 자,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자세를 낮춰, 중심을 낮춰. 이런 얘기도 하죠. 그때 쓰는 무게중심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무게중심, 동일한 건데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선 중선이란 친구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중선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하는데,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AD가 바로 중선이 된다. 그럼 삼각형에는 몇 개의 중선이 있어요? 그렇죠. 세 개의 중선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 된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삼각형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얘를 딱 무게중심에 얹어놓고 들고 있으면 무게의 평형을 이루어서 안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만드냐? 세 중선이 만나는 점, 즉 AD, CF, BE 세 개의 교점을 이 친구를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점 G라고 씁니다. G.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삼각형의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오, 신기하네. 우리 외심도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그걸 외심이라고 불렀고, 삼각형의 내심도 세 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내심이라고 불렀는데, 중선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친구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로 나눈다. 이게 엄청